동작의 뒤에 ER, ER을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writer 하게 되면 글을 쓰는 사람, 작가라는 표현이 됩니다. write, 글을 쓰다, writer, 글 쓰는 사람, 작가라는 표현까지 꼭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빈칸에 알맞은 말을 한번 직접 넣어볼게요. 첫 번째, you have to write a story about your family. You have to write a story about your family. 자, you have to 하면요, 여러분. 너는 뭐뭐 해야 한다란 뜻이잖아요. 너는 이야기를 뭐 해야 한다? Write, 써야 한다. 그런데 누구에 관한? About your family니까 너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You have to write a story about your family. 너는 너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써야 한다가 되겠고요. 하나 더 볼게요. I am writing a letter to my mother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write a letter 하면 편지를 쓰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나는 편지를 쓰고 있다. 근데 누구에게? To my mother. 나의 어머니께. 그래서 나는 어머니께 편지를 쓰는 중이다가 되겠습니다. 우리 쓰다라는 영단어 어떻게 말한다고요? write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novel. novel. 소설이라는 단어 바로 외워둘게요. 자, novel 하면 소설이고요. 쓸 때는 N-O-V-E-L의 순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novel 써볼게요. N-O-V-E-L. 여러분, 읽을 때는 강세를 앞에 강하게 주세요. novel 이렇게요. 읽어볼게요. novel. 한번 더. novel. 네, 우리 그러면 예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어떤 뜻으로 쓰였지 같이 한번 넣어볼게요. My hobby is reading novels 라고 했어요. 나의 취미는 novels를 읽는 것이다. 나의 취미가 뭘까요? 소설을 읽는 것이다. 혹은 소설들을 읽는 것이다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This is a very exciting novel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exciting 이라는 표현은 흥미진진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흥미진진한 novel이다. 소설이 되겠죠? novel, 소설이라는 표현으로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여러분이 함께 알아두면 좋은 이 읽을 거리 표현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표현들 정도는 여러분이 꼭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이야기라고 할 때는 story라는 표현을 씁니다. story, 이야기. 자, 그리고 newspaper 하면요. 신문이에요. 그래서 read the newspaper 하면 신문을 읽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잡지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잡지, magazine. magazine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우리 만화책 좋아하죠? 만화책은 영어로 comic book. comic book.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교과서는 한 단어예요. textbook. textbook. 그리고 일기도 알아둘게요. 우리 일기는 영어로 diary라고 합니다. 일기가 영어로 뭐예요? diary. 그리고 우리 에세이나 수필 같은 글은 essay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essay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짧은 이 시는 poem. poem이라고 읽으니까 같이 알아둘게요. 자, 여러분, 이야기 영어로 뭐라고 해요? story, 신문은 newspaper, 잡지는 magazine, 그리고 만화책은요? comic book, 교과서는 textbook, 그리고 일기, diary, 에세이나 수필, essay, 그리고 시, poem까지 꼭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세 가지 단어만 한번 복습을 해볼 텐데요. 자, 소설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N으로 시작해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노벨이고요. 또 소설이나 글을 읽다, 읽다는 영어로 뭘까요? 바로 read입니다. 읽는 게 아니라 쓰다. 우리 쓰다라고 할 때는 어떤 단어를 쓰면 될까요? write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단어 novel, read, write 그리고 플러스 표현들, 읽을 거리 표현들까지 꼭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

0: 안녕하세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여러분은요, 혹시 뜨겁다, 차갑다 라고 얘기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시나요? 도대체 온도라고 하는 것과는 입자의 운동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요, 이 뜨겁다, 차갑다,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 온도 이런 이야기들 함께 엮어서 온도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발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됐다면요, 오늘도 여러분의 뇌속 포텐 함께 터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온도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입자의 운동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자, 여러분도요, 온도 그리고 입자의 운동,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질문한 거 아니시죠? 그럼 우리가 이 관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질문을 했어야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이었을까? 이거를 반대로 한번 보면서 정보 정리하고 이런 정보 얻기 위한 구체적인 질문들을 함께 좀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온도라고 하는 거 사실 처음 공부하는 것은 아니죠. 온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의 활발한 정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따라서 온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활발하게 운동합니다. 라는 뜻이었고, 온도가 낮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둔하게 움직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단위는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우리가 켈빈이라고 하는 단위,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섭씨 온도가 나와 있는 거고요. 주로 미국에서 쓰고 있는 화씨 온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위들이 있구나. 물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도를 과학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의 활발한 정도, 우리는 그것을 바로 온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요, 얼마나 뜨거운가 차가운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아, 온도가 높다라고 하는 건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운동하고 있는 거구나. 그 입자에 대한 이미지들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온도 얘기할 때 빠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열도 공부하고 왔습니다. 우리 열 어떻게 공부했죠? 그렇죠. 온도가 서로 다른 두물체가 있습니다. 이 두물체가 접촉하면요,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에너지가 이동하는데 우리는 그 에너지를

열이라고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따라서 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도 차이에 의해 이동하는 에너지의 한 형태, 즉 에너지의 흐름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에너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위는 줄을 사용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열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이동하는가 이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온도와 입자의 운동 사이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온도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과학적인 정의를 가지고 정리했다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이런 이미지를 가져주실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했냐면, 온도가 높습니다라고 하는 건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운동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림으로 보고 있으니까 입자들이 멈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모든 입자들은 정말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온도가 높대요. 그럼 당연히 물질의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요. 입자의 운동 속도가 빨라지는, 마구마구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를 떠올려 주시면 되는 거고,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온도가 높은 것을 화살표를 길게 표현할 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반대로 낮은 온도의 경우에는 어때요? 물질의 온도가 낮아지면 입자의 운동이 둔해지는 거죠. 입자의 운동 속도가 느려지는 거고요. 화살표를 짧게 표현한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온도, 열, 그리고 더 중요했던 것은 온도와 입자의 운동 사이의 관계였죠. 그걸 우리가 답으로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질문했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학 시간에 온도는 입자의 운동과 관련이 있다라고 배웠어. 그런데 아직 온도와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어라고 부족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정의해 주시고, 온도가 무엇을 의미하고 온도와 입자의 운동은 어떤 관계인지 쉽게 설명해 줘라고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을 언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다시 온도와 입자의 운동의 관계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그럼 온도가 증가했어요. 물체의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입자들은 결국에는 더 많은 에너지를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그 증가한 에너지로 입자는요, 훨씬 더 빠르게 운동을 할수 있는 거죠. 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기체의 경우에 입자들의 평균 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충돌 횟수, 얘네들이 완전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부딪히는 충돌 횟수도 증가하고요. 단순히 충돌 횟수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충돌 에너지 세기도 증가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온도가 감소하게 되면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라고 본다면, 물체의 온도가 감소해요. 그럼 입자들은 에너지를 잃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도 에너지 있으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에너지 없는 날은 어때요? 그냥 우리도 축 처져 있고 싶은 것처럼, 입자들도요, 물체의 온도가 감소하면 입자들은 에너지를 잃는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시면서, 잃어버린 에너지만큼 입자의 움직임은 둔해지는 거고 이동 속도도 느려지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체의 경우 한번 볼게요. 입자들의 평균 속도가 감소하는 거고, 그럼 당연히 그것 때문에 충돌 횟수, 충돌 세기,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온도에 따라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를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그냥 요거 한 가지 한 거거든요. 요 입자 온도라고 하는 것과 입자의 운동의 관계를 정리해 주시되,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 요 내용까지 한번 볼게요. 이론적으로예요. 우리가 현실상은 아니지만 이론적으로, 그럼 온도를 계속 낮추다 보면 입자의 활발한 정도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마침내 최소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즉 여기에서 이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 온도라고 하는 것이 입자의 활발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구나라고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도의 증가, 온도의 감소에 따른

입자의 운동의 이 활발한 정도, 그걸 우리가 충돌 횟수나 충돌 에너지 세기 등으로 어떻게 우리가 정보를 얻었어야 하는 것인지 우리 질문을 같이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에서 입자가 무엇이 다르게 움직이는지 궁금해.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입자들이 어떻게 운동이 달라지는지 설명해줘 라고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온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도 스스로 질문을 생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 보는 과학의 김청혜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이. 그대들은 한자, 충성할 충자를 알고 있소? 마음심의 가운데 중자가 결합되어 있소. 무슨 뜻인지 한번 맞춰보시구리. 오늘 속담은 바로 충절, 충심, 충성과 관련되어 있어.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죠.
1: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인 이방원이 정몽주를 만나네.
2: 고려는 이미 저물었습니다. 저와 뜻을 함께 하시지요.
3: 나는 고려의 충신일세. 돌아가게.
1: 아, 충신이 저렇게 세상을 떠나는구나.
0: 오늘의 속담. 나라가 망하면 충신이 욕을 본다. 한나라의 충신들은 나라와 흥망을 같이함을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습니다. 역사를 공부해보면 충신과 간신이 자주 나오는데 나라가 망하면 충신이 욕을 본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돼. 이렇게 쓸 수 있는 속담이지요.
4: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고려 말 고려왕조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나라인 조선을 세우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조선 건국을 주도하던 이방원과 고려를 끝까지 지키려 했던 충신 정몽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라이벌로 마주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뛰어난 재능을 인정하고 아꼈지만 새 왕조 건국과 고려 수호라는 서로 다른 신념 때문에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정몽주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마지막으로 술자리를 마련하여 시조 한 수를 건넵니다. 이것이 바로 회유하는 노래 하여가입니다. 하지만 정몽주는 이에 답가로 단심가를 부르며 죽음 앞에서도 고려를 향한 충성심은 변치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내비칩니다. 칼보다 더 날카로운 긴장감이 감돌았던 두 남자의 역사적인 대화를 작품으로 만나봅시다.
5: 하여가 이방원.
3: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얼거진들 그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얼거져 백년까지 누리리라. 단심가 정몽주. 이 몸이 죽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잊고

0: 임향한 이 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1: 몸이 죽어 백골이 티끌과 흙이 되어라는 표현을 보면 국가의 흥과 망을 같이 하는 정몽주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또한 일편단심은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아니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로 충신에 딱 어울리는 표현이지요.
2: 오늘의 속담, 나라가 망하면 충신이 욕을 본다였어. 충신은 나라와 운명을 같이 한다는 의미를 담은 말이지요. 그대들도 그대들이 몸담은 조직에 대해서 얼마나 의리를 지키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좋겠소. 속담의 교훈을 잘 생각하시오.

오늘의 실험 주제는 거울과 렌즈에 의한 상의 특징 관찰하기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여러 가지 거울과 렌즈를 이용하여 물체의 상을 직접 관찰해보고 물체와 거울, 물체와 렌즈 사이의 거리에 따라 상의 크기와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볼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험 준비물을 함께 살펴볼까요?

거울, 물체, 관찰자 순으로 볼록 거울에 물체를 거의 닿을 듯이 놓고 거울에 비치는 상을 관찰합니다. 물체를 거울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면서 상의 모양과 크기 변화를 관찰합니다. 볼록 거울은 물체와의 거리에 상관없이 항상 바로 서 있고 작게 보이는 상을 만듭니다. 오목 거울로 과정 1과 2를 반복합니다. 오목 거울은 가까울 때는 바로 선상이 보이지만 어느 지점을 지나면 상이 거꾸로 뒤집힙니다. 물체, 렌즈, 관찰자 순으로 볼록 렌즈의 물체가 거의 닿을 듯이 놓고 렌즈에 보이는 상을 관찰합니다. 물체를 렌즈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면서 상의 모양과 크기 변화를 관찰합니다. 물체가 렌즈에서 멀어지면 어느 순간 상이 뒤집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볼록 렌즈의 상 변화는 오목 거울의 상 변화와 매우 유사합니다. 오목 렌즈로 과정 4와 5를 반복합니다. 오목 렌즈는 물체의 위치가 바뀌어도 항상 바로 서 있고 작게 보이는 상만 만듭니다. 오목 렌즈와 볼록 거울의 상의 특징은 비슷합니다. 오늘은 거울과 렌즈에 의한 상의 특징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볼록 거울은 물체의 위치와 관계없이 항상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 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볼록 거울이 반사된 빛을 바깥으로 퍼뜨리기 때문이에요. 오목 거울에서는 물체가 거울에 가까이 있을 때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 상이 보입니다.

하지만 물체를 점점 멀리 이동시키면 어느 순간 상이 거꾸로 뒤집혀 보이기 시작하고 물체의 위치가 더 멀어지면 상의 크기가 점점 더 작아집니다. 이를 통해 고무거울이 빛을 한 곳으로 모으는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볼록렌즈에서도 물체가 가까이 있을 때는 물체보다 크고 바로선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물체를 렌즈로부터 더 멀리 이동시키면 어느 순간 거꾸로 뒤집힌 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점점 더 멀어질수록 그 상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볼록렌즈 역시 빛을 모으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 원시용 안경 또는 돋보기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목렌즈에서는 물체의 위치와 관계없이 항상 물체보다 작고 바로선상이 나타납니다. 물체가 렌즈에서 멀어질수록 상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죠. 오목렌즈는 빛을 퍼뜨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특징은 근시용 안경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송현입니다.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의 시험 대비 강의이고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하는 31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어떤 내용을 배워봤었냐면, 쓰기 영역에서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글쓰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내가 설명 대상을 선정하고 이 설명 대상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글을 쓰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은 또 새로운 유형의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쓰게 될 글, 어떤 개념을 담고 있을지 우리 개념 한번 꽉 잡아볼게요. 네, 오늘 여러분이 꽉 잡아야 할 개념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의 핵심 개념은요, 복합 양식 자료, 그리고 쓰기 과정과 전략의 점검, 조정 과정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좀 익숙한 단어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이 복합 양식 자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선생님과 열심히 수업을 해왔다면, 선생님, 저 이거 알아요! 하면서 여러분 지금 막 반가운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자, 우리 혹시 이거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납니까? 그렇죠.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한 글 읽기 단원에서 우리 같이 살펴봤었어요. 그쵸? 자, 그때 우리 복합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배웠었는데, 여러분 저 선생님한테 설명할 수 있죠? 자, 이 복합 양식 자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문자, 사진, 그림, 음악, 소리, 영상 등등 다양한 양식이 두 가지 이상 활용된 것. 그것을 우리 복합 양식이라고 한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자, 이번에는 그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직접 뭘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글을 써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린 지금 매우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한 글을 읽을 때 어떤 기준을 활용해서 읽었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쵸? 자, 우리 이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한 글을 읽을 때세 가지 기준 살펴봤었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전략을 점검, 조정하는 절차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 점검, 조정이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익숙할 것 같아요. 우리 뭐할때또 들어봤어요? 그렇죠. 읽기 과정을 점검, 조정할 때 다뤄봤었던 단어죠. 그래서 이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일련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나? 를 살펴보는 게 점검이고,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조정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것이 읽기 과정에 적용됐다면, 읽기 과정의 점검 조정이라면, 이제는 어느 과정? 그렇죠. 쓰기 과정.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지?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어떤 전략을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정해 나가면서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하여 글쓰기입니다. 자, 우리 복합 양식 자료 이제 너무 잘 알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자, 소리, 그림, 사진, 동영상 등이 어떻게? 그렇죠. 복합적으로 결합된 자료를 활용해서 글을 쓰는 것을 우리는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하여 글쓰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쓰기의 목적에 맞게 내가 뭐 설명하는 글을 쓰는 것인지, 주장하는 글을 쓰는 것인지, 나의 이 쓰기의 목적에 맞게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글에 활용해주면 돼요. 그러면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한 글을 쓰는 것이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글쓰기에도 우리 과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 설명 방법을 활용한 글쓰기를 설명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글쓰기의 과정은 늘 크게 이렇게 다섯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자, 첫 번째 단계, 뭐 하는 단계? 그렇죠. 글쓰기의 계획을 세우는 단계, 그 다음 내용을 그렇죠. 찾는 단계, 내용을 생성하는 단계. 그다음 내가 내용을 찾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조직할지, 어떻게 배치를 할지 조직하는 단계, 내용 조직하기 단계. 그러고 나면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뭘 하면 돼요? 그렇죠. 글을 쓰면 되는 표현하기 단계. 표현하기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고쳐 쓰는 고쳐 쓰기 단계. 그래서 이렇게 계획 세우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 쓰기에 이렇게 다섯 단계로 글쓰기의 과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이 어떤 글쓰기든 마찬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계획 세우기 단계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뭘 고민해야 되냐면, 나 이걸 왜 쓰지? 그렇죠. 이 글의 목적. 내가 이 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 목표가 있나? 목적이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글의 목적, 그리고 내가 글에서 다루게 될 주제. 그 다음 고려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나의 글을 읽을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뭐라고 해요? 그렇죠. 예상 독자. 나의 글을 누가 읽을 것인가? 그래서 이 예상 독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려를 잘 해야 예상 독자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흥미는 어느 정도 있는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은 어느 정도인지, 어휘력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예상 독자에게 적합한 글을 쓸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우리 이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해서 글을 쓸때 고려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글을 실을 매체를 정하는 것이 이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할 땐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매체를 선정하는 게왜 중요할까요? 그렇죠.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학교 종이신문에 글을 써요. 자, 종이에요. 내가 쓴 글이 종이를 통해 나가요. 그러면 내가 쓸수 있는 자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양식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문자, 글쓸수 있고요. 또 사진 넣을 수 있어요. 사진 넣을 수 있어요. 그림 넣을 수 있어요. 그림 넣을 수 있어요. 소리 넣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쵸. 우리 종이에는 소리를 담을 수 없어요. 영상 담을 수 있어요. 영상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체가 무엇인지를 정하는 것이 어떤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거라 아주 중요한 이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블로그에, 개인 블로그에 글을 써요. 자, 글쓸수 있어요? 쓸수 있어요. 사진 넣을 수 있어요. 그림 넣을 수 있어요. 그래프 넣을 수 있어요. 소리 넣을 수 있어요. 영상
넣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매체에

글을 실을 것인가, 이 단계에서 아주 신중하게 정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글의 유형까지 정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은 내용 생성하기 단계로 가게 됩니다. 이제 자료를 뭐 하는 거예요? 수집을 하는 거죠. 문자, 소리, 그림,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양식의 자료를 뭐 하고? 그렇죠. 수집하고 모으고 그 중에서 글에 쓸 자료를 뽑아 주시는 거예요. 선정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내용 생성하기 단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한 글쓰기에서 여러분이 내용을 생성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할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 우리 자료를 활용할 때는 마지막에 무엇을 꼭 밝혀줘야 합니까? 이 자료에. 그렇죠. 출처를 밝혀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부터 내가 이 자료를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기록을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나중에 또 막상, 내가 이 자료 어디서 가지고 왔지? 막 찾으려고 하면 또잘안 찾아지거든요. 그래서 꼭이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부터 나중에 나 출처 밝혀야 되니까 출처 기록해 놔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내용을 수집하고 자료를 선정하고 나면 내용을 조직해야겠죠. 자, 이 내용을 조직하는 단계는 내가 쓰고자 하는 글의 종류에 맞게, 그래서 그 글의 종류에 따른 글의 구조에 맞게 글의 머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뼈대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글의 뼈대 우리 뭐라고 해요? 그렇죠. 개요라고 하죠. 그래서 개요를 작성을 하고 복합 양식 자료를 어디에서 쓸 것인가? 여러분이 활용 계획을 세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설명하는 글을 쓴다라고 하면 우리 설명하는 글의 구조에 따라서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눠 주시고 나는 중간 1의 부분에서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할 건데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써야겠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조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이 글의 뼈대를 세웠으면 거기다가 이제 살을 붙여서 글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글의 유형에 맞게 복합 양식 자료를 적절히 활용해서 글을 써주시고요. 고쳐쓰기 단계에서는 내용, 조직, 표현의 차원에서 독자를 고려해서 고쳐 써주시면 되는데, 이 고쳐쓰기 단계에서 각각 내용적 측면, 조직적 측면, 표현적 측면에서 여러분이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글을 쓸때 여러분 쓰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이 유의해야 할점 무엇인지 볼게요. 첫 번째, 글의 목적과 주제에 적합한 복합 양식 자료를 선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또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맞게 적절한 자료를 선정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선생님이 강조했던 겁니다. 자, 글을 실을 무엇의 특성? 그렇죠. 매체의 특성에 맞는 복합 양식 자료를 선정해 주셔야겠죠. 내가 종이신문에 글을 쓸 건데 영상 자료를 넣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골라주셔야 하고, 글의 유형을 고려해서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한 다음에, 자, 보세요. 과장되거나 허위 사실을 담고 있는 자료는 활용하지 않고 자료의 출처가 신뢰할 만한지 확인하고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라고 해서 우리 이 복합 양식을 활용한 글 읽기 할때 신뢰성 평가했던 거 기억납니까? 여러분은 그 신뢰성을 평가했던 기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글이 신뢰성이 있다고 평가될 수 있게끔 글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쓰기 과정과 전략을 점검 조정하면서 글쓰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각각의 단계에서 내가 어떤 점을 점검해야 하는가, 어떤 점을 해결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획 세우기 단계예요. 자, 우리 계획 세우기 단계에서는 글의 목적, 주제, 예상 독자, 글의 유형, 글을 실을 매체, 이런 것들을 정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가 글을 쓸 계획을 잘 세우고 있나, 이 하나하나를 각각 잘 따져봐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검 조정하고. 두 번째,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글의 주제, 그리고 목적에 맞고, 누구의 관심과 수준에 적합한 자료를 여러분 찾아주셔야 될까요? 그렇죠. 내 글을 뭐 하는 사람? 읽을 사람. 즉, 누구? 예상 독자. 그쵸? 그래서 이 독자의 관심과 수준에 적합한 자료를 여러분이 잘 찾아주셔야 하고, 정확하고 출처가 분명한 자료를 선정해서 내용을 생성하였는지 점검, 조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용 생성하기 단계

에서 만약에 질문을 만들어서 내가 점검 조정을 한다. 그러면 첫 번째, 글의 주제와 목적에 맞는가? 두 번째, 독자의 관심과 수준에 적합한가? 세 번째, 정확하고 출처가 분명한 자료인가? 이런 점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머릿속에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쓰기 과정을 점검, 조정해 주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내용 조직하기 단계인데요. 글의 유형을 고려해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내용을 조직하고 필요한 내용이 빠지지는 않았는지 또 불필요한 내용은 없는지 점검, 조정해야 합니다. 자, 이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이걸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세우는 여러분 글의 뼈대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개요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자, 이 개요를 여러분이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처음에서 중간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자연스러운가? 중간 1문단과 중간 2문단이 이어지는 내용이 자연스러운가? 중간 3에 내가 이 내용을 쓰겠다고 했는데, 이 중간 3의 내용이 내가 쓰려고 하는 글의 주제와 적합하게 잘 맞아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개요를 짜는 단계에서 여러분이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도 자연스럽나, 흐름이 자연스럽나, 필요한 내용이 빠지진 않았나, 또는 없어도 되는 내용이 들어가진 않았나,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하면서 자신의 글쓰기 과정을 점검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표현하기.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글을 쓰는 단계죠. 자, 이 단계에서는 내가 쓰고자 하는 또는 쓴 글의 주제가 잘 드러나는가, 그리고 독자의 수준에 맞는 단어를 선택했는가, 문단 배열을 적절하게 해서 내용이 잘 전달되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살펴봐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상 독자의 수준을 고려해서 글을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상 독자가 모를 만한 단어를 사용한다면, 그 단어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다른 단어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겠고, 만약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든다면 그 문장의 뒷문장에서 그 단어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줌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글쓰기 단계에서 예상 독자를 계속해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쳐쓰기 단계로 한번 가볼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쳐쓰기 단계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 따라서 여러분이 글을 고쳤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용적 측면, 그다음 조직적 측면, 마지막 표현적 측면이 되겠죠. 자, 먼저 내용적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적 측면에서는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에 무엇을 분명하게 해줘야 돼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 그쵸. 그래? 주제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독자가 글을 읽었을 때, 글쓰니까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지? 그러니까 분명하게 드러나는 글이 좋은 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독자의 입장에서 글을 읽었을 때, 내 글의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가? 살펴봐 주시고요. 독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기대, 요구, 그리고 이 대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내용을 작성했는지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봤을 때, 내가 독자들이 이런 점을 기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내 글에 잘 살아있지 않다라고 하면 필요한 자료들을 조금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글을 고쳐 써주시면 되겠죠. 자, 조직적 측면에서는 글의 유형에 맞게 그래서 뭐 설명하는 글, 주장하는 글, 그쵸? 뭐 정서 표현의 글, 글의 유형에 맞게 내용을 조직을 해주시고, 글 전체의 구조를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 전체의 구조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개요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짜여져 있었어야 하겠죠. 그리고 문단과 문단, 문장과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글을 쓰는 입장이라서 그냥 얼핏 지나가면 자연스럽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 고쳐쓰기 단계에서는 내가 이 글에 대해서 처음 읽어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글을 읽어보는 태도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면, 이 문장과 이 문장 사이에 더 설명해줘야 하는 추가 정보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표현 측면에서 독자의 수준에 맞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문장이나 단어를 문법에 맞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문장이나 단어를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고려를 하면서 글을 고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인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요.

형식 자료를 활용하여 글쓰기에 대한 설명이 오르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 글을 실을 매체의 특성에 따라 활용 가능한 복합 양식 자료가 달라진다. 선생님, 이거 진짜 엄청 강조했다. 그쵸? 자, 글을 실을 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내가 활용 가능한 복합 양식 자료 달라진다고 했어요? 안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렇죠. 달라진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매체에다가 글을 실을 것인지 잘 정해주셔야 합니다. 자,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쓸 때는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자, 여러분, 명확한 출처가 밝혀져야 나의 글에 무엇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어요. 그렇죠.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출처를 밝혀 주셔야 되고요. 자, 글을 쓸 때는 그림이나 사진 같은 시각 자료만 복합 양식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이 글에다가 글을 쓸 때는 그쵸, 뭐 그림이나 사진, 문자와 같은 시각 자료만 넣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린 어디에다 글을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블로그에 글을 쓸 수도 있고, 누리집에 글을 쓸 수도 있고, SNS에 글을 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시각 자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시청각 자료가 모두 가능할 수도 있고, 청각 자료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X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쓰기 과정과 전략을 점검 조정할 때 고려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 글의 유형에 맞게 내용을 조직하였는가? 글의 이 유형 설명하는 글, 뭐 주장하는 글 이러한 유형에 맞게 내용을 조직했는지 살펴보는 거 중요하고요. 독자의 수준에 맞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봐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글쓴이의 관심이 반영된 내용을 선정하였는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누구의 관심, 누구의 흥미에 맞는 내용을 선정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글쓴이가 아니라 누구? 그렇죠. 독자라고 이야기했죠. 독자의 관심이 반영된 내용을 선정했는지 살펴봐 주셔야 되고요. 글의 주제나 목적에 맞게 내용을 생성하였는가 살펴보는 거 중요하고, 내용이 잘 전달되도록 문단을 적절하게 배열하였는가 살펴보는 거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2번의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쓰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어떤 문제냐면, 고쳐 쓰기를 할 때는 무엇이 이해하기 쉽도록 글의 주제를 분명하게 드러내었는지, 무엇을 지식 수준, 기대, 요구, 태도 등을 분석하여 글에 반영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한대요. 자, 여러분, 이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누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내 글을 읽을 사람, 즉, 누구. 그렇죠. 독자가 이렇게 공통으로 들어가 주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독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개념 살펴봤고요. 이 단원과 관련해서 수행평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지 우리 수행평가 따라잡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쓰기 영역입니다. 자, 쓰기 영역에서 수행평가다. 그럼 뭘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글을 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여러분이 이번 단원에서는 글을 쓸 건데, 뭘 사용해서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해서. 그래서 이 복합 양식 자료를 얼마나 적절하게, 유용하게 잘 활용하였는가를 선생님들은 평가하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또 문제로도 제시될 수 있어요. 어떠한 글쓰기 계획을 주고 이 글을 쓰려고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복합 양식 자료는 무엇인가 떠올려 봐라.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점검 조정 과정과 관련해서는 이 단계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서 어떻게 고쳤어야 하겠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실 수 있겠죠.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1번 문제는 다음 글쓰기 계획에 따라 글을 쓰기 위해 필요한 복합 양식 자료의 활용 계획을 써보자, 입니다. 자, 어떤 글을 쓸 거냐면요. 내가 인상 깊게 읽은 책을 소개하는 글을 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상 깊게 읽은 책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누가 읽게? 중학생 친구들이 읽게. 근데 내가 이 글을 어디다가 쓸 거냐면요. 어디 쓴대요? 그렇죠. 블로그에 쓴대요. 자, 그럼 여러분은 이 내가 글을 실을 매체를 보는 순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복합 양식 자료의 양식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블로그에 글을 쓴다고 했으니까 문자, 사진, 그림, 그래프
그쵸. 그리고 영상, 소리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예로 이제 사진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자,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인상 깊게 읽은 책 소개니까 책에 무엇을 제시해주면 좋겠어요. 그렇죠. 표지 사진. 그래서 책의 앞표지, 뒷표지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책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여러분이 문자 쓰고 싶어요. 자, 내가 글로 설명하고 싶어요. 자, 그럼 내가 인상 깊게 읽은 책과 관련해서 문자로 설명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출판사에서, 이 책을 만든 출판사에서 서평을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그래서 책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제시를 했는지, 여러분이 적어줄 수 있겠고요. 또,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다면, 그 구절을 활용해서 내가 소개하는 글을 쓰면 친구들에게 또 감동과 즐거움을 줄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이 만약 영상을 활용한다고 하면 여러분 책을 소개하는데 어떤 영상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쵸? 뭐 작가의 인터뷰 영상과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작가의 인터뷰 동영상, 그래서 책을 왜 쓰게 되었는지, 책을 쓴 배경이나 동기는 무엇인지, 또는 독자들에게 책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지, 어떤 점들을 독자에게 바라는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영상을 통해서도 내가 인상 깊게 읽은 책을 소개할 수 있겠고요. 음악. 여러분이 만약에 블로그에 잔잔하게 음악을 깔고 싶어요. 그럼 어떤 음악을 까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이 책의 내용과 어울리는, 그렇죠. 배경음악을 넣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책의 내용과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들려줌으로써 이 블로그에 글을 쓸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각각의 이 자료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내용의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요. 개인 블로그에 여행지를 소개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작성한 개요인데요. 뭘 해볼 거냐면 고쳐쓰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목, 주제, 처음, 중간, 끝이라고 해서 각각의 문단별로 내가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지 제시를 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이 뭐냐면요. 독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의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가? 입니다. 그래서 이 독자를 고려해서 내가 고쳐쓰기를 할 거고요.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글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고쳐쓸 내용 먼저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자, 내가 원래 정했던 제목은요. 바다가 아름다운 도시 통영이에요. 근데 주제는 뭐냐면요. 예술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통영의 아름다움. 이고요. 제목에서 그럼 바다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했으면 밑에서 계속 바다가 아름다운 내용에 대해서 나와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예술가의 만남이라고 해서 바다가 아름다운 것은 여기 하나에만 해당하는 그래서 전체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는 제목이에요. 그럼 제목을 바꿔주면 훨씬 더 나의 주제를 드러내기가 좋겠죠. 자, 그러면 내가 제목을 바꾼다면 무엇이 둘다 살아있으면 좋겠어요? 자연의 아름다움과 이 예술의 이야기가 함께 살아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예술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도시 통영으로 고친다. 이런 생각들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중간 부분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나는 예술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통영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중간 1에서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중간 2에서는 예술가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좋아요. 자연과 예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 벽화 훼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대요. 자, 여러분, 중간 3에서 이 벽화 훼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술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이 통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적합한 내용입니까? 나의 주제에 걸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중간 3의 내용은 주제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빼는 것이 좋겠죠. 삭제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얘는 삭제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해서 글을 쓰고 싶어요. 자, 그러면 나는 통영에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렇죠.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이 통영의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 예술 축제와 공연 장면이 담긴 동영상, 그리고 통영 관광 안내도나 통영 지도와 같은 이런 다양한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해서 글을 쓸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쳐쓰기를 할 때, 내가 기준을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평가해서 어떤 점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서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뉴런 동기화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의 뉴런 동기화는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 양식 자료를 떠올려보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애착 물건을 주제로 블로그에 글을 쓴다면, 자, 선생님이 이 시를 매체에 알려드렸습니다. 블로그에 글을 쓴다면 어떠한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서 선생님의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느라 아주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글 함께 읽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이런 기출료 영문법 중학교 1학년 11번째 만남으로 함께합니다. 저는 이정주고요.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문법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챕터 3, 세 번째 챕터의 첫 번째 만남인데요. 우리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이번 시간에 다 정리해 볼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문법 용어부터 잡아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번 챕터 시제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시제는요. 동사의 형태를 변형시켜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 때를 표현해주는 것. 이게 바로 시제의 개념이 되겠고, 그렇다면 그래요. 이 시제는 동사와 연관된 문법 내용이다 라는 거 먼저 잡아주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지난 챕터 1과 챕터 2를 통해 비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의 현재형 그리고 과거형을 공부했죠. 바로 현재형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주는 거고요. 과거형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제 구체적으로 언제 사용이 되는 거냐, 이걸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자, 일단 현재의 상태를 얘기할 때 우리가 동사를 현재형으로 현재 시제를 활용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예를 보니까 He looks so sad now. 그가 지금 정말 슬퍼 보인다. 자, he라는 주어에 밖에 그렇죠. look에 우리 s가 붙어준 현재형이 나와준 거고요. 그가 지금 매우 슬퍼 보인다. 현재 상태를 얘기해 주는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반복적인 행동이나 습관을 얘기해 줄 때 우리가 또 현재 시제를 사용해 준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자, 3인칭 난수조 he가 나와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go에 es가 붙어준 goes가 나왔네요. he goes there. 그는 거기에 간다. on Sundays. 일요일마다 반복적으로 거기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적인 행동이나 습관을 얘기해 줄 때 우리가 현재 시제 사용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담 격언. 이거는 여러분들 시대와 상관없이 늘 사실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또 현재 시제로 표현해 주는 거고요. 예를 들면 time is go. 시간은 금이다. 됐죠? 그 다음에 과학적인 사실이나 진리를 말해 줄 때도 우리가 현재 시제를 사용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boil이라는 동사가 끓다라는 의미죠. water라는 주어에 맞게 s를 붙여줬고요. water boils. 물이 끓는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래요. 섭씨 100도에서 끓는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에요. 이렇게 과학적인 사실이나 진리를 얘기할 때도 우리가 현재 시제 사용한다 라는 거 정리해 주고요. 자, 문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합니다. 다음 과단의 단어를 이용하여 현재 시제 문장을 완성해 주는 건데요. 1번은 보니까 now가 보이죠. 자, I가 주어입니다. 비동사는 당연히 여러분들 그렇죠. am이 와줘야 되는 거고요. I am very busy now. 나는 지금 매우 바쁘다. 현재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8번 볼까요? 자, 폴이라는 3인칭 단수조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 문장이 되려면 read 이 동사에 그렇죠. 우리 s를 붙여줘야 되겠죠. 폴이 reads a book 책을 읽는다. Every night 매일 밤마다 반복적으로 책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복적인 행동 습관을 얘기해 줄 때 우리가 그렇죠. 우리 현재 시제에 사용해 준다라는 거 8번 문제 통해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13번은 주어 자리에 still waters. 우리 water에 s를 붙여줬네요. 그렇기 때문에 run이 그대로 동사 원형으로 나와줍니다. 의미는 뭘까요? 여기 still 같은 경우는 잔잔한의 의미예요. 잔잔한 물이 그 다음에 run의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흐르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잡아주셔야 됩니다. 잔잔한 물이 run, 흐른다. deep, 깊이 흐른다는 이야기예요. 잔잔한 물이 깊이

흐른다. 그런데 이거 영속담인데요. 언제 사용하는 거냐? 쌤처럼 조용해 보이는 사람인 거야. 말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생각이 깊고 중요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바로 영속담이 Still waters run deep. 잔잔한 물은 깊이 흐른다. 됐지요? 자, 우리 속담 격언. 현재 시제 활용해 준다라는 거. 이 문제 통해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reeze 들어보셨지요? 얼다. 라는 의미의 동사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이번에는 워드가 그냥 왔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S를 살짝 붙여주면, 그렇죠? 현재 시제, 바로 현재형이 되는 거고요. 자, 물이 freezes, 언다라는 거야. 그러면 잘 알고 계신 대로 섭씨 0도에서 언는 거죠. 과학적인 사실을 얘기해 줄때 우리가 현재 시제 활용해 주는 겁니다. B번 가보도록 할게요. 관련 단어를 바르게 배열해 문장을 완성해 주는 건데요. 필요시 동사 형태를 바꾸래요. 자, was 나와주고요. 여기는 그러네. 그냥 have가 나와주고 그다음에 is. was, have, is. 자, 영어 속담입니다. 벽이 귀를 가지고 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말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영어 속 우리말 속담인데 알고 계시죠? 그거에 해당되는 영어 속담이 되겠고요. 무슨 얘기 여러분들? 말할 때 누군가 듣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영어 속담이 바로 was, have, is. 벽이 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내신 기출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곳을 찾아 바르게 고쳐주는 건데요. 여기는 그렇죠. 2번이 잘못됐죠. light, 빛이라는 의미의 우리 명사로 활용되고 있고요. travel이 여기까지가 동사 원형이죠. 여러분들 얘가요 여행하다라는 의미 외에도 이동하다라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뒤에 a straight line 직선을 의미해 주고요. 빛이 직선으로 이동한다. 과학적인 사실을 얘기하죠. 바로 현재 시제를 필요로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travel에 우리 ed가 붙었는데요. ed를 빼버리고 s를 붙여줘야지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Light travels in a straight line. 빛은 직선으로 이동한다. 됐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과로한의 말을 바르게 배열하여 현재 시제 문장을 완성해 주는 우리 26페이지 워크북에 나와 있는 문제도 보도록 할게요. 필요시 동사의 변형이 가능하고 나왔는데요.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go to bed. 잠자리에 들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재 시제 문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 Kate라는 3인칭 단수조를 만났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 공부했던 대로 오로 끝나잖아. 그러니까 이 S를 살짝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Kate goes to bed.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go to bed. 잠자리에 들다라는 표현이 현재 시제 문장이니까 주어에 맞게 go에 ES가 붙어주고요. Kate goes to bed. 그 다음에 late at night 하게 되면 밤에 늦게. 라는 의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정답 확인해 봅니다. Kate goes to bed late at night. 바로 3번 우리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과거 시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과거 시제는요. 그래요, 여러분들. 이미 끝난 일 또는 역사적인 사실을 말할 때 우리가 과거 시제를 사용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 자,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미 예문을 통해 많이 봤던 것들이에요. 첫 번째로 last 뭐뭐, 지난 뭐뭐에. 자, 이런 표현과 함께 우리 과거 시제가 사용된 문장 많이 보게 되죠. 여기 나온 예문 보니까 he came last week. 그는 지난주에 왔다. 됐지요? 그 다음에 yesterday, 어제를 얘기해 줍니다. 이번에는 he called yesterday. 그가 어제 전화했다라는 예문이고요. 대니 여러분들. 그때라는 의미로 또 과거를 얘기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예문 보니까 he was busy then. 그는 그때 바빴다. 우리 주어에 맞게 비동사의 과거형이 나와준 예문이에요. 그 다음에 뭐뭐고 뭐뭐 전에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He came 3 days ago. 그는 3일 전에 왔다. 3일 전에 과거일을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동사 과거형 came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the other day. 자, 이 표현 잡아줘야 돼요. 얼마 전, 며칠 전에 라는 의미가 되고요. He called, 그가 전화했다. The other day,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됐지요? 그 다음에 in 다음에 과거 연도가 나와주게 되면 자, 여기 나온 것처럼

그럼 그렇지요. 우리 과거 시제와 사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가 아팠었다. 그가 아팠다라는 거예요. 언제? 2000년도에. 2000년도. 오, 2000년. 바로 과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비동사 형태를 묻는 문제가 나와준다면 과거요. he에 맞게 was가 정답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문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합니다. 자, A번 문제는요. 다음 문장을 과거 시제 문장으로 바꿔서 주는 건데, 우리가 지난 챕터 내용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줘야 되는 것이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 과거예요, 여러분들. 규칙 변화가 있고요. 불규칙 변화가 있었죠. 규칙 변화는 우리가 규칙을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규칙 변화 같은 경우에는 따로 우리가 시간을 내서 암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자, 보면 meet, 우리 만나다라는 동사가요. 불규칙 변화형을 가집니다. 만났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렇죠. 이를 하나 빼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주어진 문장은 I meet my friends every week. 나는 매주 나의 친구들을 만난다. 매주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제가 온 거죠. 동사에 우리 현재형이 온 겁니다. I가 좋으니까 동사 원형이 바로 현재형이 된 건데 과거 시제 문장 바꿔서 주게 되면 우리 미세 과거형 뭐 여러분들? 그렇죠? met. 이런 식으로 빈칸의 정답은 I met my friends. 됐지요? I met my friends. 내가 나의 친구들을 만났다. The other day.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만났던 거예요. 됐지요? I met my friends the other day. 이런 식으로 문장이 완성이 됐고요. 자, B번 가볼게요. 우리말과 같은 의미가 되도록 과란의 단어를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는 건데요. 필요시 동사 형태를 변경할 것.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죠. 자, B번에 우리 5번 문제 볼 텐데요. 이건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1876년에 전화기를 발명했다.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죠?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할 때, 맞아요. 과거 시제를 사용한다라는 거 문제 통해 확인해 주셔야 되고, 자, 주어 자리에는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그 다음에 발명하다라는 동사가 여러분들, invent라는 동사예요. 근데 발명했다니까 과거형을 필요로 하고요. 얘는 다행히도 규칙형입니다. ED를 붙여주면 되겠네요. Invented. 뭘 발명한 거지요? 전화기를. The telephone. 언제? 1876년도에. 자, 확인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Alexander Graham Bell invented. 자, 동사 과거형 써주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뭘 발명한 건가요? 전화기를. 언제? 1876년도에. 됐죠, 여러분들? 자, 우리 워크북에 나와 있는 문제도 풀어보도록 합니다. 우리말과 같도록 과로 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 주는 문제인데요. 1번 보니까 그는 아침에 샤워를 했다. 일단 샤워를 하다라는 표현부터 잡아줘야 돼요. 바로 take a shower. 이 표현이 샤워를 하다라는 표현인데 여기는 샤워를 했다. 과거형을 필요로 하겠죠. 뭐에? take란 동사에. 불규칙입니다. 어떻게 바뀌죠? took. 자, 그럼 정답은 자, he took a shower in the morning.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까요? He took a shower in the morning. 바로 1번에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나는 지난 밤에 컴퓨터 게임을 하지 않았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일반 동사 과거 부정문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미 공부했던 대로 일반 동사 과거 부정문 만들어줄 때 누구의 도움? 그렇지요? Did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고요. 여기는 don't play 이렇게 나왔는데요. Did not 축약형 우리 그렇죠? Didn't가 don't 대신에 들어가줘야 되겠네요. 그 정답은 I 자 don't를 뭘로 과거니까 didn't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play 동사 원형 computer games 언제 지난밤에 last night 정답 I didn't play computer games last night 이렇게 2번까지 정답 확인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 미래 시제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좀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 중1 교육 과정에 미래 시제 두 가지를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바로 will과 be going to예요. 일단 우리 교재에 will의 의미는 뭐뭐일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be going to는 뭐뭐 할 예정이다 라고 나와 있죠. 실질적으로 원어민들이 will을 사용할 때는 주어의 의지를 나타낼 때 또는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자, 말하는 순간에 뭔가를 결정하고, 뭐뭐 하겠다, 뭐뭐 할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will을 사용해 주고요. be going to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계획되어 있는 일을 얘기할 때뿐만 아니라, 자, 미래를 예측할 때도 be going to가 사용이 되고요. 특별히, 현재 어떤 상황

이것을 근거로 미래의 일을 예측할 때는 이 be going to를 활용해 준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쌤이 지금 얘기한 의미 차이가 좀 있잖아. 이 의미 차이를 묻는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와 줄까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면 우리 be going to 같은 경우에 미래 의미로 나와 있는 뭐뭐일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의미가 나와 있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을 대비해서는 자, 의미 차이를 구분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고 자, 문법적인 차이를 묻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문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의미는 둘다 뭐뭐일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로 기억하셔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우리가 시험에서는 문법적인 차이를 잘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일단 will 같은 경우에는 조동사 will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조동사 will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주어에 따라 모양을 바꾸지 않아요. 그 얘기는 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따라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가 되겠고요. 주어가 누가 나오든 will 모양을 바꾸지 않고 뒤에는 동사 원형이 보인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반면에 be going to 같은 경우에는 뒤에 여러분들 동사 원형이 오긴 해요. 그런데 비동사의 형태, 주어에 맞게 am이냐, is냐, 아냐 이거를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여러분들? 큰 차이가 보이죠? will은 주어에 따라 모양을 바꾸지 않아요. 하지만 be going to 같은 경우에는 주어에 맞게 am인지 is인지 아닌지 비동사를 적절하게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부정문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나와주는데 will 같은 경우에 will 다음에 그냥 not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will not의 우리 축약형 줄임말 주의하셔야 돼요. won't 이런 식의 형태가 바로 will not의 줄임말이다라는 거 축약형 여러분들 형태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부정문일 때도 여러분들 주어에 따라 모양 바꾸지 않고요. 뒤에 동사 원형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 be going to 같은 경우는 부정문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비동사가 들어가거든. 이미 공부했던 대로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은 우리 부정문. 그래, 여러분들. 비동사 뒤에 not 붙여준다라는 거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의문문, 질문을 만들어줄 때 주어 앞으로 will이 나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 be going to 같은 경우에 비동사가 여러분들 주어 앞으로 나와 주면 되겠죠. 참고로 자, will을 이용한 의문문의 대답 will을 활용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의 답이 나와 줄 때는 yes가 나와 주고 여러분들 인칭 대명사 당연히 주격이겠죠. 그다음에 will 보이고 여러분들 부정의 답일 때는 no 나와 주고 인칭 대명사. 그다음에 그렇죠. 보통 축약형으로 will not의 줄임말, want로 답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답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자 우리 주격 인칭 대명사와 will이 만나게 되면 축약형 줄임말이 가능합니다. 자 형태는 여러분들 주격 인칭 대명사를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w와 i가 사라지고 apostrophe 붙여준 다음에 l를 붙여주면 자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대로 이런 식으로 축약형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됐나요? 자, 우리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50페이지 A번 문제인데요. 우리말과 같은 의미가 되도록 관할 동사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주는 거예요. 자, 일단 보니까 3번은요. 제니는 늦을 것이다. 자, 제니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5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will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will을 활용하는 것이 정답은 나와 있죠. 자, 제니가 주어인데 어쨌든 will은 주어에 따라 모양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will이 그대로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비동사 사람들 동사 원형으로 나와줬네요. 그러니까 빈칸 정답은 will be가 바로 정답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 이 will을 가지고 비동사 going to 이거를 활용해서 우리 바꿔주게 되면 제니가 주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is가 나와주고요. 그다음에 going to be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우리 정답으로 가능한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50페이지는 will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교재는 will be라고 정답이 나와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이 will을 be going to를 이용한 문장으로 바꿔주는 것도 가능하고 제니가 주어이니까 is going to 나와주고 동사

다 원형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되는 것이 여기 왜 비동사가 사용됐는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Jenny will late. 이렇게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자, will 다음에 그리고 비동사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기억하시죠? 동사라는 거는 자, 쉽게 생각하면 단어의 의미를 딱 찾아봤더니 동작이나 상태를 얘기해주면서 우리말로 다로 끝나는 것. 이게 동사예요. 근데 여러분들, late 같은 경우에는 늦다가 아니라 늦은이죠. 늦다가 되려면, 그렇지요. 어떠따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비동사. 자, 여기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will 다음에 나와주기 때문에 동사 원형. 자, 우리 비동사의 동사 원형이 뭐예요? 바로 be예요. 그렇기 때문에 will be. 바로 정답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여러분들, is going to. be going to를 활용해 줄 때도 역시 비동사, 동사 원형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그냥 will 다음에 또는 is going to 다음에 late 나와줄 수가 없다라는 거. 우리 공부했던 비동사의 의미와 함께 다시 한번 문제도 정확하게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어진 B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관할의 단어와 조동사 will을 이용하여 미래 시제 문장을 완성하래요. will을 활용해 주는 겁니다. 가능하면 축약형을 써주는 거고. 자, 보면 여기 주어는 그래요, they입니다. 그리고 will은 주어에 따라 모양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냥 they will인데 가능하면 축약형. 그러니까 좀 전에 공부했던 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They'll. 그다음에 come back 돌아오다라는 표현이요. 언제? Tomorrow, 내일. They'll come back tomorrow. 바로 B번의 6번 정답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내신 기출 문제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말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 우리 we will의 축약형 will 이게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Will eat hamburgers for lunch? 우리는 점심으로 햄버거를 먹을 것이다. 미래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번에 어젯밤에 이거는 과거를 나타낸 표현이잖아요. 바로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1번 정답으로 확인해 주고요. 자, 오늘 점심으로 우리가 햄버거를 먹을 것이다. 괜찮죠? 또는 곧 우리가 점심으로 햄버거를 먹을 것이다. 괜찮아요? 바로 1번 보기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1페이지 나와 있는 A번 문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써준 문제인데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의문문이네, 여러분들. 우리 will이 들어간 문장의 의문문, 주어 앞으로 will을 내보내 줍니다. 그런데 do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will do를 그냥 will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아, will이 들어간 문장의 의문문은 주어 앞으로 will을 내보내준다라는 거 기억해 주고요. 의미는 뭔가요? 너 오늘 학교에 걸어갈 거니? 자, 이런 식의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문장이 나와준 거고. 7번 보니까 will you join us? 너 우리와 함께 할 거니? 라고 묻고 있죠. 그런데 여기 show라고 나왔는데요. 이거는 문제가 되잖아요. 물론 긍정의 답일 때 우리가 yes라고 답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yes 대신에 sure, 물론. 자, 물론이다. 물론이지.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yes 대신에 sure를 사용하는 거 가능합니다. 문제가 되는 건 뭘까요? 자, will을 이용한 질문인데요. 답이 sure, I 다음에 do가 나오셨죠. do를 뭘로 바꿔주는 것이 맞아요? will로 바꿔주면 맞아요. 있지요? Will you join us? 너 우리와 함께 할 거니? Sure, I will. 물론 나 그렇게 할 거다. B번 가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을 괄호 안의 시제로 바꿨을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는요, 우리 work란 단어의 또 다른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하다라는 의미로 잘 알고 있는데요. 주어가 your idea, 너의 아이디어, 너의 생각입니다. 너의 생각이 일할 것이다. 이상하죠, 여러분들.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work의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효과가 있다. 자, 너의 아이디어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너의 아이디어, 너의 생각이 오, 잘될 거다. 네가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잘될 거다. 통할 거다. 뭐이 정도의 의미로 볼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자, 부정문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 will이 들어간 문장에 우리 부정문은 그렇지요. will 다음에 not 붙여 준다고 얘기했고요. will not의 줄임말, 축약형 주의하셔야 됩니다. won't 이런 식의 형태가 있다라는 것도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답 확인해 볼까요? will not work 또는 won't work 이런 식으로 자, 의문문. will이 들어간 문장의 의문문은 그렇지요? will을 주어 앞으로 내보내 준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will your idea work? 바로 의문문이 되겠고요. 긍정의 답이 나와줍니다. your idea는 is로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will 써주면 빈칸 정답 되겠네요. yes, it will. 자, 그 다음에 우리 be going to와 연관된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다음 문장을 be going to를 이용하여 미래 시제 문장으로 바꿔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be going to 핵심 뭐예요? 주에 따라 모양을 바꿔준다. 뭐가? 비동사가. am이냐, is냐, 아냐, 이거를 결정해 주셔야 돼요. 여기는 1번에 I가 주어니까 당연히 우리 am을 필요로 하고요. am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 여기 비동사 활용되고 있잖아요. 비동사의 동사 원형, be입니다. 그 정답 뭐예요, 여러분들? I am going to be a singer. 그리고 I am의 줄임말, I'm 써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쓰임 말은 그대로 정답 나와 있죠? 나는 가수가 될 것이다. 했죠? 4번 보도록 할게요. 요번에는 he라는 주어가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비동사, 그렇죠? is를 필요로 하고요. he's going to 다음에 자, 동사 원형 나와줘야 됩니다. s를 떼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he's going to visit Europe. 또는 he is의 줄임말 his 다음에 going to visit Europe. 자, 이렇게 그는 유럽을 방문할 것이다. 유럽을 방문할 예정이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번에는 자, 의문문이 나와줬죠. 일단은 they가 주어입니다. 우리 be going to에 그렇다면 비동사는 그렇죠. they에 맞게 are을 필요로 하는데요. 여러분들 의문문인 거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내보내 줍니다. 결국에는 문장 맨 앞에 are가 나와주는 거예요. 자, are의 다음에 going to play soccer. Are they going to play soccer? 그들은 축구를 할 거니, 그들은 축구를 할 예정이니?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어진 B번은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주는 문제인데요. 주어진 문장이 It is going to be sunny. 날씨가 화창할 것이다. 라는 문장이고요. 부정문을 만들려면, 그렇죠. 비동사 뒤에 not 붙여주면 되겠죠. is not 또는 isn't를 활용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문문은요,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내보내주면 되겠죠. Is it going to be sunny? 그리고 부정의 답이에요. No, it isn't. 자, C번 문제는 다음 문장을 be going to를 이용하여 바꿔서 주는 건데요. 가능하면 축약형을 활용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will not의 우리 줄임말, 축약형, won't가 나와 있고요. he가 주어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비동사는 is를 필요로 하고, 부정문이니까 역시 부정문으로 바꿔줍니다. is not인데요. 축약형 써주는 거니까, isn't. 그 다음에 going to 써주고요. go out tonight 뒤에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자 우리 he와 비동사 is를 줘서 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he isn't 이거 대신에 he's not 이것도 정답 처리되는 거예요. he isn't 또는 he's not going to go out tonight 그는 오늘 밤에 밖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 자 D번입니다. 이번에는 보기의 동사와 be going to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주는 건데요. 7번 볼까요? 자, 뒤에 보면 by mail, 우편으로. 그리고 앞에는 this letter, 이 편지. 편지와 연관된 동사는 그렇지요. send가 되겠고요. they가 주어니까 비동사 are가 나와줍니다. 자, 빈칸에 are going to send가 바로 정답 되겠고요. 그들은 이 편지를 보낼 것이다. 보낼 예정이다. 뭘로? by mail, 우편으로.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예요. 내신 기출 문제.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곳을 찾아 바르게 고쳐 써준 문제인데요. 앞에는 보니까 Look at those black clouds. 저 검정 구름들, 먹구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저 먹구름들을 봐라. It is going to 다음에 여러분들. 자, 보세요. 주어에 맞게 is가 나와주고요. going to가 나와준 거. 근데 뒤에는 동사 원형이 보여야 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raining, ing 형태가 왔네요. 우리 rain이 비가 오다라는 동사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비동사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보여야 됩니다. raining이 아닌 그렇죠? rain으로 바꿔줘야 돼요. 저 먹구름들을 봐라. It is going to rain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비가 올 거야. 라는 의미의 문장이에요.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 우리 화면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0: 자, 오늘 많은 내용 열공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함께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안녕.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0: 기획안입니다.
1: 이거 교차 검증했나?
0: 네?
2: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1: 이거 기밀 아닌가?
0: 맞습니다.
2: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0: AI가 썼습니다.
1: 그럼 출처를 써야지.
2: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1: 아, 이게 뭐야?
2: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1: 점심 뭐 먹을까?
2: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1: 아, 안 돼!
2: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1: 자네인가?
4: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이름 은혜쌤이 왔어요. 자, 우리 세 번째 만나는 시간인데요. 오기 전에 만점 고치기 퀴즈 정답도 수강하기 게시판에 올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풀어봤던 문제들도 쭉 훑어보고 또 오늘 풀 33번에서 48번까지의 문제도 미리 풀어보고 오셨죠?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럼 만점 고치기 퀴즈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난 시간 퀴즈 내용. 말이나 행동에서 이것을 확인하면 대화에서 생략된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빠진 내용을 어떻게 짐작할 수 있어요? 말이나 행동에서 무엇을 확인해요? 그렇죠. 단서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일이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우리가 단서라고 불렀는데 그것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 단서를 확인하면 다 대화에서 말하지 않았어도 빠진 내용을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좋아요. 우리 이렇게 공부 예열해 봤으니까 33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오늘의 문제 나옵니다. 짠! 자, 책을 돌려주세요 라는 글을 읽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요. 책을 돌려주세요? 누군가 책을 뺏어갔나?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후두둑 후두둑. 자, 비가 내리는 소리를 후두둑 후두둑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그칠 생각을 하지 않아. 한낮인데도 온 세상이 캄캄해. 진서의 노란 비옷이 캄캄한 세상에 점처럼 박혀 있어. 할머니는 꼭 도깨비가 나올 것 같은 날씨라고 하셨지. 캄캄하기 때문에 도깨비가 나올 것 같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봐요. 하지만 진서는 겁나지 않아. 옷자락을 꼭꼭 여미고 우산을 받쳐 들었지. 어떤 상황인지 눈에 그려지시죠? 후두둑 후두둑 비가 내리고 있고 비 오는 날은 우리 화창하지 않고 좀 어둡고 흐리잖아요. 그래서 캄캄해서 마치 도깨비가 나올 것 같은 날씨다라고 할머니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진서는 겁을 내고 있나요? 아니죠. 겁나지 않아요. 옷자락 여미고 우산 받쳐 들고 어디론가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진서는 도서관을 좋아해. 아, 도서관이라는 장소를 좋아하는 친구군요. 작은 언덕배기에 있는 도서관은 넓고 깨끗해. 도서관의 상태 넓고 깨끗하대요. 그곳에 있으면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져. 아, 진서가 도서관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오고 있군요. 넓고 깨끗하기도 하지만 그곳에 있으면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도서관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진서는 도서관 입구에서 우산을 접어 흔들었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 비 오는 날 학교 갈 때도 그대로 우산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접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물기를 털어내죠. 실내에 들어가기 전에요. 비를 피해 들어온 떠돌이 개도 몸을 흔들었어. 우리 강아지들도 비 오는 날 비 맞으면은 막 털에 묻은 물 털어내려고 막 몸을 흔들잖아요. 그래서 진서는 우산을 접어서 흔들고 비를 피해 들어온 떠돌이 개도 몸을 흔들었어. 이런 장면도 우리 머릿속에서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안녕! 어린이 자료실에 마음 좋게 생긴 선생님이 진서를 반갑게 맞아주었어. 그래서 이 등장인물, 이야기의 등장인물 선생님도 나오고 계시네요. 그 책 들어왔어요? 도서관에서의 첫 말이 몇 달째 똑같아. 그 책 들어왔어요?

기다렸던 책이 아직도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좀 시무룩해 있었나 봐요. 누가 빌려갔어요? 왜 안 돌려준대요? 또로롱 또로롱. 자, 또로롱 또로롱이라고 선생님이 있는 그대로 읽기는 했지만 선생님이 자료실에 걸려온 전화를 받았어. 전화 울리는 소리니까 뭐 또로롱 또로롱 이런 소리였겠죠. 진서는 선생님의 책상에 매달려서 통화가 끝나기를 기다렸어. 누가 빌려갔어요? 왜 안 돌려준대요에 대한 대답을 아직 듣기 전이잖아요. 그 선생님께서 통화가 끝나시면 다시 그거에 대한 답을 들어야겠다라고 하고 책상에 매달려서 이렇게 통화가 끝나기를 기다린 거죠. 보고 싶었던 책이 몇 달째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오늘은 꼭 듣고 싶었어. 몇 달이나 기다렸으니까 오늘은 진짜 누가 빌려갖고 왜 안 돌려주는지 선생님께 꼭 이유를 여쭤봐야겠다 마음을 먹은 거죠. 자, 몇 달째 아, 굉장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군요. 하지만 통화는 생각보다 길어졌어. 진서는 슬슬 지겨워졌고 너무 길어지니까 화장실에도 가고 싶어졌어. 아침똥을 걸은 게 문제였나 봐. 아, 아침에 진서는 꼭 큰 볼일을 보고 와야 되는데 거르고 와가지고 배가 살살 아픈가 봐요. 자, 여기까지 읽고 우리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도서관이었고요. 뭐 선생님도 나오시고 이런 등장인물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자, 문제 바로 나오네요. 비 오는 날 진서가 간 곳은 어디예요? 도서관. 학교 아닙니다. 도서관에 갔었죠. 그래서 사서 선생님과 얘기도 나누었고요. 도서관에 갔기 때문에 책을 찾은 거죠. 아, 몇 달째 기다리는 그 책, 오늘은 들어왔나? 도서관에 간 거죠. 34번. 진서가 도서관에 좋아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선생님, 이거 문제 나올 것 같았어요. 자, 왜 도서관은 좋아할까? 그 까닭을 한번 찾아봅시다. 1번. 도서관에서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아, 오늘 누구누구 친구 만나러 가니까 오늘 너무 신난다. 이런 내용 없었습니다. 도서관이 넓고 깨끗해 구경하기 좋아서. 넓고 깨끗하다라는 말이 있기는 했지만 뭐 구경하기 좋다, 그래서 도서관을 좋아한다는 아니었었죠.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요. 어린이 자료실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서, 아, 사서 선생님 너무 좋아, 만나러 가야겠다, 그래서 도서관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요. 도서관에 도깨비가 나오는 것을 알고 싶어서 도깨비라는 단어는 나오지조차 않았습니다. 도서관에 있으면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렇죠. 바로 이 문장 우리가 그래서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있으면 마치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서관을 좋아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35번. 중요한 문제인데요. 꼭 맞췄길 바라면서 대화 가에서 짐작할 수 있는 생략된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표 하는 겁니다. 짐작이라는 것은 다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즉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가 한번 볼까요? 그 책 들어왔어요? 도서관에서의 첫 말이 몇 달째 똑같아. 아니, 아직. 요 부분만 보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생략된 내용 찾아보는 겁니다. 진서는 이 책을 너무 읽고 싶어 한다. 맞죠? 그쵸? 몇 달째 도서관에 오자마자 그 책 들어왔어요? 그 책 들어왔어요? 읽고 싶어 하지 않으면 이렇게 애타게 물어볼 필요가 없죠. 너무 읽고 싶은가 봐요. 진서는 전에도 이 책을 빌리려고 했다. 무슨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딱 단어 하나만 뽑아보자면. 그쵸? 몇 달째. 몇 달째라고 했으니까 이 책을 전에도 빌리려고 여러 번 시도했었다, 알 수 있네요. 그것을 그대로 나오지 않았어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 말과 그런 행동을 통해서요. 진서는 도서관에 오는 것을 지겨워한다? 아니죠. 도서관에 오면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도서관을 좋아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1번과 2번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36번이요. 기억에서 알 수 있는 진서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진서의 마음을 한번 알아봅시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억을 통해서요. 누가 빌려갔어요? 왜 안 돌려준대요? 아, 진짜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오늘도 없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일까요? 즐거운 마음일까요? 아, 오늘도 없네. 아, 읽고 싶은데 오늘도 없네. 너무 즐겁다. 아니죠. 반갑나요? 그 책을 찾지 못했는데? 아니고요. 속상한 마음. 그렇죠. 이게 가장 어울리겠죠. 아직도 없나? 오늘도 없나?

누가 빌려갔어요? 대체 누구야? 왜안 돌려준대요? 속상한 마음. 신기한 것도 아니고요. 부끄럽지도 않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2 그대로 좀 이어서 읽어볼게요. 화장실은 넓고 깨끗한 도서관에 어울리지 않게 좁고 어두웠어. 아까 우리 어디서 끊겼어요? 아침동을 걸은 게 문제였나 봐. 선생님께 오늘은 정말 답을 들으려고 기다렸다가 통화가 길어지고, 그러니까 지겹기도 하고 배도 아프고 해서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화장실이라는 새로운 장소 동그라미 한번 해볼게요. 화장실은 넓고 깨끗한 도서관에 어울리지 않게 어땠대요? 좁고 어두웠어. 이런 것들 문제 내기 딱 좋아요. 선생님이라면 이런 걸 냈을 것 같은데. 자, 왜냐면 도서관은 넓고 깨끗하고 진서가 좋아하는 공간인데, 그럼 도서관 화장실도 좋겠구나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어울리지 않게 굉장히 좁고 어두운 공간이라고 우리가 기억해 둡시다. 오늘은 비가 와서 더 칙칙해 보였지. 진서는 가운데 칸에 들어갔어. 그리고 힘을 끙 주고 보니, 화장지함에 화장지가 없는 거야. 아, 어떡해요. 힘을 주는데 화장지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상상해보면 너무 진땀나죠? 주머니를 뒤져도 나오는 건 먼지뿐이어서 내가 화장지 혹시 갖고 왔나? 주머니를 막 손을 넣어봤는데 먼지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어떡해요. 휴지통도 살짝 봤지만 손이 가진 않았어. 아, 휴지통에 혹시 누가 쓰다 버린 휴지라도 좀 쓸까 했는데 손이 가진 않았죠. 누군가 쓰다 버린 거니까 그걸 또 꺼내서 쓰긴 싫잖아요. 얼굴이 빨개지고 손바닥엔 땀이 뱄어. 나 어떡해? 휴지 없는데 어떡해? 하면서 얼굴 빨개지고 손바닥에 땀이 막뱀 겁니다. 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스락 바스락. 이것은 소리를 나타내는 거죠. 그때 바로 옆 칸에서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 자, 소리를 나타내는 표현, 바스락, 바스락. 한번 생생하게 상상해 보면서. 사람이 있었나 봐. 다행이지, 뭐야. 휴지 있어요? 진서가 칸막이 벽을 두드렸어. 두드리면서 말하는 거야. 휴지 없는 줄 알았는데, 뭔가 인기척이 들리니까, 휴지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물어본 거죠. 비닐봉지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곧, 칸막이 밑으로 화장지 한 뭉치가 쑥 넘어왔지. 와, 너무 안도했겠는데요? 고맙습니다. 진서는 마음이 탁 놓였어. 휴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소리가 들려가지고 휴지 있어요 하니까 갑자기 휴지 한 뭉치가 쑥 넘어온 거죠. 진서는 볼일을 마치고 손도 깨끗이 씻었어. 아, 얼마나 다행이고 안도감이 들고 기분이 좋을까요? 볼일 마치고 손도 깨끗이 씻고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가려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든 거야. 진서가 앉아있던 옆 칸, 그러니까 가장 안쪽의 칸은 평소에 청소 도구들을 놓는 곳으로 쓰고 있었어. 자,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내가 앉아있던 옆 칸에서 화장지를 받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거기는 평소에 청소 도구들을 놓는 곳인데, 거기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이제 청소 도구들을 치우고 원래 목적으로 쓰고 있는 걸까? 진서는 그 칸의 문 앞으로 가보았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하면서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 진서가 모르는 사이에 나가버린 걸까? 그 휴지를 준 사람이 나가버린 걸까 생각한 거죠. 진서는 확인하려고 문을 살짝 밀었어. 문은 스르르 열리다가 어느 순간에 딱 멈췄어. 안에 있던 사람이 열지 말라고 문을 밀었다면 다시 닫혔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딱 멈췄어. 사람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무언가 꽉찬 느낌이었지. 진서는 문을 힘껏 밀어보았어요. 자, 문 뒤에 뭐가 있을까 너무 궁금할 텐데요. 일단 여기까지 읽고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37번. 진서가 얼굴이 빨개지고 손바닥에 땀이 밴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읽으면서도 이입해보면 같이 덩달아 얼굴이 빨개지고 손에 땀이 날것 같은 그런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었는데 왜 그랬었죠? 화장실이 무서웠나요? 아니에요. 어디인지 몰랐어요? 아니요, 화장실 들어갔어요. 화장지함에 화장지가 없었죠. 끙 힘을 줬는데, 뒤처리를 해야 하는데. 화장지가 없었단 말이죠. 아, 너무 땀이 났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유고요. 화장실에서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려서 빨개진 거 아니죠? 칸막이 밑으로 화장지가 넘어온 거 오히려 다행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서를 이렇게 당황하게 했던 이유는 화장지함에 화장지가 없어서였어요. 자, 미리미리 아무리 급해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38번은 서술형 문제네요. 진서가 화장실 가장 안쪽 칸을 확인하려고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냥 손을 씻고 나오면 되는데, 잠깐,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화장실 가장 안쪽 칸을 확인하려고 했죠? 그 이유는 뭐였어요? 어떤 칸이었어요, 평소에? 청소도구들을 놓는 곳인데, 그곳에서 휴지가 쑥 나오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하면서 갔잖아요. 화장실 가장 안쪽 칸은 평소에 청소도구들을 놓는 곳인데,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니까 다시 간 거기 때문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서술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39번은요, 기억부터 디귿까지의 낱말의 뜻을 알맞게 연결하는 건데요. 자, 기억은 뭐였죠? 어떤 단어였죠? 어울리지라는 단어의 기억, 그리고 밑줄 쳐져 있는데요. 어울리다라는 뜻은 어떤 거예요? 1, 2, 3번 중에서. 그렇죠. 여럿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지라는 뜻입니다. 어울리다, 보통 어떨 때 써요? 이 색과 이 색 잘 어울리네. 이 음식과 이 음료수 잘 어울리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럿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어울리다라는 얘기를 하죠. 자, 니은은 뭐죠? 칙칙해. 자, 칙칙하다는 건 뭐예요? 화창하다 이런 것과 굉장히 반대되는 뜻인데, 빛깔이나 분위기 등이 산뜻하거나 맑지 아니하고 컴컴하고 어두워라는 게 이제 칙칙한 거죠. 얼굴빛이 왜 이렇게 칙칙해? 무슨 일 있어? 잠을 못 잤어? 이렇게도 사용하는데요. 산뜻하거나 맑지 않고 어떻대요? 컴컴하고 어둡다. 우리 비 오는 날 칙칙하다 이렇게 본문에서 나왔었죠. 어두컴컴하고 도깨비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날씨다 라고 하면서 칙칙해 나왔었는데요. 자, 마지막 디귿은 도구입니다. 도구는 일을 할 때 쓰는 연장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죠. 뭐 조리도구, 뭔가를 음식할 때 사용하는 도구는 조리도구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뭔가를 쓸 때는 연필, 형광펜 이런 거 뭐라고 불러요? 필기도구라고 부르죠. 도구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쓰는 연장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어휘도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0번. 이 글에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지금까지 읽은 글 분위기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활기찬 분위기였나요? 아, 룰루랄라. 일 다 보고 손을 깨끗이 씻고 여기까지만 보면 활기차다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아, 잠깐. 뭔가 이상한데? 사람이 있었으면 안 되는 건데, 활기찬 게 아니라 어떤 분위기예요? 평온한 거 아니고 오싹한 거죠. 자,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별 생각 없다가 잠깐,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뭔가 무섭다, 오싹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평온한 거는 뭐 아무 일 없이 잔잔한 건데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싹한 분위기에 동그라미 비유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읽어봐야죠. 막 이야기가 흥미로워지고 있으니까. 끄윽. 냄비 바닥을 긁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어. 문을 밀었잖아요. 청소도구가 끌리는 소리인가? 확실히 사람이 내는 소리는 아니었어. 진서는 다시 한번 힘을 주었어. 그러자 붕당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활짝 열렸어. 그곳엔 빗자루와 대걸레, 쓰레받기가 잔뜩 쌓여 있었어. 청소도구 역시나 있네요. 두루마리 화장지도 한 봉지 있고 말이야. 진서가 받기도 했었죠. 역시 청소도구를 놓는 곳이었던 거야. 옆칸은. 진서는 머리를 긁적이다가 이상하네 하면서 변기 속을 들여다봤어.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라? 변기 속에는 진서가 애타게 찾던 바로 그 책이 떨어져 있었어. 몇 달 동안이나 샀던 책이 변기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진서는 책을 건져야겠다는 생각에 변기 옆에 세워져 있던 쌀이 빗자루를 집어들어서, 정말 책이 읽고 싶었나 봐요. 변기 속에 책이 빠졌는데도 그것을 건져서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흠뻑 젖었지만 잘 말리면 그래도 그럭저럭 볼 수 있지 않을까 했지. 푸르풍풍 소리를 나타내겠죠? 아, 차가워! 변기 속에 빗자루를 넣는 순간 빗자루는 사라지고 커다란 갈색 도깨비가 나타났어. 자, 커다란 갈색 도깨비, 또 새로운 등장인물이 되겠네요. 도깨비는 화장실 한 칸을 꽉 채울 정도로 컸어. 도깨비의 몸집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여기 나오는 도깨비는 어때요? 굉장히 큰 도깨비네요. 머리는 천장에 닿았고 구부정한 자세로 팔을 앞으로 쭉 빼고 있었어.
유난히 빨간 얼굴, 덥수룩한 머리카락과 부리부리한 눈은 진서였다.

짝꿍을 쏙 빼닮았어. 진서의 짝꿍이 도깨비를 닮았나 봐요. 좋은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서는 너무 놀라 할 말이 없지. 놀라고 말고죠. 갑자기 빗자루를 넣었는데 그 빗자루가 사라지고 도깨비가 나타나니까 그것도 아주 크고 부리부리한 눈을 가진 그런 도깨비가요. 감히 날 변기 속에 넣었다니. 이건 누가 한 말이겠어요? 갈색 도깨비가 한 말이겠죠. 도깨비가 누나를 뒤룩뒤룩 굴렸어. 아하! 조금 전에 쌀이 빗자루가 이 갈색 도깨비였던 모양이야. 자, 빗자루를 넣었는데 도깨비가 되어서 나타난 거죠. 이래봬도 깔끔한 몸이시라고 도깨비는 몸을 부르르 떨었어. 그러는 사이 진서도 정신을 차렸지. 막 너무 놀랐는데 정신을 조금 차린 거예요. 몇달 동안 돌아오지 않았던 책이 변기 속에 있었어. 그 애타게 찾던 책이 변기 속에 있었어요. 그것도 커다란 갈색 도깨비와 함께 말이야. 자,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타났고, 진서는 지금 너무 놀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41번. 진서가 찾던 책을 발견한 곳은 어디인가요? 변기죠, 변기. 변기라고 적어도 되고, 또는 변기 속이라고 적어도 괜찮겠네요. 42번.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에 X표 하는 겁니다. 진서는 쌀이 빗자루로 책을 건져 올렸나요? 그런 내용 없죠. 쌀이 빗자루를 넣었더니 도깨비가 나타났죠. 알맞지 않습니다. 진서는 책을 말리면 볼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건지려고 했던 거죠. 쌀이 빗자루는 도깨비와 대화하기 시작했다. 빗자루랑 도깨비랑 대화한 게 아니라 빗자루가 도깨비가 된 거잖아요. 따라서 X입니다. 43번. 기역과 니은의 뜻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알맞은 것 찾는 겁니다. 크고 둥그런 눈알이 작고 힘 있게 움직이는 모양. 2번. 인상이 강하게 보일 만큼 눈이 또렷이 크고 힘이 잔뜩 들어간. 자, 일단 기역과 니은이 뭔지도 확인해야 되겠죠. 기역은 부리부리한이었고요. 니은은 뒤룩뒤룩이었어요. 자, 1번과 2번을 읽어보니까 뭔가 눈과 관련된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1번은 그 크고 둥그런 눈알이 힘있게 움직이는 모양이래요. 자, 움직이는 거. 2번은 인상이 강하게 보일 만큼 눈이 또렷이 크고 힘이 잔뜩 들어간 그 상태, 모양을 나타내는 거고 1번은 그 움직이는 모양이에요. 자, 움직이는 거는 부리부리한에 가까워요. 뒤룩뒤룩에 가까워요. 뒤룩뒤룩 눈을 굴렸지. 그래서 니은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눈이 또렷이 크고 힘이 잔뜩 들어가서 인상이 굉장히 강해 보일 때 우리가 눈이 정말 크고 부리부리하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는 기역 적어주면 되네요. 44번 중요한 문제인데요. 가에서 짐작할 수 있는 생략된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연습하고 있죠? 다 나오지 않더라도 그 생략된 내용을 어떻게 짐작할 수 있을까? 또 어떤 내용일까? 한번 봅시다. 감히 날 변기 속에 넣다니라고 말한 사람 누구예요? 도깨비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쵸? 도깨비가 날 변기 속에 넣었다? 진서가 넣은 건 뭐였죠? 쌀이 빗자루였어요. 근데 그걸 날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도깨비랑 쌀이 빗자루랑 똑같다. 즉, 빗자루가 도깨비로 변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쌀이 빗자루가 도깨비로 변했다. 바로 여기 있네요. 도깨비는 변기 속에서 살고 있었다. 원래부터 변기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날 넣다니라고 했잖아요. 빗자루를 넣으니까 도깨비로 변한 거죠. 그래서 1번에 동그라미 하면 됩니다. 자, 이어서 읽어볼까요? 너무 흥미진진한데. 이 책을 돌려주지 않은 게 너야? 진서가 몇달 동안 기다렸던 이 책, 너가 안 돌려줬구나?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서가 도깨비를 쏘아봤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몇달 동안 기다렸어. 하면서. 도깨비는 흠칫했지. 흠칫한 거 뭐예요? 뜨끔하고 놀라고 이런 거죠. 자기를 보고 도망가지 않은 것만 해도 놀라운데 오히려 겁을 주고 있으니 말이야. 도깨비의 생김새가 아주 어여쁜가요? 아니죠. 엄청 크고 머리가 천장에 닿을 만큼 크고 덥수룩한 머리에 부리부리한 눈에 빨간 얼굴이고 이렇게 무서운 그 인상인데 보통은 자기를 보고 도망가는데 오히려 진서가 겁을 주고 있으니까 흠칫한 겁니다. 어? 내가 그런 거냐고. 진서가 한발 앞으로 왔어.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얘기한 거죠. 너가 그런 거냐고, 너가 책을 돌려주지 않은 거냐고 한 거죠. 도깨비는 깜짝 놀라.

막 뒷걸음질을 쳤지. 아, 진서 아주 용기 있는데요. 선생님이라면 막 놀라서 도망갔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좁은 화장실 안에 갈 데가 어디 있겠어. 도깨비는 몸을 뒤로 빼다가 물 내리는 손잡이를 눌러버렸어. 아, 안 돼! 변기 안에 뭐가 있는데? 진서가 찾던 책이 있는데, 아, 놀라서 몸을 뒤로 빼다가 물 내리는 손잡이를 눌러버린 거죠. 아, 어떡해! 과르르르 변기물 내려가는 소리죠. 변기 속의 물이 소용돌이를 쳤지. 진서는 깜짝 놀라 도깨비를 화장실 밖으로 끌어냈어. 화가 났어요. 겨우 찾아낸 책이 군데군데 찢겨 변기 속을 떠다녔어. 마음도 찢겼겠네요. 그쵸? 이제는 건져서 말린다 해도 절대 절대 읽을 수 없을 거야. 원래는 변기 속에 책이 있는 걸 봤지만 그래도 건져서 말리면 읽을 순 있겠군 했는데 이제 물 내리는 손잡이를 눌러버리는 바람에 찢겨서 건져도 읽을 수가 없게 됐어요. 진서의 눈에 불이 일었어. 와, 무슨 뜻이에요? 정말 많이 화가 났다라는 거죠. 도깨비의 눈보다 불이 불이해졌지. 얼마나 화났으면. 이제 어쩔 거야? 미안. 사과한 건 도깨비겠죠? 미안. 좀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미안하다면 다야? 저 책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진서의 얼굴은 퉁퉁 붓고 도깨비는 점점 더 오그라들었어. 어쩔 거냐고! 점점 더 오그라들던 도깨비가 진서의 손을 잡아끌었어. 도깨비가 진서를 데리고 간 곳은 어린이 사료실이야. 까지 우리 읽어보고 문제 만나볼까요? 45번입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의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의 X입니다. 진서는 도깨비가 책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의심했죠. 이 책을 돌려주지 않은 게 너야? 했으니까. 도깨비는 책이 망가진 것을 알고 진서에게 화가 났다. 화가 난건 진서예요. 도깨비를 보고 놀란 진서는 변기 물 내리는 손잡이를 눌렀다. 아니죠. 도깨비가 놀라서 눌렀습니다. 46번. 기억과 바꾸어 쓸수 있는 낱말인데 기억 뭐였죠? 흠칫했지. 뭐랑 바꿀 수 있어요? 놀라서 한 거죠. 흠칫 놀랐어. 이런 표현 많이 쓰죠? 3번입니다. 바꾸어 쓸수 있는 거니까 놀랐지라고 해도 자연스럽겠네요. 47번. 니은의 까닭은 무엇인가요? 진서의 눈에 불이 일었어.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서 도깨비의 눈보다 부리부리해졌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난 걸까요? 왜 그랬죠? 저 진서가 찾던 책이 변기 속을 떠다녔기 때문이다. 또는 변기 속에 떠다니는 책은 건져서 말린다 해도 읽을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야. 만약에 찢겨지지 않고 그냥 떠다니다가 물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뭐 다시 건져 올릴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다지만 아예 갈기갈기 찢겨서 떠다녀서 이제는 건져도 읽을 수가 없어요. 몇달 동안 기다렸는데 도깨비 너 때문에 이 책을 늦게 발견하기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네? 라고 하면서 너무 화가 나서 눈에 불이 막인 거예요. 어떻게, 얼마나 화가 났길래 도깨비보다 그런 걸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이 찢겨서 변기 속을 떠다녔기 때문이다 라고 해도 정답이고요. 건져서 말린다 해도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해. 그래서 화가 났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모두 정답입니다. 48번. 가에 생략된 내용을 알맞게 짐작한 친구는 누구인가요? 이제 어쩔 거야? 미안. 미안하다면 다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어린이 자료실에 도깨비가 진서를 데리고 갔습니다. 현우, 도깨비는 화내는 진서를 미워하고 있는 것 같아. 자, 점점 더 오그라든다는 건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게 움츠러드는 거잖아요. 선아, 도깨비는 진서가 보고 싶어 하는 책을 건져내지 못할 것 같아. 그쵸? 아마 살려내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선아가 알맞게 짐작을 했네요. 자, 우리 이렇게 48번까지의 문제도 쭉 풀어봤는데요.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만점 고치기 퀴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책을 돌려주세요에서 진서가 들어간 화장실은 넓고 깨끗한 도서관과 어울리는 곳이었을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이유까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 너무 재밌는 이야기 읽어서 선생님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다음 시간에 이것과 관련된 문제 조금 더 함께 풀어볼게요. 그럼 우린 4강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요. 우리 주변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 어떠한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주 깊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시간부터는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한 식물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려 하는데요. 오늘 시간은요, 식물과 에너지 단원 중에서도 광합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오늘 수업 역시 원아랑의 대단한 개념 미션으로부터 방향성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나뭇잎의 그림이 보이고요. 질문을 읽어보면요, 식물은 왜 햇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까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요, 식물을 키울 때 물도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식물에게는 빛에너지가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도대체 이 식물은 이 빛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오늘 시간에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개념 아이템은요. 식물이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요. 무엇을 이용해서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양분을 만드는 이 과정을 우리는 광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광자가 빛광자로서요. 빛을 통해서 양분을 합성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있을 텐데요. 그림을 보면요, 식물 세포 안에 이렇게 초록색 알갱이들이 보입니다. 이 초록색 알갱이의 이름이 엽록체인데요. 엽록체가 초록 색깔을 띠는 이유는 이 엽록체 안에 엽록소라고 하는 색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엽록소는요, 빛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엽록체 안에서 무엇이 바로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한 줄은 바로 이 광합성에 대한 정리입니다. 한번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광합성은요, 무엇과 무엇을 원료로 한다고요?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합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무엇을 받아? 빛에너지를 받아서 양분을 합성할 건데요. 우리 그때 양분의 이름이 바로 포도당입니다. 그리고요, 포도당이 만들어지면서 나오는 기체가 있는데 이 기체는 산소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광합성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와 그리고 광합성의 산물에 대해서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는요, 빛에너지, 이산화탄소, 물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빛에너지는요, 광합성의 에너지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이산화탄소는요, 어떻게 식물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걸 살펴보려면요, 우리 잎의 구조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 식물의 잎의 표면에는요, 주로 이 기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잎 뒷면에 이 기공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거든요. 기공은요, 말 그대로 공기가 드나드는 구멍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체인 이 공기가 이 식물체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이 기공을 통해서요. 이 기공은요, 두 개의 공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변 세포의 이 공자가 이 기공의 공자와 같거든요. 그래서 기공 주변에 있는 세포다라고 해서 이름을 공변 세포로 지었습니다. 즉, 이렇게 두 개의 공변 세포가 기공을 열기도 하고 또 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이산화탄소는 기공을 통해서 식물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물은요. 우리 식물 키울 때 주로 물 어디로 주나요? 우리 흙, 뿌리 쪽에다가 물을 따라줍니다. 즉, 식물은요. 물을 흡수해요. 어디에서 흡수해요? 뿌리에서 흡수합니다. 흡수한 물은요, 어디를 따라, 물관을 따라 잎까지 이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잎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와 관련된 실험이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실험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파랑색 BTB 용액이 노랑색이 될 때까지 날숨을 불어넣는데요. 일단 우리 BTB 용액의

성질을 좀 알아야 될것 같은데요. 이 BTB 용액은 용액의 산성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지시약입니다. 그러면요, 이 BTB 용액은 산성일 때는 노랑 색깔을 띠고요. 그리고 중성일 때는 무슨 색? 초록 색깔을. 그리고 염기성일 때는 파랑 색깔을 띠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파랑색 BTB 용액이었던 것에 무슨 색이 될 때까지 노란색이 될 때까지 날숨을 불어넣을 거래요. 후하고. 우리가 날숨에는 주로 어떤 기체가 있다고 얘기하나요? 우리는 보통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날숨에는 이산화탄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산화탄소는요, BTB 용액에 녹아들면서 산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날숨 속에 무엇이 BTB 용액의 색깔을 바꾼 거예요?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BTB 용액에 녹으면서 산성이 되어서 노란색으로 변한 것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험관 A씨에 노란색 BTB 용액을 넣고 B와 C에는 검정말을 넣어서 그림과 같이 장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그림을 보면요, 똑같이 노란색이 된 BTB 용액에다가 B와 C에는 무엇을? 식물인 검정말을 넣고요. 그 다음에 C의 경우에는 무얼로 감쌌어요? 알루미늄 포일로 감쌌어요. 그렇다면 C에는 빛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에 근거를 하면 C의 경우는 빛에너지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광합성을 할수 없겠구나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B의 경우에는요, 지금 검정말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산화탄소도 있습니다. 또 빛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용액에 넣은 거니까 물도 공급이 되겠죠. 따라서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가 B 시험관에서는 모두 충족이 되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이요. 빛이 비치는 곳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시험관 B는 초록색을 거쳐 파랑 색깔로 변했다고 하네요. 우리 이산화탄소를 넣어서 노란색으로 바뀌었던 BTB 용액이 다시 초록색에서 파랑 색깔로 바뀌는 이유는 염기성으로 바뀌었다라는 뜻인데요. 그때 무엇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BTB 용액이 파랑색이 될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CO2를 넣어서 노란색으로 만들었던 것인데 파란색으로 바뀌었다라는 건이 BTB 용액 안에 무엇이? CO2, 이산화탄소가 사라졌겠구나. 그럼 그 이산화탄소 어디로 들어갔겠어요? 그렇죠. 검정말이 광합성을 하면서 사용을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 무엇이 검정말의 광합성에 사용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이 검정말의 광합성에 사용했기 때문에 BTB 용액의 색깔이 초록색을 거쳐 파랑 색깔로 변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측했던 대로요. 시험관 A와 C는 광합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BTB 용액의 색깔이 노란색 그대로, 즉 CO2가 녹아있는 상태로 변하지 않았구나라는 것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림 보시면 아까 얘기한 물과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빛에너지를 받아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것이 광합성이구나라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때 물을 보시면요. 뿌리에서 올라온 물이 무엇을 따라? 물관을 따라서 입까지 전달되고 있어요. 이 이산화탄소 선생님이 어디로 들어올 수 있다고 했어요? 네, 잎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주로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그 양분을 우리는 포도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포도당 그림 보시면 지금 입자가 한 개죠. 우리가 포도당은 단당류라고 합니다. 당이 한 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당은요, 물에 너무 잘 녹아요. 그래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포도당으로 저장을 하자니 저장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당을 여러 개를 붙입니다. 즉, 우리가 다당류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때 다당류를 녹말이라고 해요. 아,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은 포도당인데 이 포도당을 저장할 때는 일시적으로 녹말로 바꾸어 저장하는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뒤에 화면에 나올 건데요. 이 녹말을 확인하는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을 우리는
아이오딘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이오딘 반응이 뭐냐면요.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녹말에 똑 떨어뜨리면 이 아이오딘의 색깔이 청람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녹말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지시약이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이에요. 뒤에 실험에서 한번더 살펴볼 거고요.

자, 포도당과 함께 만들어진 기체는 산소입니다. 산소는요, 우리 식물도 동물처럼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할때 산소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남은 산소는 이렇게 기공을 통해 밖으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자, 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광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지는 양분은 무엇이라고? 그렇죠. 포도당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대부분의 식물에서 포도당은요, 결합하여 무엇으로 바뀌어? 녹말로 바뀌어 엽록체에 잠시 저장이 됩니다. 자, 광합성 결과 발생하는 기체는요, 무슨 기체? 산소 기체였고요. 산소 기체 일부는요, 식물의 무엇에? 숨을 쉬는데. 호흡에 사용을 할 거고요. 나머지는 무엇을 통해서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와 산물에 대한 실험이 교재의 필수 탐구로 잘 나와 있거든요. 우리 식물과 에너지 그리고 다음에 배울 동물과 에너지는 관련된 탐구 활동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검정말을 넣고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3시간 정도 놓아둔 후 검정말에 입을 떼어 현미경으로 관찰한대요. 아, 빛에너지를 충분히 줬구나.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를 제공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에탄올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검정말을 넣고 물중탕을 한후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유격을 떨어뜨린 후 현미경으로 관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은 녹말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시약이고요. 녹말이 있었다면 이 용액의 색깔이 청남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상하다 싶은 게 바로 이 에탄올이에요. 아니, 이 검정말을 왜 굳이 에탄올에 넣어서 또 물중탕까지 할까요? 에탄올에 이 검정말을 넣고 물중탕을 하면요. 이 엽록체에 있는 엽록소 있잖아요. 그 색소가 에탄올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이 엽록소 굳이 왜 에탄올에 빠져나오게 하나라는 걸좀 보면요. 우리는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의 색깔이 바뀌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엽록소는 이미 색소예요. 색소가 있는 것의 색깔 변화를 알아보려면 우리가 불분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머리를 염색하고 싶을 때 선생님이 빨강색으로 염색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의 머리 색깔을 먼저 뺍니다. 탈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탈색을 한 다음에 빨간색 염색약을 묻힐 때 훨씬 더 빨강색의 색깔이 잘 보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에탄올에 들어있는 시험관에 검정말 넣고 물중탕한 이유는 하는 이유는 이 엽록소를 에탄올로 녹아나오게 함으로써 탈색의 과정을 거치는구나. 탈색을 거치는 이유는 지금 아이오딘 반응에서 색 변화를 완벽하게 관찰하고 싶어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결과 보도록 할게요.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린 잎의 엽록체가 무슨 색깔로 변했대요? 청남색으로 변했대요. 여기 그림을 봐도요. 앞에 봤던 엽록체 색깔에 비해서 조금 더 청색깔이 뚜렷이 보이는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엽록체 안에 무엇이 있구나. 녹말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죠. 자, 정리해 볼게요. 광합성은요, 식물 세포 어디에서 일어나요? 그렇죠.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왜? 엽록체에서 녹말이 확인되고 있으니까요. 자, 2번. 빛을 받은 검정말의 잎에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면 엽록체가 무엇으로 어떤 색깔로 변해요? 그렇죠. 청남색으로 변합니다. 아,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이 청남색으로 변한 것으로 보아 이 엽록체 안에는 무엇이 생성되었구나, 녹말이 생성되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실험으로도 완벽하게 이 광합성이 일어난 장소와 산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우리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광합성이 잘 일어나려면요, 빛의 세기도 충분히 강해야 돼요. 그리고요,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충분히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될것 같고요. 또 식물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바로 온도도 잘 적정선에서 유지가 돼야 합니다. 한번 그래프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빛의 세기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세기가 세지면 세질수록 처음에 광합성량 어떻게 돼요? 쭉쭉쭉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광합성량이 늘어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네요.
우리가 당연히 빛에너지를 이용하여서 양분을 만드는 것이 광합성이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광합성량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광합성량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식물체 안에서 그 안에서도 엽록체 안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식물체 안에 있는 엽록체의 개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엽록체가 충분한 빛을 받아서 다 자기의 최대치로 광합성을 하고 있다면 더 이상 그 광합성량을 늘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엽록체 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빛을 세게 해도 어느 순간부터는 광합성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일정하고요. 온도가 일정할 때, 즉 나머지 조건이 변하지 않을 때에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이요, 광합성량 처음에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요, 광합성량이 일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두 번째 이산화탄소 농도의 그래프 볼게요. 우리 빛의 세기 그래프랑 그래프의 모양이 굉장히 유사하죠. 이산화탄소 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광합성량도 쭉 올라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광합성량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같은 이유로, 즉 엽록체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래프 나오는 걸 거고요. 빛의 세기가 강하고 온도가 일정할 때, 즉 다른 두 조건이 일정할 때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 어떻게 될 거예요? 올라갈 거예요. 증가할 거고요.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진 않고요.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온도 그래프는요. 두 그래프와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우리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광합성량이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 최고점을 딱 찍고 나서 어떻게 해요? 급격히 툭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이 온도가 올라간다고 광합성량이 무조건 올라가지 않고 갑자기 꺾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식물체도 그렇고요. 동물도 그래요. 우리 생명활동에는 필요한 효소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 효소들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단백질, 살코기 불에다 구우면 모양이 변형되면서 다른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똑같아요. 이 단백질은 열에 약해요. 그래서 너무 고온으로 우리가 적정한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단백질이 변형되면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지금 온도가 올라갔다고 광합성이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광합성을 할수 없을 정도로 효소가 망가지기 시작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물 키울 때는 온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일정하고요. 빛의 세기가 강할 때 온도가 높아질수록 광합성량이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요, 일정 온도보다 높아지면 광합성량이 감소하긴 하는데 어떻게 감소해요? 급격히 감소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알아봤는데요. 관련된 실험, 교재에 있는 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의 관계 확인 실험이래요. 우리 앞에 그래프에서 우리가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광합성량도 증가할 거야. 일정 수준까지는 꼭 계속 증가해라는 걸 확인했었거든요. 자, 시금치잎 조각이 떠오르는 시간 측정 실험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시금치잎에 잎맥이 없는 부위를 구멍뚜리로 뚫어서요, 잎조각 수십 개를 만든대요. 지금 그림처럼 우리가 조각을, 이렇게 잎조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2번. 같은 양의 1%의 탄산수소나트륨 수용액이 들어있는 두 개의 주사기에 둥근 잎조각을 각각 10개 이상 넣어 가라앉힌대요. 가라앉힌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라는 걸 보면요. 그림 보시면 일단은 주사기 안에다가 그 잎조각을 막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여기 주사기 입구 쪽을 손으로 막고 이 아래쪽에 있는 피스톤을 쭉 잡아당깁니다. 쭉 잡아당기면요. 이 주사기 안에 압력이 낮아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입 안에 있던 공기, 기포들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공기들이 입에 있던 공기가 나가면 입의 밀도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둥둥 떠있던 입이 쫙 가라앉게 돼요. 아, 이렇게 입을 가라앉히는 과정은 이 입조각 안에 들어가 있던 무엇을, 공기를 밖으로 나가게 하는 과정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맞아 볼게요. 3번. 두 개의 비커 A와 B에 1%의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요, 50ml씩 넣고요. 주사기로 가라앉힌 입조각을 각각 10개씩 넣는데요. 비커에 탄산수소 나트륨 넣은 다음에 여기다 입조각 넣는 건 알겠는데, 왜 여기에 탄산수소 나트륨을 굳이 넣냐라는 걸 보면요. 이 탄산수소 나트륨은요, 무얼 제공해요? 이산화탄소를 제공해요. 지금 광합성량 확인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공급이 필요합니다. 4번이요. 비커 AB와 전등 사이의 거리가 각각 10cm, 20cm가 되도록 하여 빛을 비추어주며 각 비커에서 입조각이 모두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대요. 여러분들. 이 비커에다가 빛을 비췄더니 왜 입조각 떠오르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 입조각 빛에너지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이산화탄소 공급했고 물도 있으니 무얼 할수 있어요? 광합성을 할수 있어요. 광합성을 하면 포도당도 만들지만 나오는 기체가 있죠. 뭐예요? 산소 기체입니다. 그 산소 기체가 발생되면서 이 입조각에 붙어요. 그래서 이 입조각이 산소 기체에 의해서 떠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A와 B 중더 빨리 입조각이 모두 떠오르는 것, 즉 짧은 시간 안에 모두 다 떠오른 비컨 무엇일 것 같나요? 네, 여러분들 A라고 예상했다면 아주 잘 추측을 하셨습니다. 왜냐면요, A가 전등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깝잖아요. 우리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광합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 빛의 세기가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가 B보다 빛의 세기가 더 커요. 따라서 다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더 짧게 걸리겠구나. 왜? 같은 시간 동안 광합성량이 더 많았기 때문에 더 많은 산소 기체가 발생을 했을 거니까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조각이 더 빨리 떠오른 비커는 뭐예요? A예요. 왜 A예요? 식음 침입 조각과 정등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무엇이 강하다? 빛의 세기가 강하다. 그래서 광합성 결과 무엇이 산소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구나라고 우리는 이 실험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개념 아이템 잘 모아봤으니까요. 그 아이템으로 문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날숨을 불어넣어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한 BTB 용액을 이용해서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였대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시험관 A와 C의 색깔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아까 앞에서 알아봤던 실험과 동일합니다. 보시면 B에서만 검정말 식물이 있고요. 빛에너지 제공되고요. BTB 용액에 날숨 불어넣어서 이산화탄소 있을 거예요. 그럼 이 B에만 색 변화가 나타나겠구나. 왜? 검정말이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사용했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 B는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무슨 색깔로 바뀌었어요? 우리 BTB 용액은 산성에서 노란색, 중성일 때 초록색, 염기성일 때 파랑색이었는데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이산화탄소 다 사용할 수 있으니 아, B는 파랑색으로 바뀔 수 있겠다. A는요, 식물이 없어요. 그럼 색 변화 없겠죠? 노란색 그대로일 거고요. C의 경우는요, 검정말은 있었지만 빛에너지가 차단됐어요. 아, 광합성 못했으니 여기에도 그대로 노란 색깔로 색 변화 없겠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광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광합성은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나요? 여러분들 광합성 온도 영향 받았죠? 일정 온도 이상 되면 갑자기 광합성량이 바로 꺾였어요. 급격히 감소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틀렸고요. 광합성은 식물 세포의 염록체에서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옳은 것이니까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는 최초의 양분은 녹말이 아니라 선생님이 아까 무엇이다? 단당류인 포도당이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저장할 때 녹말로 바꿔 저장한다라고 얘기했고요. 4번. 광합성으로 생성된 산소는 모두 식물의 호흡에 사용돼요. 아니요. 우리가 남은 거는 무엇을 통해서, 기공을 통해서 내보냅니다. 5번. 광합성에 필요한 물은 잎의 기공을 통해 식물체 안으로 들어오나요? 아니요. 물은 뿌리를 통해 흡수돼서 물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은 잎을 이용한 광합성 실험 과정을 나타낸 것이래요. 가, 잎의 일부분을 알루미늄 포일로 가린 후 빛이 잘 비치는 곳에 3시간 놓아둔대요. 그럼 이 포일 부분은 빛이 들어오지 못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나, 잎을 에탄올에 넣고 물

울중탕한데요. 선생님이 이 과정 뭐라고? 탈색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다 아이오딘, 아이오딘이나 칼륨 유액을 떨어뜨린 후 변화를 관찰한대요. 아, 녹말이 생성되었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옳은 것을 고른 것입니다. 기억. 간은요, 광합성의 이산화탄소가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한 과정. 여러분들, 우리 지금 포일로 가렸다라는 건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무엇을 차단한 거예요? 빛을 차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광합성에 필요한지 알아보는 과정일 것 같고요. 니은, 나는요, 엽록체 속의 엽록소를 제거하여 탈색시키는 과정. 맞죠? 니은은 맞고요. 디귿. 다에서 알루미늄 포일로 가린 부분은 아이오딘 반응이 일어나 청남색으로 변한다라고 되었는데, 가린 부분은 빛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럼 광합성을 할수 없고요. 그러면 녹말이 생성되는 그러한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청남색으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녹말의 양이 증가할수록 광합성 양 증가하나요? 아니요, 녹말은 산물이었죠. 온도가 높아질수록 광합성 양 계속 증가 아니라 일정 순간부터 갑자기 감소하죠. 틀렸고요. 산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광합성 양이 증가했나요? 아니요, 이산화탄소 농도였을 것 같아요.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광합성 양이 증가하다가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 광합성 양 일정해진다. 왜? 우리 엽록체의 개수 일정하니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일정 농도보다 높아지면 광합성량 급격히 감소요? 아니요, 이거 뭐에 대한 얘기예요? 온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시금치잎 조각을 1%의 탄산수소나트륨 수용액에 넣어 그림과 같이 장치를 하고요. 각 비커에서 잎조각이 모두 떠오르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하였대요. 아까 함께 살펴본 실험인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데서 골라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잎조각이 더 빨리 떠오른 비커는 빛의 세기가 더 강했던 A입니다. 니은. 잎조각이 떠오르는 까닭은 광합성이 일어나 산소가 발생했기 때문이 맞죠? 디귿, 전등과 비커 B 사이의 거리가 10cm로 줄어들면요. 즉, 빛의 세기가 더 강해지면 잎조각이 모두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줄어들게 될 거예요. 왜? 산소 기체가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디귿 또 정답. 그래서 5번이라고 답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 무엇이었어요? 빛의 세기를 다르게 했죠. 즉, 빛의 세기가 광합성 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라는 거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네요. 자, 우리 이렇게 준비한 문제는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마지막 개념 클리어 읽어보도록 할게요. 무엇에서는 빛을 이용하여 광합성이 일어난대요. 또, 무엇은 주로 식물의 잎을 구성하는 세포에 있고요. 초록색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내용 다시 복습해 보시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몇 강의 답은 무엇입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선생님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답변 꼼꼼히 확인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식물과 에너지 단원에서 광합성에 대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식물에 대해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짜자잔! 이게 뭔지 알겠죠? 네. 책 깎는 소년. 지난 시간에 이제 한편 봤고, 이제 그 뒷이야기 오늘 또 배울 거예요. 네. 자, 굉장하지 않아요? 우리 그 조선시대, 조선 후기, 책을 만드는데 이런 노력이 들어갔다는 거. 지금은 뭐 착착착 인쇄만 하면 될것 같지만, 그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책이 만들어졌다는 건그 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뒷이야기 이제 우리가 볼 건데, 다시 한번 우리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라면 있어요 볼게요. 일단 나라면 읽고 생각한 뒤에 말하고 쓸 거야. 라면 있어요. 라면 먹으러 갑시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는 이 장호 말고 우리 봉운이가 있었어요. 그쵸? 우리 이 책의 주인공, 봉운이 이야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야, 나 없는 동안 이것밖에 못 팔았냐? 그게, 이 앞에가 이제 장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 봉운이가 얘기하는 거고. 장호가 먼저 일했다고 했죠. 그 서포에서. 네. 그 책방 이름이 서계서포예요. 얘가 먼저 일하고, 그 다음에 뒤에 들어온 아이가, 예, 봉운이가 되겠죠? 이러니 내가 서포를 비울 수가 있간디? 예, 책 파는 곳이죠? 못 비워. 예, 핑계야. 사실은 작업장에 갔다가, 에이, 나네. 그러고 이제 온 건데, 그죠? 인자부터 내가 다시 서포를 지킬 테니께 그리 알어라잉. 자, 장호가 갑자기 나타난 봉운이를 닥달했어요. 갑자기 나타나니 아니지. 갑자기 나타나. 장호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 막 이제, 봉운이를 못 살게 구는 거죠. 장호는 하루 종일 심술을 부리면서 잔소리를 늘어놨어요. 왜 그런지 알죠, 여러분? 각수어른이 그렇게 말렸는데도, 에이, 나안 해. 나 빨리 돈 벌어야 돼. 그러면서 작업장에서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괜히 누구한테 화풀이 하는 거예요. 봉운이한테 그냥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친구랑 막 노는데 또는 뭐 지내는데 괜히 이 친구가 화를 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에이치, 나쁜 애 그러지 마시고, 한 번쯤, 제가 좀 힘든 일이 있나? 집에서 뭐안 좋은 일이 있었나? 그렇게 한번 기회를 한번 줘보세요. 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 각수어른은 뒤에 글자 새기는 거나 제대로 배울 일이지, 나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구만. 누굴까요? 예, 바로, 봉운입니다. 봉운이. 자, 봉운이가 뭐라고 하나 보세요. 각수어른은 뒤에 글자 새기는 거나 제대로 배울 것이지. 왜? 나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어떤 일이다? 글자 새기는 일이다. 자기는 이렇게 글자 새기고 싶었는데 자기는 아직 뭐 일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아. 그걸 하고 싶단 말도 못해. 그런데 너는 왜 그걸 그만두고 여기 왔냐? 하고 지금 되묻는 거예요. 봉은이는 답답한 마음에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왜? 부러워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너는 할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부러워서. 사람들이 내가 만든 책을 읽는다면 기분이 어떨까? 자, 이거 보세요. 자, 여기 또 나옵니다. 가치 삼각형, 형, 형. 자,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알려면 시대 상황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시대 상황. 자, 지금 어떤 시대예요?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 자, 장호와 그다음에 우리 봉운이의 행동을 봐요. 이세 가지를 보란 말이죠. 시대 상황, 말, 삼각형. 이세 개를 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인물이 무엇을 추구하는 인물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인물인지 알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봉운이의 가치를, 봉운이가 추구하는 가치를 알수 있어. 사람들이 내가 만든 책을 읽는다면 기분이 어떨란가? 생각해. 내가 막 깎아. 그리고 그걸로 인쇄를 해. 그래서 책을 만들어. 그걸 사람들이 좋다고 들고 가. 그것만 생각해도 봉운이는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봉운이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 인물이에요? 장호와 같이 돈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책 자체에 가치를 두고 있는 인물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호 그리고 봉운 전부 다 같은 형편이에요. 봉운이도 어렵게 살아요. 자, 장호도 어렵게 살고 봉운이도 어렵게 살아요. 그리고 둘다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한쪽은

처지가 너무나 똑같은데, 그치? 가정 환경도 비슷해. 그리고 똑같이 서포에서 일해. 그런데 다른 선택을 하고 그 결과도 나중에 다르게 나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만든 책을 읽는다면 기분이 어떨랑가 생각하고 있어. 생각만으로 가슴께가 간질거려. 웃음이 절로 나와. 자, 이런 책을 만드는 일인데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누가? 장호가 이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봉은이는 서가에 남아있는 책들 수를 헤아린 후, 제가 이게 뭐냐면 책장을 말하는 거야. 책장. 서가라는 건 책장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포에 책들이 막 있잖아. 아, 이거 한 권, 두 권, 세 권, 내가, 어? 어, 요거 10권이 있었는데 5권으로 줄어있네? 이 5권이 팔렸네? 이렇게. 예, 책들을 세는 거예요. 책들 수를 헤아려요. 어디로 가요? 작업장으로 가요. 작업장에 누가 있다? 각수어른이 계시다. 늦은 시간인데도 각수어른이 판각, 판각도 말이 어렵죠? 예, 말 그대로 판단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파고 있어. 뭘? 글자를 새기고 있어. 이게 판각이에요. 판각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좀 어려운 말이 나오긴 하지만, 그런대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외우시면서 어휘력을 늘려가셔야 돼요. 어른들한테는 판각이라는 말이 여러분보다는 좀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데, 에이, 몰라. 그러지 마시고, 판각. 아, 이거, 이게, 조각을 한다고, 글자를 조각하는 거, 예, 머릿속에 넣으세요. 각수어른 조웅전이랑 심청전 소대성전이 몇권 없구만요. 많이 팔렸다는 거죠. 더 찍어야 할것 같아라. 책더 만들어 주세요. 이 말이에요. 조웅전. 예, 요것도 요거는 이제 전자가 붙었죠? 이렇게 전자가 붙으면 예, 마치 전기문처럼 이 사람이 주인공이란 얘기야. 무조건이야. 무조건. 무조건. 홍길동전. 홍길동이 주인공이야. 조웅전. 조웅이 주인공이야. 이 말이에요. 주인공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네. 힘도 세고, 무술도 잘하고, 막 누구를 막 구해줘.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막 왕도 되는 경우도 있어. 이 보통 고대 소설, 조선 후기에 있는 고대 소설이라고 해요. 예. 고전 소설, 고대 소설이란다. 죄송. 예. 이건 뭐지? 예, 도와주네. 죄송합니다. 고대 소설이 아니고 고전 소설이에요. 조선 후기 고전 소설에 나오는 이런 조웅전, 심청전, 소대성전에 나오는 이 인물들은 영웅인들이에요. 영웅. 아셨죠? 뭐든지 다할수 있어. 도술도 부려. 막 환갑술도 부리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재밌어 했다는 거죠. 그다음 심청전. 단이 심청은 예, 조금 다릅니다. 효녀죠. 그죠? 예. 그다음에 소대성. 이 소대성도 역시 영웅이에요. 몇권 없구만요. 예, 많이 팔렸구만요. 더 찍어 주세요. 뭐 이런 거죠? 알았다. 근디, 아직까지 집에 안 갔냐? 근데 멋있다. 안 갔냐? 늦었으니 어서 가거라. 각설은의 말에 봉은이가 우물쭈물하며 눈치 봤어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인 거지. 그지? 자, 이거 몇권 없어요? 이게 저기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각설은이 무슨 일이냐는 듯 쳐다봤어요. 여러분, 짜잔. 어떤 말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저기 밥좀 같이 먹으면 안 될까요? 이거 아닌 것 같지? 무슨 얘기를 할까? 예,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이거 하, 책 생각만 하면 웃음이 절로 나와. 장호는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냥 자기가 걷어쳤어. 안타까워. 이거 그래. 그럼 무슨 말 할까? 예, 여러분 짝 예상이 되죠? 서포에 돌아온 장호가 봉은이를 꾸짖은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해볼까요? 장호는 지금 화가 났어요. 왜? 책을 너무 많이 찍어내서, 책을 많이 팔지 못해서, 대폐지를 잘못해서, 예, 요거죠? 예, 뭐랄까요? 하나 건수를 잡은 거지. 나 지금 화가 많이 나고 기분이 안 좋은데, 너 책도 많이 안 팔았어? 못 팔았어? 에라이. 그러면서 이제 혼을 내는 거죠. 각수어른한테 글자 새기는 거나 제대로 배울 일이지. 너는 하고 싶어도 나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구만. 자, 봉은이가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한숨을 쉰 까닭으로 알맞은 건 뭘까요? 돈 벌고 싶어. 서계서포가 작게 느껴져. 책을 많이 팔지 못한 것이 후회가 돼. 장호에게 서포 지키는 일을 뺏기기 싫어. 글자를 새기는 일을 그만두려는 장호를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을 너는 지금 하게 생겼는데 왜 그만둬? 이거죠? 봉은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기호를 써볼게요. 심술 부린다. 책 파는 일에 관심이 없다. 책 만들기에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 답번이죠? 자, 이것이 바로 봉은이가 추구하는
볼까요?

추구하는. 추구라는 게 뭐예요? 예, 그걸 갈망한다는 얘기잖아요. 갖고 싶어 한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봉은이가 추구하는 가치가 되겠습니다. 용어를 그냥 딱 외우세요.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 교재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예, 그대로. 꼭 과학이나 사회 용어만 달달 외우는 게 아니야. 국어도 이렇게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 이렇게 외워두면 좋아요. 니은에서 각수 어른에게 보일 봉은이의 반응. 자, 각수가 뭔 일이니? 하고 했을 때 뭐라고 할까? 여러분 상상했어요? 예, 그냥 상상하시면 돼요. 같이 밥좀 먹어요. 이걸까? 너무 동떨어지죠? 네. 자신도 책 만드는 일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앞뒤 상황에 맞게 쓰셔야 돼요. 저 어르신, 서포일 끝나고 난 뒤에 지가 여기 와서 일을 도와드려도 될랑가요?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선생님은 감탄을 했어요. 진짜 감탄했어요. 장호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 저도, 예, 봉훈이보다 오래 일했으니까, 글자 새기는 것좀 가르쳐 줘요.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 봉훈이는 벌써 말이 달라. 봐요. 나 서포일 안 합니다가 아니야. 장호는 나 서포일 안할 거예요. 글자 새기는 거나 가르쳐 주세요였잖아요. 근데 봉훈이는요, 그게 아니에요. 봐. 서포일 할 겁니다. 이건 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거예요. 근데 그거 끝나면요, 제가 여기 올게요. 그리고 저 글자 만드는 거 가르쳐 주세요가 아니야. 잘 봐. 일 제가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이 친구는요, 굉장히 뭐랄까 말을 잘하는 친구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친구는 정말 말을 잘하는 친구예요. 그냥 딱 단도직입적으로 저 서포일 안할 거예요. 저돈 벌어야 되니까 글자 새기는 거 가르쳐 주세요. 이게 아니라 저 서포일 할 건데요. 그거 다 하고 나서 집에 안 가고 여기 와서 어르신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안 돼? 이러겠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이 말을 잘하는 친구야.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친구야. 이거는 뭐 꾀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 뭘알수 있어? 아, 이 사람은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친구구나. 나에게 맡겨진 일을 그냥 놓고 딴일 하는 친구가 아니라 그 일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하는 친구구나. 책임감이 엄청 강하고 성실한 친구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아니, 너 서포 일만으로도 힘들 텐데 여기까지 일 괜찮겠냐? 예, 걱정 없구만요. 봉은이가 큰 소리로 대답하자 각수 어른이 흔쾌히 그러라고 허락했죠? 자, 그러니까 허락을 받았어. 왜 팔짝팔짝 뛰었을까요? 기뻐서. 그죠? 기뻐서 팔짝팔짝 뛰었죠? 각수 어른이 흐뭇한 표정. 왜? 앞에 사람이 팔팔팔팔 뛰는데 보는 사람도 기쁘지 않겠어요? 다음 날부터 봉은이는 서포일이 끝나면요, 작업장으로 갔어요. 매일매일 두 군데서 일을 했죠. 그러니까 힘들죠. 하지만, 네,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서 두 달이 그냥 휙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죠? 봉은이가 글자 새기는 거 배웠을까? 아니죠. 대패질부터 배웠겠죠? 두달 동안 대패질을 한 거야, 그러니까. 두달 동안 대패질만 시켰던 각수 어른이 드디어 두 달이 다 돼가니까 얘기를 하신 거죠. 봉은이가 나무 몇 개를 각수 어른 앞으로 이제 가져다 놨어요. 그래서 각수 어른이 이제 둘러본 거죠. 검사하는 거야. 알겠어? 잘 보여야 돼. 대패질 한거 잘했나 검사하는 거니까 잘 보여야지. 자, 보셨어요? 쓱 둘러보셨어요? 테스트 하나 다 끝났어. 검사 끝났어. 자, 이번에 두 번째 테스트야. 두 번째 검사야. 어디를 보자? 너손좀 내봐. 손? 어때야 됐을까? 생각나지? 손좀 내봐라. 각설은이 봉은이의 손을 잡고 손바닥을 들여다봤어요. 자, 대패질을 두달 동안 매일매일 계속했단 말이야. 서포일 끝나고 밤까지. 손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이 되겠죠? 손바닥에 무엇이? 굳은 살이 박였구나. 너 손바닥에 굳은 살 박였네? 이게 말이 뭘까? 아, 너 꾀부리지 않고 열심히 했구나. 이 말이죠. 재밌드냐? 자, 세 번째! 잘 봐. 너 대패질한 거 갖고 와봐. 첫 번째 테스트. 괜찮은데? 너손좀 보자. 두 번째. 얘는 아마, 봉훈이는 여기는 이해했을 거야. 네? 손? 손은 왜?

마지막 세 번째 테스트야. 너 재밌었니? 힘들어서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안 되겠지. 너 재밌었니? 예! 나무를 매끈하게 다듬어 놓으면 촉감도 좋고요. 덩달아 지 맴도 다듬어지는 것 같아라. 합격! 그렇게 되는 거야. 너 합격이야! 너 이제 일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지. 아, 내가 다 기분이 좋네. 그쵸? 각설은이 합격에 뭘 지었어요? 미소를 지었어. 너 합격이다잉. 이렇게. 너 우리 회사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죠. 인턴이야, 인턴. 지금으로 치면. 인턴인데 합격했어. 우리 회사 직원해. 이렇게 되는 거지. 인자 책판을 만들어도 되겠다. 미소 지으면서. 참말이 단가요? 자,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뭘까요? 왜 뛰었다? 기뻐서 뛰었죠. 자, 그래서. 예. 앞에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지죠? 예, 옆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자, 봉은이가 2달 동안 했던 일로 알맞은 거, 대패질이죠. 다음 뜻을 가진 낱말을 찾아 써볼까? 손이나 발과 같이 자주 사용한 부위에 생긴 두껍고 단단한 살. 굳은 살. 그래서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자기가 하는 운동에 맞춰서요, 신체에 굳은 살들이 있대요. 손바닥에 굳은 살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여기에 굳은 살이 있는 사람, 이렇게. 여러분은 어디가 좀 두툼하던가요? 저 없는데요? 잘 보면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세 번째 손가락에. 네. 왜? 연필을 오랫동안 쥐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툭 튀어나온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각설은이 봉은이에게 니은과 같이 말한 까닭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굴까요? 인자 책판을 만들어도 되겠다. 자, 서포일이 지금보다 바빠질 것 같다. 또 대패질보다 책판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하니까 봉은이의 성실함, 이게 바로 봉은이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네. 자, 책판을 만들어도 되겠다. 야, 너 네가 하는 거 보니까 2달 동안 아무 말 없이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냈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밌더냐 물어봤잖아요. 너 혹시 죽지 못해 한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너 재밌었어? 야, 예, 좋았어요. 그럼 너 일할 수 있겠다. 자, 성실함도 보고 그걸 즐기는 것도 봤죠. 자, 바로 이거죠. 그래서 요걸 알아차린 은빈이가 되겠습니다. 은빈이. 각설은이 손짓을 하자 봉은이가 곁으로 다가갔어요. 이리 와봐. 자, 그리고 무엇을 줍니까? 야, 두 개의 조각칼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각설은이.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요리사가 되고 싶을 때 처음부터 자, 요리하는 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막 야, 너 이제 칼을 사용해도 되겠어. 칼을 탁 정식으로 준단 말이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각설은은 두 개의 조각칼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요. 칼날은 예리했어요. 나무자루는 반질반질 윤이 나서 이게 자루예요, 여러분. 이게 자루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선생님이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거칠거칠하지 않아. 반질반질해. 이걸로 갈았을까? 아니지. 너무나 오랫동안 오래 이걸 쥐고 있어서 여기 윤이 나. 얼마만큼 이 각수어른이 성실하게 일했는지 알겠죠? 칼자루를 쥐어보니 각수어른의 체온이 느껴져요. 벌써 제자가 될 준비가 된 거지. 각수어른이 칼자루를 쥐고 책판을 새긴 시간이 고스란히 보였어요. 그 책판을 새긴 그 기나긴 시간. 이 귀한 걸 누구한테 한번 쥐어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한테 쥐어보게 하는 거예요. 이 각수어른이 이걸 하고 싶었을 거야. 그치? 장호한테. 근데 장호는 도망가 버렸어. 글자를 새기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망치를 쓰는 것, 다른 하나는 바른 손으로 조각칼을 잡고 칼등에 손가락을 대고 찌르거나 밀거나 당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른 손이란 말이 나오는데, 바른 손은 오른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망치를 쓰거나, 아니면 이 조각칼을 잡고, 이렇게, 막 대고 찌르고 밀고 당기고, 요거 좀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야. 얼마나 신나게, 어머나. 이게 저 펜을 쥐어야 되는데 망치를 쥐었네. 자, 당기는 거요. 각설은이 봉은이의 왼손에 창칼을 쥐어주고 오른손에 망치를 쥐게 했다. 봉은이는 각설은이 시키는 대로 칼을 비스듬히 쥐고 망치로 칼등을 때렸다. 드디어 네, 각수가 되는 첫 단계에 들어간 거죠. 각설은이 날카로운 눈으로 그냥 흐흐 보는 게 아니야. 잘하나 안 하나 보겠어. 이제 보는 거지. 그래서 손놀림을 지켜봤죠. 시간이 흘렀어요. 글자들이 하나둘 드러났어요. 책판 위에 꽃들이 활짝 피어난 것 같았어요. 자,
꽃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글자들이죠. 얼마나 이 봉은이가 이 글자를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이것을 꽃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쵸? 이거는요, 선생님이 옷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꽃을 그려볼까? 예, 이렇게. 이 꽃들이 뭐예요? 글자들이에요. 봉은이는 자신이 새긴 글자들이 신기하기만 했어. 글자들을 다 새기면 사람을 울리고 웃기는 이야기가 될 거였어. 어서 빨리 다 새겨서. 자, 얘는 빨리 하고 싶어. 그래서 욕심이 났어. 욕심이 솟아올랐어. 쉬지 않고, 그래서 쉬지 않고 빠르게 망치질을 했어. 쉬지도 않아. 느리지도 않아. 아주 빨라. 한참을 지켜보던 각설은이 합격! 하고 이제 작업장을 나가는 거야. 잘한다. 합격! 그러고 이제 나가시는 거지. 합격을 몇 번을 외치시나 몰라. 그죠? 재밌드냐? 합격! 자, 이거 잘 쥐어봐. 합격! 어디? 잘하네? 합격! 그러고 이제 나가시는 거야. 안심 푹 하고 나가시는 거지. 각수어른이 봉은이에게 조각화를 쥐어준 까닭은 뭘까요? 뭐, 다 쉽지? 직접 글자를 새겨보게 하기 위해서. 글자를 새기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 해볼까요? 무엇이었어요? 예, 망치와 조각화를 이용해서 나무판에 글자 새기는 것. 우리 아까 다 읽었잖아요. 각수어른이 잘 가르쳐 주신 거. 봉은이가 글자를 새길 때 보인 태도는 어땠을까요? 아까 그 4번 문단 한번 보세요. 욕심이 생겼죠? 그리고 빨리, 다 새겨보고 싶은 마음에 욕심껏 쉬지 않고 빠르게 망치질을 했어요. 네. 그거 그대로 옮겨 오시면 돼요. 여러분, 이런 거할때 어떻게 하라고? 눈을 빨리 돌리라고. 이렇게. 눈을 가만히. 선생님이 써주시면 베껴 써야지. 그러면 몇개안 돼. 니네가 먼저 찾아야 돼. 알았죠? 그리고 이 답하고 비교해 보고요. 봉은이가 자신이 새긴 글자를 보면 느꼈을 감정으로 알맞은 것에 기호를 골라 쓰시오. 자, 열심히 했어. 근데 그 글자들을 뭘로 표현했어요? 여기 작품 속에 꽃이라고 표현했죠? 예, 어떤 느낌이 났을까요? 야, 신기하고 뿌듯해. 내가 이걸 만들었단 말이야? 이걸 팠단 말이야? 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봉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쉬지 않고 글자를 새겼어요. 이렇게. 자, 고개 숙였어. 쉬지 않아. 절대 쉬지 않아. 1시간 쉬지 않아. 2시간 쉬지 않아. 자, 이렇게. 그럼 어땠을까요? 끙끙거렸겠지. 그런데 작품은 한줄 겨우 새겼어. 너무 오랫동안 하니까, 예, 아파. 고개도 아프고 어깨도 아파. 그리고 나 마지막에 이제 책판을 들여다봤어. 책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려줬죠? 나무로 된 거. 이렇게 생겼다. 여기다가 글자를 하나 둘씩 다 새기는 거다. 요건 손잡이다. 그쵸? 옮길 때도 쓰고, 그쵸? 여기다 종이를 나중에 싹 바르면 이 종이가 책이 되는 것이죠. 글자들이 보였는데 글자 사이가 엉망이래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이건 뭘까요? 각설은한테 혼나겠다. 이거 아니겠죠?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가 이거밖에 못한다고? 이런 게 이제 제대로 될 사람이란 뜻이죠. 남을 의식하지 않고도 내가 열심히 잘하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잘 되겠죠. 어디 보자. 밖에 나갔던 각설은이 돌아왔어. 봉은이는 마지못해 책판을 내밀었어. 왜?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근데 각설은이 꼼꼼하게 책판을 살폈어. 처음 치고는 아주 잘했다. 합격! 오늘 각설은이 합격을 얼마나 많이 외치는지 몰라. 야단만 잔뜩 맞을 거라 생각했는데 칭찬을 받았죠. 오늘 네가 새긴 책판은 가져가거라. 네가 처음 새긴 책판인께 앞으로도 오늘 그 맴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예, 초심이라고 하잖아요. 너 초심 잊지 말고 끝까지 힘든 일이 있어도 열심히 해. 봉은이는 각수어른이 준 책판을 가슴에 안고 작업장을 나섰어요. 얼마나 행복할까. 이 세상이 다내것 같을 거야. 그쵸? 그동안 수없이 책판에 글자 새기는 날을 왔는데 그 꿈을 어떻게 했어요? 이뤘어요. 봉은이는 서포에서 처음 책을 보고, 자, 옛날 일을 생각하겠지. 내가 이렇게 책판을 들고 나오는데 옛날 생각 안 나겠어요? 서포에서 처음 책을 보고 각수어른을 만났어요. 예, 그런 장면 실제 나옵니다. 이 작품 속에 책 안에 나와요. 여기에 안 나오지만 용우아재라고 있어요. 예, 이 용우아재가 아주 이 봉은이를 좋아해. 그래서 예, 각수어른하고 이어줘요. 그래서 아, 얘일좀 하면 안 될까요? 하고 잘 이어줍니다. 그래서 각수어른을 만나게 돼요. 감히 입 밖으로 내놓을 수 없었던 그 나의 소중한 꿈, 내 책판 만들고 싶다. 나 책판 만들고 싶어. 이 꿈을 드디어 오늘 이룬 거예요. 네. 그것도 칭찬받아가면서 합격!

0: 그랬으니까, 그치? 자신의 손으로 새긴 책판을 보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잠시야. 잠시. 그 다음에 뭐? 두려움이 밀려와. 그리고 책임감이 밀려와. 아, 이런 사람은 된다. 이런 사람은 분명히 될 거야. 아주 프로가 될 겁니다. 봉은이가 하루 종일 글자를 새겼는데 한 줄밖에 새기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네, 아직 글자 새기기에 당연히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각수어른 같으면 그렇게 하루 종일 탁탁탁탁 했으면 몇 판을 아마 만드셨을 거야. 그렇죠? 자, 봉은이가 책판을 보고 얼굴을 찡그렸어요. 아, 이게 뭐가 이렇게 무거워? 아, 뭐가 이렇게 어려워? 그거 아니었죠? 무엇이라고 했어요? 무엇이라고 했어요? 아, 이거 글자 사이사이가 이거 내 마음에 안 드네. 자기가 만족을 못하는 거야. 자, 이 얼굴을 찡그린 까닭을 알맞게 말한 친구. 각수어른이 꾸중하실까봐 되어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 자신이 새긴 글자가 엉망이라 마음에 들지 않았으니까. 예술이죠? 예슬이가 공부를 잘했어. 각수어른이 새긴 책판을 살펴본 뒤 봉은이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잊지 않길 바라며 한 행동이 무엇인지 쓰시오. 선생님이 이걸 딱 눌렀거든요. 그랬더니 답이 먼저 나왔어요. 하지만 뭐 괜찮아요. 네, 그럴 수도 있지 뭐. 네. 자, 봉은이가 새긴 책판을 가져가게 했습니다. 너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우리 뭐라고 합니까? 초심이라고 하잖아요. 너희 초심을 잃지 말라 하는 뜻으로 봉은이가 처음 만든 이 책판을 가져가게 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스승인 것 같아요. 장호와 봉은이가 추구하는 가치를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아이고, 중요라고 써 있네요. 뭐, 그러든가 말든가 난더할 거야. 네, 별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의 그 문제를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글을 읽는 목적을 꼭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쵸? 이 목표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이걸 읽는 목표는 각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어떤지 서로 비교해보기 위해서 읽는 거였어요. 장호는 돈, 성공, 효도, 성취, 유명세를 추구하는 사람이고요. 봉은이는 성실, 책임감, 끈기, 꿈, 희망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면 문제입니다. 장호와 봉은 중에서 친구로 삼고 싶은 사람 있나요? 그러면 골라주시고 그 이유를 써주세요. 장호는 나빠, 봉은이는 좋아. 이거는 6학년답지 않아요. 장호든 봉은이든 여러분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친구로 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골라주시고 왜 나는 이 친구가 필요한지 여러분 나름대로의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를 넣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뿅뿅.
1: TV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요, 확률의 중단원 실전 테스트 문제 풀어볼 차례죠. 자, 중단원 실전 테스트라고 해서 문제가 막 심각하게 난이도가 높아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충분하죠. 대신에 선생님이 문제를 좀 빠르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몇 가지 사실들을 정리해서 구별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거거든요. 그 구별하는 아이디어가 고등학교의 개념과 연결이 좀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제가 해설에선 저렇게 안 풀려 있는데 왜 이렇게 풀까? 이런 고민들 하지 마시고, 좀 길게 보는 풀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구원픽 4번과 7번으로 골라보았습니다. 이 4번과 7번에서 앞에서 강조했던 이야기들,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되새겨 보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볼까요? 자, 다음과 같이 congratulation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알파벳이 하나씩 적혀 있는 이 14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을 때그 카드가 자음이 적힌 카드일 확률을 구하여라.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전체 카드는 14장이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중에 자음이 적힌 카드를 뽑을 확률을 구해봐라 이야기했으니까 자음이 몇 개나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C, N, G, R, T, L, T, N 이렇게 1, 2, 3, 4, 5, 6, 7, 8 자음 하나가 더, 네, 이렇게 8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 14장 중에 8장이 자음이구나라고 생각해서 14분의 8 약분하면 7분의 4가 정답이야라고 하면서 4번 정답하고 찾아낼 수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간단하죠? 자, 근데 이걸 생각을 살짝 바꿀게요. 전체 14개 중에 자음이 7개니까 14개 중에 8개니까 14분의 8이야 라고 풀면 당연한데요. 이 생각을 좀 바꿔서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분모에는 14장 중에 한 장을 뽑는 모든 경우의 수가 들어갈 겁니다. 괜찮죠? 14장이니까 분모가 14?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생각하면요. 14장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분모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어때? 분모에 들어갈 때? 아, 14장 중에 한 장을 뽑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뭘로? 대표 뽑는 방법의 수. 대표 뽑는 방법의 수는 뭐였어? 14장 중에 한 장을 뽑을 때, 14한 번만 곱하고 1로 나누어준다. 이런 생각하는 거였었죠. 그럼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음이 8장이니까 경우의 수 8개.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자음 8장 중에 한 장을 뽑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되니까 8개 중에 대표 하나 뽑는 방법 수라고 생각해서 8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 줘야겠죠. 괜찮아? 선생님,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여기 있는 14장 중에 자음 8장 14장 중에서 자음을 이렇게 하나만 뽑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나중에 가면 얼마든지 14장 중에 두 장을 뽑았는데 두장 모두 자음이 될 확률, 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뭔가 뽑는 횟수가 많아지면 대표 뽑기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요게 이제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적인 문제들을 풀 때는 이렇게 뽑는, 대표를 뽑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14장 중에 8장, 7분의 4, 그냥 쉽게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이지만, 생각의 흐름을 14장 중에 한 장을 뽑으니까 14명 중에 대표 뽑는 방법 수, 8장 자음 중에 한 장을 뽑으니까 8명 중에 대표 하나 뽑는 방법 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일한 결과를 찾아내시는 것도 우리 연습해 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죠. 할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14분의 8, 7분의 4를 정답으로 찾아낼 수 있어요. 다음 문제 갈게요. 어느 쇼핑몰에서는 개점 1주년 행사로 선착순 500명에게 행운권을 나눠준대요. 행운권 추첨을 통해서 1등 1명, 2등 3명, 3등 5명에게 상품을 준답니다. 자, 결국 상품을 받는 사람은 1명, 3명, 5명, 총몇 명이에요? 9명이죠, 9명. 500명에게 행운권을 주는데 그중에 9명만 상품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니까 상품을 받을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건 500분의 9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5번 정답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자, 근데 이것도 전체 500명 중에 상품 받는 사람이 9명이니까 500분의 9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이 밑에 있는 분모 500이 500명 중에 1명을 뽑는 방법수. 여기 있는 분자 9가, 아, 당첨돼서 상품을 받는 9사람 중에 1명을 뽑는 방법수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조금 더 정확한 생각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 2번의 정답 5번이었습니다. 3번으로 한번 가보자. 길이가 각각 3cm, 4cm, 5cm, 6cm인 막대기 4개 중에 3개를 임의로 뽑을 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여러분,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생각해봐야죠. 전체 경우의 수는 4개 중에 3개를 뽑는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4사람 중에 대표 3사람 뽑는 거랑 똑같은 거네? 이런 생각하면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나누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4개 중에 3개의 막대기를 뽑는 방법의 수는 4가지구나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괜찮은가요? 한번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 이 4를 생각하는 다른 방법은요. 4개 중에서 3개를 뽑지 말고요. 버릴 거 하나를 골라버리자라는 거지. 3을 버리거나 4를 버리거나 5를 버리거나 6을 버리거나 4가지 경우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4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4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3개를 뽑아서 삼각형을 만들어보는 그런 방법의 수 전체를 생각하면 그게 바로 4가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괜찮니? 네, 그중에 뭐가?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확률을 구해봐라 이야기했으니까 직각삼각형이 되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해 봐야겠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면, 즉 어떤 제일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아지면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저기 있는 변의 길이의 제곱한 값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곱한 값들을 써볼 거예요. 9, 16, 25, 36. 그럼 더해서 36이 되는 걸 이 중에 찾을 수 있니? 라는 걸 봐야지. 없어, 그치? 하지만 더해서 25가 되는 건 여기 두 개 더하면 나타나는구나 라는 거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빗변의 길이가 5고 나머지 두 변의 길이가 3하고 4인 직각삼각형 하나가 저기에 존재한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전체 경우의 수는 4, 특정하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수는 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확률은 n분의 a, 4분의 1이다라고 생각하면서 2번을 정답으로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괜찮니? 자, 이 문제 통해서 우리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해 봐야 될 때 좀 편하게 피타고라스 수로 체크해 보는 것도 기억을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과 4와 5 이렇게 세 개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순서 쌍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피타고라스 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저거 말고도 그렇지 5, 12, 13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이런 피타고라스 수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면 조금은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었겠죠. 자, 다음 4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4번 문제는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놓은 문제입니다.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관역이 있는데 그림의 네 정사각형의 닮은 비가 1대 2대 3대 4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화살을 쏘아 검은 영역에 맞힐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네요. 자, 이 문제는 확률을 넓이로 접근하는 매우 독특한 형태의 문제고요. 닮은 비가 넓이의 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되는 우리 중학교 2학년에서 진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가 섞여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도 또 도형의 닮음에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검정색 영역에 맞출 확률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우리 4개의 정사각형의 닮은 비가 1대 2대 3대 4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 길이를 K라고 한다면, 자, 여기 있는 이 길이는 너는 2K가 되고, 자, 그 다음 너는 3K가 되고, 자, 그 다음 너는 4K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요, 제일 커다란 정사각형의 넓이는 16K제곱인데, 거기에서 안쪽에 있는 작은 정사각형 넓이 9K제곱을 빼내야 이 바깥쪽 검정색 부분의 넓이를 구해낼 수 있겠다.
16K제곱에서 9K제곱 빼내면요. 바로 7K제곱이라고 우리 넓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안쪽에 있는 하얀색 영역의 넓이는요. 9K제곱에서 4K제곱을 빼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변의 길이가 2K인 정사각형이 이 검정색, 지금 선생님은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이 정사각형이니까 바깥쪽 테두리 부분은 9K제곱에서 4K제곱 빼주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너 5K제곱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요. 안쪽에 있는 K제곱을 빼내면 우리 검정 영역의 넓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4K제곱에서 K제곱 빼냅시다. 그렇다면 3K제곱이라고 넓이 구할 수 있을 거고 마지막 안쪽에 있는 하얀 영역, 즉 노란색 정사각형의 넓이는 K제곱이다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다. 생각해 보시면 전체

화살이 맞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영역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4K인 정사각형이니까 16K제곱만큼이더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데 그때 지금 화살을 쏘아서 검은 영역에 맞출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검정색 영역의 넓이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7K제곱과 3K제곱이 검정색 영역의 넓이니까 전체 영역의 넓이 16K제곱 중에서 검정색 영역의 넓이 10K제곱만큼이 바로 검정색 영역에 맞출 확률이 되죠. 우리 넓이로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K제곱, K제곱 약분하고요. 16분의 10 계산하면 8분의 5라는 결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5번이라고 얘기해 줄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괜찮니? 그런데 이거 굳이 변의 길이들을 이렇게 다 달고 다녀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 지금 모두 다 정사각형이라는 사실이 확실하니까 모든 정사각형들이 다 닮은 도형이라는 거알수 있고, 그럼 닮은 비를 제곱하면 넓이의 비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율 가지고 접근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 1대 2대 3대 4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넓이를 닮은 비를 제곱하면 넓이의 비가 나오니까 가운데 있는 걸 1이라고 생각하고 그 바깥쪽에 있는 영역의 넓이의 비율이 4가 되려면 아, 이 검정 테두리 부분은 3이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바깥쪽은 3을 제곱해서 9가 나와야 되는데 이미 안쪽에서 4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 이 바깥쪽은 5구나. 그리고 전체 제일 커다란 영역은 4에 제곱해서 16만큼이어야 되는데 이미 9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7만큼이구나라고 생각해서 비율로 따져볼 수도 있겠죠. 그럼 전체 16 중에서 10만큼이 우리 차지하고 있는 검정색 영역의 비율이구나라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16분의 10, 8분의 5라는 확률 계산할 수 있어요. 확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전체 중에 특정한 사건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니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넓이의 b로 접근해도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에 표시해 놓고 계산하는 거, 그게 훨씬 더 편한 방법이겠죠. 그냥 이렇게 쓰여지겠다는 거지. 자, 그냥 이렇게 써서 우리 8분의 5라는 정답을 찾겠다라는 겁니다. 자, 도형의 닮음이랑 연결되어져 있는 매우 괜찮은 문제, 확률을 넓이로 접근하는 아주 괜찮은 형태의 문제다라고 얘기해 볼수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재미있게 수학을 좀 스스로 찾다 보면요. 이렇게 확률을요, 넓이로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길이나 각으로 접근하는 경우들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하다 보면 되게 재미있는 주제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단원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가보도록 하자. 5번입니다. ABCD 네 사람이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는데 A와 B 두 사람이 이웃하여 사진을 찍을 확률을 구해봐라. 이게 문제네요. 여러분, 전체 경우는 뭐예요? 네 사람이 그냥 한 줄로 서는 모든 경우가 전체 경우죠. 그럼 전체 경우에서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N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네 사람이 줄을 서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고 이렇게 다 곱해주면 되죠. 네 사람 중에 세 사람만 줄을 서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줄을 서니까요. 4부터 시작해서 4개 다 숫자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하면 되는 겁니다. 전체 경우에서는 얼마니? 24가지 경우가 있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특정 사건은 A와 B 두 사람이 이웃하게 서라라고 얘기하는 게 특정 사건이죠. 그럼 이 특정 사건의 경우에서 A를 구할 때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상상을 해보는 거지. A랑 B는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어놓자. 그리고 나머지 C와 D가 이렇게 있는데 이 AB가 묶여있는 한 덩어리와 CD는 아무렇게나 자리를 바꾸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AB가 묶여있는 한 덩어리와 CD의 순서로 쓰여져 있는 것도 한 가지 경우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AB가 묶여져 있는 덩어리가 중간에 들어가고 C가 앞에, D가 뒤에 들어가는 경우도 한 덩어리가 되는 거다. 한 경우가 되는 거다라는 생각 할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A와 B가 이웃하게 한 줄로 서는 경우는요. AB가 묶여져 있는 한 덩어리, 한 그룹과 CD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총 3개가 일렬로 줄 서는 경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괜찮은가요? 그래서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A라고 한다면 A는 이렇게 3개가 한 줄로 서는 경우의 수야라고 생각하면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A, B가 한 줄, 함께 묶여 있고, C, D가 그 다음에 오는 이 경우에서도 A와 B가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A와 B가 서로 자리를 바꾸어도, 그래도 역시 다른 경우가 되고, A, B는 이웃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치? 그래서, 아, 여기 있는 전체 큰 틀을 생각한 다음에, A, B 사람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까지도 한번 살펴봐 줘야 되겠구나라고 얘기해서 곱하기 2라는 이런 생각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곱하기 2를 이렇게 A, B, BA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좋아요. 자, 근데 좀더 고등학교적인 생각은 이거예요. 이 안에서 A와 B가 따로 줄을 설수 있구나. A, B 두 사람이 따로 두 자리에 일렬로 줄을 서는 거야라고 생각해서 2 곱하기 1이라고 생각하는 거, 요게 이제 조금 더 고등학교스러운 생각입니다. 선생님, 결과 똑같은데요? 맞아. 결과 똑같지만, 나중에 가면 한꺼번에 이웃하게 묶여 있는 사람이 꼭두 명이 아니라 세 명이나 네 명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사람이 8명인데, 8명 중에 4명이 일렬로 이웃하고 있어라 라는 조건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바로 그룹 안으로 묶여 있는 그네 사람이 바로 줄 서는 경우가 또 세부적인 케이스를 나누는 경우하고 똑같아집니다. 자, 그래서 곱하기 2라고 생각하는 건 A, B, B, A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그 생각을 좀 확장시켜서 아, 두 자리에서 저두 사람이 일렬로 줄 서는 경우구나. 그래서 2 곱하기 1 하고 써주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다. 이게 오히려 나중을 위해서는 더 좋은 생각이다. 이런 얘기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6에다 2 곱하니까요. 12하고 만들어지죠. 결국 우리 확률 P를 생각하면 전체 경우 24가지 중에 12가지 경우니까 2분의 1의 확률로 두 사람이 이웃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 4번이 정답이더라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네요. 어때? 할 만하세요? 생각의 흐름을 지금 선생님과 같이 맞추어 가면서 조금 더 멀리까지 풀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생각들을 지금 좀 계속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자. 6번입니다. 자, 6번은요, 기본적으로 확률에 대한 그런 지식들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함정에만 빠지지 않으면 될것 같아. 봅시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봐 라고 얘기했는데,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뭘로 정의돼요? 모든 사건의 경우의 수, 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하고 쓰여져야 되죠? 이거 분자 분모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보기 보자. P의 값의 범위는, 즉,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의 범위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친구들이, 참이야! 라고 하면서 답을 2번으로 골랐을 거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틀렸죠. 왜 그래?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은 거죠. 왜 그래? 항상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이고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0이죠. 그러니까 확률 값의 범위는 0보다 큰게 일반적이지만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주사위에 눈이 100이 나올 사건의 확률 0이에요, 확률이. 내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주사위에 눈이 1, 2, 3, 4, 5, 6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 그건 1이죠. 항상 그러니까. 자, 그래서 1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고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다라는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요 미묘한 차이 때문에 2번은 잘못된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3번 보기 건너뛰고 이어서 4번과 5번 보기 볼게요. 방금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하고 이어지니까. 사건 A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일 때의 확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0이지, 0. 그래서 너는 확률 P가 1이다. 잘못됐고 0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 사건 A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일 때의 확률은요. 확률 P가 0이 아니라 1이다라고 얘기해야겠지. 자, 그래서 4번과 5번도 잘못됐습니다. 제대로 된건몇 번밖에 없다? 3번밖에 없고, 3번에서 얘기하는 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생각하는 건데, 전체 확률 1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를 빼주면, 우리 그게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어려운 말로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얘기했었죠. 나머지 사건의 확률, 즉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말고 나머지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참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죠. 6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알수 있겠고요. 2번 보기를 주의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 봅시다. 7번입니다.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질 때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의 구원 픽이죠.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상황, 여사건의 확률에 관련된 문제고요. 적어도 라는 말이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거지. 자, 지금 문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동전 3개를 던지는데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 앞면이 하나 이상 나타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를 구별해 보자면 앞면이 한개 나타나는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 경우가요, 앞면을 H라고 하고 뒷면을 T라고 한다면 HTT, THT, TTH 이렇게 쓰여지니까 그 경우가 벌써 세 가지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 앞면이 나타나는 경우가 앞면이 두 개인 경우를 생각해 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요. 앞면이 두 개인 경우는요. HHT, HTH, THH 하고 이렇게 쓰여지면서 역시나 세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 앞면이 세 개인 경우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전을 세개 던졌으니까. 그렇다면 HHH 하고 이렇게 만들어지죠. 경우가 너무 많아. 자, 이렇게 직접 경우를 다 구했더니 앞면이 적어도 하나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해봐라고 이야기하면 전체 8가지 경우 중에 7가지 경우야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제를 풀면 너무 비경제적이죠. 그래서 반대의 사건, 여사건을 가지고 풀겠다는 거야.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 나온다라는 거, 너의 반대되는 사건, 여사건을 생각하면 여사건이 뭐다?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온다. 모두 뒷면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1에서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을 빼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전체 경우의 수가 8가지라는 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쉽게 알수 있으니까 1에서 모두 뒷면이 나오는 한 가지의 확률 8분의 1 빼주면요. 그럼 8분의 7이더라라고 생각해서 정답 구할 수 있겠죠. 자, 괜찮지? 물론 이 문제 이렇게 안 풀어도 괜찮아요. 여사건의 경우로 접근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풀지 않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비슷하게 여사건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세 개의 동전이 모두 다 뒷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연속적으로 동전을 던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 동시에라는 표현이 확률 단원에서는 세 개를 한꺼번에 휙 이렇게 던질 때도 동시에지만 하나 던지고, 하나 던지고, 하나 던지는 것도 실은 동시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개념 설명할 때. 동시에라는 표현, 연속적으로 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세 개의 동전을 연속적으로 던졌을 때 모두 다 뒷면이 나타날 확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첫 번째 동전이 뒷면이 나타나고, 두 번째 동전이 뒷면이 나타나고, 세 번째 동전이 뒷면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해서, 1에서 빼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8분의 7이다. 그게 바로 우리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 나올 확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 얘들아, 오해하지 마. 지금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은 8분의 1이고, 1에서 그걸 빼서 우리가 앞면이 적어도 하나 나타날 그런 확률을 구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건 모두 뒷면이 나타날 확률이고, 1에서 그걸 빼서 앞면이 적어도 하나 나타날 확률이 8분의 7이다라고 구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풀었을 때는 경우가 너무 많고 확률적인 계산들을 하기 좀 불편할 때 여사건의 확률을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또 하나의 쉬운 방법이 될수 있다라는 거 요거 말씀드려봤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선생님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아마 중학교 2학년에서 우리 친구들을 제일 불편하게 만들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문제 갑시다. 8번 봅시다.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공이 든 A 주머니와 B 주머니가 있는데, 공을 하나씩 꺼낼 때, 짝수가 적힌 공을 꺼낼 확률이 A 주머니는 5분의 1이에요. 그리고 B 주머니는 7분의 2랍니다. 그랬을 때, 두 주머니의 공을 하나씩 꺼내는데, 적힌 수의 곱이 짝수일 확률을 구하래요. 자, 이거, 그래.
적어

0: 효도라는 말이 없지만 여사건으로 풀어주면 편한 그런 경우죠. 왜냐하면 고비 짝수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고비 짝수인 경우. A 주머니와 B 주머니를 생각하는데 고비 짝수인 경우는요. A가 짝수고 B가 짝수인 경우 이거 고비 짝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A 주머니에서 짝수가 나오지만 B 주머니에서 홀수가 나오는 경우 이거 고비 짝수입니다. 자, 반대로 A 주머니에서 홀수가 나오고 B 주머니에서 짝수가 나오는 경우 이것도 고비 짝수예요. 그래서 세 가지 경우의 확률을 각각 구해가지고요. 다 더해주셔야 정답인 겁니다. 원래는. 연습이니까 한번 해볼까요? 자, A에서 짝수 나올 확률 5분의 2, B에서 짝수 나올 확률 7분의 2, 그러니까 35분의 4가 A도 짝수, B도 짝수여서 곱하면 짝수가 될 확률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A에서는 짝수가 나오고요. B에서는 홀수가 나올 확률은요. 짝수 나올 확률이 7분의 2였으니까 홀수 나올 확률은 7분의 5일 거고 그럼 계산해보면 35분의 10이라고 구할 수 있겠죠. 자, 반대로 A에서 홀수가 나올 확률은 5분의 3이고요. B에서 짝수가 나올 확률은 7분의 2니까 35분의 6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들 모두 다 더해주는 게 A, B 주머니에서 하나씩 뽑았는데 곱해서 짝수가 될 그런 확률이라는 거죠. 자, 더합시다. 그러면 35분의 20하고 쓰여지고 약분하면 7분의 4라고 우리 정답 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치? 근데 이걸 이렇게 가는 것보다 어떻게 가는 게 좋다? 여사건으로 가는 게 좋다. 1에서 빼줄 거야. 뭐를? 둘 다 홀수를 뽑는 경우를 빼줄 거야. 곱해서 짝수가 되는 것의 반대는 곱해서 홀수가 되는 건데요. 곱해서 홀수가 되는 경우는 홀수와 홀수를 곱하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지? 그래서 1에서 홀수 곱하기 홀수 뺄 겁니다. 자, A 주머니에서 짝수 나올 확률이 5분의 2였으니까 홀수 나올 확률은 5분의 3. B 주머니에서 짝수 나올 확률이 7분의 2였으니까 홀수 나올 확률은 7분의 5 하고 쓰여져서 1 빼기 35분의 15. 그러면 아, 이 값이 35분의 20이구나. 결국은 우리 동일한 정답 7분의 4가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풀어줘야 훨씬 더 좋은 그런 풀이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적어도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죠. 적어도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순수하게 접근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좀 있을 텐데 적어도라는 말이 있을 때 여사건의 문제 우리 방금 전 7번에서 오늘의 구원픽으로 고르고 봤는데요. 없는 경우에도 여사건이 충분히 풀릴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이 마지막 풀이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9번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쭉 풀어갈 텐데 우리 오늘 여사건 포인트 뒀던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 좀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주세요. 콤콤콤콤콤 나는 곰끼 키키키키키 나는 곰끼
1: 곰끼와 쿠키 만난 곰끼
2: 곰곰곰곰곰 나는 곰끼 키키키키키 나는 곰

0: 좋아하는 꽃키.
1: 우리 곰키 우주 테스트 맞네. 맞아.
0: 그러게. 곰키라는 과제가 다 나오다니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동적이야. 아 맞다, 곰키 오늘도 행사장 갔잖아.
1: 어? 행사장? 무슨 행사를 하는데?
0: 그게 곰키 과자 출시 기념으로 곰키 과자 10개가 된 선물 세트를 무료로 준대.
1: 정말? 우와 멋지다.
2: 예, 맛있게 드세요. 예.
3: 아, 감사합니다.
2: 네네, 다음 손님. 자, 곰키 쿠키가 무료입니다. 무료. 여기요.
0: 고마워요.
2: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곰키 과자 10개가 들어있는 선물 세트입니다.
4: 아, 전 이거 말고 곰키 19개 주세요.
2: 네? 19개요?
4: 네! 우리 반 친구들 나눠주려고요. 우리 반 친구들이 모두 19명이거든요.
2: 아, 그럼 내가 직접 19개를 세야겠군. 자, 그래. 10이 넘는 수세계. 어렵지 않아. 할 수 있어. 곰께 하자. 자, 그럼 제가 19개를 세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11, 12. 토토끼께 왜?
1: 곰키, 행사는 잘 진행되고 있어?
0: 사람 엄청 많지? 바쁘겠다. 그치, 그치?
2: 그래, 사람 엄청 많고 나는 엄청 엄청 바빠. 그러니까 끊어! 죄송합니다. 아, 몇 가지 세웠더라. 다시 세워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11.
4: 아우, 진짜.
2: 바쁜데 왜 그럼 왜?
1: 아, 방금 전에 말하지 않은 게 있어서.
0: 그 곰키 10개 세트 있잖아. 우리 것 좀 챙겨올 수 있어?
2: 알았어, 알았어. 챙겨갈게.
4: 저기요, 곰키 19개 언제 주실 거예요?
2: 아, 그러니까 그게, 죄송합니다. 다시. 몇 가지 세웠더라.
5: 뭐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6: 곰키가 19을 못 세나 봐.
5: 뭐? 19을 못 센다고?
6: 웬일이야? 진짜?
5: 세상을
6: 줄 알았는데.
2: 아니에요. 저 셀 수 있습니다. 저. 토토끼끼, 너희 때문에 19가지 세는 거 헷갈리잖아.
1: 우리 때문에 19가지 세는 게 헷갈린다고?
0: 저런, 미안해 곰키. 대신 10이 넘어가는 수를 더 쉽고 정확하게 세는 방법 우리가 알려줄게. 바로
7: 10개 먼저 묶어서 세기.
0: 자, 사탕이 몇 개인지 세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를 묶고
1: 나머지를 세어보자. 하나, 둘, 셋.

0: 17.
1: 17. 자, 이렇게 10을 먼저 묶은 후
0: 나머지를 세어봐, 곰기.
1: 으흠.
0: 응?
2: 아하! 고마워, 토토 깨깨! 자, 네. 자, 10개를 먼저 묶으려면 10개 세트! 입에 10개가 묶여있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 열아홉, 십구! 예스! 자, 여기 있습니다, 손님!
1: 야호! 고마워요, 곱기 요원!
2: 보안나 요원들, 이렇게 10이 넘는 수를 잘 셀 수 있으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3: 누구나!

0: 탱탱탱 몰려들게 탱탱탱탱
1: 탱탱탱탱
0: 내게 더 탱탱탱탱 모두 몇 개
1: 모두 몇 개
2: 여덟 그리고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 모두 모두 열두시
0: 비행기 아홉 대 쌩쌩
1: 쌩쌩
0: 여섯 대 더 쌩쌩 모두 몇 대
1: 모두 몇 대
2: 아홉 그리고

0: 있다면 어떤 소리든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1: 맞아. 요원들, 지금부터 두 가지 소리를 차례로 들려줄 거야.
2: 잘 듣고 다 합해서 소리가 몇 번 나는지 세어봐. 준비, 시작! 요원들, 모두 잘 들었어?
1: 다 합해서 소리가 몇 번 났을까?
0: 오, 우리 생각이 좀 같은데?

0: 모두 10개!
1: 11번!
2: 예헤! 맞췄다! 우후!
1: 모두 잘했어! 그럼 두 번째 문제!
0: 이번에도 잘 들어봐! 시작!

0: 몇 번인지 소리 질러! 우후!
1: 좋았어! 그럼 정답 확인!

0: 오늘은 곰끼를 위한 문제를 내볼게.
1: 잘 듣고 몇 번인지 맞춰봐.
2: 오, 좋았어. 난 준비됐다고.
1: 자, 몇 번일까?
2: 한 번만 다시 들려줘.
1: 좋아. 우리 의원들도 다시 잘 들어봐.
0: 시작.
1: 자, 곰기 의원.
0: 정답은?
1: 자, 곰기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0: 우리 의원들한테는 정답을 알려줄게. 자, 바로
1: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

0: 모두 12.
1: 12번.
2: 다 맞췄어. 맞췄어. 맞췄어. 맞췄다고. 역시 우리 친구들은 천재야. 차하하하하. 하지만 이 최고 요원 굶기한테는 너무 쉬운 문제구만. 차하하하.

무시 오케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곱기.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곱기.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0: 삼촌이 그 마음 잘 알지. 힘내렴, 응?
1: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2: 오늘 유치원에서
0: 유치원에서
2: 상자 뚜껑이랑 귤이랑
1: 상자 뚜껑?
0: 귤?
1: 도와주지.
0: 아 그래, 삼촌도 궁금해.
2: 궁금해? 응. 그럼 오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지금 해줄게.
3: 우와, 화딱이.

0: 속은 왜 잘라도 안 아파요? 먼저 유치원에 가서 노래를 불렀어.
1: 여러분 준비됐나요?
2: 네, 네, 선생님.
1: 우리 다 같이 불러볼까요?

0: 그러다 놀이 시간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거야. 이게 왜 안 열리지?
1: 딸꾸마,
2: 응?
1: 이것 좀 열어줄래?
2: 잠깐. 여기 얼룩이 있어.
1: 어?
2: 닦아야겠다.
1: 저...
2: 깔끔깔끔. 어? 응? 이게 됐어. 내가 열어줄게.
1: 아, 진짜?
2: 야! 열린다. 어? 다 열었다. 안 열린다.
1: 아, 진짜?
0: 어? 내가 열어줄게.
1: 어, 정말?
0: 야, 열었다.
1: 와, 열었다.
0: 있어.

0: 너 먹을래? 내가 까줄게. 자, 먹어.
1: 고마워.
0: 유유도 줄까?
2: 나는 사실 좀 싫어해.
0: 왜? 이거 엄청 맛있는데? 그럼 유유는 과자 먹어.
1: 줄에도 때가
0: 뭐야, 너무 창피해. 그렇게 난 너무 창피해서 집으로 왔어.
2: 깔끔아,
0: 다시 생각하니까 또 창피해.
3: 도대체 손톱이 얼마나 지저분한 거야.
0: 이만.
4: 안 되겠다. 삼촌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만. 짜잔! 지금 당장 깎자.
0: 아프게 깎는 거 아니에요?
4: 너 삼촌 지금 못 믿는 거야? 에이, 안 아프게 잘 깎아줄게.
3: 그래, 삼촌 한번 믿어봐.
0: 너도 될까요?
4: 거의 다 됐어요. 자, 다 됐다.
3: 호떡아, 깎으니까 어때?
4: 하나도 안 아팠지?
0: 네,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근데 누나, 왜 손톱은 잘라도 안 아픈 거야? 왜 손톱은 잘라도 하나도 안 아픈 거냐고? 왜?
3: 이건 그 삼촌이 알려주실 거야. 삼촌!
4: 반사!
3: 그럼 할 수 없지. 그럼 우리 호기심 탁재한테 물어볼까?
0: 좋아.
3: 호기심 탁재 나와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손톱 딱지. 손톱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0: 누구세요?
5: 두피 공장에 두피 공장장이 있다면 손톱 공장에는 바로 저 손톱 공장장이 있지요.
0: 아, 안녕하세요. 손톱 공장장님, 손톱은 잘라도 안 아파요.
5: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신기하네.
3: 혹시 모르세요?
5: 알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0: 네.
5: 우선 손톱을 만드는 공장은 바로 여기. 손톱의 뿌리 안쪽 깊은 곳에 있습니다.

0: 열심히 만들어 봅시다.
1: 네. 세포생산. 세포.
0: 손톱 공장의 일꾼들이 열심히 새로운 손톱 세포를 만들고.
1: 생산.
0: 자, 이제 손톱 세포를 옮깁니다.
2: 네. 용. 차.
0: 바깥쪽을 향해 계속해서 보내지요.
2: 차. 용. 차. 용. 차. 용. 차. 용. 차. 용. 차.
3: 새로운 손톱 세포가 왔다.
4: 네. 하지만 전에 온 손톱 세포가 아직 남아 있는데요.
3: 이미 죽은 세포 아니야. 빨리 내보내자. 으차. 자, 이제 빨리 내보내.
4: 네, 밖으로 내보냅니다.
0: 새로운 손톱 세포는 죽은 손톱 세포를 바깥쪽으로 밀어냅니다. 그러면 딱딱해진 죽은 손톱 세포가 피부 밖으로 나와 우리가 보는 손톱이 된답니다.
5: 우와, 손톱이 죽은 세포라니. 삼촌도 놀랬죠?
6: 나도 이제야 생각이 나네요.
5: 그럼 죽은 세포라서 손톱을 잘라도 안 아픈 거예요?
0: 그렇습니다. 죽은 세포는 잘라도 아프지 않아요.
5: 손톱은 잘라도 잘라도 계속 자라던데 언제까지 자라요?
7: 만두새 만두새 손톱 만들어 볼세.
2: 근데 우리 언제까지 손톱을 만들어요? 어제도 만들고 그 전에도 만들고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8: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나 본데 우리가 언제까지 손톱을 만들어야 되냐면
2: 네.
8: 평생 만들어야 돼.
2: 네? 평생이요?
8: 그래. 죽을 때까지 만들어야 돼.

0: 매일매일 아주 조금씩 평생 동안 자랍니다.
1: 만드세 보내세 보내세.
0: 그렇기 때문에 손톱은 평생 다듬어야 하죠.
2: 평생 자르려면 귀찮겠다.
3: 맞아.
2: 손톱은 꼭 있어야 해요?
0: 없어도 돼요. 말랑말랑 살만 있으면 되지 뭐.
4: 정말요?
0: 아닙니다. 농담이에요. 손톱이 하는 일을 한번 살펴볼까요? 손톱은 이렇게 상자의 뚜껑을 열거나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주울 때, 또 책을 보다가 종이를 넘길 때처럼 힘을 주거나 정교한 작업을 할 때 필요합니다. 그리고 손가락 끝을 보호하는 역할과 함께 손가락이 힘을 받을 때 뒤틀리지 않도록 버텨주는 역할도 하죠.
2: 손톱이 하는 일이 정말 많아요.
0: 그렇죠? 그럼 손톱이 있어야 할까요? 없어도 될까요?
5: 있어야 해요.
0: 맞아요, 맞아. 손톱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관리해줘야 해요.
6: 준비 시작.
0: 손톱을 제때 자르지 않으면
7: 네 손톱에 긁혔나 봐.
0: 긴 손톱 때문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긴 손톱 밑에 때가 껴서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어요. 게다가 때는 바로 닦아주지 않으면 세균이 엄청 많아진답니다.
8: 너무 더러워.
0: 그리고 이렇게 더러운 손톱을 물어뜯으면 손톱 밑에 세균이 입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2: 앞으로는 손톱을 잘 깎아야겠다.
9: 응.
10: 손톱도 물어뜯지 말고.
9: 네.
0: 그리고 손을 씻을

0: 하는 손톱까지 깔끔하게 씻어주세요.
1: 알겠습니다.
2: 근데 앞으로 유유가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3: 아니야, 손톱도 깨끗하게 잘랐잖아.
4: 그래, 짜잔. 내일 가서 이걸 선물로 줘.
3: 우와, 예쁘다.
2: 꿀빵 삼촌, 감사합니다. 나도 나 줘야지.
3: 응? 뭘?
2: 손톱 딱지 주면 안 될까요?
4: 오, 나도.
3: 좋아요. 노래 잘 부르면 줄게요.
2: 우와, 신나.
3: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1: 오, 예!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열심히 국어 공부해 볼 건데요.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국어 그 중에서도 중심 문장, 그러니까 문단에서 중심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문장, 중심 문장과 그걸 뒷받침하는 문장, 뒷받침 문장을 잘 갖추어 짜임새 있게 문단을 쓰는 방법 공부해 볼 건데요. 오늘의 아하 주제 잘 기억하면서 오늘도 신나고 재미있게 국어 공부 시작해 볼게요. 먼저 우리 이걸 공부해 볼 겁니다. 단어 낙습. 우리 학교에 대해 소개하는 글쓰기 볼 텐데요. 자, 먼저 글을 쓸 때는요, 되게 많죠? 자, 잘 보세요. 자, 이 단계를 거칠 거예요. 1단계, 계획하기. 2단계, 글쓰기. 3단계, 점검하기. 별거 없죠? 크게 3단계입니다. 첫 번째, 계획. 두 번째, 샥샥샥 쓰기. 세 번째, 점검하기예요.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쓰려면 먼저 계획해야 돼요. 자, 계획할 때는요, 내가 뭘 쓰지? 쓸 내용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물, 행사 등등 소개하고 싶은 것을 정해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소개하고 싶은 것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고요. 그리고 쓸 내용을 정리하는데요. 이때 그냥 막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생각하며 쓸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짜임새 있는 글이 되거든요. 자, 계속해서 계획을 잘 했다면 이제 글을 샥샥 써볼 텐데요. 이때는 이 정리한, 여기서 정리한 쓸 내용을 바탕으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잘 드러나도록 문단을 씁니다. 여기서 질문. 문단이란 무엇인가요? 선생님이 항상 수강 후기 게시판을 잘 보거든요. 어떤 친구들이 수강 후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고 있나 유심히 보는데요. 자,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아하 문제, 문단이란 무엇인가요? 문단이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잘 적어준 친구가 있었는데요. 자, 문단이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에 이야기해 볼까요?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문단이란 문장이 모여서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담고 있는 글의 덩어리, 글의 단위가 바로 문단이죠. 잘 기억하고 있겠죠? 아, 선생님 아주 헷갈려하는 친구들은요, 잠깐 교재를 뒤로 넘겨서 이 문단이 무엇인지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문단은요, 문장이 모여서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글의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잘 드러나도록 문단을 써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배운 것처럼 문단을 시작할 때는 한 칸을 들여쓰고요. 문장마다 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처럼 한 문단 안에서는요, 바로 이어쓰고, 이 문단과 문단이 바뀔 때는 줄을 바꿔 쓴다라고 배웠지요. 이렇게 말입니다.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학교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먼저, 어린이날의 운동회가 열립니다.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 함께 체육활동과 응원을 하는 날입니다. 10월에는 방과후 발표회도 있습니다. 방과후 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이 그동안 자신이 배운 내용을 발표합니다. 11월에는 교육과정 발표회가 열립니다. 반 친구들이 갈고 닦은 꿈과 끼를 펼치는 행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 학교의 행사에 대한 내용을 쫙 적었습니다. 여기서 중심 문장은 우리 학교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이첫 번째 문장이겠죠? 그 다음 문장부터는 이첫 번째 문장을 뒷받침하는 뒷받침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쓴 다음에 점검해야 돼요.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잘 드러나게 중심 문장을 썼는지, 그리고 중심 문장을 덧붙여 설명하거나 예를 드는 방법 따위로 뒷받침 문장을 잘 썼는지, 행사에 대한 뒷받침 문장, 운동회도 있고, 또뭐 방과후 발표회도 있고, 교육과정 발표회도 있다. 이렇게 중심 문장을 잘 적어 주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문단을 시작할 때는요, 한 칸을 들였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이렇게 잘 쓰고 난 뒤에 꼭꼭 점검 과정을 거쳐야 내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고쳐야 할 부분이 없는지 한번더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꿀단지 친구들도 글을 쓸 때는요, 계획하기, 글쓰기, 점검하기, 이세 가지 단계를 잘 기억하면서 써 보는 겁니다. 자, 13번 문제부터 보죠. 우리 학교의 행사를 소개하는 글을 쓸때쓸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운동회, 방과후 발표회, 현장 체험 학습, 교육과정 발표회 모두 우리 학교의 행사이지만 5번의 할머니 생신 잔치는요, 물론 좋은 날이긴 하지만 우리 학교의 행사와는 관련이 없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장을 넣었다. 그렇다면 그때는 짜임새 있는 글이 되지 않겠지요. 자, 계속해서 1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이 짜임새 있게 쓰이지 않은 까닭을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보니까요. 우리 학교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먼저 어린이날의 운동회가 열립니다.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 함께 체육활동과 응원을 하는 날입니다. 10월에는 방과후 발표회도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짜임새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자, 이 문장들에서 중심 문장은요, 우리 학교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바로 이 문장이 중심 문장이고요. 그 뒤부터는요, 이 문장을 뒷받침하는 뒷받침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날에 운동회도 하고, 또 전교생이 모여서 이렇게 응원도 해요. 또 방과후 발표회도 있어요.

모두 이 문장을 뒷받침하는 뒷받침 문장이니까 결국 하나의 생각을 담고 있는 하나의 문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장마다 줄을 바꾸어 썼지요. 우리 이렇게 쓴다고 배웠나요? 네, 아니죠. 하나의 문단에서는요, 바로 이어서 쓰면 됩니다. 이렇게 줄을 바꾸려면 문단이 끝나고 그 다음 새로운 문단이 나올 때는요, 줄을 바꾸어 써요. 그래서 짜임새 있게 쓰이지 않은 까닭은 문장을 모두 줄을 바꾸어 썼다. 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문장마다 줄을 바꾸어 썼기 때문입니다. 문장마다 줄을 바꾸어 썼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이유를 적어 보겠습니다. 한 문단에서는요, 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써야 하는데 말이죠. 문장마다 줄을 바꾸어 썼기 때문에 짜임새 있게 쓰이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15번 문제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뒷받침하는 문장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라고 하면서 중심 문장이 맨 앞에 나오고요. 그 뒤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거를 뒷받침하는 문장이 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분리수거를 잘하면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요. 분리수거. 다음은 또 나눔 장터에서 물건을 재활용하는 것도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이 환경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일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이 부분에도 이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문장이면 되겠네요. 자, 선택지 보죠. 1번. 양치컵을 사용하면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죠. 물도 절약할 수 있고요. 2번, 음식물을 남기지 않으면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그만큼 음식물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먹으니까 말이죠. 3번,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면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나요?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환경에 해로울 수 있어요. 따라서 적절하지 않지요. 4번, 가까운 곳은 걸어 다니면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고요. 5번, 쓰지 않는 플러그를 뽑아두면 환경 보호에 또 전기를 절약하기 때문에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지요. 따라서 이 환경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 바로 3번이기 때문에 뒷받침하는 문장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여기다가 3이라고 3번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6번 문제 보죠. 자, 16번 문제는요, 이 시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 시의 이름은요, 바로 비밀번호라는 시인데요.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단원이요, 재미나 감동이 있는 글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글을 읽고, 시를 읽고, 재미나 감동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 겁니다. 자, 먼저 우리 16번 문제를 풀기 전에 이 비밀번호라는 제목을 가진 이 시를 한번 같이 감상해 보자고요. 자,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집 비밀번호 띠띠띠띠띠띠띠 누르는 소리로 알아요. 띠띠띠 띠띠띠띠는 엄마. 띠띠 띠띠띠 띠띠는 아빠. 띠띠띠띠 띠띠띠는 누나. 할머니는 띠, 띠, 띠, 띠, 띠, 띠, 띠. 제일 천천히 눌러도 제일 빨리 나를 부르던 이제 기억으로만 남은 소리. 보고 싶은 할머니라는 비밀번호라는 시입니다. 자, 그럼 16번 문제부터 한번 보죠. 자, 이 시에서 말하는 이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로 알수 있다고 한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1번, 비밀번호 숫자. 2번, 할머니의 모습. 3번, 비밀번호를 누르는 사람. 4번,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 5번, 비밀번호를 기억하는 방법. 이 중에서 우리 2연을 보면 누르는 소리로 알아요. 엄마, 아빠, 누나, 할머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비밀번호를 누르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3번.

1번 적고 1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는요. 할머니께서 누르시던 비밀번호 소리가 이제 기억으로만 남은 까닭을 묻고 있는데요. 자, 보고 싶은 할머니라고 하는 걸 봐서 할머니는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우리는 17번 문제에다가 이렇게 적어 볼수 있겠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 글을 쓴 친구는요,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보면, 제일 천천히 눌러도 제일 빨리 나를 부르던 그만큼 할머니가 보고 싶었기 때문에 빨리 할머니를 만나고 싶다. 할머니 빨리 봐야지! 하지만 이제 기억으로만 남았다. 그래서 마지막 연에 보고 싶은 할머니라고 이렇게 적어주었죠. 17번 문제에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죠. 이 시의 내용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시의 재미나 감동을 표현한 친구 묻고 있는데요. 자, 현주부터 보겠습니다.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를 듣고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부분이 감동적이었어. 왜냐하면 전학 간 친구가 즐겨 부르던 노래를 듣고 나도 그 친구가 보고 싶었던 적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강산이는요. 아까 마지막 연에서 보고 싶은 할머니라고 표현한 부분이 감동적이었어. 왜냐하면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말하는 이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야 라고 했어요. 물론 이 현주와 강산이 모두 잘 말했는데요. 자, 이 문제에서는요. 이 시의 내용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감동을 표현한 친구를 묻고 있잖아요. 강산이는요, 내 경험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감동적이었는지, 그리고 말하는 이의 마음이 느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현주가 바로 왜냐하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 이런 경험이 있었어. 전학 간 친구가 즐겨 부르던 노래를 듣고 그 친구가 보고 싶었던 내 경험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감동을 표현한 친구는 바로 현주다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18번 문제의 정답은요, 현주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현주라고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8번 문제까지 만나보았고요. 계속해서 19번 문제 만나볼 건데요. 자, 이번에는요, 바로 이 제목도 수상해 보이는 이 수상한 선글라스라는 글을 한번 읽어보고 계속해서 문제 풀어볼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떤 내용의 글인지 우리 한번 잘 살펴보면서 문제 풀어볼 건데요. 선생님이 이 수상한 선글라스라는 글을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자고요. 오랜만에 보는 파란 하늘이 눈부신 토요일 오후, 아하,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중앙공원에는 초록색 나무가 많아 기분까지 상쾌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전부 찾아왔는지 공원은 무척이나 북적였습니다. 사람이 많았나 봐요. 와, 생각보다 사람이 정말 많다. 그러게, 물건도 많아. 사고 싶은 게 많겠는걸. 공원에서 열린 알뜰장터에 간 은솔이와 한솔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눈이 둥그렇게 떠진 거죠. 공원 입구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눠 쓰고 아껴 쓰면 우리도 지구도 행복해요. 현수막에는 환하게 웃는 한 아저씨의 얼굴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오늘 행사를 주최, 그러니까 오늘 행사를 연, 기획하고 연, 여러 단체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공원 곳곳에 흰색 천막이 쳐져 있고, 천막 안과 밖에는 많은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눔 장터, 변신 장터, 분실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잃어버린 물건을 분실물이라고 하거든요.

분실물 장터 등 팻말에 쓰인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땅바닥에 자리를 깔고 물건들을 진열 쭉 나열해 놓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쓰던 물건을 내놓은 벼룩 장터를 지나 쌍둥이, 아, 여기 쌍둥이라는 걸 봐서 여기 나왔던 이두 친구, 그러니까 은소리와 한소리가 쌍둥이구나라는 것알수 있죠. 쌍둥이는 나눔 장터로 향했습니다. 자, 나눔 장터로 오세요. 여기서 사는 물건들의 수익금은 모두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 쓰입니다. 은소리와 한소리는 나누면 행복해요라고 쓰인 앞치마를 맞춰 입은 사람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까지입니다. 자, 계속 보죠. 자, 19번 문제인데요. 행사나 모임을 주장하고 기획하여 염이라는 뜻을 지닌 낱말 묻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 낱말 한번 찾아볼까요? 주체, 북적, 진열, 현수막, 분실물 중에서 여기 보세요. 여기. 행사를 주체, 그러니까 행사나 모임을 주장하고 기획하여 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바로 선택지 1번 정답이다라는 것알수 있어요. 19번에 1번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0번 문제 보죠. 알뜰장터에 간 은소리와 한소리의 눈이 휘둥그레진 까닭 아닌 것 묻고 있습니다. 자, 왜 눈이 휘둥그레졌을까요? 선택지 1번. 이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서. 2번. 사람들이 너무 많아 두려워서. 이 많은 건 맞죠? 우와, 정말 많다. 그래서 휘둥그레졌는데 두려워서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예상과 달리 너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깜짝 놀란 것이죠. 틀렸습니다. 3번. 사고 싶은 물건이 많을 것 같아서 사고 싶은 게 많겠는걸? 자, 4번. 물건들을 진열해 놓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물건들을 진열해 놓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진열해 놓은 사람도 많다라는 것알수 있어요. 5번. 공원 곳곳에 천막과 많은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라는 내용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닌 것은 바로 두려워한다. 이런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지요. 20번에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1번인데요. 이 이야기가 일어난 때를 알수 있는 말을 찾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요. 맨 처음에 읽을 때 토요일 오후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바로 여기 말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파란 하늘이 눈부신 토요일 오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때, 일어난 그때를 알수 있는 말, 바로 토요일 그리고 오후 이렇게 적어줄게요. 토요일 오후까지 적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이 쌍둥이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궁금하니까 바로 보도록 하죠. 와, 저 가방 정말 예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용돈을 아껴서 모아놓는 건데. 은소리는 수많은 물건을 훑어보느라 한소리를 놓칠 뻔했습니다. 은소라, 내 줄넘기를 사기로 했잖아. 그것부터 찾아봐야지. 둘은 어느새 은행나무 뒤에 자리한 선글라스를 파는 곳까지 왔습니다. 자, 판매대 위에는 다양한 선글라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코수염을 기르는 아저씨가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선생님도 코수염을 붙이고 읽어볼게요. 얘들아, 여기 어린이용 선글라스도 있단다. 이걸 쓰면 아주 멋쟁이가 되지. 선글라스, 한번 써보지 않겠니? 자, 멋진 코수염을 기른 아저씨가 한소리와 은소리에게 선글라스를 내밀었습니다. 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은소리는 선글라스를 받자마자 바로 써보았습니다. 한소라, 나 어때? 어른 같지 않아? 은소리는 선글라스를 쓰고 고개를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와. 한소리도 얼른 써보고 싶었지만 그냥 선글라스를 만지작거리기만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아, 우리 아저씨께서 이렇게 멋진 선글라스를 주셨는데요. 정말 좀 수상해 보이는 선글라스.

22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은소리와 한소리가 알뜰장터에 간 까닭을 묻고 있는데요. 자, 선택지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줄넘기를 사기 위해서, 2번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3번 선글라스를 사기 위해서, 4번 예쁜 가방을 사기 위해서, 5번 알뜰장터를 구경하기 위해서, 이 중에서 뭘까요? 자, 여기 보면은 은솔아, 내 줄넘기를 사기로 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솔이가 말이죠. 이걸 보고 우리는 아, 줄넘기를 사기 위해서 갔구나라는 것알수 있어요. 따라서 22번 정답 1번이라고 적어주고 다음 문제 23번으로 가보자고요. 자, 기억에서 알수 있는 은솔이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기억을 보니까 와, 저 가방 정말 예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용돈을 아껴서 아껴서 모아놓는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용돈 좀 아낄 걸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아쉬워하고 있는 거죠. 1번, 신나는 마음. 2번, 아쉬운 마음. 아우, 용돈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낄 걸. 3번, 감사한 마음. 4번, 행복한 마음, 5번 반가운 마음, 이 중에서 바로 아쉽다, 아쉬운 마음 알수 있기 때문에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4번 보죠. 자, 그 전에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아저씨, 죄송해요. 저희는 지금 돈이 없어서 선글라스를 살 수가 없어요. 줄넘기를 사야 하거든요. 한 소리의 말에 은 소리도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이 선글라스를 쓰고 있다가, 아, 줄넘기를 사야 되거든요. 그만 선글라스를 벗어서 아저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아이들 말에 코수염 아저씨는 어깨를 으쓱하고 올렸다 내렸습니다. 어깨를 으쓱 올렸다 내린 거예요. 얘들아, 그럼 2시간만 빌려줄까? 빌려주는 건 무료거든. 돈이 필요 없어. 대신 꼭 2시간이 지나면 돌려줘야 해. 아저씨가 너희를 믿고 빌려주는 거니까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코스염 아저씨는 빙그레 웃으며 선글라스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아저씨의 코스염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실룩거렸습니다. 와, 정말요? 감사합니다. 여기 장터를 돌아보고 집에 돌아갈 때꼭 돌려드릴게요, 아저씨. 약속해요. 네, 저희를 믿으셔도 돼요. 꼭 가져올게요. 감사합니다. 신이 난 은소리와 한소리는 제자리에서 통통 뛰었습니다. 너무 신나니까. 선글라스 나한테 있다. 선글라스를 파는 아저씨도 기분이 좋은지 코수염을 슥슥 잡아당겼습니다. 녀석들. 자, 24번. 가와 비슷한 경험을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가는요, 여기 있죠. 아저씨 죄송해요. 저희는 지금 돈이 없어서. 이런 내용인데요. 자, 현서가 얘기합니다. 친구의 장난감이 부러웠던 적이 있어. 다음, 서연이 엄마께서 사주신 선글라스를 잃어버려서 속상했던 경험이 있어. 잃어버린 경험, 부러웠던 경험. 유준이 지우개를 사느라 돈이 부족해 과자를 사지 못해서 아쉬웠던 경험. 돈이 부족해서 아쉬워하는 상황.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따라서 비슷한 경험을 말한 친구는요, 아이고, 돈이 부족해서 아쉬웠어라고 이야기한 유준이가 정답 되겠습니다. 우리 꿀단지 친구들도 이러한 경험이 있는지 한번 떠올리면서 볼까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25번 문제입니다. 자, 은소리와 한소리가 니은과 같은 행동을 한 까닭 묻고 있는데요. 아까 신이 난 은소리와 한소리가, 아저씨, 저희를 믿으셔도 돼요. 꼭 이거 가져올게요, 선글라스. 감사합니다. 하고 통, 통 뛰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 1번. 분실물 장터에 신기한 물건이 많아서? 2번,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3번, 이 선글라스를 끼면 없는 사람들이 보여서. 4번, 선글라스를 끼면 영화를 보는 것 같아서. 5번,

0: 코수염 아저씨가 선글라스를 무료로 빌려주어서 바로 돈이 없었는데 마침 이 마음씨 착한 코수염 아저씨가 자, 무료로 빌려줄게 하셨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텅텅 뛰었죠. 따라서 선택지 5번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더 읽고 싶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문제 풀어보죠. 자, 25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오늘의 아하 문제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아하 문제! 글을 쓸때 점검하기 단계에서 생각할 내용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교재 속에서 답을 찾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것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요, 글을 읽을 때 오늘 문제 풀어본 것처럼 내가 이것과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생각도 해보고요. 이글 속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지,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보면은요, 글을 조금 더 재미있게 집중해서 읽을 수가 있답니다. 자, 뒤에 내용도 너무너무 궁금하지만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읽어보고 문제도 풀어보기로 해요. 그럼 선생님은요, 다음 시간에 우리 친구들 만나러 다시 올 테니까 우리 함께 할 거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땡큐.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의 김구입니다. 자, 우리 서술형으로 중단원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오늘 사각형의 성질 다 정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험지 미리 보기 문제 하나 지정해 봤는데요. 스텝 3의 4번 문제 지정해 봤습니다. 자, 근데 이 4번 문제의 서술이 스텝 3에 있는 2번 문제와 거의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한 문제는 조금은 자세히, 한 문제는 조금은 간단하게 표현해 볼 거고요. 우리 친구들이 직접 써내려가는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문제 자체도 객관식으로도 출제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는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할 건데, 이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 네모칸 채우기 연습을 한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의 상황을 보시면, 삼각형 ABC가 존재하는데, 각 변에다가 길이가 똑같은 정삼각형을 만들어내는 거죠. 선분 AB의 길이와 똑같은 정삼각형을 선분 AB에 붙여서,선분 AC의 길이와 똑같은 정삼각형을 선분 AC에 붙여서, 또 선분 BC의 길이와 동일한 정삼각형을, 자, 이렇게 선분 BC에 붙여서 만들어 놓은 거다라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괜찮니? 좋아. 근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싶다? 삼각형 ABC와 삼각형 DBE에 관심을 두고 싶다. 자, 아래쪽 삼각형 ABC와 왼쪽 위에 있는 삼각형 DBE에 관심을 두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두 개의 삼각형에만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선분 AD의 길이가 선분 AB의 길이가 선분 DB의 길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선분 AB의 길이 선분 DB의 길이 같아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 당연하죠. 정삼각형의 하나의 변의 길이로 같아집니다. 자, 그 다음, 선분 BC의 길이가 뭐랑 똑같니? 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선분

BC의 길이는 당연히 선분 BE의 길이하고 같아질 거다라고 쓸수 있어야겠죠. 선분 BC와 길이가 똑같은 게 EC도 있겠지만 우리 문제에서 두 삼각형에서 중심을 두고 한번 살펴보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자, BC의 길이는 BE의 길이와 같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각을 세모라고 이야기했을 때 세모와 옆에 비어 있는 각 ABC 더해서 그렇지. 60도 나와야겠죠? 이 각을 동그라미라고 한다면,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가 60도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어때요? 각 DBA도 60도여야 되죠? 그러니까, 너도 동그라미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 과정을 지금 써 놓은 거죠. 그래서, 각 ABC가 뭐하고 똑같아진다? 각 ABC였으니까 DBE와 같아진다라고 대응하는 경우 잘 맞춰서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주어져 있는 이 삼각형 두 개가 두 변의 길이와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각각 같아지는 무슨 합동? SAS 합동이더라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AC의 길이가 뭐하고 똑같으니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선분 DE의 길이와 같아져요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선분 AC의 길이가 선분 DE의 길이와 같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좋아. 그럼 그거 표시해 볼게요. 자, 선분 AC의 길이가 선분 DE의 길이와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선분 AC의 길이가 결과적으로 뭐하고 똑같습니까? AF의 길이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AC랑 AF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로 같으니까. 그래서 AC의 길이가 AF의 길이하고 같아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이 부분이에요. AC와 AF의 길이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그럼 궁극적으로 DE와 AF도 길이가 같아지죠. 그래서 AF의 길이가 선분 DE의 길이와 같아진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겁니다. 괜찮은가요? 우리가 사각형을 하나 볼 텐데, 사각형에서 마주 보고 있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본 겁니다. 근데 이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삼각형 ABC가 있는데, 그 삼각형 ABC가 이 옆에 있는 삼각형과 역시나 합동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FEC가 동일한 방법 SAS 합동이더라라는 걸 이야기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분 AB의 길이가 선분 EF의 길이와 같아지고, 그리고 AB가 AD하고 길이가 똑같으니까 결국은 AD의 길이, EF의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쪽에 선분 AB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대응점의 순서를 맞춰 쓴다면 FE라고 쓸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대응점의 순서까지 맞춰서 한번 써보도록 하자. 자, 됐지?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시한 연두색 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아지는데, 자, 이 AB의 길이가 AD의 길이하고 같아지고 이 길이까지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지금 다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그러면 마주 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가 또 같아졌어요. 결론적으로 두 개의 증명에서 자,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변과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변의 길이 똑같고 자,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변과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마주 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 두 쌍이 각각 같아지죠. 이거 무슨 사각형? 그렇지. 평행 사변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사각형 AFED는 평행 사변형이다라는 결론을 내려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예. 요 그림 아마 실전 책에서도 한번 보시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의 각 변에 정삼각형을 붙여놓은 상황에서 어떤 삼각형들이 합동인지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과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과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지금 합동이더라라는 얘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술형 1번 문제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자, 그럼 비슷한 느낌으로 다음 문제 한번 증명해 볼 건데 다음 거는 네모칸 채우기 말고 우리 직접 써 내려가면서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자.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의 대각선 AC의 수직 2등분 선과 그리고 ADBC의 교점을 각각 EF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사각형 AFCE가 어떤 사각형인지 설명해 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있는 이 사각형. 이거 설명해 보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각형에서 지금 FC와

2등분하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말은 뭐야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됐지? 왜? 그게 더 간편하고요. 문제를 풀때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 있는 선분 OE와 선분 OF의 길이가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이두 개의 삼각형이 관심사겠죠. 삼각형 OEA와 삼각형 OFC에서 우리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됐나요? 그럼 그때 뭐하고 뭐의 길이가 똑같으냐라고 얘기해 볼수 있냐면 AO의 길이와 CO의 길이가 같다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어요. 이건 문제의 조건에서 그대로 같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선분 AO와 선분 CO의 길이는 같아집니다. 이건 문제의 조건입니다. 자, 더불어 이 각이 현재 직각으로 동일하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각 AOE가 AOE라는 각이 지금 COF하고 같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것도요, 문제의 조건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뭐 우리가 별다른 걸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현재 이렇게 변과 이렇게 변이 같고요. 이거 직각이다, 요거 직각이다라는 얘기했으니까 나머지 하나의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얘기만 해주면 되겠네요. 저두 개의 각의 크기. 같죠? 왜 그래? 엇각으로. 그래서 각 EAO라는 각과 다음, 자, EAO라는 각과 FCO라는 각, 각 FCO라는 각이 같아진다. 이유는 엇각 때문이다라고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너 이렇게 직사각형의 두 개의 변이니까 평행일 거고요.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아, 엇각이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삼각형. AEO라는 삼각형과 삼각형 CFO라는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더라라는 얘기할 수 있고, 그게 ASA 합동 때문이더라라고 이런 식으로 결론 내려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어? 마주보고 있는 변이 서로 대응변이 되면서 길이가 똑같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결국 선분 AE라는 선분과 선분 CF라는 선분이 길이가 같아져요. 그러면서 심지어 AE와 CF는 서로 평행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게 되죠. 애초에 평행이었던 변이었으니까 AD와 BC가 그 중에 일부분 당연히 평행일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마주 보고 있는 변들이 길이가 똑같고 평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 사각형 AFCE라는 사각형이 평행 사변형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평행 사변형이라는 걸 우리 증명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문제에서 네가 평행 사변형이라는 걸 증명했더니 대각선이 서로 수직 2등분하고 있다라는 사실 알수 있겠죠. FOE와 OF의 길이가 똑같은 것도 이미 증명해 놓은 거니까. 그치? 따라서 선분 OE의 길이와 선분 OF의 길이가 똑같고, 이 길이 똑같고, 그리고 각 AOE가 90도니까, 즉,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사각형 AFCE가 뭐가 되더라? 평행사변형인데,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수직 2등분하고 있으니까, 너는 마름 모구나. 자,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사각형이 마름모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됐니? 네, 해설하고는 선생님이 방향을 조금 바꿨습니다. 계속 합동을 증명하는 게 써내려가는 과정이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한테 합동이라는 거 증명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주어져 있는 사각형이 마름모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게 되겠네요. 자, 이제 스텝 3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스텝 3 1번 문제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 B의 2등분선과 선분 CD의 연장선의 교점을 E라고 이야기할 때 선분 DE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요점을 우리 F라고 이야기하고 F를 지나면서 ABCD와 평행이 되도록 선을 그려가지고 이 점을 G라고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너를 우리 평행사변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 변의 길이들을 적

땅이 옮겨가는 거죠. 자, 근데 이거 동그라미 이쪽으로 옮기면서 두 개의 각이 똑같아. 이거 12cm가 되네. 그러면 평행 사변형인 줄 알았는데 마름 모까지 되네라고 생각하면서 이 길이가 8cm야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자, 이 8cm도 역시 이쪽으로 옮길 건데요. 너 동그라미고요. 너도 동그라미 되겠죠? 맞꼭지각 그리고 엇각 생각하면 그래서 선분 DE의 길이가 8cm다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선생님은 또 다른 방향으로 살짝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의 관점은 선분 CD가 12cm가 되면서 커다란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전체적으로 20cm에서 12cm를 빼가지고 선분 DE의 길이를 구하겠다. 자, 이렇게 접근할 겁니다. 됐니? 네, 그렇다면 먼저 해야 될건 선분 CD의 길이를 구해야겠죠. 그 길이는 선분 AB의 길이와 같아질 거고요. 평행 사변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12cm가 된다라고 써줍시다. 이제 하고 싶은 건 삼각형 CBE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얘기하고 싶으니까 자, 이 각도 동그라미다라는 얘기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각 CEB라고 이야기하는 각의 크기 이걸 구해볼 겁니다. 자, 그 각은 뭐랑 똑같아? ABE랑 각의 크기 똑같을 것, 엇각으로. 각 ABE하고 각의 크기 똑같습니다. 이유를 생각해보면 엇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평행선 그리고 선 하나 연결됐으니까 자, 엇각으로 각의 크기 같아져라는 얘기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럼 궁극적으로 따라서 각 CBE라는 각과 각 CEB라는 각이 같아지고요. 즉, 삼각형 CBE가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밑각 크기 같아졌으니까 너 이등변 삼각형이네라고 생각해 줄수 있겠죠. 자, 그럼 어때? 아, CB의 길이가 CE의 길이랑 같아지는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선분 CE의 길이가 선분 CB의 길이랑 같아지면서 그래서 20cm다라는 얘기 해줄 수 있겠네. 우리가 구하고 싶어 하는 건 선분 DE의 길이라서 선분 DE의 길이는 20cm에서 12cm 빼면 나타나겠죠? 그래서 8cm라고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돼요. 이제 첫 번째보다 서술할 내용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방향으로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커다란 관점에서 이등변 삼각형 살펴봤는데, 그렇지 않고 작은 관점에서 살펴보면, 너도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너도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선생님이 아까 첫 번째 풀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것들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할수 있겠지? 스텝 3의 1번이었습니다. 자, 스텝 3 2번 갈 겁니다. 자, 스텝 3 2번 문제는, 그래, 우리 나중에 풀 4번 문제와 같은 맥락의 서술이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하나는 좀 가볍게, 하나는 좀 자세히 써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은 가볍게 설명해 보도록 할 겁니다. 원리를 먼저 파악해 보자는 의미예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 사변형 ABCD의 넓이가 전체적으로 96제곱센티미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BOF의 넓이가 AOE의 넓이의 두 배래요. 아, BOF의 넓이가 AOE의 넓이의 두 배구나. 아, 그럼 너를 S라고 한다면 너를 ES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지? 그랬을 때 삼각형 AOE의 넓이를 구해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행 사변형의 넓이랑 너랑 어떤 관계가 있니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이 모양을 그대로 아래쪽에 갖다 옮겨 붙여서 아, 이 넓이가 S가 된다. 그러면 삼각형 BOC가 전체 평행 사변형의 넓이의 4분의 1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겁니다. 괜찮아? 자, 이걸 이제 서술하는 모양을 보여드릴 텐데, 이 문제에선 선생님이 자세히 서술하지 않고 요점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봐봐. 자, 먼저 AE와 FC가 평행이다라는 생각해야겠죠? 그래, 평행이면 우리 엇각 조건 활용해 봐야 될 테니까. 여기 있는 이각 동그라미라고 한다면, 엇각으로 각의 크기 동그라미 옮겨올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더불어 여기 있는 이 각을 세모라고 하면요. 엇각으로 이 자리에 세모하고 옮겨올 수 있어요. 자, 또 여기 맞꼭지각으로 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얘기까지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우리 또 하나 어떤 거 생각해야 돼요?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이 O라는 점에 의해서 정확하게 2등분 된다라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2등분돼요? 2등분돼? 그러면 변의 길이 똑같아? 그러면 양 끝에 있는 가게 크기가 각각 같아지니까, 아, 이거 ASA 합동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선생님, 여기 이거 막곡지각만 생각하면 되는데 왜 엇각까지 같이 이야기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우린 공부하는 중이니까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엇각을 찾는 연습을 한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같아지는 ASA 합동이 되더라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동이니까 넓이가 똑같으니까요. 이 넓이 SS, 넓이의 비가 1대2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넓이 ES라고 생각한다면 아래 있는 삼각형 BOC의 넓이가 전체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4분의 1만큼이다라는 생각 할수 있겠죠. 그래서 3S가 96제곱센티미터에 4분의 1만큼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즉, 3x가 24다, s가 8이다 라는 생각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뭡니까? 삼각형 AOE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야기했으니까, 삼각형 AOE의 넓이가 s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을 몇으로? 8제곱센티미터로 써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할수 있겠죠?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2번 문제가 4번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과 4번 잘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는 연습해야 돼요. 자, 이런 그림 보면, 아, 너 잘라서 이쪽에 붙이면 완벽하게 같아진다 생각해야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마름모 ABCD에서 내부의 한점 E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의 길이들이 같다라고 주어져 있을 때각 ECD의 크기를 구해봐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문제 보시면요. 지금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 삼각형이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지니까 정삼각형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 괜찮니? 그래? 그러면 너 60도네. 너도 60도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모르는 각은 각 ECD 하나밖에 없는데 그각 ECD를 포함한 각과 또 20도와 60도 이거 두 개를 더하면, 그렇지, 평행사변형에서 이웃한 두각 그러면 180도 돼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문제에선 마름모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의 일종이니까 이웃한 두 개의 각의 크기를 더하면 180도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 그대로 서술해주면 될 거예요. 자, 먼저 60도부터 표현해보자. 각 E, B, C라는 각 이가, 그리고 각 ECB라는 각, 이 각은 둘다 60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유를 굳이 써보자면 삼각형 BCE가 정삼각형이다라는 게그 이유가 될 겁니다. 자, 요 정도까지는 쓰지 않아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세 변의 길이 다 표시되어 있으니까. 자, 어쨌든 60도다라는 걸 알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괜찮지? 자, 그리고 나면 우리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와 요 각의 크기를 더해서 180도다라는 얘기 할 거예요. 자, 근데요. 이미 이쪽이 80도라는 거 알잖아. 그치? 그래서 각 A, B, C라는 각의 크기에다가 더하기 각 B, C, D를 더하면 180도가 되니까 각 B, C, D가 100도구나라고 식을 좀 간단하게 한쪽으로 집중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좋아. 우리는 이게 100도라는 사실 알았어요. 그럼 정답은 100도에서 60도 빼면 40도다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각 ECD를 생각해 보면 이각 ECD는 각 BCD에서 60도 빼내면 되는 거죠. 각 ECB라고 이야기하는 각 빼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각의 크기가 40도다라고 이렇게 정답 서술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궁극적으로, 그래, 너 모르는데 60도, 60도, 20도, 나머지 다 알고 있으니까 20도 더하기, 60도 더하기, 60도 더하기, 내가 구하고 싶어 하는 각이 다 더해서 180도다라는 거지. 그걸 이렇게 서술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우리 3번 문제였어요. 그다지 어렵지 않은 서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할수 있겠습니까? 괜찮죠? 예. 여기 있는 이세 변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이 얘기가 지금 문제의 설명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정삼각형이다라는 얘기를 하셔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됐니? 그러면 우리 마지막 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우리 스텝 3의 4번 문제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해 놓고 갈게요. 앞에 봤었던 것과 거의 느낌이 비슷해요. 옮겨주는 것이 좀 다르죠. 옮겨주는 것이 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을 이쪽으로 옮겨서 색깔 칠해진 부분의 넓이가, 아, 이런 삼각형의 넓이와 같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정사각형의 넓이의 4분의 1이겠구나라는 서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맥락은 이해되셨죠? 3번의 스텝 3의 2번 문제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다라는 얘기를 해야겠죠. 자, 그거 서술해 보자. 먼저는 여기 있는 선분 OA와 선분 OD의 길이가 같다라는 서술을 해줄 겁니다. 자, 이거 왜 똑같아? 그렇지. 정사각형에서 대각선의 길이 똑같은데 O가 그 똑같은 길이를 정확하게 2등분했기 때문입니다. 괜찮니? 그래서 선분 OA, 그게 선분 OD의 길이와 같아진다라고 쓸수 있겠죠. 자,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사각형 ABCD가 정사각형이다라는 조건 주어져 있으니까 대각선의 길이가 똑같고요. 그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절반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해 볼수 있어요. 자, 됐지? 가볍게는 이렇게만 쓰면 돼요. 근데 선생님이 이 문제는 조금 자세히 써보겠다 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더 자세히 쓰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쓰면 돼. 자, 선분 OA의 길이가 뭐랑 똑같으냐라고 이야기하면요. 2분의 1에 선분 AC의 길이하고 똑같애라는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이 길이가 선분 AC가 BD하고 똑같으니까 너 2분의 1에 선분 BD하고 똑같애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선분 BD의 길이의 절반, 그게 뭐가 돼? 선분 OD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선분 OA의 길이가 선분 OD의 길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그냥 한 줄로씩을 써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만 써도 괜찮을 것 같아. 하지만 뭔가 좀 자세히 그냥 식으로 쭉 나열해서 써보고 싶다면 정사각형이다라고 쓰는 게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이렇게 써주시면 동일한 이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 여기까지의 서술 지금 해본 게 뭐야? 선분 OA가 선분 OD의 길이와 같아진다라는 서술을 해본 겁니다. 자, 지금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그 부분은 보여드리고 선생님 살짝 지웠어요.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은 어때? 이제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이각 동그라미라고 한다면 동그라미와 그 옆에 있는 세모더에서 직각 돼야 되는 거고, 역시나 그래서 너도 동그라미가 돼야 된다. 자, 요런 얘기 해볼 거죠. 그러니까 저 사이에 끼어져 있는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됐죠? 그래서 각 FOA라고 이야기하는 각을 생각해 볼 건데, 이각 FOA를 보면 너는 직각 90도에서 뭘 빼낸 거냐? 각 AOE를 빼낸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90도에서 세모 빼낸 거. 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역시 뭐라고 말할 수 있다? 각 EDEOD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됐지? 직각에서 세모 빼낸 거, 직각에서 세모 빼낸 거, 그래서 똑같다라고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겠죠. 그래서 FOA라는 각과 EOD라는 각이 서로 같아진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지금 어떤 얘기 한 겁니까? 자, 이 각이랑, 자, 여기 있는 이 각이랑, 여기 있는 이 각이 서로 같아진다라고 지금 이야기해 놓은 상태다라는 거지. 자, 그럼, 나머지는 그럼 뭘로 얘기할 거냐? 이게 이렇게 평행이다라는 조건이 아까는 주어져 있으니까, 뭐, 엇각 이런 걸 찾았었죠.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막꼭지각 이런 걸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삼각형이 마주보고 있는 상태로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붙어 있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정사각형이라는 특징이 하나 놓여 있기 때문에, 아, 너를 세모라고 하면 세모 45도구나. 아, 너도 세모라고 하면 세모 45도구나라는 생각 할수 있어요. 그치? 왜? 90도를 반으로 쪼갠 거니까. 그래서 각 FAO라는 각, 너도 45도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각 EDO라는 각도 45도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지. 여기 있는 각의 크기마저 같아집니다. 한 변의 길이가 같고 양쪽의 끝각이 같아지니까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삼각형 OAF라는 삼각형과 합동이다. 삼각형 ODE라는 삼각형이 합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넓이를 옮겨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 자, 넓이 옮겨줄 수 있다까지 생각했으니까 이제 우리 그 다음 과정 서술할게요.

할게요. 자, 이 넓이를 1이 옮겨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넓이는 사각형 AFOE라는 넓인데 그 사각형 AFOE가 삼각형 AOD의 넓이와 같아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삼각형 AOD의 넓이가 4분의 1의 정사각형 ABCD의 넓이와 같다라는 거 우리 서술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6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너는 4분의 1 곱하기 16 곱하기 16하고 쓸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약분해주면 4 나오니까 4에다 16 곱해준다면 64제곱센티미터가 되더라라고 서술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때? 할수 있겠니? 스텝 3의 2번과 거의 비슷한 구조지만 위치가 살짝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삼각형 뜯어서 옆으로 옮겨주면 사각형의 넓이의 4분의 1이다라는 건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스텝 3의 2번 잘 연습하면 써 내려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부터 닮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필독 중학국어 비문학 독해 1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덟 번째 시간이에요. 사회 분야의 두 개의 글을 만나볼 건데요. 제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글은 사회 네 번째 글입니다. 저작권과 CCL. 저작권이 무엇인지, CCL이 무엇인지 알려주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글입니다. 사회 분야 다섯 번째 글은 죄형 법정주의. 아마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배경지식이 있는 친구들은 최대한 활용하면서 글을 읽어라. 그래야 글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다 읽어봤죠?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글에 대한 지문으로 분석하는 시각 자료 CCL부터 만나보죠. CCL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의 약자라고 합니다. CCL. 하네요. 특정 조건에 따라 저작물 배포를 허용하는 저작권 라이선스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죠. 특징을 보면 일반적으로 4개의 권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들을 조합해 여러 가지 저작권 라이선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CCL에 대해서 살펴보는 지문인데 자 그러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저작권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해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 이 글의 중심 화제입니다. 제목에도 들어있잖아요. 보통 비문학재재 제목에 들어있는 어휘다. 그러면은 그 단어가 그 낱말이 중요한 어휘죠. 자, 저작권은 그러하다. 그러한 표현의 결과물을 저작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하면 저작물에 대해서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하는 거겠죠. 저작물은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모든 표현 결과물이 저작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래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간단한 문장들,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 사실 그대로를 정리한 글, 단순히 이름순으로 정리한 전화번호부 같은 것들은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창

창작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의 창작물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는 이유가 되어 있음,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주 쓰이는 간단한 표현이나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서 그대로 정리한 글이나 이름 순으로 정리한 전화번호부 같은 것들은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1문단에서 저작권과 저작물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단 가볼까요?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분류된다. 저작 인격권은 뭐냐? 정신적인 노력의 산물로 만들어낸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를 저작 인격권이라고 한대요.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작 인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되지 않아. 그냥 그 저작자에게만 인정이 되는 권리. 그 사람만 갖는 권리가 바로 저작 인격권이네요. 저작 인격권의 특성이고요.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이세 가지가 바로 저작 인격권의 종류예요. 구분된다라고 했습니다. 저작 인격권의 하위 권리입니다. 공표권은 그럼 뭔데? 저작물에 대한 공표 여부를 결정하고 공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이거는 저작자한테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양도, 상속 안 돼. 성명 표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자신이 저작자임을 주장하고 이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동일성 유지권은 자신의 저작물이 창작한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하는 권리인데, 이세 가지는 누구에게만? 저작자에게만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저작 인격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럼 다음 문단은 뭘까요?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뉜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아, 그럼 다음 문단에는 저작 재산권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측하면서 읽는 거예요. 근데 정말 딱 넘겼는데 저작 재산권은 하는 순간 어때? 기분이 너무 좋죠. 왜냐면 내가 잘 예측하면서 읽는 거니까. 읽기 과정을 계속 이렇게 점검 조정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야 글 내용을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저작 재산권 볼게요. 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가 바로 저작 재산권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자, 저작 재산권은 저작 인격권과 달리 권리들을 나누어서 개별적으로 행사하거나 양도 또는 상속하는 등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저작재산권의 특성이에요.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에 대한 행위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저작물을 인쇄, 복사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의 권리인 복제권, 여러 사람 앞에서 저작물을 공개할 수 있는 권리인 공연권,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빌려주는 것을 할수 있는 권리인 배포권 등이 저작재산권에 해당한다. 이렇게 세 가지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작재산권과 그 하위 권리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복제권이나 공연권이나 배포권 등은 그 저작자가 가지고 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고 또는 상속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온라인의 검색이 편리해진 요즘 우리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의 보호와 사용에 대한 CC 라이선스가 뭐야? 바로 CCL인 거죠.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그럼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어기면요. 잘못, 이거 잘 보고 하지 않으면, 저, 철컹철컹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자, CCL이란 뭐냐? 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 제도. 말이 좀 어렵죠? 라는 뜻으로. 자, CCL이 바로 중심화제라는 거. 왜냐면 제목에 역시 들어있잖아요. 그죠? 저작권자가 본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 사항을 표시하여 정해둔 범위 내에서 사람들이 저작물을 이용하게 한 제도예요. 이건 내 건데,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 뭐, 이 정도까진 허용이야. 이 정도까진 허용이야. 라고 해주는 것. 그게 바로 CCL인 거죠. 저작물에는 신호등처럼 저작물에 CCL 관련된 부호가 4개 주어지게 되고, 그 부호의 조건에 맞춰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3문단에서는 CCL의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문단에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4가지 부호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4가지 부호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부호는 뭐냐? 저작자 표시 부호예요.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필수 조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다른 곳에 게시할 때도 반드시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해야 해요. 그러니까 저 표시가 있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아, 이거 쓸때 저작자 이름, 출처 이거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반드시 표시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안 했어. 이렇게 더 있는데 안 했어. 그러면 저작권법 위반인 거죠. 자, 이 표시는 뭐냐? 비영리 부호입니다.

저작물을 영리 목적. 영리는 이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영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해서 어떻게 뭐 팔아가지고 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해선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영리 목적을 위해서 내가 쓰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저작자와의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다시 계약을 해야 돼요. 자, 이 표시는 뭐냐? 변경 금지 부호입니다.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뜻이에요. 절대로 변경해서는 안 되겠죠. 이 표시가 들어있으면. 자, 그 다음 이것은 동일 조건 변경 허락 부호입니다. 2차 저작물 창작은 허용해. 이거를 활용해서 내가 다른 걸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2차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4개의 조건의 부호를 명확히 이해하면 저작권 분쟁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CCL 잘 보고 확인해서 이용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문단 CCL 표시 부호의 의미입니다. 저작권 보호하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강조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과제를 한다거나 할 때에도 지금 뭐 사실 여러분은 그냥 과제를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뭐 2차 저작물을 만들어서 어디다 쓰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이와 같은 내용들 잘 보고 활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글 내용이었고요. 이제 문제 만나봅니다. 스텝 2,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구조도 보면서 글 내용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먼저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 저작물이죠?에 대해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죠.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입니다. 먼저 저작인격권은 정신적인 노력의 산물로 만들어낸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라 서 양도 안 돼, 상속 안 돼. 그 사람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위 권리로는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었고요.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재산상의 권리인 거죠. 그래서 특성은 권리의 개별적인 행사 가능하고 양도도 가능하고 상속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부모님이나 또는 조부모님이 이렇게 저작권을 갖고 계시는 경우에 돌아가셔도 그렇죠. 자손들이 이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어요. 하위 권리는 국제권, 공영권, 배포권입니다. 이어서 볼까요? 자, CCL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CCL은 저작자가 본인의 저작물을 정해둔 범위 내에서 사람들이 이용하게 한 제도인데, 이렇게 네 가지 부호가 있습니다. 각 부호의 의미도 설명하고 있었죠? 자, 이 부호는 저작자 표시 부호입니다. 저작자와 출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요. 이 부호는 비영리 부호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게 비영리인 거죠. 그래서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 부호는 변경 금지 부호입니다. 그래서 저작물 변경 및 2차 저작물 창작을 아예 금지하는 그대로, 요 그대로만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요 부호는 동일 조건 변경 허락 부호인데 2차 저작물을 만들 수는 있어. 그러나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진 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볼까요? 스텝 3, 1번 문제 봅시다. 자,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일치 문제, 우리 독해, 비문학 독해에서는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사실이에요 관련되어 있잖아요. 지문 내용만 잘 읽으면 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반드시 꼭 맞춰야 되겠습니다. 저작자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는 저작자의 자녀에게 상속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가 뭐죠? 이 문단에 보면 저작인격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작인격권은 어때? 양도나 상속이 되지 않는 저작자에게만 인정된다고 했거든요. 때문에 잘못되었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나머지는 모두 그래서 확인할 수 있죠. 자신이 저작자임을 알리고 저작물에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성명 표시권이라는 내용 맞고요. 방학 중반 친구들의 연락처를 정리하여 문서화한 결과물은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 누가 해도 똑같잖아. 누가 해도 똑같이 비슷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저작물을 창작했던 당시와 다른 모습으로 활용하면 동일성 유지권을 훼손한 거죠. 동일성 유지.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훼손하는 거 맞죠? 저작자는 자신이 창작한 포스터의 복제권을 전문 광고 업체에 양도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죠. 왜냐하면 복제권은 저작 재산권에 해당하니까. 이제 저작 인격권.

아니라 재산권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만나볼까요? 매체 자료를 제작하면 CCL을 활용할 때 보기에 나타난 콘텐츠 이용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제 CCL 각 부호를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자, 요 부호가 있네요.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 저작자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 맞죠? 그 사람 표시하는 것. 가 맞네요. 자, 이어서. 이 표시와 이 표시도 들어 있습니다.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그죠? 이 표시가 있으니까. 근데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 이 표시, 이 부호 때문에. 맞죠? 자, 다음은 이 부호와 이 부호입니다.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맞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 부호에 대한 내용. 맞습니다. 다도 맞네요. 자, 네 번째,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요 부호니까. 2차 저작물 창작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요 부호예요. 요 부호 2차 저작물 안 된다고 했나요? 아니죠. 요 부호는 2차 저작물 창작은 허용을 해. 다만 뭐다?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틀렸기 때문에 라가 잘못됐네요. 답은 4번이에요. 자, 마지막 2부까지.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2부에 대한 내용.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죠. 요거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 요 부호 들어있으니까. 맞습니다. 그 내용 꼼꼼히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잘못됐는지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어서 두 번째 글. 먼저 지문으로 이해하는 독해 지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상술이라는 설명 방법이라기보다는 이제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상술은 앞에 내용을 좀더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징은 앞에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화하여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읽을 글에서 어느 부분에 상술이라는 방법이 쓰였는지 찾아봐야겠죠. 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죄형 법정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글일 거예요. 봅시다. 형법에서 죄형 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어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인가를 판결할 때그 행위 이전에 법률이 미리 정해두지 않는 한그 행위를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대요. 이게 바로 죄형 법정주의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죄형 법정주의, 이 글의 중심 화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했어. 이건 범죄야. 처벌해야 돼. 라고 하려면 그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그 행위와 관련된 법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법이 없어. 그러면 누가 봐도 나쁜 짓인데, 누가 봐도 범죄의 행위인 것 같지만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죄형 법정주의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때 법률이 없다는 것은 뭐냐? 법률의 범죄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법률이 없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법전에 이렇게 적어 두어야 한다는 거야. 이러이러한 것은 범죄다. 형법 몇 조, 몇항 해가지고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법률이 없는 거야. 죄형 법정주의는 중세 절대주의 국가의 임의적인 형벌권 행사에 대한 대항적 원리에서 비롯된 원칙이라. 아, 그렇구나. 절대주의 국가에서는 마음대로, 임의적이라는 건 마음대로 한다는 거거든요. 아무거나 다, 너 벌이, 너 죄야, 너 죄야,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처벌을 한 적이 있나 봐요. 그래서 아, 이건 너무 남용하는 거잖아, 안 되잖아. 그래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이라고 합니다. 죄형 법정주의 발생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볼까요? 죄형 법정주의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서 유래한다라고 해서 권력 분립,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이어서 법규의 제정은 입법부의 몫이에요. 그렇죠? 입법부 말 그대로 법을 세우는 부서가 입법부잖아요. 사법부나 행정부가 마음대로 법규를 제정하여 시민을 처벌하지 못한다. 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권력 분립의 원칙에서 유래한다라고 했네요. 자, 이 문단에서는 죄형 법정주의 원칙 수립의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권력 분립의 원칙이라는 거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죄형 법정주의는 어떤 행위에 대한 법률에 흠결 문제를 살펴야 한대요. 법률의 흠결이라는 건 뭔데? 법관이 어떤 행위의 사실관계를 판단할 법 규범이 없는 상황. 법 규범이 없어. 이런 상황을 법률의 흠결이라고 하는데, 그럼 없으면 처벌 못 한다면서요? 보내면 되겠네? 아, 근데 그러면 안 돼. 법률의 흠결을 명분으로 재판을 하지 않으면 이건 직무유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재판을 하기는 해야 돼. 자, 그럼 법관은 어때? 이걸 해결해야 돼. 어떻게 해결하지? 이때 법관은 기존의 법 규범을 토대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해석에는 흠결의 보완으로 인정되는 확장 해석과 흠결의 보완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추 해석이 있다. 흠결의 보완으로 인정되는 건 확장 해석이고, 안 되는 건 유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유추 해석은 하면은 안 돼. 확장 해석은 해도 된다는 거죠. 잘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 풀수 있어요, 여러분. 죄형법정주의에서 법률의 흠결을 처리하는 태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3문단, 죄형법정주의에서 법률의 흠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확장 해석은 되는데 유추 해석은 안 된다면서요. 그럼 확장 해석이 뭐고 유추 해석이 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될것 같은데요.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확장 해석은 뭐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 규범을 토대로 그 목표나 방향 설정의 범위 내에서 법규의 의미를 넓혀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법률에 의거해서 좀더 확장해서 해석을 해본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줍니다. 예시죠. 구타행위로 때렸어. 그래서 외상은 없어. 겉은 괜찮아. 그런데 정신적 충격으로 수면 장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상해에 관한 형법 257조를 근거로 해서 신체를 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생리적 기능의 훼손도, 잠을 잘못 자는 거니까, 이것도 상해로 확장 해석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린 사람이 있고 맞은 사람이 있는데 때린 사람이 그런 거지. 하나도 안 다쳤잖아요. 상처가 없는데 뭘. 난 죄가 없어요. 할 때, 저는 겉으로 상처는 없지만, 그날 맞은 이후 잠을 못 자요. 아, 그래? 상해에 관한 형법 257조를 근거로 해서 생리적 기능의 훼손도 뭐로? 상해로 확장 해석할 수 있다. 야, 너도 유죄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3문단 확장 해석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유추 해석은 안 된다고 했거든요. 유추 해석은 뭔데요? 유추 해석은 확장 해석과 달리 기존의 법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에서 수행하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법 규범이 없어. 그러면 죄형법정주의에서는 뭐, 처벌할 수 없겠네요? 법에 따라 처벌하는 건데, 관련 법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죄형법정주의에서는 금지된다라는 겁니다. 유추해석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19세기 말 독일 형법에서는 절도죄, 뭔가를 훔치는 죄죠. 객체를, 그러니까 무엇을 훔쳤느냐의 그 무엇을 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었대요. 동산이란 형상 성질 따위를 바꾸지 아니하고 옮길 수 있는 재산을 뜻합니다. 그래서 돈이나 증권이나 세관 같은 것들은 그대로 들어서 갈수 있죠. 이게 동산이에요. 따라서 남의 집에서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건에서 전기를 동산으로 유추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그렇죠. 유추 안 돼. 그렇게 유추하는 거안 돼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무죄가 선고됐다라는 겁니다. 전기를 동산으로 유추하면 법률의 창설이나 근거 없는 보충이 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유추 해석에 허용되지 않은 것이다. 자, 이렇게 5문단에서 유추 해석이 무엇인지 그리고 유추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 자, 법률의 창설이나 근거 없는 보충이 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추 해석은 안 됩니다. 확장 해석은 되고요. 그런데 좀 헷갈리지 않아요? 뭐가 확장인 거고 뭐가 유추인 거지? 그렇습니다. 확장 해석과 유추 해석은 어쨌든 유추적인 사고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확장 해석도 그 법률 안에서 이거를 그것까지 볼 거야 말 거야라고 하는 해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구분은 사실 분명하지 않대요. 근데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유추 해석은 안 되고 확장 해석은 되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구분을 해야 돼요. 그치? 그래서 그 구분으로 제시되는 기준이 언어에 가능한 의미인데라고 합니다. 즉, 확장 해석과 유추 해석을 구분하는 기준은 언어에 가능한 의미.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 좀 어렵잖아요? 언어에 가능한 의미가 인정되면 확장 해석이고, 그 의미를 넘어서는 해석은 유추 해석이다. 자, 언어에 가능한 의미라고 하는 건 뭐냐? 일반인의 이해나 예측에 기초한 것. 즉, 일반인의 상식적인 판단이나 이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상식적인 범위 안에 있다. 그러면 확장 해석이 되는 거고,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면 이제 유추 해석이 되는 거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판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범위를 초월하지 않으면 확장 해석이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그 의미를 넘어서면 유추 해석이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섯 번째 문단, 6문단은 확장 해석과 유추 해석의 일반적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었어요. 죄형 법정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만나볼까요? 스텝 2, 3번 문제. 구조도를 보면서 그 내용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죠. 자, 죄형 법정주의에 대한 내용이죠.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어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가를 판결할 때그 행위 이전에 법률로 미리 정해두지 않는 한그 행위를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발생 배경은 중세 절대주의 국가의 임의적인 형벌권 행사에 대한 대항적 원리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거고요. 유래는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유래했다고 하네요. 자, 법관이 어떤 행위의 사실관계를 판단할 법 규범이 없는 상황인 법률의 무언 문제? 흠결 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어지는데,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이 있죠. 확장해석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 규범을 토대로 그 목표나 방향 설정의 범위 내에서 법규의 의미를 넓혀가는 것이라서 가능해요. 그런데 유추해석은 기존의 법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에서 수행하는 해석이야. 그래서 법률의 창설, 있지도 않은 법을 막 만들어내는 일인 거죠. 또는 근거 없는 보충이 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서는 금지된다. 얘네들은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일반인의 상식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또는 이해를 가리키는 언어에 가능한 의미가 바로 구분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그 범위 안에 있으면 확장해석인 거고, 그 범위를 넘어서면 유추해석이라서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스텝 3, 1번입니다.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럼 윗글에 나오는 내용이 아닌 걸 찾으면 되겠죠? 자, 죄형 법정주의에서 법률이 없다는 무슨 의미인지 나와 있었나요? 1문단에 보시면 있습니다. 법률이 없다는 것은 법률의 범죄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라고 나와 있죠. 자, 2번. 죄형 법정주의를 파생시킨 역사적인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안 나옵니다. 파생시킨 사건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 있어요. 답은 2번이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나머지는 죄형 법정주의라는 원칙이 수립된 취지는 뭐냐? 자, 취지는 뭐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역할 2문단에서 설명을 하면서 죄형 법정주의를 통해 상호 견제하여 권한 행사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의 제정은 누가 해야 될 거야? 입법부가 해야 될 몫이야. 그러니까 사법부나 행정부는 마음대로 법률 제정해서 시민 처벌하는 거안 돼! 라는 것이 바로 취지라는 거죠. 자, 2문단에서 답 찾을 수 있었고요. 이어서 4번을 보면 법률의 흠결에서 법관이 취해야 할 태도는 뭐다? 재판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해야 돼. 기존의 법 규범을 토대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이 확장해석, 유추해석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였죠. 자, 이어서 봅시다.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 어디 6문단에 나와 있죠? 언어에 가능한 의미다라는 거였습니다. 언어에 가능한 의미가 인정되면 확장해석이고 의미를 넘어서는 해석이다 그러면 유추해석이라서 그건 안 돼라는 거였죠.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2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어요. 보기 내용 볼까요? 2012년 갑은 다른 지역에서 출생 사육한 소를 매입해 사서 한우로 유명한 뿅뿅 지역에서 2, 3개월 사육한 후 도축해 뿅뿅 한우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판매했어요. 이거 될까요? 왠지 이건 안될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 출생 사육했는데 여기서는 2, 3개월밖에 안 컸는데. 자, 당시 농산물 품질 관리법, 그렇죠.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법률을 따져봐야지.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에 관한 언급과 그에 관한 처벌 규정만 있네요. 원산지 표시 행위에 관한 분명한 판단 기준이 없어. 없어. 그래서 갑의 처벌을 두고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됐어요. 결국 대법원은, 대법원까지 갔어요?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이 유추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원산지 표시행위에 대한 분명한 판단 기준이 없잖아. 확장해석이 가능하려면 이 있어야 돼. 법의 그 테두리 안에서, 기존의 법그 토대 위에서 이것을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법 토대가 있어야 돼. 그게 확장해석이 가능한 건데 얘는 아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추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유추해석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무죄야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런 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소비자가 좀 피해를 볼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어떻게 했냐? 국회에서 입법부가 나섭니다.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 12개월 사육이라는 기준을 추가하는 법률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 볼까요? 소의 사육 기간과 관련해 원산지 표시의 위반 여부를 가질 기준이 없어. 그래서 법률의 흠결인 거죠. 갑이 소를 2, 3개월 동안 뿅뿅 지역에서 열심히 사육한 사실을 일반인들까지 이해할 정도가 되면 확장해석이 가능했겠군? 이게요, 여러분. 일반인들까지 이해를 한다. 아까 우리 앞에서 본 거대로 보자면은 그
일반인들, 그러니까 그 언어적인 그런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확장해석으로 볼 거야, 유추해석으로 볼 거야라고 했을 때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해석이 가능해? 이걸 따져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할수 있는 사실이냐고요. 안 돼. 왜냐하면 판단 기준이 아예 없는 상황이잖아요. 죄형 법정주의에서는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처벌을 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확장해석은 아예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2번이 되는 거죠. 자, 당시 농산물 품질 관리법은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에 관한 언급만 있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이를 근거로 다른 지역에서 출생 사육한 소를 2, 3개월 동안 뿅뿅직에서 사육하고 뿅뿅 하느라고 판매한 갑의 행위를 원산지 표시 위반이라고 유추해석하기 어려웠겠군. 그쵸? 대법원이 갑의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원산지 표시에 관한 판단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추해석을 하면 갑에게 불리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안 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무죄를 선고했던 겁니다. 하지만 갑의 사례를 통해 국회가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 12개월 사육이라는 기준을 마련한 것은 입법부의 기능, 뭐예요? 법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해서 법률의 흠결을 보완한 것이 되겠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글과 관련한 문제를 모두 만나보았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는 어휘입니다. 보물상자. 첫 번째 어휘는 영리. 재산상의 이익을 꾀함 또는 그 이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영리 목적을 위해서는 이라는 것은 재산상의 이익을 꾀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이라는 의미죠. 임의적은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러니까 중세 절대주의 국가의 임의적인 형벌권 행사라고 하는 거는 중세 절대주의 국가가 하고 싶은 대로 형벌권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어휘 영리와 임의적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사회 분야에 역시 두 개의 글과 함께 합니다. 환율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사회 집단입니다. 역시 재미있는 글들이거든요. 우리 친구들 꼭 강의 듣기 전에 먼저 읽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이 동물과 에너지 공부합시다. 이렇게 만나가지고요. 벌써 우리 소화도 공부했고, 순환도 공부했고요. 호흡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시간이거든요. 배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그러면서 이런 기관계들이 독립적으로도 물론 작용하고 있지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통합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각각의 기관계들이 어떻게 통합적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질문부터 한번 우리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것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 바로 콩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은요, 요 안으로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이 안은 도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뭔가 실뭉치처럼 뭉쳐 있고요. 주머니 같이 보이는 것들도 있네요. 기다란 관에 뭔가가 칭칭칭 감고 있어요. 오늘 바로 저의 질문입니다. 우리 몸에 생기는 노폐물들 있잖아요. 어떻게 도대체 몸 밖으로 배출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은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면서 오늘의 공부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는요, 내용 정리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야 할까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 공부했던 것이요. 그렇죠. 영양소라고 하는 것이었고, 결국에는 세포 안에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 세포호흡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영양소라고 하는 것이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작게 분해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런 과정이 우리는

소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소화기를 공부했고 열심히 우리가 소화시킨 영양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세포가 있고 세포 안에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우리 소화기에서 열심히 소화시킨 바로 영양소를 넣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호흡 열심히 했어요. 그 결과 산소 얻었잖아요. 그래서 순환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결국에는 농도차에 의한 확산에 의해서 조직세포로 어떻게 산소가 이동하게 되는가를 살펴봤었죠. 그렇게 제공되는 산소인 거예요. 아, 세포 안에다가 우리는 영양소와 산소를 넣어주어야 하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 영양소에는 에너지 잘 저장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산소를 이용해서 그 영양소를 분해하는 거예요. 이 안에 저장돼 있는 에너지 우리가 쓰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더 간단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고 그래서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거 이렇게 만들게 되고 이때 노폐물도 생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영양소에 저장되어 있던 그 에너지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곳곳의 에너지가 되는 거구나. 이 에너지 가지고요. 우리 키도 크는 거고 공부도 하는 거고 여러분 축구도 하는 거고 다양한 움직임을 하는 것이 되겠죠. 즉 이러한 세포 호흡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몸속에서 여태까지 공부했던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배설계까지 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 이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하면서 우리는요,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먼저 한번 큰 그림으로 이해하고 오늘 공부해야 하는 배설계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소화 열심히 시켰어요. 그래서 영양소 소화하고 최종 흡수까지 한다고 했죠. 최종 집결지 어디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렇죠. 심장이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심장에 모였어요. 이제 온몸 곳곳에다가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순환계가 관여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온몸 순환과 허파 순환을 보면서 어떠한 물질 교환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순환계를 통해서 우리는요 조직세포에다가 산소와 영양소는 주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 같은 거 받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산소와 영양소 지금 주고 있는 거고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 받아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했던 소화계를 통해서 영양소가 지금 공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호흡 쉽게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산소 공급받았어요. 그렇게 영양소와 산소를 조직세포에다 주면 여기서 세포호흡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다시 순환계가 얘네가 순환시켜주면서 노폐물은 우리가 오늘 공부할 배설계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런 이산화탄소는 또 우리가 공부했던 호흡계 나가는 숨, 날 숨 숨에 포함되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 하나로요. 우리가 공부했던 네 개의 기관계 있죠.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까지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러한 세포호흡 결과 생성된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 그 과정을 우리는 배설계라고 하는 것으로 마지막 공부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배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 한번 볼 건데 우리 앞에서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거 정의하고 왔어요. 아, 조직세포에다가 산소, 영양소 주게 되면 산소 이용해서 영양소 분해함으로써 물과 이산화탄소 만들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작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세포호흡 결과 생성된 노폐물들이 있는데 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이 바로 배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소화

줄어든 요소의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는 거고, 그렇게 요소로 바꾼 다음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배설계를 이용해서 콩팥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 오줌으로 배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물과 이산화탄소 세포 결과 만들어지게 된 것은요, 우리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허파순환에서도 봤었지만 결국 허파가리한테 주 되면 후하고 내뱉는 날숨으로 몸 밖으로 배출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날숨, 즉 폐를 이용해 가지고 이산화탄소 물이 배출되기도 하고, 물 같은 경우에는 요소와 함께 콩팥을 거쳐 가지고 오줌으로 몸 밖으로 내보내지기도 합니다라고 이 경로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러한 배설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모임, 그 기관계, 바로 배설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여러분 콩팥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영상에서도 살펴봤었거든요. 근데 이 콩팥의 단면이 지금 나와 있는 거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우리가 같은 맥락으로 항상 공부하셔야 돼요.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흐르는 관은 우리가 동맥이라고 얘기를 했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맥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것은 모세혈관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콩팥 동맥이에요. 콩팥에 가는 이유가 노폐물 버리러 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콩팥 동맥에는 노폐물 잔뜩 가지고 들어가서 노폐물 버린 다음에 조금 더 깨끗해진 혈액이 되어서 콩팥 정맥으로 심장으로 배출이 됩니다라고 먼저 기관들의 이름과 간단한 기능들을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콩팥 반드시 그림과 같이 보셔야 돼요. 노폐물을 걸러 오줌을 만드는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양쪽에 이 오줌관 있죠? 콩팥과 방광을 연결 하는 긴 관이고, 오줌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방광에는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을 모아두는 곳이 되는 거고, 방광에 모인 오줌이 몸 밖으로 나가는 통로가 바로 요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설을 담당하는 기관, 이런 기관들의 모임이 되는 거죠. 배설계라고 하는 것,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콩팥 안에서 어떻게 오줌을 생성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먼저 오줌을 생성하는, 만드는 기본 단위, 그걸 우리는 지금부터 네프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콩팥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네프론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아주 짧은 서술형 문항으로 충분히 출제가 될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네프론이라고 하는 용어도 익숙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먼저 자세히 한번 해석해 볼게요. 요 콩팥의 요 부분을 크게 확대해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콩팥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심장에서 나와서 콩팥으로 들어가는 거, 노폐물 잔뜩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콩팥 동맥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노폐물 다 거르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콩팥 정맥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럼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모세혈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콩팥 동맥 쭉 연결되어서 그 모세혈관이요, 실뭉치처럼 뭉쳐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지금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바로 토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쳐 있는 거구나. 그럼 얘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주머니 모양 보이시죠? 그 이름을 우리는 지금부터 보먼주머니입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모세혈관 실뭉치처럼 뭉쳐 있어요. 이게 토리가 되는 거고, 얘를 감싸고 있는, 얘를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 모양, 우리 그걸
봄원주머니라고 불러주시면 되죠. 이 봄원주머니에서 쭉 연결되어 있는 가느다란 관 하나가 있어요. 이 관 이름을 우리는 바로 세뇨관이라고 불러주시면 되는 거고, 앞에서 우리가 오줌을 만드는 기본 단위가 됩니다. 그 이름이 네프론이에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 네프론

앞으로는 보우먼주머니와 그리고 토리, 세뇨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이런 네프론이 콩팥 안에는 많이 있는 것이다 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경로부터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자, 먼저 심장에서 나와서 노폐물 가지고, 그 다음에 심장에 들어와요. 콩팥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 노폐물 버리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콩팥 정맥 타고 들어가는 거죠. 그 경로 하나가 있는 거고, 얘는 깨끗해진 상태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경로 하나랑,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여기 토리, 그 다음에 보우먼주머니, 보우먼주머니로 연결된 세뇨관이 있었죠. 그럼 이 세뇨관이 쭉 여러분 가보시면 어디와 연결되냐면 콩팥 깔때기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콩팥 깔때기로 이렇게 연결된다고 했었죠? 그럼 이게 가느다란 긴 관, 오줌이 이동하는 관, 오줌관으로 연결이 되고 방광에 차곡차곡 쌓였다가 요도로 배출이 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두 가지의 경로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맥, 모세혈관, 정맥 다시 깨끗해진 혈액이 돼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심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이 모세혈관이 우리가 얘기했던 지금 이 세뇨관을 둘둘둘 감고 있는 구조로 봐주실 수가 있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내용 정리. 우리 오줌을 만드는 기본 단위의 이름은 네프론이에요. 네프론은 토리, 그 다음 보먼주머니, 세뇨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콩팥 안에는 이러한 네프론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콩팥에 일단 노폐물 많이 가지고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는 거, 콩팥 동맥, 모세혈관 거쳐서 다시 깨끗해진 상태로 콩팥 정맥으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런 네프론에서 오줌을 만들게 되는데, 그 오줌은 바로 세뇨관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콩팥 깔때기로 연결되고, 오줌관 통해서 방광에 쌓였다가 요도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경로를 먼저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먼저 경로 구분해 주시면서 이 안에서 그러면 네프론이라고 하는 단위 안에서 어떻게 오줌을 생성하고 있는지 그 원리를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여기 콩팥 동맥이죠. 노폐물 가지고 잔뜩 왔다고 했어요. 그럼 동맥은 뭐로 이어져요? 모세혈관으로 이어져요. 그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쳐있는 것이 우리가 토리라고 얘기했고, 지금은 간단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흐르고 있는 이 혈장에 어떤 것들이 녹아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녹아 있는 거 보면 단백질도 녹아 있고요. 포도당도 녹아 있고, 요소도 녹아 있고, 지금 물 있는 거 확인해 주실 수 있죠. 아, 그러면 얘 지금 이렇게 노폐물 버리러 온 거구나. 그러면 실뭉치처럼 모세혈관 뭉쳐있는 토리에서 얘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보먼주머니로 1차적으로는 여러분 여과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과는 어떤 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체에다가 뭔가 막 고체물질 섞여져 있는 거 이렇게 흔들어 보면 그 체보다 크기가 작은 건 아래로 빠지고, 체의 그 구멍보다 훨씬 더큰 거는 위에 걸러지게 되잖아요. 마치 그런 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여기에 있는 토리에서 보우먼주머니로 크기가 큰 것은 여과되지 않거든요. 이 중에서 바로 누구냐면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지금 여과액이라고 하는 것에는 포도당도 있고 요소도 있고 물도 있지만 단백질은 없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첫 번째 작용, 바로 이 여과에서 크기가 큰 단백질은 걸러지는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토리, 보먼주머니. 보먼주머니는 세뇨관으로 연결이 된다고 했었고, 이 세뇨관은요, 다시 모세혈관과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여과액에 지금 누가 있냐면 포도당이 있거든요. 근데 포도당은 우리가 탄수화물 열심히 소화시켜서 얻은 최종 산물이거든요. 이거 너무 소중한 건데 그냥 몸 밖으로 배출시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가져와야 되거든요. 다시 심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심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렇죠. 모세혈관으로 다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지금 포도당이 100% 재흡수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줌에는 포도당이 하나도 없고 요소와 물만 있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재흡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과액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쭉 걸러, 여기에서 이제 모세혈관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 보면 모세혈관에도요, 요렇게 요소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잖아요. 얘는 몸 밖으로 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비라고 하는 작용도 일어나게 되더라. 근데 여기에 있는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0% 재흡수합니다.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도 100% 재흡수해요. 그런데 여기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콩팥 정맥에 아주 일부지만 이렇게 요소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 100% 분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생성된 오줌이 콩팥 깔때기를 통해서 오줌관, 방광,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깨끗해진 혈액이 콩팥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오줌의 배설 경로를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토리로 와요. 그러면 보우먼주머니라고 하는 것으로 여과가 일단 일어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세뇨관으로 가요. 그러면 그 다음이 콩팥 깔때기로 연결이 되는 거고, 오줌관 통해서 방광을 거쳐 요도로 몸 밖으로 배출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오줌의 배설 경로에 대해서도 내가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이 내용까지 점검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에 여기 물어볼 게 너무 많잖아요. 이 여과의 과정 바르게 이해했는지, 재흡수, 분비 이거 확인했는지, 토리, 보먼주머니, 세뇨관, 모세혈관 어떤 성분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물어볼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부분별로 어떤 원리로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개념서의 19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 콩팥 동맥을 타고 이제 모세혈관, 실뭉치처럼 뭉쳐있는 것이 토리가 되겠죠. 그거 보우먼주머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A가 가리키고 있는 건 여러분 어떤 작용일까요? 그쵸? 마치 체에 거르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바로 이 A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여과입니다라고 보면서 크기가 큰 단백질 같은 것들은 여과되지 않습니다. 근데 크기가 작은 포도당들, 아미노산은 빠져나올 수 있는데 얘네는 몸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모세혈관 쭉 연결돼 있는 거고 이제 보우먼주머니에 연결되어 있는 세뇨관인 거죠. 근데 이 여기 여과액 안에는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거 있다고요. 얘는 몸 밖에 나가면 안 되니까 B는 뭐예요? 100% 재흡수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공부했던 바로 B는 재흡수 흡수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100% 재흡수하더라. 그리고 물 같은 것도 재흡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혈관에 미처 걸러지지 않았던 요소 같은 것들이 있다면 바로 요 시의 과정이 뭐죠? 그렇죠. 얘가 바로 분비의 과정입니다라고 하면서 분비를 통해서 요소가 다시 걸러지게 되면 이 세뇨관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바로 콩팥 깔때기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오줌관으로 방광, 그리고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모세혈관은요? 그렇죠. 콩팥 정맥을 통해서 조금 깨끗해진 상태로 다시 심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는요, 여기에서 걸러지지 않는 것을 물어볼 수도 있고, B의 과정에서 반드시 100% 재흡수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에서 어떤 것들이 얼마나 걸러지고 혹은 얼마나 재흡수되는 이런 개념들은 꼼꼼하게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배설까지도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여러분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동

과거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는요, 결국에는 이 그림 한 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 부분적으로 공부를 하고 넘어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에게 논술형 혹은 서술형의 문항을 본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적어내는 통합적 작용을 적는 그런 서술형 시험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여기에 중요한 지점들을 꼽아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열심히 소화시켰어요. 근데 우리 왜 소화시킨 거예요?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냐면 바로 조직세포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을 중심에 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포호흡 일어나려면 영양소와 산소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영양소 얻어야 돼요. 근데 이 영양소 덩어리가 너무 크죠. 세포막 통과하려면 작게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라고 하는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각각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어떤 소화 효소에 의해서 어떻게 소화가 되고 최종 흡수가 되어서 이 심장으로 도달하게 되는지를 여러분 소화계의 내용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영양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산소도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호흡기 공부했었잖아요. 들숨, 날숨, 호흡 운동의 원리가 무엇이었는지 그렇게 얻게 된 산소가 허파가리아 그리고 모세혈관 사이에서 어떤 기체 교환을 하게 되는지 그걸 통해서 아 이제 이 혈액에 이 산소를 갖게 되면 영양소와 산소를 가지고 조직세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세포에서도 어떻게 기체 교환이 일어나야 되는지 우리가 농도차에 의한 확산으로 공부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얻은 산소와 영양소를 조직세포에 주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세포호흡하는 거죠. 산소 이용해서 영양소를 분해하면 물과 이산화탄소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게 된다고요. 그럼 그렇게 생성된 이산화탄소 혹은 노폐물 가지고 노폐물은 이제 몸 밖으로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바로 배설계 거기에서 특별히 오줌을 생성하는 기본 단위 네프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네프론을 통해서 어떻게 오줌이 생성이 되는가 그 경로를 반드시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여과, 재흡수, 분비라고 하는 원리까지 파악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러한 모든 순환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순환계였고 어떻게 계속 순환이 됩니까? 그럼 심장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심방, 이심실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심장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두면서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 동맥이었고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은 정맥이었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순환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온몸순환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허파순환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었거든요. 이제 여러분 공부를 하고 나니까 어때요? 얘네들이 각각 그냥 독립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런 기관계들의 통합적인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에너지를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장의 그림을 내가 어디까지 해석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이 결국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동물과 에너지를 내가 어느 수준까지 이해한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충분히 논술형 문항으로 혹은 간단한 수행평가로 혹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만의 아이디어로 통합적인 작용을 만들어내는 수행평가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 좀 해보시고 다양한 평가에도 대비해보는 시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까지 모두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요, 그래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한 문장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포호흡은요, 우리 몸의 각 기관계가 이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했거든요. 마지막에 제가 보면서 결국엔 이 한 장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단어거든요. 단어 넣어주시고요. 문장 전체를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보고요. 반드시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5학년 친구들. 여러분의 단원평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든든한 지인쌤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과학 3단원 첫 번째 문을 열었습니다. 용해와 용액에 대해서 그리고 다양한 용어들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재미있게 공부하고 복습도 잘하고 왔죠? 자, 그럼 지난 시간에 퀴즈 얼마나 잘 풀었는지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퀴즈는 용질이 용매에 녹아서 골고루 섞이는 이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용어를 적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그렇죠. 용해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 용용용용 용브라도스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용어를 잘 정리하기 위한 하나의 문장이 있었죠. 바로 용질이 용매에 용해되어 용액이 된다라는 거. 오늘 문제 풀면서도 또 다양하게 등장할 개념이니까요. 우리 친구들 꼭 잊지 말고 기억해 두도록 해요. 자, 그럼 오늘의 공부할 내용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과학 3단원은 네 번째 소단원까지 있어서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소단원 단원평가 2회 문제 풀어보고 그 뒤에 세 번째, 네 번째 소단원에 해당되는 단원평가 1회 문제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과학 공부하러 가볼게요. 네, 우리 친구들 교재에 169쪽이고요.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소단원에 해당되는 단원평가 2회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부터 중요한 문제 나왔어요. 설탕을 물에 넣고 유리막대로 저었더니 모두 용해되어 설탕물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용질과 용매는 각각 무엇인지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용어를 잘 기억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어요. 먼저 용질은 무엇이다 라고 했었죠? 그렇죠. 녹는 물질을 우리는 용질이라고 했죠. 따라서 녹는 물질 이 상황에서는 설탕이 되겠네요. 그 다음 용매는 무엇이었죠? 용질을 녹이는 물질이 되었었죠.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바로 물이 용매에 해당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설탕물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용액이 되겠죠. 2번에서 3번 문제, 갈색 설탕과 모래를 각각 한 숟가락씩 물에 넣고 유리 막대로 저은 후 5분이 지난 뒤의 결과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이쪽은 갈색 설탕을 물에 넣고 이렇게 저은 모습이고 이쪽 오른쪽은 모래를 넣고 저은 모습입니다. 자, 이 두 그림에 어떤 차이점이 보이나요? 그렇죠. 왼쪽 그림은 가라앉은 것이 전혀 없지만 오른쪽 그림은 잔뜩 가라앉아 있는 무언가가 보이죠. 2번 문제에 갈색 설탕을 넣은 물과 모래를 넣은 물 중에 용액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잖아요. 자, 이 용액이 무엇이었는지 그 개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용질이 용매에 골고루 녹아서 섞여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용액이라고 했죠. 따라서 용액은 아무리 오래 두어도 전혀 뜨거나 가라앉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모래는 잔뜩 가라앉는 게 있으니까 용액이 아니고

답은 갈색 설탕을 넣은 물이 용액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겠죠? 3번, 문제 2번의 답과 같이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지 쓰세요. 방금 우리가 입으로 같이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왜? 그렇죠. 갈색 설탕은 물에 모두 용해돼서, 자, 이 부분 꼭 들어가야 되죠. 뜨거나 가라앉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용액의 개념이잖아요. 용액은 아무리 오래 두어도 전혀 뜨거나 가라앉는 것이 없어야 된다. 왜? 용질이 용매에 이미 골고루 녹아서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4번. 물에 소금을 녹여서 소금물을 만들었습니다. 물에 넣은 소금은 몇 그램인지 쓰세요. 자, 무게를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 무게를 구하기 위해서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소금물이라는 거, 결국에 소금이라는 용질이 물이라는 용매에 녹아서 골고루 섞여 있는 거잖아요. 골고루 섞였다라고 해서 이 소금이 어디론가 달아나는 게 아니라 물 속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 물의 양과 소금의 양을 더한 값이 소금물의 양이 된다라는 것을 활용해야 돼요. 그러면 50에 어떤 수를 더해야 60이 되죠? 그렇죠. 10을 더해야 60이 되니까 소금의 양은 10g이구나.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5번에서 6번. 물이 든 유리병과 각설탕 1개를 담은 페트리 접시를 전자저울에 함께 올려놓고 무게를 측정하였더니 70.0g이 되었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지금 이 상황을 말로 설명한 거죠. 페트리 접시 위에 각설탕과 물을 따로따로 담아두고 무게를 재었더니 70.0g이 되었습니다. 자, 5번 문제. 물이 든 유리병에 각설탕을 넣고 완전히 용해될 때까지 흔든 후 다시 유리병을 페트리 접시 위에 올려놓고 전자저울로 측정했을 때 무게를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 달라진 것은 여기 있는 이 각설탕이 유리병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물 속에 녹았다, 용해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각설탕이 물에 모두 용해되면 무게가 달라지나요? 그렇지 않았죠. 무게는 그대로 70.0g 똑같습니다. 왜냐? 이 각설탕이 물에 녹는다라고 해서 어디론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 속에 잘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 6번. 위 실험에서 각설탕이 용해되는 과정에 대한 두 친구의 대화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보기의 낱말을 모두 이용해서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에 있는 낱말들이 크기, 물, 골고루 이게 있네요. 이세 가지 낱말이 모두 들어가게 답을 써야 됩니다. 주환이와 조혜리의 대화를 살펴볼게요. 주환이가 각설탕이 점점 작아지다가 없어져 버렸나 봐. 각설탕이 물에 용해돼서 없어졌어. 어디론가 사라졌어. 라고 이야기했죠. 따라서 조혜리가 대답합니다. 아니야. 각설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 들어갈 말을 이렇게 써볼게요. 없어졌나 봐라고 했으니까 일단 아니야, 없어진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야겠죠. 없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 그렇죠. 크기가 굉장히 작게 나누어져서 물 속에 골고루 섞여 있는 거야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없어진 게 아니라 크기가 매우 작게 변해서 물에 골고루 섞여 있는 것이야. 이렇게 쓰면 세 가지 낱말 모두 들어가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겠죠. 7번. 같은 양의 물에 한 숟가락의 설탕을 녹인 용액과 열 숟가락의 설탕을 녹인 용액 중 어느 것이 더 무거운지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가를 보니까 설탕을 한 숟가락 넣었어요. 나를 보면 설탕을 열 숟가락 넣었죠. 어느 것이 더 무거울까요? 그렇죠. 바로 나가 되겠죠. 왜? 맞아요. 이 용액의 무게는 결국 용매의 무게에 용질의 무게를 더한 값이잖아요. 그런데 설탕 한 숟가락, 설탕 열 숟가락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요? 그렇죠. 설탕 열 숟가락 이쪽이 용질의 무게가 더 무겁기 때문에 결국에 용액의 무게도 더 무거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8번에서 9번. 다음은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서로 다른 용질을 가나다 각각 한 숟가락씩 넣으면서 물에 녹는 용질의 양을 비교한 실험 결과입니다. 물음에 답해 보세요. 자, 이 표를 우리 친구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가나다는 서로 다른 종류의 용질이에요. 가루의 종류. 그런데 가나다 모두 두 숟가락씩 넣었을 때 가나 모두 녹았어요. 두 숟가락은 다 녹았습니다. 그런데 다는 두 숟가락을 넣었을 때도 바닥에 남는 게 생겼어요. 다 녹지 않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걸 통해서 아, 다가 가장 용해되는 양이 적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자, 그다음 다를 제외하고 여기 두 숟가락에서 모두 녹았던 가와 나에 아홉 숟가락씩 더 넣어 보았습니다. 그때 가는 더 모두 녹아서 안 보였어요. 가라는 것이 전혀 없는데 나를 보니까 아홉 숟가락을 넣었을 때는 바닥에 남는 게 생겼다. 결국에는 녹지 않은 것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 결과를 통해서 가가 물에 가장 잘 녹고 그다음 나, 마지막으로 다 순서로 물에 용해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8번 문제에 나왔죠? 가나다 중에 물에 용해된 양이 가장 많은 것에 기호를 쓰세요. 무엇이다? 그렇죠. 가가 되겠죠. 가 같은 경우에는 아홉 숟가락을 넣어도 전혀 가라앉는 게 없었으니까. 자, 그다음 9번. 위 가나다에 해당하는 용질끼리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보세요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것이 가장 물에 많이 용해되고 어떤 것이 물에 가장 적게 용해되는지 그 가루를 기억하고 있나? 이걸 묻는 문제예요. 자,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이 실험 우리 지난 시간에 개념 학습하면서 봤었는데 물에 가장 많이 용해되는 것은 그렇죠. 설탕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에 들어갈 것은 설탕 이렇게 해주고 설탕 다음으로 물에 가장 많이 용해되는 것, 설탕 다음으로는 소금이었죠. 따라서 3번의 소금. 그다음 물에 가장 적게 용해되는 것이 바로 제빵소다였어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베이킹소다라고도 부르거든요. 따라서 3번이 옳게 짝지어진 것이다. 정답은 3번. 10번.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분말 주스와 백반을 각각 두 숟가락씩 넣고 저어보았을 때 분말 주스가 다 녹은 후에도 백반은 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 자,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죠? 그렇죠. 분말 주스가 분말이라고만 써볼게요. 분말 주스가 백반보다 더 물에 많이 용해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왜냐? 분말 주스는 다 녹았는데도 불구하고 백반은 바닥에 남아 있었다. 결국 다 녹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한번 보기를 살펴볼게요. 기억. 분말 주스와 백반이 용해되는 양이 같다. 아니죠. 분말 주스가 더 많이 용해됩니다. 니은. 분말 주스는 계속 넣어도 모두 다 계속 용해된다. 자, 이건 우리가 알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가루가 모두 다 넣으면 넣는 대로 다 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아무리 많이 넣으면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녹지만 그 이후에 녹지 않고 가라앉는 물질이 언젠가는 생기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계속 넣으면 계속 다 용해된다라는 말은 틀렸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D급 볼게요. 물의 온도와 양이 같을 때 물질마다 용해되는 양은 다르다. 자,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물의 온도와 양을 같게 해 주었을 때 물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용해되는 양이 다르다. 여기서는 분말 주스가 백반보다 더 많이 용해된다라는 거 디귿이 답이고요. 리을도 볼게요. 물의 온도와 양이 같을 때 백반이 분말 주스보다 더 많이 용해된다? 틀렸죠. 자,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두 부분을 바꿔 써야죠. 분말 주스가 백반보다 더 많이 용해된다라고 해야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11번. 물의 온도가 물에 녹는 용질의 양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계획입니다. 잘못된 부분의 기호를 쓰고 바르게 고쳐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지금 어떤 것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에요? 그렇죠. 물의 온도에 따라서 물이 차가울 때 용질이 더잘 녹는지, 물이 따뜻할 때 용질이 더잘 녹는지,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 물의 온도에 따라서 용해되는 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죠. 자, 따라서 이 실험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조건을 다르게 해주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알고 있어요. 내가

알고자 하는 그 부분만 다르게 해주어야 한다라는 거. 여기서는 물의 온도에 따른 거니까 물의 온도만 다르게 해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르게 해야 할 조건에 물의 양이 아니라 온도만 다르게 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물의 양을 다르게 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용해되는 양이 다르게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알고자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양의 많은 쪽이 더 잘 녹네, 혹은 뭐 적은 쪽이 더 잘 녹네, 이런 것만 알 수 있잖아요. 온도에 따른 결과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리을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물의 양이 아니라 물의 온도다라고 고쳐주어야 되겠죠. 나머지도 한번 살펴보면 차가운 물, 따뜻한 물, 준비물로 물론 필요하겠죠. 그 다음, 니은, 갖게 해야 할 조건은 물의 온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조건들이에요. 용질의 종류, 당연히 같아야겠죠. 용질의 양도 같아야 되고요. 유리 막대로 젓는 횟수, 다양한 다른 모든 조건은 다 같아야 됩니다. 다르게 해야 할 조건만 물의 온도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12번에서 13번 문제, 물의 온도에 따라 용해되는 용질의 양을 비교하기 위한 실험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입니다. 물음에 답해보세요. 12번, 위 실험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기호를 쓰세요 라고 했죠. 자, 그럼 우리 하나씩 읽어보고 순서대로 나열해볼게요. 기역은 두 비커에 백반 두 숟가락씩을 각각 넣고 유리막대로 저어 녹인다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이 백반, 즉 용질을 넣기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있죠. 그렇죠. 비커에 용매 먼저 넣어야겠죠. 니은 볼게요.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 40ml를 비커 두 개에 각각 넣는다. 이게 바로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겠죠. 비커 안에 용매를 먼저 준비하고 그리고 용질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기역. 자, 유리 막대로 저어서 녹인 다음에 마지막 틱은 각각의 비커에서 백반이 용해되는 양을 비교한다. 그래서 실험의 결과를 확인한다가 되겠죠. 정답은 니은, 기역, 디귿으로 정리할게요. 13번. 다음은 위 실험의 결과입니다. 가와 나 중에 차가운 물에 백반을 용해한 것을 골라 기호를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지금 물의 온도에 따라서 따뜻한 물에서 더 잘 녹을까, 차가운 물에서 더 잘 녹을까 이걸 확인한 거죠. 했더니 가는 밑에 백반이 가라앉아 있고 나는 모두 녹아서 가라앉는 것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알고 있죠. 물의 온도가, 그렇죠, 높을수록 더 많이 녹는다라는 것을. 그래서 여기 전혀 가라앉지 않고 모두 다 녹은 쪽이 따뜻한 물이 되는 거고, 여기 뭔가 남아있는 이쪽, 다 녹지 못한 쪽이 바로 차가운 물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가가 되겠죠. 14번, 따뜻한 물에 더 이상 용해되지 않을 때까지 백반을 녹인 후에 비커를 이번에 얼음물에 넣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이걸 쓰라고 했어요. 자, 일단 따뜻한 물에 더 이상 용해되지 않을 때까지 백반을 넣었다라는 건 녹을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녹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음물에 넣으면 물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그 물에 용해될 수 있는 용질의 양이 더 줄어들어요. 따라서 비커 안에 녹아있던 백반이 다시 가라앉게 됩니다. 이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단원평가 2회 문제 모두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소단원에 해당되는 단원평가 풀러 가볼게요. 자, 이제 새로운 소단원 내용으로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용에게 진하기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단원평가 1회고요. 1번에서 3번 문제부터 만나봅시다. 온도가 같은 물 100ml에 갈색 설탕을 한 숟가락 넣은 용액과 열 숟가락 넣은 용액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1번에서 위에 가와 나 중 더 진한 용액의 기호를 쓰세요 라고 했죠. 자, 용액이 더 진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용매의 양이 같을 때 용질의 양이 더 많은 쪽이 되겠죠. 따라서 열 숟가락을 넣은 나가 더 진한 용액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서 방금 우리가 이 나가 더 진한 용액이다 라고 생각한 까닭을 용액의 색깔과 관련해서 써보세요 라고 했죠.

좋겠네요. 자, 이렇게 갈색 설탕과 같은 경우에 색깔이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색깔을 통해서 어느 용액이 더 진한지를 알수 있어요. 당연히 색깔이 더 진한 쪽이 진한 용액이겠죠. 나가 가보다 색깔이 더 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으면 답이 되겠어요. 3번. 위 실험으로 알수 있는 점으로 옳은 것에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는데, 자, 이 문제에서 우리 친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위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는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기억, 용질이나 용매의 양에 따라 용액의 진하기는 일정하다 아닙니다. 니은의 용액은 용질의 양이 일정할 때 용매의 양이 적을수록 더 진하다. 자, 방금 했던 그 실험에서 용질의 양이 일정하지 않았어요. 한쪽에는 한 숟가락 들어갔고, 한쪽엔 열 숟가락 들어갔잖아요. 따라서 이 문장, 맞는 문장이기는 하지만, 위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알겠죠? 자, 디귿의 용액은 용매의 양이 일정할 때, 용해된 용질의 양이 많을수록 더 진하다. 이게 바로 방금 우리가 했던 갈색 설탕을 한 숟가락 넣고 열 숟가락 넣어서 진하기를 비교했던 그 실험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디귿이다. 4번에서 5번. 물의 양을 다르게 해서 넣은 비커 3개에 갈색 설탕 5숟가락을 각각 용해한 후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했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이번에는 방금 했던 그 실험과는 다르죠. 왜? 용질의 양은 모두 같아요. 갈색 설탕을 모두 다 5숟가락씩 넣었으니까. 자, 그런데 달라진 건 용매의 양이죠. 물의 양이 달라졌어요. 자, 그럼 4번에서 위 실험에서 진한 용액부터 순서대로 쓰세요라고 했죠. 용질의 양이 같을 때에는 용매의 양이 적을수록 진한 용액이 되겠죠. 따라서 나가 용매의 양이 가장 적으니까 가장 진하고, 그 다음은 다가 되고, 마지막으로 용매의 양이 가장 많은 가가 가장 묽은 용액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용액 가를 용액 나와 같이 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만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용질의 양이 같을 때, 가 같은 경우에 용매의 양이 많아서 훨씬 묽은 용액이 됐죠. 따라서 이 묽은 용액을 진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용질의 양을 늘려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용매의 양을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둘 중에서 한 가지 방법만 쓰면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갈색 설탕, 즉 용질을 더 넣어준다. 이것만 적어도 괜찮고, 용매의 양을 줄이는 방법, 즉 갈색 설탕 용액을 끓여서 가열해서 증발시켜서 물의 양을 줄여서 진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 이두 가지 방법 중한 가지만 썼어도 정답이 될수 있습니다. 자, 9번. 용액의 진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갈색 설탕 용액은 색이 진할수록 연하다? 아니죠. 색이 진할수록 진한 용액이죠. 2번. 용매의 양이 같을 때 용해된 용질의 양이 많은 용액이 진하다. 맞는 설명이죠. 용질의 양, 즉 설탕의 양이 많을수록 진한 용액이 되겠죠. 3번. 용해된 용질의 양이 같을 때 용매의 양이 많을수록 용액이 진하다? 아니죠. 방금 직전에 용매, 즉 물의 양이 많을수록 묽은 용액이다라는 걸 확인했죠. 4번. 용매의 양이나 용질의 양은 용액의 진하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니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5번. 용액의 진하기는 용매의 양에 관계없이 용질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 아니죠. 용매의 양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7번. 오렌지 주스 가루를 물에 용해하여 오렌지 주스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중 가장 진한 주스의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잖아요. 자, 가장 진하다라고 했어요. 자, 가나다를 먼저 한번 쭉 살펴보면, 간은 물 100ml를 넣은 컵에 오렌지 주스 가루 5숟가락을 넣었어요. 나는 물 150ml인데 오렌지 주스 가루 5숟가락이고요. 다는 물 200ml인데 오렌지 주스 가루는 5숟가락입니다. 자, 지금 용질의 양이 모두 같습니다. 용질의 양이 같을 때 가장 진하려면 용매의 양이 어때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용매의 양이

적을수록 진한 용액이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 용질의 양을 볼 필요 없고 여기 있는 이 용매의 양을 비교해서 어느 것이 가장 진한지를 확인하면 돼요. 용매의 양이 가장 적은 쪽? 그렇죠. 가가 되겠죠. 따라서 가장 진한 용액은 가입니다라고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건 우리 친구들이 실생활에서 실생활의 예를 떠올려 봐도 쉽게 알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이스티를 타 먹는다라고 했을 때이 아이스티 가루의 양이 모두 같으면 내가 난 너무 진하고 달게 먹고 싶어라고 하면 물을 조금만 넣어서 이렇게 아이스티를 섞어주면 되겠죠. 그 부분이 가장 맛이 진하고 달콤한 아이스티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 실생활 예를 떠올려 보면 이 문제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8번에서 9번 볼게요. 진하기가 다른 용액에 방울토마토를 넣은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이렇게 우리 갈색 설탕 용액 같은 경우에는 색깔로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용액에 따라서 둘다 투명한 용액들도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이렇게 물체를 떨어뜨려서 진하기를 비교했었죠. 8번. 위, 가와 나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해서 더 진한 쪽이 더 크도록 부등호를 알맞게 써 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가는 방울토마토가 가라앉았고 나는 방울토마토가 떠올랐어요. 어디가 더 진하다? 그렇죠. 바로 나가 더 진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9번 문제에 나가 더 진한 용액이라고 생각한 까닭을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더 용액의 진하기가 진할수록 물체가 더잘 떠오른다, 더 높게 떠오른다라는 것을요. 그 부분을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진한 용액일수록 방울토마토가 높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더잘 떠오르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들 의미가 통하게 적었으면 답이 되겠죠? 10번. 설탕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메추리알이 높게 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메추리알을 가라앉게 하는 방법을 한 가지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메추리알도 마찬가지로 높게 떠 있다라는 건 지금 이 용액이 굉장히 진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라앉게 하려면 묽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즉, 진하기를 줄여 주어야, 그래야 이 물체가 가라앉게 되겠죠. 우리는 묽게 만들기 위해서 용질의 양을 줄여줄 수도 있고요. 용매의 양을 늘려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용질의 양을 줄이는 방법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용매의 양을 늘려서 이 용액을 묽게 만들 수 있겠죠? 즉, 물을 더 넣어서 용액을 묽게 만든다라고 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11번.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액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물, 수액, 식초, 손세정제, 살균, 소독제 있는데 이 중에 용액이 아닌 거 우리 친구들 한눈에 보이죠? 맞아요. 물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분이 섞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용매 그 자체예요. 나머지는 물에 다양한 성분들이 녹아서 골고루 섞여 있는 용액이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물. 12번. 일상생활에서 용액을 사용했을 때 좋은 점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기억.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면 입안을 골고루 헹굴 수 있다. 입냄새를 없앨 수도 있다. 맞죠? 음식에 간장을 넣으면 신맛이 난다? 아니죠. 오히려 간장을 넣으면 짠맛이 나야겠죠? 옳지 않은 것은 니은이고요. 디귿에 유리 세정제를 골고루 뿌려서 닦으면 유리에 묻은 때를 쉽게 지울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13번. 용액과 그것이 필요한 까닭을 선으로 바르게 연결하세요. 자, 우리 수액 언제 맞죠? 몸이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우리 몸의 영양분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환자에게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을 제공한다. 이쪽이 되겠고요. 이온 음료, 즉 스포츠 음료라고도 해요. 우리가 땀을 많이 흘렸을 때 갈증 해소에 도움을 주는 용액이 되겠죠. 14번.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용액을 사용하는 까닭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만들기 쉬워서 아니고요. 비싸지 않다. 돈과 관련된 것도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액을 활용하는 거고요. 진하기를 조절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죠. 진하기를 쉽게 조절할 수 있고요. 고체 물질보다 가지고 다니기 편하기 때문에 이래서도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네, 오늘 준비된 문제는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나갑니다.

네, 오늘의 퀴즈, OX 퀴즈인데요. 용에게 진하기가 진할수록 용액 속에 넣은 청포도 알이 더 높게 떠오른다. 맞으면 O, 틀리면 X. 우리 친구들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과학 3단원의 또 중요한 내용들 많이 다뤘거든요. 틀린 문제 꼭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 과학 3단원 마지막 시간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이다. 그대들은 한자, 충성할 충자를 알고 있소? 마음심의 가운데 중자가 결합되어 있소. 무슨 뜻인지 한번 맞춰보시구리. 오늘 속담은 바로 충절, 충심, 충성과 관련되어 있어.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죠.
1: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인 이방원이 정몽주를 만나네.
2: 고려는 이미 저물었습니다. 저와 뜻을 함께 하시지요.
3: 나는 고려의 충신일세. 돌아가게.
1: 아, 충신이 저렇게 세상을 떠나는구나.
0: 오늘의 속담, 나라가 망하면 충신이 욕을 본다. 한나라의 충신들은 나라와 흥망을 같이함을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습니다. 역사를 공부해보면 충신과 간신이 자주 나오는데 나라가 망하면 충신이 욕을 본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돼. 이렇게 쓸 수 있는 속담이지요.
4: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고려 말 고려왕조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나라인 조선을 세우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조선 건국을 주도하던 이방원과 고려를 끝까지 지키려 했던 충신 정몽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라이벌로 마주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뛰어난 재능을 인정하고 아꼈지만 새 왕조 건국과 고려 수호라는 서로 다른 신념 때문에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정몽주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마지막으로 술자리를 마련하여 시조 한 수를 건넵니다. 이것이 바로 회유하는 노래 하여가입니다. 하지만 정몽주는 이에 답가로 단심가를 부르며 죽음 앞에서도 고려를 향한 충성심은 변치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내비칩니다. 칼보다 더 날카로운 긴장감이 감돌았던 두 남자의 역사적인 대화를 작품으로 만나봅시다.
2: 하여가, 이방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얼거진들 그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얼거져 백년까지 누리리라. 단심가 정몽주. 이 몸이 죽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이 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4: 몸이 죽어 백골이 티끌과 흙이 되어라는 표현을 보면 국가의 흥과 망을 같이 하는 정몽주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또한 일편단심은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아니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로 충신에 딱 어울리는 표현이지요.
0: 오늘의 속담, 나라가 망하면 충신이 욕을 본다였어. 충신은 나라와 운명을 같이 한다는 의미를 담은 말이지요. 그대들도 그대들이 몸담은 조직에 대해서 얼마나 의리를 지키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좋겠소. 속담의 교훈을 잘 생각하시오.

오늘의 실험 주제는 거울과 렌즈에 의한 상의 특징 관찰하기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여러 가지 거울과 렌즈를 이용하여 물체의 상을 직접 관찰해보고 물체와 거울, 물체와 렌즈 사이의 거리에 따라 상의 크기와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볼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험 준비물을 함께 살펴볼까요?

거울, 물체, 관찰자 순으로 볼록 거울에 물체를 거의 닿을 듯이 놓고 거울에 비치는 상을 관찰합니다. 물체를 거울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면서 상의 모양과 크기 변화를 관찰합니다. 볼록 거울은 물체와의 거리에 상관없이 항상 바로 서 있고 작게 보이는 상을 만듭니다. 오목 거울로 과정 1과 2를 반복합니다. 오목 거울은 가까울 때는 바로 선상이 보이지만 어느 지점을 지나면 상이 거꾸로 뒤집힙니다. 물체, 렌즈, 관찰자 순으로 볼록 렌즈의 물체가 거의 닿을 듯이 놓고 렌즈에 보이는 상을 관찰합니다. 물체를 렌즈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면서 상의 모양과 크기 변화를 관찰합니다. 물체가 렌즈에서 멀어지면 어느 순간 상이 뒤집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볼록 렌즈의 상 변화는 오목 거울의 상 변화와 매우 유사합니다. 오목 렌즈로 과정 4와 5를 반복합니다. 오목 렌즈는 물체의 위치가 바뀌어도 항상 바로 서 있고 작게 보이는 상만 만듭니다. 오목 렌즈와 볼록 거울의 상의 특징은 비슷합니다. 오늘은 거울과 렌즈에 의한 상의 특징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볼록 거울은 물체의 위치와 관계없이 항상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 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볼록 거울이 반사된 빛을 바깥으로 퍼뜨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물체를 렌즈로부터 더 멀리 이동시키면 어느 순간 거꾸로 뒤집힌 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점점 더 멀어질수록 그 상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볼록 렌즈 역시 빛을 모으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 원시용 안경 또는 돋보기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목 렌즈에서는 물체의 위치와 관계없이 항상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상이 나타납니다. 물체가 렌즈에서 멀어질수록 상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죠. 오목 렌즈는 빛을 퍼뜨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특징은 근시용 안경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Reading Power Level 1 첫 시간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단순히 공부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고요. 우리 20분 동안 선생님이랑 함께 멋진 독해 탐험을 한번 즐겨볼 겁니다. 자, 여러분은 탐험 대원이고요. 선생님은 대장이에요. 그래서 이 대장이 잘 이끄는 대로 길을 따라오면 아무리 어려운 지문도 술술 잘 읽힐 거고요. 그 길의 끝에서 우리의 독해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단 하나의 키, 열쇠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오늘의 탐험지, 어디를 탐험하게 될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오늘의 탐험지는 바로 Language Island, 언어의 섬입니다. 자, 이 언어의 섬에는요,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가득한데요. 이 음식들에는 다 어떤 말뜻이 숨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말뜻이 숨겨져 있는지 찾으러 가보기 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도구들 먼저 챙겨볼게요. 자, 먼저 단어들의 의미를 파악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 교재 88쪽을 펴주시겠어요? 네, 교재 88쪽을 펴고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선생님 따라서 함께 읽으면서 우리말 뜻을 적어 볼게요. 자, 1번 단어부터 한번 볼게요. Describe, 설명하다. Easy, 쉬운. Different, 다른. In good order, 질서 정연하게. Confident, 자신감 있는. Chalk, 분필. Piece, 조각. Phrase, 어구, 구. Something, 무언가. Calm, 차분한, 조용한. Lastly, 마지막으로. Mean, 의미하다, 뜻하다. Face, 얼굴. Cucumber, 오이. 자, 우리 이렇게 14번 단어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단어들의 의미를 한번 다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탐험을 시작할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 바로 교재에 있는 지문 들어가 볼게요. Do you know the saying? 여러분은 이러한 말 또는 표현을 아시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saying이라고 하면 말 그리고 표현이라는 의미고요. 뒤에 lik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때 like는 좋아하다라는 동사가 아니고 뭐뭐와 같은이라는 의미의 전치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을 아시나요? 어떤 말? like chalk and cheese. 분필과 치즈와 같은 이라는 표현을 아시나요? 라고 말하고 있죠. 자, 분필과 치즈와 같은 과연 무슨 뜻일까? It means 그것은 의미한대요. 무엇을? That two things, 두 개가 are very different from each other. 자, each other 이라고 하면 서로라는 뜻이에요. 즉, 분필과 치즈와 같다라는 말은 두 개가 서로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한대요. 자, 여기서 different라고 하면 다른이란 표현인데

보통 이렇게 짝꿍으로 be different from이 같이 세트로 쓰입니다. 그래서 뭐뭐와 다르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자, 이렇게 같이 한번 필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표현을 봤어요. Like chalk and cheese. 마치 분필과 치즈와 같다. 서로 매우 다르다라는 의미고요. 이제 두 번째 표현을 한번 볼게요. Then, 그러면, how about? 이건 어때요? As cool as a cucumber. 자, 여기서 as라고 하면, 뭐뭐만큼 뭐뭐한이라는 원급 비교 구문이에요. 자, as, 뭐뭐만큼 뭐뭐한이란 뜻이고요.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cool이라는 형용사가 나와요. 보통 우리가 cool이라고 하면 뭐 시원한 이런 의미로 쓰는데요. 이 맥락에서는 침착한이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자, 그러면 as cool as a cucumber. 오이만큼 침착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이만큼 침착한은 어떤가요? You use this phrase. 당신은 이 어구, 구절을 사용한대요. 뭐할 때? When you describe a calm and confident person. 자, 지금 여기서 when이라고 선생님이 세모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접속사가 나올 때 앞으로 세모표시를 할 거예요. 접속사라고 하면 절과 절을 이어주는,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접속사가 나올 때마다 쌤이 이렇게 세모 표시, 뒤에 주어 동사 표시해 드릴 거고요. 이때 when이라는 접속사는 뭐뭐 할 때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접속사임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해석을 해보면, when you describe, 여러분이 설명할 때 누구를 a calm, 차분하고 and confident person, 자신감 있는 사람을 설명할 때 우리가 이 말을 쓴다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본두 번째 표현 무엇이다? As cool as a cucumber. 오이만큼 침착한, 오이처럼 침착한이란 뜻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어법 포인트는 앞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형광펜 표시를 할 거예요. as, 뭐뭐만큼 뭐뭐한이라는 표현이고요. 이 as 사이에는 형용사 또는 부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as cool as a cucumber, 오이만큼 침착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세 번째 표현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do you like apple pies? 여러분은 애플파이를 좋아하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Well, if things are in good order. 자, 여기서 in good order이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봤던 표현인데요. 질서 정연하게 이런 뜻이었죠. 즉, 어떠한 것들, 즉, 사물들이 질서 정연하게 되어 있으면 we say, 우리는 말합니다. Everything is in apple pie order. 모든 것이 이 사과파이처럼 잘 정돈되어 있다. 즉, 질서 정연하게 정돈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쓴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앞에서 if라는 접속사가 하나 나오는데 이것도 표시를 해볼까요? 이때 if는 만약 뭐뭐라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사물들이 are in good order, 질서 정연한 상태라면 우리는 everything is in apple pie order 이런 말을 쓴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Also, 또한이란 뜻이요. 또한, when이 한번더 등장하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겠네요. When something is really easy, 무언가가 정말 쉬울 때 또는 무언가가 정말 쉽다면, you can say,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It's a piece of cake. Piece of cake. 케이크 한 조각이야 이런 뜻입니다. It's a piece of cake. 케이크 한 조각이다. 우리말로는 뭐 식은 죽 먹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식은 죽 먹기다. It's a piece of cake. 이런 말을 쓴다라고 합니다. 자, lastly, 마지막으로 볼게요. When이 한번더 나오죠. When someone's face turns red. 자, 누군가의 얼굴이 빨개지면 we can say,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He is as red as a beet. 자, 비트라는 채소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 교재에 보면 나올 거예요. 굉장히 빨간 채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는 거죠. as 뭐뭐만큼 뭐뭐한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비트만큼 빨갛다. 이런 말을 쓸수 있다.

라고 합니다. Now you know. 이제 여러분은 압니다. 무엇을? 빈 칸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음식을 활용한 여러 관용 표현들을 봤는데요. 빈 칸에는 뭐가 들어가면 될까? 바로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를 알게 됐으니까 이 글의 어떤 핵심, 주제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거는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한번 찾아볼 거고요. 우리 이제 이렇게 탐험을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독해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이 키, 열쇠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이 열쇠를 찾기 위해서는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지문과 관련된 문제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자, 1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글의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아까 빈 칸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 이 글의 주제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1번부터 보면, You can't describe food. 여러분은 음식을 묘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요. 네, 그런 말은 우리가 읽어본 적이 없죠. 자, 2번. Food isn't only for eating. 자, isn't only for 이라고 하면 무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즉, 음식은 eating, 먹기 위한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아, 음식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을 묘사할 수 있는 관용 표현으로도 쓰이는구나. 오, 이게 이 글의 주제가 맞는 것 같아요. 자, 2번 골라봤는데요.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Food can't describe people. 음식은 사람을 묘사할 수 없다. 아니죠. 아까 우리 그는 비트만큼 빨갛다. 이렇게 우리가 비트를 활용해서 사람을 묘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 3번도 틀렸고요. 4번. You should know about food. 당신은 음식에 대해 알아야 한다. 자, 이것도 주제와는 거리가 멀죠. 자, 마지막 5번은 Food is only used for cooking. 음식은 요리를 위한 것만으로 쓰인대요. 자, 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구나. 자, 그럼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중 위글에서 언급한 표현이 알맞게 쓰인 것은?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The English test was a piece of cake. 자, a piece of cake. 어떤 걸 묘사할 때 쓰죠? 정말 쉽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썼었어요. 그러면 영어 시험은 정말 쉬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영어 시험은 케이크 한 조각이야. 정말 쉬웠어. 어때요? 알맞게 쓰인 것 같은데 나머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체크하고 2번으로 가볼게요. What a mess. 정말 엉망진창이다. Your room is an apple pie order. 너의 방은 애플파이 오더로 되어 있어. 자, 여러분, 이거 우리 어떤 상황에서 쓰지? 모든 것이 질서정연할 때 in apple pie order 이란 표현을 쓴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엉망진창인 거랑은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 알맞은 표현이 아니구나. 자, 3번 볼게요. I am just like my sister. 나는 꼭 우리 언니 또는 여동생과 같다. 둘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얘기죠. We're like chalk and cheese. 우리는 분필과 치즈와 같아요. 자, like chalk and cheese. 어떤 상황에서 쓴다? 서로 매우 다를 때 쓴다. 아, 그러면은 나는 내 언니 또는 여동생과 닮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전혀 상황이 다르죠. 아하, 그래서 3번도 아니겠고요. 4번 볼게요. My mother screamed at me. 우리 엄마가 나에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She was as cool as a cucumber. 자, as cool as a cucumber. 무슨 표현이다? 마치 오이만큼 침착한이란 뜻이었죠. 자, 엄마가 소리를 지르고 계신데 침착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네, 틀린 표현이다. 자, 마지막 5번. When he saw a scary movie, he turned pale. 자, turned pale. 그가 창백해졌다라는 뜻이고요. His face was as red as a beet. 그의 얼굴은 마치 비트처럼 빨갰다. 자, 창백한데 빨갛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반대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아, 올바른 표현은 네, 1번이 되겠구나. 이렇게 골라볼게요. 자, 그러면 3번이죠. 위글의 표현을 사용하여 다음 우리말 뜻과 같도록 영어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볼게요. 자, 나는 매일 아침 책상을 깨끗이 정돈한다. 자, 무언가가 질서정연한, 정돈된 상태를 우리 뭐라고 표현했죠? In apple pie order 이라는 표현을 배웠어요. 자, 그러면 I put my desk in apple pie order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Every morning. 매일 아침 책상을 깨끗이

뜻이 정돈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을 가볼 텐데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위글에서 찾았으면 돼요. A부터 볼게요. A blank. 이것은 is a long thin vegetable. 길고 가는 채소라고 합니다. With a hard green skin. 딱딱한 초록색 껍질의 어떤 채소래요. 자, 이런 채소 뭐가 있을까?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오이가 있었어요. 오이는 영어로 그치, cucumber이죠. 그래서 a cucumber이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A cucumber is a long thin vegetable with a hard green skin. 자, B번. Tina is always blank and confident. 티나는 항상 빈칸하고 자신감이 있다고 합니다. She never gets upset. 그녀는 절대 화를 내지 않아요. 자, 화를 내지 않는 우리 티나는 항상 차분한 상태겠지. 자, 차분한이란 단어, 감이 있었죠. Tina is always calm and confident. 네,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는 워크북으로 가볼 텐데요. 워크북의 영작 훈련을 한번 해볼게요. 자, 교재 88쪽에 B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괄호 안에 단어들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는 건데요. 1번부터 보면, 오이처럼 침착하는 어떤가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how about, 뭐뭐만큼 뭐뭐한 as 구문을 쓰면 되죠. 이 사이에는 cool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가요. 자, as cool as a cucumber이 되는 거죠. How about as cool as a cucumber? 자, 2번 보겠습니다. You use this phrase. 여러분은 이 표현을 사용한대요. 뭐할 때?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을 설명할 때. When you, 자, when이라는 접속사 뒤에 주어가 나왔고요. 설명하다라는 동사가 다음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when you describe, 설명하다, 누구를 차분하고 calm and confident, 그리고 자신감 있는 person, 사람을 설명할 때이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describe a calm and confident person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만약 사물들이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자, 만약 뭐뭐 하면이란 접속사, 우리 if 봤죠? 그럼 먼저 접속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물들이 주어로 나옵니다. If things, 자, 이것들이 are 질서정연한 이란 표현, in good order이 있었습니다. If things are in good order. 이 순서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뭐라 그런다? Everything is in apple pie order. 자, 모든 것이 사과파이처럼 정돈되어 있어요. 라는 표현을 쓰죠. 자, 4번. 어떤 것이 매우 쉬울 때, when something is really easy.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케이크 한 조각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써요? It's a piece of cake. 네, 이 순서로 쓰면 되겠네요. It's a piece of cake. 정말 쉬울 때 쓰는 표현이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떤 사람의 얼굴이 빨개지면, 자, 뭐뭐해지면 또는 뭐뭐 할 때라는 접속사, when을 써주죠. When someone's face, 누군가의 얼굴이 turns red, 빨개지면요. We can say, 우리는 말할 수 있죠. 뭐라고? He is as red as a beet. 그는 마치 비트만큼 빨갑니다. 이런 표현까지 우리가 영작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그동안 배웠던 이 관용 표현들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오늘의 첫 번째 키를 획득하셨는데요. 우리의 독해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핵심 표현이죠. 자, 선생님이 OT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나만의 핵심 노트에 반드시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핵심 표현 중 하나는 바로 when이라는 접속사예요. when이라는 접속사는 뭐뭐 할 때라는 의미고요. 이 접속사는 뒤에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when 주어 동사의 형태로 여러분이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봤던 예문을 한번 볼게요. When someone's face turns red, 누군가의 얼굴이 빨개질 때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래서 someone's face, 누군가의 얼굴이 turns red. 빨개질 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형태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멋지게 탐험을 해냈는데요. 오늘의 탐험 인증까지 해주시면 완벽하겠죠. 자, 제목에는 닉네임 써주시고요.

0: 차량 탐험 인증으로 적어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문장을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서 탐험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멋진 탐험을 한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바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살짝 떨려 Power up your reading. Reading Power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Reading Power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첫 시간부터 여러분의 독해력을 끌어올려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독해할 글의 제목은 바로 Hello의 사용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Hello 하면 안녕이라는 뜻으로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전화 받을 때 Hello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네, 여보세요? 이런 뜻이죠? 자, 오늘은 이 전화 인사말 Hello의 사용이라는 주제로 같이 독해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쌤이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글을 읽을 때는요. 꼭 이렇게 의미 단위로 끊어가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처음에는 이렇게 의미 단위로 끊어 읽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익숙해져도 이렇게 의미 단위로 끊어 읽을 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쌤이랑 이 끊어 읽기 같이 연습해봐요.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요. People say hello입니다. 사람들은 여보세요 혹은 hello라고 말한대요. 자, 근데 언제 그렇게 말하냐면 when they answer the telephone이라고 했죠. 우리 answer이라고 하면 답하다 라는 뜻이니까 전화 받을 때 hello라고 합니다 라고 해석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문장 볼게요. It was first used. 자, 여기에서 중요한 구문이 나와서 우리 구문 포커스로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요. 비동사 was 뒤에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인 used가 나와 있죠. 자, 이 구문은요. 수동태 구문으로서 뭐뭐 되다, 뭐뭐 당하다 라고 해석이 돼요. 자, 그러니까 그냥 use라고 하면 사용하다지만 It was used 라고 하면 그것은 사용이 되었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hello라는 말이 처음에 사용이 되었대요. 그런데 무엇으로 사용이 되었냐면 greeting. 자, greeting 하면 인사라는 뜻도 되고요. 인사말이라는 의미도 돼요. 자, 그러니까 hello라는 말이 1883년에 처음으로 인사말로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 다음 문장 볼게요. It was made up by Edison and his co-workers. 자, 끊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수동태 찾을 수 있겠죠? 자, 어디 나와 있어요? Was made up. 자, 비동사 뒤에 make up의 과거 분사 형태인 made up 나와 있습니다. make up 하면 만들어내다인데 it was made up이니까 만들어졌다 수동태로 해석해 주어야겠죠. 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냐면 에디슨과 그의 co-workers 나와 있습니다. co-worker 하면 함께 일하는 사람, 동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hello라는 말이 에디슨과 동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쵸?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 뒤에서 꾸며주고 있어요. Who invented the telephone?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invent가 나와서 살펴보면 발명하다 라는 의미예요. 발명하다, invent.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화기를 발명했던 에디슨과 동료들에 의해서 hello라는 말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Edison thought. 에디슨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that 이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뭐라고 생각했는지 볼까요? The word hello was heard easily and clearly. 자, 끊어보겠습니다. 에디슨이 이 hello라는 말을 왜 사용하기 시작했냐면요. 이 hello라는 말이요. 들렸대요. 근데 쉽고 clearly 하면 네, 분명하게, 뚜렷하게 이런 뜻이죠. 자, 쉽고 분명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서 그렇게 들렸냐면 over long distance calls. 자, 우리 distance 하면 거리예요, 거리. 자, 그럼 여러분, long distance 하면 단거리겠어요? 장거리겠어요? long distance 하면 장거리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hello라고 인사하면 멀리서 하는 통화에서도 굉장히 잘 들렸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장에서도 역시 수동태 나오고 있습니다. 비동사와 hear의 과거 분사 형태인 heard 나왔죠? 그래서 듣다가 아니라 들렸다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짚어보셨다면 우리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hello라는 말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다음 문장을 보시면 similar words라고 했습니다. 자, similar 하면 무슨 뜻일까요? 비슷한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죠. 자, 비슷한 단어들. like hello and hello. hello 혹은 hello와 같은 hello와 비슷한 단어들 역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수동태 찾아볼까요? 비동사와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밑줄 쳐주시면 되겠죠? 이러한 비슷한 단어들도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었냐면 이 뒷부분에는 단어가 조금 까다로워서 같이 정리하고 갈게요. 먼저 attract 나와 있는데요. attract 하면 끌다 라는 뜻입니다. 끌다. 자, 뒤에 있는 attention도 알아둘게요. attention 하면 주의 혹은 집중, 관심 이런 뜻이에요. 주의, 집중. 자, 그러니까 주의를 끌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들이 사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of the other person on the line. 자, on the line 하면 통화선 상으로 연결된 상대방이 되겠죠. 자, 그래서 통화 중인 상대방의 집중과 주의를 끌기 위해서 hello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단어들 역시 사용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네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however이라고 했네요. however 하면요, 이야기의 흐름이 한번 전환됩니다. 자, 그러나 Alexander Graham Bell, 자, Alexander Graham Bell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the first inventor of the telephone, 처음으로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인 Alexander Graham Bell이라는 사람은요, 하고 이제 동사가 나옵니다. wanted people. 원했는데요. 누가 뭐 하기를 원했냐면 people to use the word ahoy. ahoy라는 인사말을 사람들이 쓰기를 원했대요. 에디슨과 동료들은 hello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는데 이 Alexander Graham Bell이라는 사람은 어떤 말을 쓰기를 원했다? ahoy라는 말을 쓰기를 원했대요. 여러분은 어떤 인사말이 좀더

마음에 들까요? 아호이라는 인사말도 굉장히 귀엽게 들리기도 하고요. 자, 이두 단어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우리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As time went on. 자, 시간이 가면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라는 의미의 덩어리 표현이에요. 자, 시간이 가면서 Edison's greeting of hello, Edison의 hello라는 인사말이 became more popular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popular 하면 무슨 뜻이에요? 인기 있는 거예요. 인기 있는. 아, 그러니까 hello라는 말이 사람들에 의해서 더 많이 사용이 되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이에 대해서 그레이엄 벨 씨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레이엄 벨 never been con the idea. 그는요, 그 아이디어를 절대로 빈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he used Ahoy for the rest of his life. 남은 생애 동안 아호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썼대요. 자, 그러니까 앞에서는 에디슨의 인사말이 더 인기를 얻었다고 했으나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디슨의 인사말의 인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바로 1번 문제 comprehension check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 빈칸 앞부분 보시면 에디슨의 인사말이 인기를 얻었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아호이라는 말을 평생 썼어요. 따라서 에디슨의 인사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never 뒤에 accepted 나와주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표현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을 때 정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우리는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여러분, 이 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Hello라는 인사말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보편적으로 쓰이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죠? 따라서 정답이 될수 있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How did the word hello start? 라고 했어요. 어떻게 hello라는 말이 시작되었습니까? 그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겠고요. 우리 오답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번 보시면 새로운 기술이 단어들을 변화시킨다라고 했어요.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뭐 단어의 형태가 바뀌거나 단어의 의미가 바뀌거나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 아니니까 적절하지 않겠고요. 3번 보시면 How to greet people the first time you meet. 처음 만난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글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아호이라고 했는데요. 이 글은 아호이보다는 hello에 초점을 맞춘 글이기 때문에 가능하지가 않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The original meanings of hello and ahoy라고 했는데요. hello 그리고 ahoy의 original meanings니까 원래의, 본래의 의미라는 뜻이에요. 이두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어땠다라고 설명하는 글 아니었죠. 따라서 우리 정답은 이렇게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3번으로 가서 세부 내용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위 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 하나만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질문 보시면요. When did people first use the word of hello라고 했네요. 자, 그러니까 언제 사람들이 처음으로 hello라는 말을 사용했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언제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했죠? 1883년에 처음 사용했다고 하였습니다. 답할 수 있네요. 그쵸? 자, 2번을 보시면 Why was the word hello heard easily? 자, 이 hello라는 단어가 쉽게 들렸다는 말은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쉽게 들려 있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네요. 그쵸? 따라서 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인데요. Which words were similar to hello? 자, hello와 비슷한 단어들 쓰인 것 두 개 나왔죠. hello 혹은 hello 이런 단어들이 비슷하게 사용이 되었다고 했으므로 얘는 답할 수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을 보시면 Who invented the telephone first? 자, 누가 처음으로 전화기를 발명했어요? Alexander Graham Bell이 되겠죠? 답할 수 있네요. 자, 5번 보시면 Which telephone greeting became more popular? 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전화 인사말이 더 인기를 끌었어요? Hello가 되겠죠? 역시 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으로 골라주고 우리 단어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단어의 뜻풀이를 찾아 연결해 볼게요. A의 distance 보시면 거리라는 뜻이죠. 거리라는 건요, 두 장소 사이의 길이를 뜻하기 때문에 A랑 1번이랑 연결시켜 줄게요. 자, B의 attention 보시면요, 주의나 집중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가 무언가에 보이는 흥미나 관심이 되겠죠. 자, 그래서 B는 3번이랑 연결시켜 줄게요. 이어서 C를 보시면 the rest인데요. rest는 나머지라는 뜻이 있어요. left도 남아있는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2번과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내용 위주로 이해해 보았는데요. 이제 워크북으로 넘어가서 단어와 구문 공부해 볼게요. 네, 우리 교재 88쪽에 있는 워크북 문제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나온 단어들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큰 소리로 말해 봅시다. 다음 단어에 해당하는 우리말 뜻을 쓰세요. 자, 1번 보시면 greeting 하면 인사 혹은 인사말이었죠. 그리고 co-worker 하면 함께 일하는 사람이니까 동료. invent 중요하죠. 발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어떤 단어 뒤에 ly가 붙으면 뭐뭐 하게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easily 하면 쉽게, clearly 하면 분명하게, 뚜렷하게가 됩니다. 자, 이어서 distance 하면 거리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long distance 하면 장거리라고 했어요. 이어서 similar 보시면 비슷한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attract 하면 끌다입니다. 자, 이어서 attention 보겠습니다. 주의나 관심이고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는 attract the attention이라고 했어요. 관심을 끌다라는 뜻이죠. 자, 이어서 inventor 하면 invent 뒤에 or을 붙여서 발명가가 됩니다. popular 하면 인기 있는, accept 우리 객관식 보기에 나온 답안이고요. accept 하면 받아들이다, 수용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rest 하면 나머지라는 뜻이고요. 우리 본문에서는 for the rest of his life라고 해서 그의 남은 생애 동안에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자, 이어서 deny 하면 부인하다. 그리고 on the line 하면 통화 선상에 있는이라고 했죠. 그래서 통화 중인. 그리고 make up 하면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단어 정리해 보았고요. 우리 바로 이어서 영작 훈련 시작해 보겠습니다. 괄호 안의 단어들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여 문장 완성해 볼게요. 자, 우리 의미 단위로 끊어 읽었으니까 의미 단위로 한번 써볼까요? 1번 보시면 hello는 인사말로 처음 사용되었다. 사용된 거니까 수동태로 써주시고요. 인사말로 뒤에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그것은 전화기를 발명한 에디슨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자, 그것은 만들어졌다. It was made up. 수동태로 써주시고요. 누구에 의해서라고 할 때는 by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3번 가보겠습니다. Hello라는 말이 장거리 통화에서 쉽고 분명하게 들렸다. 일단 주어는 the word hello로 잡아주시고요. 수동태 구문 써주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easily and clearly. 쉽고 분명하게가 되겠죠. 4번 보시면요. Alexander Graham Bell은 사람들이 아호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원했대요. 자, wanted people to use the word ahoy.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5번 보시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as time went on 써주시고 나머지는 the Edison's greeting of hello 혹은 the Edison's greeting became more popular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중요했던 구문 포커스 놓치지 마시고요. 이어서 나오는 마무리 퀴즈까지 꼭 풀어주세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딩파워 중학 레벨 3를 함께하게 된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는 첫 강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친구들 이 강좌 어떻게 진행될지는 OT를 먼저 확인하고 수업 참여하는 게 좀 더 좋고요. 우리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어요. 예습은 필수다라고 매 강마다 써놓을 텐데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독해는요. 우리 친구들이 이 집을 짓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가장 먼저 집 짓을 때 필요한 벽돌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휘가 바로 그러한 벽돌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휘를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수업을 들어오면 우리 친구들은 오늘 독해는 포기하겠다라는 말과도 같아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멍하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재의 월드 팁, 키워드 부분에 어휘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반드시 미리 공부하고 수업에 참여해 줄 것을 좀 강조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미리 한번 오늘 부분을 독해를 스스로 해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에서 해석이 막히나, 내가 어느 정도 이 완벽하게 이 문장들이 해석이 되고 있나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을 선생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렇게 보면서 따라와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함께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예습 꼭 필수로 해주시고요. 우리 본격적인 독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항상 우리 친구들 독해에 힘을 실어줄 리딩 파워를 선생님이 제공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우리 오늘의 리딩 파워는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까? 같이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Let's take a look at today's reading power.

자, 우리 오늘의 리딩 파워는 바로 however라고 하는 연결어의 역할이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우리 친구들이 독해를 하다가 나중에 또 점점점 어려운 독해, 이제 고등학교 가서 또 어려운 독해를 공부하게 될때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연결어의 빈칸을 뚫고 어떤 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걸 묻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자, however는 역접의 신호등이라고 했습니다. 이 역접의 신호등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방향성을 이렇게 이렇게 잘 가다가 확 트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와 완전 상반된 얘기가 나오거나 전혀 예상치 못한 얘기가 나오거나 앞뒤가 반전이 이루어질 때 쓰는 것이 바로 역접의 신호등, however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앞에가 플러스가 나오다가 방향을 확 틀어서 마이너스로 전환한다든지 거꾸로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역할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연결어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독해 관점에서 이 연결어 however가 등장을 하면요. 앞에 말보다는 방향을 틀이 뒤에 말에 애화자가 하고자 하는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잊어도 된다. 뒤에 내용이 이제부터 진짜야.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야.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그런 주제의 신호다라고 봐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독해의 이 however가 등장을 할 건데요. 어떤 식으로 등장하고 글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쌤과 같이 한번 읽으면서 따라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독해의 짐은 네모 칸에 무언가를 선택해라라고 하면서 이어지거든요. 요거는 어법일 수도 있고 또 표현일 수도 있고 어휘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독해하면서 같이 어떤 게 맞는지 짚어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you think of birthday food, birthday cakes with burnt 또는

Burning candles probably come to mind. 자, 여러분들이 생일 음식을 떠올릴 때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왼절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 주어가 동사할 때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일 음식을 떠올릴 때면 생일 케이크.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어떤 생일 케이크냐면 이러면서 with로 소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사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어떤 생일 케이크인지 이제 수식을 받을 차례인데요. 여기에 지금 burned slate, burning slate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자마자 사실 출제자 의도가 명확하게 보여야 하는데, 바로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를 묻는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현재 분사 ing는 하는, 하고 있는 능동이자 진행의 해석이고요. 과거 분사 우리가 일명 PP라고 하죠. 뭐뭐든 뭐뭐 되어진 상태, 수동의 상태나 이미 완료된 상태를 나타내는 게 과거 분사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고르느냐? 바로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앞뒤에 명사를 꾸며줄 텐데요. 우리는 그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사의 입장이 되어서 내가 능동이자 진행이면 ing, 내가 당하는 입장이야? 이미 완료된 상태야? 그러면 PP를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수식을 받는 명사는 candles, 초란 말이죠. 우리가 초가 되어 보죠. 자, 그러면 생일 케이크 떠올려 봤을 때 케이크의 초들은 불이 다탄 상태가 아니라 불타고 있는 상태죠. 반짝반짝 초에 불이 붙어 있는 그런 생일 케이크.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에 불이 이미 다탄게 아니라 불타고 있는 초들이 꽂혀 있는 생일 케이크. 이렇게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답에 burning candle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생일 케이크가 come to mind 떠오를 겁니다. However, 자, 우리 오늘의 리딩 파워였습니다. 자, 앞에까지는, 아, 생일 음식? 그러면 생일 케이크지. 뭐니 뭐니 해도. 라고 생각한 여러분들의 통념을 부수기 위해서 however로 반전을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은, 글의 공기가 달라진다. 그쵸? 이 글의 공기가 어떻게 바뀔까? 아, 내가 생각했던 생일 케이크만이 음식은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얘기를 이제 화자가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내용은 잊어라. That is not the only food people eat on their birthday. 그쵸? 근데 그것만이 사람들이 생일에 먹는 유일한 음식은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는, 아, 그러면 China, 중국에서는 뭘 먹는지, 뒤에는 뭐, Russia 등등등 나오거든요. 이제 예시를 통해서 이 생일 케이크 뻔한 거 말고요. 어떤 다른 음식을 생일에 먹는지가 소개가 될수 있겠죠? 자, 먼저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이요, eat, 먹는데요. long noodles, 면이 긴, 면발이 긴 국수를 먹습니다. as their birthday lunch, 점심, 생일 점심으로 국수를 먹는데, 왜냐하면 they symbolize a long life. 그것들이 장수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they가 받는 것을 앞에 있는 long noodles, 복수 명사 받아요. 그쵸? 그대로 복수 명사를 받아줘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S 받아서 데이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Also, on certain birthdays like the 7th birthday. 또한 70세 생일, 그러니까 우리가 칠순잔치 이런 말 들어봤죠? 어르신들 칠순잔치 같은 특정한 생일에는요. 이렇게 됐죠? Red eggs are served. 빨간색 달걀이 제공이 되는데요. Because 또는 because of the color red symbolizes good fortune. 왜냐면 그 빨간색이 바로 행운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자, 요거의 문법 포인트, 바로 출제자 의도는 접속사냐, 전치사냐. Because 얘가 접속사예요. 그래서 문장 구조가 주어, 동사가 와야 합니다. 다시, because만 나오면 뒤에 주어, 동사 구조를 파악하자. 근데 because of로 끝났잖아요. 이제 전치사로 명사만 나와야 합니다. 동명사도 되고요. 어쨌든 명사만 가능합니다. 뒤에 문장 구조를 빠르게 파악합니다. The color red 주어였고요. Symbolizes 동사죠. 그래서 주어 동사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because 둘다 해석은 뭐뭐이기 때문에라고 해석은 동일합니다. 자, 이제 멕시코로 가보죠. In Mexico, a piñata is filled over냐 with냐.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는 바로 가볼까요? 사실 이 표현은 입에 붙여서 좀 암기를 해야 되는 표현이기는 합니다. Be filled with 해서
이제 우리가 뭐뭐로 가득 채워지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be filled with. 그러면 이제 뭐뭐로 가득 채워지다라는 뜻인데요. 근데 이거를 오브랑 좀 비교할 필요는 있어요. 여기서도 오브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거의 뜻이 같은데 전치사를 다르게 쓰는 표현 중에서 be full of가 있습니다. 뜻은 둘다 뭐뭐로 가득 채워지다, 가득 차 있다, 비슷하죠.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be filled with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누군가에 의해서 채워진 결과, be full of는 이미 채워진 상태에 초점을 좀 맞추는데요. 헷갈린다면 그냥 be filled는 with고 be full of랑 짝꿍이야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멕시코에서는 피냐타라고 하는 것이 요겁니다. 아이들이 생일 파티 때눈 가리고 막대기로 쳐서 사탕이 가득 된 통을 깨뜨리는 게 바로 이렇게 나와 있는 예쁜 피냐타인데요. 이게 채워집니다. 얘가 뭘로 채워지는 거이 아니? 캔디로 채워지고요. 자, 그 다음에 엔드 뒤에를 보니까 strong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 여기에는 필드와 병렬이에요. 이세가 둘다 걸립니다. 원래 스트링의 원형인데요. 이게 바로 매달다라는 뜻이고요. 우리는 피냐타 입장에서 보는 거죠. 이 피냐타 입장에서 채워지고 매달리는 거죠. 그렇죠? 매달려지는 상태일 테니까 이 자리도 PP의 형태를 쓰면서 병렬입니다. 그런데 위에 왜 매달려지냐면 for 투부 정사 구조가 눈에 들어와야 되고 for가 투하도록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누가? The blindfolded 하면 눈 가리개를 한 birthday child, 생일을 맞은 아이가 to crack open. 그러면 이렇게 막대기로 쳐서 딱 소리가 나게 깨는 겁니다. 다시 with a stick, 막대기로 이거를 딱 소리가 나게 쳐서 열수 있기 위해서 위에 매달려져 있습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In Russia, a pie is served instead of a birthday cake. 러시아에서는 생일 케이크 대신에란 뜻이죠. 대신에 파이가 제공이 됩니다. Well, one thing is certain. 뭐한 가지는 확실하네요. No matter what kind of food is served for birthdays, it's good.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자, no matter what kind 이러면 이 no matter what 자체가 무엇을 하던지 간에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단어로 바꾸면 whatever로도 바꿔볼 수가 있고요. 뜻은 같아요. 그리고 kind of가 종류에란 뜻이어서 어떤 종류의, 무슨 종류의 음식이 생일에 제공이 되던지 간에 어쨌든 좋다. 전부 다 좋지 않느냐. 이런 식의 글이었습니다. 자, 문제 풀이 가볼까요? 우리 1번 풀어봤는데요. A는 불타고 있는 초, burning candles. B는 뒤에 주어 동사의 구조로 Because 마지막은 be filled와 짝꿍이 되는 것은 with 였죠? 5번. 자, 계속해서 다음 각각의 상징하는 거 그래서 찾아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long nose는 여기에 있었고요. 이게 a long life를 상징하니까 먹는다고 장수를 상징하는 면이었고요. The color red가 상징하는 거 상징하다 그렇죠? 는 Good fortune, 행운이었습니다. 그대로 찾아서 정답 적어주시면 되고. 자, 마지막에 Well, one thing is certain. 한 가지는 확실하다. 여기에서 한 가지가 바로 생일에 whatever kind of food is served, 어떤 음식이 제공되든 it's good, 좋다라고 하는 마지막 문장 그대로 따와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윗글에서 찾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보면 in order to 하면 하기 위해서죠. Make spaghetti, 스파게티를 만들기 위해서 first 먼저 boil. 우리 아무래도 스파게티 하면 면이 떠오릅니다. 우리 면이 아까 뭐였죠? Noodles. 복수로 쓰는 게 낫겠죠? For about 8 minutes. 그러면 for about 대략 8분 정도 면을 먼저 삶아라.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은 I have always been lucky. 나는 항상 운이 좋았답니다. 그러니 바란대요. 이 운이, 이 행운이, 좀 전에도 봤잖아요. 바로 good fortune keeps on lasting for a long time. 좀 오래 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마무리 짓고 워크북으로 넘어가서 우리 친구들 어휘와 라이팅 실력도 쑥쑥 키워보도록 하죠.
자, 우리 오태에서 이야기했듯이 어휘 파트는 미리 빈칸 채워주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단어들 요렇게

이렇게 중요하게 나와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상징하다라는 단어 symbolize, 그리고 또 하나 certainly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특정한이란 뜻도 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라고 할때 확실한이란 뜻도 있다는 거. 두 가지 뜻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단어 자체가 ED로 끝나는 것은 형용사의 품사다. 수식하는 느낌으로 어휘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 blindfolded. 그러면 눈 가리개를 한 명사 수식하는 구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영장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우리 2번부터 해볼 거예요. 선생님과 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직접 꼭 풀어보셔야 되고. 자,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면발의 긴 국수를 먹는데 그것이 장수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주어진 말은 In China, people eat long noodles 까지는 다 나와 있어요. 자, 우리는 그것이 장수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한국말이랑 영어가 어순이 거의 반대죠. 그래서 우리 영어에서는 접속사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의 어순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because 먼저 넣고요. 그것들이 they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symbolize 뭐를? Along like 이 순서, 접속사, 주어, 동사의 순서를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우리 이제 4번으로 넘어갈 거니까 우리 친구들 또 3번 한번 직접 꼭 풀어보시고, 자, 멕시코에서는 in Mexico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피냐타가 사탕으로 채워지고, 자, 우리는 아마도 이 부분을 빈칸으로 채워야 되는 순서 같아요. 그쵸? And 그리고 strung up 하면 매달려진다였죠. For the blindfolded birthday child to crack open with a stick. 자, 이 문장이 좀 길잖아요. 중요한 것이 for이 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for가 to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맥에서는 to가 뭐뭐 하기 위해서거든요. 뭐뭐 하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 즉 for가 to 하도록. 그래서 해석해 보시면 The blindfolded birthday child. 그러면 눈 가리개를 한 생일을 맞은 아이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for가 있다고 해서 뭐뭐하기 위해서 이런 해석은 안 돼요. 그 아이가 to crack open with a stick. 막대로 쳐서 딱 소리를 내면서 깰수 있도록 이런 거야. 그래서 이게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더 꼼꼼하게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넣어야 되는 부분은 비교적 간단한데요. 피냐타가 사탕으로 채워지고 이 부분을 완성해 주시면 돼요. 자, a 피냐라. 이거 아까 우리 사진으로 만나봤었죠. 예쁘게 알록달록하게 생긴 그거를 딱 쳐서 깨는 건데 그 안은 is filled 전치사 with 였습니다. 근데 뭘로 채워줘요? candies. 쉽죠? 다시. A piñata is filled with candies 라고 빈칸을 대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우리가 be filled with 항상 짝꿍이 되니까 기억하자 그랬고요. 이거랑 비교해서 우리 be full of. be full은 of랑 또 짝꿍이다. 이것도 다시 한번 기억해서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5번 문장도 한번 배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을 위해 어떤 종류의 음식이 제공되어도 요거 중요했었죠. 그것은 좋다. 마지막에 끝이 나는데요. 자, 어떤 종류의 뭐뭐가 되더라도 이런 느낌. 뭐뭐가 뭐뭐 하더라도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쓸 때, no matter what을 씁니다. 근데 kind of가 종류의란 뜻이 있어서, no matter what kind of food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동사를 is served 넣어주면 되는 거죠. 다시. no matter what kind of food is served for birthdays. It's good. 자, 이렇게 우리 no matter what 구문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no matter what은 한 단어로, 그렇죠. whatever로도 바뀔 수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서. 자, 우리 완강 미션 풀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항상 여러분들 게시판에 남겨 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however는 앞 또는 뒤, 둘 중에 어디를 읽어야 작가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는지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서 정답 적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요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만의 문장을 만들 것을, 문제를 하나씩 추가를 할 겁니다. 내가 내 손으로 이 구문을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면 진짜 진짜 오래 가고 정말 내 걸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Be filled with를 활용해서 여러분만의 문장을 직접 한번 만들어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쌤이 잘 만들었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수동태 공부할 텐데요. 일단 지난 시간에는 수동태의 기본적인 개념, 형태, 의미 이런 것들 보면서 시제 그리고 조동사와 함께 쓰이는 것 이런 것들을 봤었어요. 근데 오늘은요, 일단 수동태의 부정문 의문문을 어떻게 만드느냐 한번 살펴볼 거고요. 다양한 형태의 문장의 수동태를 또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가 기본 규칙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사형식, 오형식, 그리고 이런 동사들이 있을 때는 또 조금 유의할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살펴보고, 동사구 수동태는 어떻게 하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수동태의 부정 의문문, 부정문 의문문. 이것은 부정문은 항상 낯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우리 수정태에 보면, 수동태에 보면, 비동사가 오죠. BPP잖아요. 그래서 PP보다는 비동사가 우리가 비동사에 초점을 맞춰서 얘가 시제도 가져가고 수도 가져갔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비동사의 부정문, 의문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예요? 비동사의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 not을 쓰죠. 그쵸? 그래서 긍정은 is loved라면 부정은 is not loved. 비동사와 PP 사이에 쓰는 거죠. 자, 의문문인, 비동사 의문문 어떻게 만들어요?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가죠? 마찬가지로 비동사만 주어 앞으로 가고 뒤에 PP는 그대로 남아있는 형태로 의문문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동사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조동사보다 비동사가 더 약하죠. 조동사 힘이 더 세요. 그래서 조동사가 부정도 가져가고 의문문 갈 때도 주어 앞으로 갔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cannot be loved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be, pp 사이에 not이 들어가지만 얘는 cannot be loved가 되는 거고 의문문도 마찬가지 조동사가 주어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be loved가 이게 동사의 원형 형태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can the book be loved by all?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떼놓고 보면 새로운 내용 같지만 우리는 이미 비동사의 부정문 의문문, 조동사의 부정문 의문문을 만들 줄 알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적용하고 접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동사가 있는 모든 문장은 뭐를 이용한다? 조동사를 이용한다. 조동사가 힘이 더 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 문제 몇개 풀어볼게요. 괄호 안에 이런 지시대로 문장을 바꿔 써라 라고 했고요. The train was delayed예요. 그죠? 기차가 지연이 된 거예요. 기차가 막 자기가 지연을 마음대로 할수 있진 않잖아요. 누군가 사람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지연이 된 거기 때문에 수동태를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부정해 볼게요. 부정한 not 어디에 쓸까요? 비동사와 PP 사이에. 그래서 the train wasn't delayed 또는 was not delayed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의문문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의문문인데 보니까 the book will be printed. will이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있고요. be, pp가 왔어요. 그러면 이때 의문문 어떻게 해요? 조동사 will만 주어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will the book be printed? be, pp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in Korea 그리고 물음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시작입니다. 사실 부정문, 의문문은 별거 아니었고요. 자,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인데, 자, 여러분들 사형식 문장 생각해 보면 목적어가 두 개잖아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래서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도 주어가 될수 있고, 얘도 주어가 될수 있어요. 그러면 수동태 문장이 몇개 나와요? 두 개. 목적어가 두 개라서 수동태 문장도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일단은 우리가 사형식을 이렇게 쓰죠. 주어, 동사,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누구에게,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무엇무엇을. 이게 사형식 문장이죠. 자, 얘를 일단 목적어, 동사 바로 뒤에 있는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것이 제일 기본 규칙이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얘는. 그래서 they가 오겠죠? 주격으로 바뀌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were given, 시제, 수, 일치해서 were given이 와요. 그 다음에 얘가 남았죠? 주어 동사를 바꾸고 나서, 아니,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목적으로 바꾸고 이렇게 나서 by 목적격, by 행위자는 문장의 끝에 쓰는 게 일단은 기본적이에요. 그래서 남아있는 직접 목적어를 그대로 문장 뒤에 써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by 행위자를 써주면 일단 기본적으로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되는 수동태는 완성이 돼요. 자, 그런데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쓰는 게 문제인데 사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 단계만

더 거치면 조금 더 쉬워요. 자, 우리 사형식 문장을 삼형식 문장으로 바꿀 수 있죠. 어떻게요? 얘네 둘의 자리를 바꾸면서 뭘 써요? 전치사를 썼죠. 그쵸? 그래서 삼형식으로 바꾸고 나서 수동태를 하면 좀더 간단해요. 자, 얘를 삼형식으로 바꿔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She gave가 되고요. 직접 목적어를 먼저 쓰죠? Card. 사실 이게 삼형식인 거죠. 근데 누구에게 줬어요? them, 그들에게 준 거죠? 그래서 to them. 이렇게 우리는 삼형식 동사로 쓰죠. 삼형식 문장으로 쓰죠. 그러면 삼형식으로 한번 바꿨어요. 자, 그러면 얘를 수동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자, 목적어, a card가 주어로 갑니다. 그리고 얘를 수와 시제에 맞게 was given으로 쓰죠. 그 다음에 뭐가 남아있어요? to them 남아있죠? to them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뭐 써요? she를 맨 끝으로 보내면서 by her 쓰는 거죠. 그러면 원래 수동태를 만드는 규칙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동태를 만들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얘를 만약에 바로 이렇게 하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전치사가 들어가요. 근데 어차피 이 전치사가 결국에는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필요한 전치사와 똑같기 때문에 선생님이 권하는 방식은 사형식 문장을 우리가 삼형식으로 만드는 거는 이미 배웠고 알고 있으니까 얘를 바꾸고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늘 하는 말, 계속 하다 보면 어떡해요? 이거 과정 생략하고 이것도 바로 만들 수 있다. 그 전까지는 4, 3, 그리고 수동태 2단계를 거치는 것을 선생님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어떤 전치사를 어떤 동사에 쓰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우리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할 때,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필요한데 그게 동사에 따라 다른데 결국 이게 뭐랑 똑같다고요?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필요한 전치사와 똑같더라. 그쵸? 그래서 얘는 굳이 지금 또 외울 필요 없죠.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to를 쓰는 것, for 쓰는 것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요. of는 ask 하나죠. 목적어가 question 또는 favor일 때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한다. 근데 삼형식 바꾸는 전치사와 동일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것도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별표, 별표. 자, 목적어가 두 개라서 수동태가 두 개가 되는데,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수동태의 기본적인 개념,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이 행위를 당하는 거다. 그래서 당하는 게 아니면 우리 소유나 상태의 타동사는 수동태 할수 없다. 이런 말 했었잖아요. 자, 그 비슷한 개념을 가져오면 좀 이해가 쉬운데요. 자, 이런 동사는 직접 목적어만 주어로 쓴다. 즉,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한 수동태를 쓸 수가 없다예요. 자, 원래는 둘다 되어야 하는데 얘는 왜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cook이란 동사를 예시로 써놨어요. 자, 아빠가 우리에게 간접 목적어죠. 저녁을 요리해 주셨어요. 그쵸? 자, 그러면 저녁을 요리해 주셨죠.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했을 때는 자, 얘를 삼형식으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for us가 되니까 dinner was cooked for us by dad. 이렇게 되죠. 그럼 해석해 볼까요? 저녁 식사가 뭐 했다? 뭐 되었다? 요리 되었다. 이렇게 되죠. 그죠? 요리 되었다. 우리를 위해서. 아빠에 의해서. 괜찮죠? 그죠? 그런데 us가 주어가 되는 거죠. we가 되고 we were cooked가 되고 원래 남아있던 직접 목적어는 그대로 쓰잖아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볼까요? 자, 요리하는 행위를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리 되었다? 너무 끔찍한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요리 당하다라는 느낌을 살려야 되는데 요리를 당하다라는 느낌으로 도저히 얘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이걸 선생님은 외우라고 권하지는 않고요. 해봐. 만들어봐. 안 되지. 어색하지? 틀렸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색해요. 그래서 보통 수동태는 선생님이 말했듯이 당하다라는 의미라서 이렇게 뭔가 요리되다, 뭐 만들어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가끔 들어서 예를 들면 tell 같은 동사는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사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쓰면 be told가 되기 때문에 말하는 걸 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누구에게 말했는데 그 사람은 내가 말하는 걸 당했죠. 그걸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반대말이 있어요. 듣다죠. 내가 말했으니까 듣는 거죠. 이런 수동태 돼요. 그리고 give도 마찬가지거든요. give가 주어요.

주어졌다라고도 할수 있는데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주는 행위를 당했어요. 내가 주면 상대방은 어때요? 반대말 있어요? 있죠. 받다. 그죠? 그래서 반대말이 있으면 수동태가 일단 다 돼요. 그죠? 그런데 요리하다, 요리되었다? 요리하다의 반대말이 없어요. 내가 요리했어요. 요리 안 하다? 우리는 요리 안 되었다?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반대말이 없거나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당하다라고 해석했을 때안될 때. 그죠? 받는 걸 당했어요. 그죠? 주는 걸 당하고 말하는 걸 당할 수 있죠. 근데 요리하는 걸 우리가 당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럴 때는 쓸수 없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시험에 나온다면 이 동사들을 좀 외우긴 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굳이 외우지 말고 한번 수동태로 만들어 보면서 아, 이 동사는 안 되네? 이 동사는 안 되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동사가 안 되는구나 추가를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얘도 꼭 별표 쳐놓고 복습할 때한번더 봐주세요. 그러면 A 문제 몇개 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전치사를 쓰세요 했네요. The letter was written 이에요. 자, 얘는 저 그냥 굳이 for 쓰는 거 아니죠? 우리가 to, for, of 쓸 때도 of는 예외적으로 하나고 기본이 to예요. 근데 예외적인 몇 단어만 for이거든요. 그래서 얘만 외우면 돼요. 나머진 다 to예요. 얘는 for 쓰는 동사 아니기 때문에 to 쓰면 됩니다. 자, 얘는요. ask네요. 그렇죠? was asked of her 이렇게 가야겠죠. ask는 of고요. 그다음에 was sold예요. sell 얘는 for 아니죠. 그래서 얘도 그냥 to him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에 따른 동사도 잘 기억을 해두셔야 이 수동태 문제에서도 틀리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러면 내신 기출 한번 볼게요.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했어요. 자, 스텔라가 나에게 소식을 말해준 거죠. 나에게 무엇을?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나에게 간접 목적어가 먼저 주어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I 과거니까 was told가 되고 직접 목적어 그대로 내려오죠. 그래서 I was told news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직접 목적어가 주어가 되면 여기서는 the news about the accident 얘를 끊어서 보면 사실 소식을 말했어요. 근데 소식인데 어떤 소식이에요? 얘네는 긴밀하죠. 뭐에 대한 소식이에요? 그 사고에 대한 소식이 들려졌다.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고에 대한 소식이 한 덩어리로 굉장히 긴밀하기 때문에 얘는 떼지 않고 이 자체로 여기에 주어로 씁니다. 그럼 뭐예요? 그 사고에 대한 소식은 was told겠죠? was told 역시 그대로 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위가 남죠? 얘는 어떻게 쓴다고요? 원래 얘는 삼형식으로 바꿀 때 to가 필요하니까 to me를 쓰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 소식이 나에게 들려왔다라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스텔라에 의해서.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말해짐을 당한 거니까 뭐라고 해석해요? 나는 들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반대말로 하시면 됩니다. 나는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둘다 가능한 동사였습니다. 자, 그 다음 유닛 9은 5형식 문장인데요. 자, 5형식 문장은 사실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원래 수동태 만드는 규칙 그대로예요. 근데 이 목적격 보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짝 헷갈리기 때문에 한번더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면 일단 목적어 있죠? 얘가 목적격 보어잖아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나 명사가 올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럴 때 어떻게 돼요? She was made 가요. 그 다음에 원래 목적격 보어를 그대로 남겨둡니다. 그대로 남겨두고 by him. 우리가 아는 규칙 똑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목적격 보어가 투부 정사일 때 볼까요? 자, 목적어가 주어로 옵니다. 수동태 갑니다. 그다음에 원래 있던 목적격 보어를 그냥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by 행위자 끝이에요. 사실 다른 규칙 없죠. 예외 없죠. 그죠? 얘는 예외 없어요. 근데 이제 4형식, 5형식 문장 구조 자체가 좀 복잡하고 명사, 형용사, 그리고 투부정사 막 다양하게 오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들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한 거다. 그냥 그대로 쓴다. 그대로 쓴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낯설 수 있는 게 수동태가 됐는데 목적어가 사라졌는데 뒤에 명사가 있는 거예요. 뭐지? 목적어가 주어로 가서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가 없어야 되는데, doctor? 뭔가 목적어 같잖아요. 동사 부분 뒤에 명사가 왔기 때문에. 근데 얘는 목적격 보어였구나.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헷갈리지 않도록. 그리고 형용사 올 때도 마찬가지. was

메이드 해피가 엄청 어색해 보이거든요. 능동태라고 생각했을 때는 동사 이렇게 메이드라는 동사 뒤에 해피가 온다? 너무 어색해요. 하지만 얘는 오형식이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투부정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원래 있는 그대로 살려서 쓴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A, 수동태로 바꾸시오. 한번 해볼까요? 주어, people 이고요. 동사, 거. 그다음에 힘. 얘가 목적어죠. 그리고 little bunny가 목적격 보어예요. 그러면 얘만 수동태 주어가 될수 있겠죠. 목적격 보어. 사형식 문장과는 다른 거죠. 얘는 목적어가 아니기 때문에 주어로 수동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he가 되고요. 현재 시제고 he니까 is cold가 되겠죠? 그리고 남아있던 목적격 보어 그대로 쓰고 마지막에 by people. 뭐 생략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he is called little bunny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다음 Noah keeps the place clean. Noah 주어, keeps 동사, the place가 목적어고 clean이라는 형용사가 목적격 보어예요. 그죠? 그래서 얘만 주어가 되어서 수동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The place 현재 3단현이네요. 그렇죠? is kept가 되겠죠. 예, PP형 kept를 쓰고 형용사 그대로 씁니다. 그죠?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noah 앞에는 뭐 써야 돼요? 전치사 by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the place is kept clean by noah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하나도 어려울 거 없죠. 그죠? 얘는 그대로다. 그냥 복잡해 보여서 낚일 수 있다. 요 정도의 경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닛 10은 지각 동사와 사역 동사의 수동태예요. 얘는 이제 조금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돼요. 자, 얘는 어떤 점에 유의를 해야 하느냐 보면요. 우리가 지각 동사, 사역 동사 여러분들 기억을 이제 더듬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지각 동사는 우리가 주어 쓰고요. 동사를 썼어요. 그리고 목적어를 쓰죠. 그리고 나서 뒤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오나요? 자,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그렇죠. 능동일 경우에는 동사의 원형이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행인 걸좀 강조해주고 싶어요. 그럼 뭐 써요? ing. 그렇죠. 현재 분사라는 ing를 씁니다. 그리고 만약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수동의 관계다. 그럼 뭐 써요? PP를 쓰죠. 과거 분사를 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원래 규칙대로라면 우리 앞에 오형식 했던 것처럼 목적어가 주어로 가요. 동사가 수동태가 돼요. 그리고 뭐예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있던 아이가 그대로 쓰고 그대로 남고 주어가 뒤로 가서 by 행위자 이렇게 가잖아요. 그거대로 하면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동사 원형일 때예요. 자, 다른 경우는 그냥 하면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We saw를 했어요. We saw the girl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노래 부르고 있는 걸 봤어요. 자, 우리는 그 소녀가 노래 부르는 걸 봤어요. 그러면 the girl was seen 되겠고요. 그냥 singing. 그죠? By us.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동사 원형일 때, 선생님 말했죠? 동사 원형일 때가 문제인데 왜 문제냐면 the boys 왔어요. 그죠? 그리고 수동태 왔어요. were seen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take만 쓰면요. 자, 여기가 분명히 동사 파트예요. 그쵸? BPP로. 근데 또 뒤에, 이건 동사야? 갑자기 동사 뒤에 동사가 오나? 왜 이렇게 오지? 라는 의문이 들어요. 근데 ing다. 그럼 ing 자체로는 동사 역할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까지 동사고 ing부터, 아, 여기부터는 동사가 아니네? 우리 알수 있어요. PP일 때, 여기까지 수동태고 PP니까 또 다른 PP가 왔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너무나 동사 같은 거죠. 동사 원형일 때는. 그래서 이때는 이 동사와 얘를 잘못 썼는지 아니면 이 동사를 써야 되는데 얘가 잘못 왔나? 헷갈리지 않도록 얘를 바꿔주는 거예요. 뭘로? 투부정사로. 그냥 투를 하나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the boys were seen take가 아니라 to take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인 경우는 누가 봐도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고, 동사 원형만 바꿔요. 그러면 이렇게 지각 동사일 때 우리가 목적격 보어의 동사 원형을 쓰고, 또 목적격 보어의 동사 원형을 쓰는 아이가 하나 더 있었잖아요. 바로 사역 동사입니다.
사역 동사는 ing 이런 거쓸수 없고 무조건 동사 원형이잖아요. 그래서 사역 동사일 때도 he made the driver stop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가 주어로 갑니다. the driver. 그다음에 was made 수동태 돼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stop 동사 원형만 쓰면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to stop이라고 동사를 살짝 변형해 주는 거죠. 그래서 to stop 하고 by him 이렇게 쓰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 정리하면 원래 동사 원형이었던 I는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to 부정사로 바꿔 쓰는데 분사일 때는 그죠? 분사일 때 ing든 pp든 이렇게 분사일 때는 원래 형태 그대로. 얘는 이미 동사의 형태에서 한번 변형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쓰고 얘만 바꾼다. 그렇죠? 동사 원형만 to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뭐또 to를 쓴다거나 이렇게 해서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외적인 이 지각 동사, 사역 동사, 수동태는 잘 정말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A 볼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했네요. 1번 He was seen to enter 또는 enter the house. 일단 우리는 배웠어요. 그쵸? 자, 지각동사야, 지각동사. was seen이에요. 그가 목격되었어요. 뭐 하는 게 목격됐어요? 집으로 들어가는 것. 여기서는 to enter 골라야겠죠. 원래는 뭐예요? 그쵸? 동사 saw가 왔을 거고, him enter 이렇게 되어 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수동태를 할 때는 반드시 to 동사 원형을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they were made. 자, 여기서도 물론 make는요, 사역 동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만들다라는 의미라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수동태, 그래서 made from, 뭐 made of 이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우리 by 대신에 쓰는 거. 그래서 그렇게도 쓸수 있어요.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고 사역 동사로 쓰였을 때, 원형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에 있었을 때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보니까 뒤에 동사가 오잖아요, stay. 근데 그게 to 부정사의 형태냐, ing의 형태냐인 거죠. 근데 그들은 되었다. 사역동사 시키는 거니까 시킴을 당한 거예요. 뭐 하도록 시킴을 당한 거예요? 실내에 머무르도록. 자, 그럼 여기서는 to stay가 되겠죠. 근데 선생님, ing가 있으면 ing는 그대로 써도 된다면서요. 왜둘다 정답이 아니고 얘만 정답이죠? 라는 생각이 드나요? 혹시? 자, 그러면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를 다시 구분하셔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호에 동사원형, ing, 분사 다올수 있어요. 그쵸? pp 다올수 있어요. 근데 사역동사잖아요. make는. 사역동사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관계가 능동일 때는 뭐만 와요? 동사원형만 와요. 그래서 무조건 to stay만 돼요. 분사가 원래 있었을 경우가 없는 거죠. 가능성 제로. 그쵸? 그래서 얘는 to stay만 돼요. 그럼 3번을 볼까요? You were seen이에요. 얘는 지각동사죠. 그쵸? 그래서 네가 목격이 된 거예요. 뭐 하는 게? 보니까 일단 shop 하면 쇼핑을 하다란 동사죠. 슈퍼마켓에서 쇼핑을 하는 것이 너가 목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는 shop, shopping. 이 중에서는 정답이 뭐예요? 그렇죠. shopping이죠. 그냥 shop. 동사 원형은 쓸수 없다. 만약에 뭘로 바꾸면 쓸수 있어요? to shop. to 동사 원형으로 바꾸면 쓸수 있는 거죠. 그죠? 지각 동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 to shop도 가능하고 그냥 shopping도 가능하다. 근데 사역 동사는 staying은 절대 절대 안 되고 to stay만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신 기출 한번 볼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말을 쓰시오 했어요. 공통이에요. 자, 여러분들 쭉 보시면 everyone must be made 하고 뒤에 동사 원형. 그다음에 are not allowed play 동사 원형이에요. 일단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to죠. 근데 좀 성질은 달라요. 자, 얘는 사역 동사라서 원래 원형 부정사였던 목적격 보호 앞에 to를 쓴 거고요. allow는 뭐예요? 원래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래 to 부정사였어요. 그래서 얘는 목적격 보호 to 부정사를 그대로 쓴 거죠. 어찌됐든 둘다 to가 필요한 건 맞아요. 그래서 얘는 오형식 문장을 만드는 거. 그죠? 수동태로 만드는 거잘 이해했는지, 얘는 사역동사를 수동태로 만드는 거잘 이해했는지, 그걸 각각 물어보고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동사구 수동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사구가 뭐예요? 구. 구라는 것은 단어가 여러 개 있다. 근데 그 중에 주어 동사는 없어요. 그럴 때 구라고 하거든요. 자, 동사구는
여러 개의 단어가 하나의 동사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수거처럼 외우는 거. 근데 이때 그럼 수동태를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 laugh

as이 동사 구예요. 그래서 그러면 얘가 동사니까 얘도 BPP, 얘도 BPP라고 해야 되나 싶은데 사실상 보면 얘는 진짜 동사지만 얘는 뭐예요? 전치사죠. 전치사가 동사와 합쳐져서 하나의 동사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원래 태생인 동사만 PP로 바꾸면 돼요. 그럼 얘만 바꾸면 되겠죠? The boy was left 쓰고 얘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써야 돼요. 동사에. 원래 left at 하나의 동사 구였기 때문에 그대로 붙여서 쓰고 마지막에 by 행위자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혹시나 빼먹고 안 쓰거나 떨어뜨렸으면 안 돼요. 얘네는 하나의 동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써야 한다.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동사구를 우리가 알아두어야지만 혹시나 예를 들어서 얘를 수동태로 be handed만 쓰고 in이 없어요. 그러면 어색하네? 잘못된 애를 우리가 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동사들은 여러분들이 문장을 다양하게 쓰는 것뿐만 아니라 수동태 할 때도 필요하니까 외워두셔야 합니다. 우리가 수거처럼 외우는 아이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laugh at, 무엇을 비웃다 이런 표현, turn down 이런 것들, 거절하다. 좀 어려운 표현이죠. 그리고 뭐 turn on, off는 다 아실 거고요. check out, 뭔가 책 빌리고 대출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turn down, 소리 줄이다, put off, 미루는 거죠. 그리고 뭐 run over, 차로 치는 거, 그렇죠? 그리고 bring up, 뭐 pay for, look down on 이런 것들 보면서 뭐 사실 뜻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건큰 의미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건 수거로 다세 개가 또는 두개 단어가 다 하나의 동사구나. 수동태 할때다 같이 묶어 써야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B에 있는 문제 1,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과거의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무시당했다라고 했어요. 무시하다, 깔보다, look down on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얘만. 그쵸? 진짜 태생이 동사잖아요. 얘만 수동태 형태로 일단 바꾸고 뒤에 애들을 붙여서 써준다. 그죠? 그래서 과거에 했고요. 여자들은 무시당했다 수동태가 되는 거죠. Women 얘는 복수고 과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Were looked 이렇게 수동태 되고 down on 그대로 써주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남자들에 의해서 무시당한 거죠. By man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on이 빠진다거나. 그죠? 그냥 looked 하고 by man만 쓴다거나 이러면 틀린 문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로 보면 뭐 down, on, by 이렇게 돼서 사실 잘 공부를 안 하면 굉장히 어색해 보이잖아요. 이 문장이 틀린 문장 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자. 원래 look down on이란 표현이 있다. 이걸 기억하셔요. 그다음 2번. 그 공포 영화는 관람객들에게 비웃음을 받았다. 관람객들에 의해서 사실은 비웃어진 거죠. 영어식으로 하면. 그래서 그 공포 영화는 자, laugh at이 비웃단데 그럼 비웃음을 당한 거니까 수동태로 씁니다. 단수고요. 과거예요. 그러면 was left. 얘만 동사를 바꾸면 되죠. PP로. 그리고 at도 써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써야 돼요? By the audience.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at, by가 연속으로 있어서 너무 어색하고 틀린 문장 같아요. 하지만 맞는 문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전치사나 부사 같이 와서 어색해 보이는 경우를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이게 맞는 문장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준비된 내용 모두 같이 살펴봤습니다. 수동태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 정말 깊이 있게 그리고 되게 다양하게 다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복습을 잘 하셔서 수동태도 여러분들 것으로 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본문에 있는 실전 문제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할 테니까 미리 풀어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21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금 네 번째 단원 대상을 설명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은요,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배웠던 내용을 총동원해서 한번 문제를 열심히 풀어볼 겁니다. 어떤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 바로 이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단원 정리 평가 1회 1번부터 14번까지 문제 풀어볼 건데요. 자, 아무래도 단원을 정리하는 평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웠는지 잘 떠올리면서 함께 풀어볼 겁니다. 우리 함께 차근차근 풀어보면 어떤 문제든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오늘의 공부 출발해보죠. 자, 단원 정리 평가 1회 문제 풀어보기 전에, 자, 이번에도 선생님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자, 간혹 어떤 친구들이요, 이렇게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공부가 재미가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당연한 거예요, 친구들. 공부라는 건, 어렵잖아요, 사실. 사람은 내가 어렵고 힘든 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바꿔 물어볼게요. 친구들은 공부와 재미있는 놀이 중에, 공부와 놀이 중에 뭐가 좋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선생님 당연히 놀이죠 라고 할 겁니다. 왜 놀이는 좋고 공부는 좀 싫을까요? 놀이는 재미있기 때문이죠. 놀이터에서 노는 것, 친구들과 보드게임 하는 것, 재미있는 놀이잖아요. 재미있기 때문에 놀이가 좋은 겁니다. 반면 공부는 어때요? 물론 재미있기도 하지만 내가 어려운 내용이, 내가 이해하기 좀 어렵거나 힘든 내용이 나오면 싫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싫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공부가 싫은 마음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왕 해야 하는 공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물론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공부를 하다가 내가 모르는 걸 알게 됐을 때, 내가 헷갈리는 걸 알게 됐을 때, 또는 내가 틀린 걸 다시 알게 됐을 때, 그때 그 짜릿함을 느끼면 좀 더 공부를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짜릿함을 나는 느껴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 물론 그냥 무작정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나의 공부를 하는 그 재미를 느끼면서, 그 공부하는 재미를 느끼고자 노력하면서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단원 정리 평가 문제 풀어볼 건데요. 이미 모두 배웠던 내용이지만 내가 좀 헷갈리거나 어려운 내용이 있었다면 오늘 이번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그 어려웠던 내용을 이해하는 그 짜릿함을 함께 느끼면서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단원 마무리 핵심 내용 한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것들 배웠잖아요. 우리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아, 맞아, 나 저런 거 배웠지? 라고 생각하며 차근차근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자고요. 자, 먼저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요, 이 설명하는 글의 구조를 알고 내용을 요약해봤습니다. 글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글의 구조가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말이죠. 자, 글의 구조란 바로 이거죠.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일정한 틀에 따라 글을 구성한 것이 바로 글의 구조입니다. 이거 안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외워야 됩니다. 글의 구조란 뭐라고요?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일정한 틀에 따라 글을 구성한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글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도 배웠습니다. 대표적인 글의 구조 크게 세 가지를 배웠는데요. 먼저 열거 구조를 배웠습니다. 그 특징과 그림인데요. 두 개 다 알아두어야 됩니다. 특징은 열거 구조는 이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해서 설명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열거 구조를 설명하면 대상의 여러 정보를 항목별로 정리해서 알려줄 수가 있었죠. 단서. 열거 구조를 알 수 있는 단서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첫째, 둘째, 셋째와 같은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열거 구조입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대상에 대해서 그 특징을 나열할게요.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면 열거

구조구나라는 것도 함께 우리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음은 우리 이런 구조도 배웠습니다. 순서구조죠. 시간이나 장소의 변화 또는 단계에 따라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는 방법이었죠. 이 구조로 설명하면 방법이나 절차를 차근차근 알려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이걸 하고 다음으로 이걸 하고 마지막으로 이걸 하세요.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글을 읽을 때뭐 이런 말이 나오면 무슨 구조다? 순서 구조다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잖아요. 이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고 이걸 하고 이걸 하고 이걸 하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무슨 구조? 순서 구조였습니다. 또이 구조도 배웠습니다. 열거 구조, 순서 구조에 이어 바로 비교와 대조 구조인데요. 이 구조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구조죠. 비교와 대조 구조는 두 가지 이상의 대상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설명하는 방법이었고요. 비교와 대조 구조로 설명하면 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고, 공통점을 드러내는 말에는 뭐 공통점, 뭐 비슷하게, 뭐 같게, 모두 이런 게 있고요. 차이점을 드러내는 말에는 차이점, 다르게, 반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이런 말이 등장한다면, 아하, 이 글은 비교와 대조 구조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림은 이런 그림이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대상이 모두 속하는 이 공통점이 있고, 각각의 특징에 해당하는 차이점이 있죠. 이렇게 또 비교와 대조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더, 글의 구조 대표적인 세 가지 구조, 열거 구조, 그리고 순서 구조, 비교와 대조 구조,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열심히 배웠던 것들이고요. 이것 말고도 우리 설명하는 글쓰기 단계도 배웠습니다. 맨 먼저 계획하고요. 계획하기 단계, 열심히 글을 씁니다. 글쓰기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가 열심히 쓴 글을 뭐 예를 들면 학급 누리집에 올리는 공유하기 단계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전체적인 일련의 과정을 되돌아보는 점검하기 단계, 계획하기, 글쓰기, 공유하기, 점검하기, 이렇게 설명하는 글쓰기의 네 가지 단계도 이번 단원에서 열심히 배워봤습니다. 우리 지금 이거 왜 했죠? 문제 풀기 위해서, 어떤 문제 풀기 위해서, 바로 이 단원 정리 평가 1회 문제 풀기 위해서 배운 내용 떠올려 봤습니다. 자, 배운 내용 차근차근 떠올리며 우리 1번 문제부터 한번 해결해 볼 텐데요. 1번부터 2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같이 보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글을 한번 먼저 볼까요? 태양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대요. 바로 나왔네요. 뭐예요? 첫째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 이 구조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첫째, 태양빛을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생활에 이용한대요. 둘째, 태양은 물이 순환, 도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고요. 셋째, 태양은 지구를 따뜻하게 하여 생물이 살아가기에 알맞은 환경을 만들어 준대요. 이처럼 태양은 우리 생활에 많은 이로움을 줍니다라고 했는데요. 이처럼이라는 것은요, 어떤 글의 구조를 파악하기보다는 그 앞에 나온 내용을 종합하는 데 사용하는 말이죠. 이처럼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 글의 구조를 알수 있는 단서는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첫째 대상의 특징을 나열하니까 바로 열거 구조라고 이렇게 우리가 또 글의 구조를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보죠. 1번인데요.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 보고 알맞은 것, 알맞지 않은 것 이런 문제는 선택지의 핵심 낱말을 찾아 그 앞뒤를 잘 보라고 했는데요. 1번부터 볼게요. 태양은 지구를 따뜻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뜻을 찾아볼까요? 여기 있지요? 어허, 맞네요. 자, 2번. 태양빛을 이용하여 전기를 만들 수 있다. 전기 찾아보죠. 빛도 찾아보고요. 빛, 전기, 맞아요. 다음 3번입니다. 태양은 우리 생활에 이로움과 해로움을 모두 준다라고 했는데요. 글 속에서 이로움과 해로움 찾아볼게요. 이로움은 여기 있는데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해로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3번이 알맞지 않네요. 4번. 태양은 물이 순환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한다라고 했습니다. 순환과 에너지를 찾아보면 둘째 들어있죠? 맞습니다. 5번. 태양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한 글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도 이런 문제 자주 나오잖아요. 국어에서. 알맞은 것, 알맞지 않은 것 나오면 선택지를 하나씩 봅니다. 그리고 낱말을 찾아보고 그 낱말을 위주로 앞뒤 문장을 자세히 보면서 이렇게 문제 풀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1번 정답 3번이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2번은 이 글은 어떤 구조를 사용하여 요약한 것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요약하기 나왔네요. 요약이 뭐예요? 긴 글을 중요한 내용에 따라 간추린 것이 바로 요약하기, 요약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글은 어떤 구조를 사용했냐?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첫째, 둘째, 셋째, 바로 열거 구조. 따라서 열거 구조, 열거 구조라고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열거 구조 정답 적어주고요. 이제 다음 문제 3번 가보죠. 자, 긴 글에서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정리하는 것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긴 글에서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정리하는 것. 설명하기, 주장하기, 요약하기, 발표하기, 열거하기 중에 요약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면 되는데요. 친구들은 글의 구조와 요약하기를 둘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더 떠올려 보죠. 글의 구조가 뭐라고요?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특정한 틀에 따라 글을 구성한 것. 이것이 바로 글의 구조이고요. 요약하기는 뭐라고요? 지금 보다시피 긴 글에서 모든 내용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정리한 것. 이것이 바로 요약하기다. 두 가지를 모두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두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말이죠. 자, 3번까지 해결해 봤고요. 계속해서 4번부터 6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아,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4번은 이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제목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으로 치면 얼굴이에요, 얼굴. 그러니까 글의 얼굴이기 때문에 어떤 글의 특정 부분만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것이 바로 제목입니다. 그래서 글을 한번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고 이 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것을 바로 제목으로 골라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글을 보죠. 자, 먼저 폐 연수막을 분리합니다. 라고 했어요. 먼저 나왔습니다. 자, 폐 연수막을 고정하는 데 사용한 각목, 각목이라는 건 각이진 어떤 두꺼운 그런 나무 막대를 이야기하죠. 종이집게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각목과 종이집게심을 빼낸 다음에 현수막 천으로 가방을 만들 수가 있대요. 아하, 가방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나왔습니다. 필요한 크기만큼 자르고 만들고 싶은 가방의 형태와 크기를 생각해 여유 있게 자르는 것이 좋대요. 폐 연수막에 인쇄된 사진이나 문구를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그 부분을 고려해 자른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가방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데요. 자, 그 뒤에 나왔습니다. 깨끗하게 세척해야 합니다. 씻어야 돼요. 길가에 걸려 있던 폐현수막은 먼지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미지근한 물에 주방 세제를 조금 넣고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가방 모양을 종이에 그려 틀을 만들고 그 틀을 폐 연수막 위에 대고 자른 다음 잘라낸 부분을 바느질합니다. 보통 연수막 뒷면을 가방의 겉면으로 하면 더 깔끔합니다. 마지막으로라고 했네요. 완성된 가방, 원하는 대로 꾸며 더욱 독창적인 작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환경 보호도 하면서 아름다운 생활용품도 만들 수 있대요. 일석이조입니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데요. 자, 이 글의 구조는 뭐예요? 먼저 분리해요. 다음으로 잘라요. 그뒤 씻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요. 먼저, 다음으로, 그 뒤, 마지막으로 단계에 따라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죠. 바로 열거 구조, 순서 구조, 비교와 대조 구조 중에서 바로 단계에 따라 설명하는 순서 구조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목은 뭘까요? 1번, 폐현수막의 용도. 2번, 폐현수막이 폐기된 까닭. 3번, 폐현수막을 씻는 방법. 자, 4번, 폐현수막을 분리배출하는 방법. 5번,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방법. 뭘까요? 이 글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것은, 그래요,
가방을 만드는 방법이겠죠. 무엇

것으로 이 폐현수막으로 말이죠. 따라서 4번 정답 5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5번 문제는 이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들었을 때 좋은 점은 무엇인지 한 가지만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환경 보호도 하면서 아름다운 생활용품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글의 내용을 참고해서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 보호도 하면서 환경 보호도 하면서 아름다운 생활 용품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글의 내용을 참고해서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요, 이렇게 말로 설명하듯이 문장으로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문제 6번 문제 만나보죠. 아, 이 글의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낼 때 알맞은 것 무엇입니까? 라고 있는데요. 이 글의 구조가 무슨 구조라고요?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순서 구조였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이 중에서 순서 구조에 알맞은 그림 찾아봐 라는 문제겠네요. 자, 그렇다면 선택지 1번부터 어떤 구조에 어울리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번입니다. 1번은 이 대상에 대해서 요렇게 나열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대상의 특징을 이렇게 나열하는 열거 구조에 어울리는 그림 열거 구조에 어울리네. 2번은 어때요? 두 가지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비교와 대조 구조에 어울리겠고요. 그리고 3번은요, 화살표 따라 이렇게 단계별로 내려가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순서 구조일 겁니다. 정답은 3번이지만 계속해서 보죠. 자, 4번은 이런 그림이에요. 이건 어떤 구조에 어울릴까요? 두 대상에 대해서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지금 칸이 이렇게 합쳐져 있죠?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차이점은 이렇고 이래요. 바로 뭐? 비교와 대조 구조에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4번 그림은 비교와 대조 구조에 어울리는 그림이고요. 자, 5번은 어때요? 1번과 비슷하죠? 어떤 대상에 대해 특징을 나열하는 구조, 열거 구조에 어울립니다. 우리가 주로 1, 2, 3번만 봤지만 이렇게 4번과 5번 그림을 보고 친구들은 비교와 대조 구조구나, 열거 구조구나, 이런 것도 알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 결국 이 글의 구조는 순서 구조이기 때문에 6번 문제의 정답은 3번으로 잘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까지 이렇게 열심히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7번 문제 만나볼 텐데요. 9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아,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글부터 보죠. 가입니다. 자, 소나무와 잣나무는 두 대상이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수 있는 나무래요. 이두 나무는 모두 나왔네요. 모두. A와 B 다. 상록수로 사계절 내내 잎이 푸릅니다. 아, 잎은 바늘처럼 가늘고 긴 침엽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나무 모두 상록수이자 침엽수다라는 것알수 있네요.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문단. 예, 소나무와 잣나무는 생김새에서 차이가 있대요. 다른 점이에요. 소나무는 십장생 가운데 하나로 잎이 두 개씩 한 묶음으로 나온대요. 아, 소나무의 나무 껍질은 거북 등껍질처럼 두껍고 깊게 갈라지며 위로 갈수록 붉은색을 띱니다. 반면 잣나무는 잎이 다섯 개씩 한 묶음으로 나옵니다. 잣나무의 나무 껍질은 비늘 모양이고 검은 빛을 띠는 갈색입니다. 그러니까 가는요, 두 나무 다 이래. 공통점을 이야기해 주는데 나는 생김새의 차이를 이야기해 주고 있네요. 다. 이 소나무와 잣나무는 각각 쓰임새가 다릅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차이예요. 소나무 줄기 겉에서 나온 송지는 현악기에 활에 발라 소리를 좋게 하는 데 쓰이고 소나무의 꽃가루인 송아가루는 다식을 만들어 먹는 데 쓰입니다. 잣나무의 열매인 잣은 고소하고 영양가가 높아 그대로 먹거나 여러 가지 음식 재료로 쓰인다라고 했고요. 라. 이처럼

종합하고 있죠. 비슷해 보이는 두 나무는 상록수이자 침엽수라는 공통점 나왔고요. 생김새와 쓰임새에서 차이점 나왔습니다. 소나무와 잣나무는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로 이로운 소중한 식물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글의 구조 뭘까요? 모두 차이, 쓰임새, 뭐 다르다, 공통점, 차이점 이런 낱말들로 미루어 보아 그래요. 두 가지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구조, 비교와 대조 구조라는 것알수 있습니다. 문제 만나보죠.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건 묻고 있습니다. 선택지 1번부터 차근차근 보죠. 잣나무는 십장생 가운데 하나라고 했는데요. 글을 한번 볼까요? 소나무가 그렇다고라고 했죠. 1번이 알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소나무와 잣나무는 모두 침엽수라고 했고, 잣나무의 나무 껍질은 비늘 모양이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4번 볼까요? 소나무는 잎이 두 개씩 한 묶음으로 나온다라고 했고요. 5번, 소나무의 송진은 현악계에 활에 발라 소리를 좋게 하는 데 쓰인다라고 했는데요. 송진을 찾고 그 뒤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정답 1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8번입니다. 두 나무의 공통점을 드러내는 말로 알맞은 건 묻고 있습니다. 차이, 반면, 다릅니다는 차이점. 그런데 모두는 둘다 그래요라는 공통점을 드러내는 말이지요. 이렇게 둘다 모두 상록수로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공통점을 드러내는 말 정답 1번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지는 문제 9번입니다. 두 나무의 차이점을 찾아 설명한 문단을 알맞게 짝지은 것 말하고 있는데요. 자, 다를 보면 나에서는요. 생김새에서 차이가 있어요. 차이점. 그리고 다는요, 쓰임새에서 이렇게 달라요. 차이점. 따라서 차이점을 찾아 설명한 문단은 바로 나와 다라는 것알수 있죠. 나, 다 찾으면 선택지 3번에 있기 때문에 9번 문제 정답 3번입니다. 자, 9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고요. 계속해서 10번 문제 보죠. 설명하는 글을 읽고 요약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 모두 골라 동그라미 하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1번. 글의 구조 생각해야죠. 열거인지 순서인지 비교와 대조인지 말이죠. 2번. 문단마다 뒷받침 문장을 찾아 밑줄을 긋는다. 뒷받침 문장은요. 굉장히 많을 수 있죠.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뒷받침 문장이기 때문에 뒷받침 문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야 되기 때문에 중심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중심 문장을 찾아야겠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고요. 3번. 전체 내용을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 좋습니다. 따라서 1번과 3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부터 13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역시 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첫째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라고 하네요. 아하, 이것만 봐도 우리는 열거 구조라는 것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에서는 어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둘째에서는 태풍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 요령, 대처 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1번 문제,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1번, 순서 구조로 쓴 글이다. 2번, 열거 구조로 쓴 글이다. 3번, 비교와 대조 구조로 쓴 글이다. 4번, 각 문단의 첫 문장이 중심 문장이다. 5번, 자연재해 종류와 발생 원인. 뭐가 정답이에요? 첫째, 둘째, 열거 구조이고요. 각 문단의 첫 문장이 중심 문장이 맞습니다. 첫째는 이러이러합니다. 그 뒤에는 뒷받침 문장. 둘째는 이러이러해요. 그 뒤에는 뒷받침 문장. 따라서 2번과 4번이 정답이고요. 자연재해의 종류와 발생 원인이 아니라, 뭐, 지진이 올 때는 이렇게 하세요. 태풍이 올 때는 이렇게 하세요. 자연재해별 대처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답으로 2번과 4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2번인데요. 물에 잠김을 뜻하는 낱말, 이 글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물에 잠김을 뜻하는 낱말은요, 바로 어디 있냐면, 삐빅삐빅, 여기 있어요. 침수. 그러니까 자주 침수되는 지역,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이란 말이거든요. 따라서, 낱말을 찾아 쓰면 두 글자로 침수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3번 문제. 둘째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첫째, 둘째, 중심 문장이
앞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합니다까지 적어주면 되겠네요. 둘째부터 쭉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태풍이 올 때에는 태풍이 올 때에는 자자 쓰시오는요 그대로 적어줘야 됩니다. 산이나 계곡, 하천, 방파제, 파도를 막기 위해 쌓은 둑, 방파제처럼 위험한 곳에 가지 않아야겠죠. 가지 않도록 합니다. 찾아 쓰시오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막 쓰면 안 됩니다. 보고 그대로 적어줘야 합니다. 찾아서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둘째, 태풍이 올 때에는 산이나 계곡, 하천, 방파제처럼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합니다. 잘 보고 중심 문장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바로 이 중심 문장을 뒷받침해주는 뒷받침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14번 문제 만나볼 건데요.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가부터 문단이 나오는데요. 1000년 넘게 울려 퍼진 종소리가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덕대왕 신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가는 이 성덕대왕 신종을 알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는 성덕대왕 신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까닭에 대해서, 그리고 다는 크기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라는 종소리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을 맺고 있죠.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 글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보죠. 이 날을 맞아 우리나라의 소중한 국가유산 가운데 하나인 성덕대왕 신종을 소개하기 위해 글을 썼어라고 했는데요. 자, 글의 앞부분에 이런 말이 나오죠. 국가유산 지킴이의 날을 맞아. 바로 우리의 소중한 국가유산 가운데 하나인 성덕대왕 신종을 알아보자라고 했잖아요. 어떤 날? 국가유산 지킴이의 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국가유산 지킴이의 날을 맞아 국가유산 지킴이의 날 이렇게 글에서 찾아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은요 14번 문제까지 열심히 한번 풀어봤는데요. 그냥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이번에도 수강후기 게시판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죠. 오늘의 질문 이겁니다. 아, 대상을 설명하는 글쓰기의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는데요. 우리 네 가지 단계 배웠습니다. 계획하기, 글쓰기, 공유하기, 점검하기 배웠는데요. 또그 안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었죠. 어디다가 수강후기 게시판에다가 이 글쓰기의 과정을 찬찬히 정리해주면 좋겠습니다. 배운 내용 떠올리면 말이죠. 자, 이번 시간은요, 14번 문제까지 풀어봤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15번 문제까지 다 풀어볼 거거든요. 아직 미리 풀어보지 않았다면 다음 시간까지 꼭 한번 미리 풀어보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또 봐요.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우리 과학 단원평가 내용 만나보고 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어요.

없습니다. 무색이죠. 레몬즙은 연한 노란색을 띠고 있네요. 색깔이 있어요. 묽은 염산은 무색입니다. 색깔이 없어요. 오렌지 주스는 어때요? 여기 점적병에 스포이트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색깔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회수 보일까요? 그렇죠. 색깔이 없어요. 무색인 거죠. 자, 색깔이 있는 용액끼리 바르게 묶인 것을 찾아볼 겁니다. 구연산 용액은 색깔이 없고 레몬즙 색깔 있고 묵은 염산 색깔 없고 오렌지 주스 색깔 있고 오렌지 주스 색깔 있고 석회수 색깔 없고 구연산 용액 색깔 없고 석회수도 색깔 없고 레몬즙 색깔 있고 오렌지 주스도 색깔이 있다. 그래서 바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2번 다음 용액의 공통점으로 오른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어요. 공통점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 가지 성질을 여러분들이 찾아봐야겠죠. 구연산 용액, 묽은 염산, 제빵소다 용액. 공통점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점적병에 이 용액들이 담겨 있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공통적으로 색깔이 없었어요. 모두 다 무색이었거든요. 그 다음 투명한 정도를 살펴봤더니 모두 다 투명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흔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거품이 3초 이상 유지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모두 다 유지가 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방금 찾았던 이 성질들 우리 보기에 있는지 한번 볼게요. 1번 투명하다? 그렇죠. 투명했습니다. 색깔이 있다? 아니죠. 색깔 모두 없었어요. 기포가 발생했나요? 아닙니다. 흔들었더니 거품이 3초를 가지 않았어요. 흔들었을 때 거품이 많이 생긴다? 아니고요. 용액 뒤에 있는 물체가 보이지 않는다? 아니죠. 투명해서 용액 뒤에 있는 물체가 보였습니다. 따라서 공통점을 찾아라. 바로 1번 투명하다를 찾아주면 되겠네요. 3번 석회수를 관찰한 결과로 옳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석회수를 관찰해서 옳은 것 찾아볼게요. 첫 번째, 투명하다. 투명한가요? 네, 투명합니다. 그 다음 2번, 색깔이 없다. 색깔이 없나요? 네, 색깔 없어요. 무색이죠. 투명하지 않다. 아닙니다. 연한 노란색이다도 아니에요. 흔든 뒤에도 거품이 유지됩니까? 아닙니다. 흔든 뒤에 거품이 유지되지 않아요. 옳은 것 두 가지를 골라라. 바로 1번 투명하다, 2번 색깔이 없다가 되겠죠. 1, 2번입니다. 4번 여러 가지 용액을 겉보기 성질로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라고 합니다. 자, 겉보기 성질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그렇죠. 색깔도 있고 투명한 정도도 있고 흔들었을 때 거품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그 다음 냄새 같은 것도 모두 다 겉보기 성질입니다. 용액을 분류할 때 용액의 색깔, 이것, 흔들었을 때 거품이 유지되는지 등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겉보기 성질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투명한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투명한 정도 또는 무엇이 있을까요? 냄새도 가능합니다. 냄새. 그런데 냄새를 맡을 때에는 직접 코를 갖다 대면 안 되고요. 손으로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서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겉보기 성질이에요. 5번 용액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합니다. 자, 분류하는 기준은 자 내가 분류할 때랑 옆에 있는 친구가 분류할 때 분류 결과가 서로 달라요. 그럼 기준이 옳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분류 기준은 누가 와서 분류를 해도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어야 좋은 분류 기준이에요. 투명한가? 분류 기준으로 알맞죠. 냄새가 나는가도 알맞아요. 색깔이 아름다운가는 어때요? 이것은 분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아름답다라는 것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분류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류 기준으로 알맞지 않고요. 흔들었을 때 거품이 유지되는가? 그렇죠. 분류 기준 될 수 있죠.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붉은색으로 변하게 하는가? 이것도 역시 분류 기준이 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용액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바로 3번 색깔이 아름다운가가 되겠습니다. 6번 용액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분류 기준으로 알맞은 말을 한 가지 쓰시오 라고 합니다. 자, 분류 기준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는 곳에 식초, 빨래비 눈물, 오렌지 주스가 들어있네요.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렇지 않다에 구연산 용액, 석회수, 제빵소다 용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한번 떠올려 볼게요. 아, 우리 점적병에 담겨 있었던 이 용액들? 그렇죠. 바로 분류 기준으로 색깔이 있는가가 알맞겠죠. 색깔이 있는가? 자, 우리 색깔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분류 기준을 세운다면 그렇다. 식초, 빨래미눈물, 오렌지 주스는 모두 색깔이 있다. 그리고 구연산 용액, 석회수, 그 다음 제빵소다 용액은 색깔이 없다.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고요. 다음 7번 중요한 문제죠.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물질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물질입니다. 물질 무엇일까요? 어떤 용액을 만났을 때 그 용액의 성질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물질이래요. 자, 이것만 봐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무엇인가요? 그렇죠. 바로 지시약이에요. 지시약. 자, 그 다음 설명도 볼게요. 색깔, 투명한 정도 등 겉보기 성질로 구별이 어려운 용액을 구별할 수 있다. 바로 지시약이 되는 거죠. 지시약의 종류에 무엇이 있었나요? 페놀프탈레인 용액, 리트머스 종이, 붉은 양배추 용액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다음 8번.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하게 하는 용액으로 오른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하게 한대요. 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하게 하는 용액은 바로 우리가 산성을 띠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 용액들은 우리가 산성 용액이라고 부르죠. 그럼 산성 용액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레몬즙, 식초, 그다음 구연산, 그다음 구연산 용액, 묽은 염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산성 용액이 되는 거죠. 석회수 염기성 용액, 레몬즙 산성 용액, 빨래비눗물 염기성 용액, 제빵소다 용액 역시 염기성 용액이죠.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도 염기성이에요. 그래서 바로 2번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하게 하는 산성 용액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번에서부터 10번이에요. 리트머스 종이가 어떤 용액을 만나 색깔이 변한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합니다. 리트머스 종이는 두 가지 색깔이 있었습니다. 우리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랑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있었거든요. 이 각각의 리트머스 종이가 용액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다릅니다. 색깔이 서로 다르게 반응을 하거든요. 먼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요. 우리 산성 용액을 만났을 때 붉게 변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 다음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는요. 염기성 용액을 만났을 때 푸르게 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9번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 변화로 알 수 있는 각 용액의 성질을 쓰시오 라고 했을 때 기억의 그림에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한 것으로 보아 이것은 기억이 산성 용액임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오른쪽 니은에 있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어떤 용액에 담갔어요. 그랬더니 푸른색으로 변했죠. 자, 그렇다면 이 용액의 성질은 바로 염기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 염기성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다음 10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9번과 같이 생각한 까닭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그러면 우리 이 지시약인 리트머스 종이의 성질을 우리가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요, 산성 용액을 만났을 때 붉게 변하는 성질이 있고, 그 다음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는 염기성 용액을 만났을 때 푸른색으로 변하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적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어때요? 이렇게 써준다면 여러분, 까닭. 잘 쓸 수 있겠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문장으로 풀어 쓰는 거예요. 11번 레몬즙과 석회수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각각 두세 방울 넣었을 때 색깔 변화로 오른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레몬즙이랑 석회수가 있습니다. 페놀프탈레인 용액, 즉 지시약을 두세 방울 넣어볼 건데요. 일단 레몬즙과 석회수의 색깔 변화가 서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질이 다르거든요. 레몬즙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산성을 가지고 있어요. 석회수는요? 네, 맞아요. 바로 염기성을 띱니다. 그러면 우리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만났을 때 색깔 변화 어떻게 될까요? 자, 산성 용액을 만나게 된다면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깔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염기성 용액을 만나게 된다면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이 염기성 용액을 붉은색으로 변하게 만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대로 답을 골라주면 되겠죠? 레몬즙은 색깔 변화 없음. 석회수는 붉은색으로 변화. 바로 1번이 정답이네요. 자, 나머지는 변화 없음, 변화 없음. 붉은색, 붉은색. 붉은색, 변화 없음. 붉은색, 푸른색. 모두 다 정답이 아닙니다. 따라서 1번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다음 12번. 붉은색 양배추 용액을 노란색 계열로 변하게 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노란색으로 변했대요. 붉은색 양배추 용액을 노랗게 변하게 한다고? 자, 우리 붉은색 양배추 용액은 산성 용액과 만났을 때 염기성 용액과 만났을 때 색깔 변화가 서로 달랐습니다. 산성 용액을 만나게 된다면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고요. 만약 염기성 용액을 만나게 된다면 푸른색 또는 노란색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노란색 계열로 변했다? 그러면 이 용액

염기성 용액이네 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거죠. 염기성 용액에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레몬즙은 산성이죠. 묽은 염산은요, 산성입니다. 오렌지 주스는요, 산성이에요. 구연산 용액은요, 그렇죠, 산성입니다. 자,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은 바로 염기성이에요. 그래서 묽은 양배추 용액과 만났을 때 노란색 계열로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13번, 어떤 용액에서 붉은 양배추 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용액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었을 때의 색깔 변화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생각을 한번더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첫 번째, 어떤 용액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용액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한번더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용액이 뭔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 볼게요. 붉은 양배추 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했대요. 그러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용액이 붉은 양배추 용액과 만났을 때 붉은색 계열로 변하나요? 그렇죠. 바로 산성을 띠고 있을 때 붉은 양배추 용액과 만나면 붉은색을 띠게 되죠. 아, 어떤 용액은 산성이야. 그러면 산성 용액이 페놀프탈레인 용액과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색깔이? 그렇죠. 색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깔은 변화 없다 또는 색깔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모두 정답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을 한번더 해보면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요. 다음 14번부터 15번입니다. 두부를 묽은 염산과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에 각각 넣은 후 변화를 관찰하였습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묽은 염산과 묽은 수산화나트륨이 담겨 있는 비커가 있어요. 여기에 두부를 퐁당 그리고 퐁당 넣어 볼 건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14번 중요한 문제. 묽은 염산에 넣은 두부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두부의 중요한 성분, 무엇이 있었나요? 구성 성분? 그렇죠. 바로 단백질이었어요. 단백질과 묽은 염산은 산성이잖아요? 산성 용액이 만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맞아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거품이 난다? 아니고요. 두부가 녹는다도 아니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정답입니다. 두부가 흐물흐물해진다? 아니고요. 두부가 녹으면서 용액이 뿌옇게 흐려진다도 역시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3번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15번. 위 실험 결과를 알수 있는 염기성 용액의 성질을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우리 두부를 양쪽에 둘다 넣었어요. 염산에 넣었을 때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에 만약에 두부를 넣었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래요. 두부가 흐물흐물해지면서 녹게 됩니다. 이를 통해 무엇을 알수 있냐면, 아, 염기성 용액은 단백질을 녹이는구나. 이런 성질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자, 이렇게 단원평가 1회를 모두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좋아요. 이번에는 단원평가 2회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단원평가 2회입니다. 단원평가 2회도 역시 문제는 15번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1번, 여러 가지 용액이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야 합니다. 1번, 레몬즙은 투명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투명하지 않아요. 약간 불투명하거든요. 그다음, 2번, 석회수의 색깔은 무색이다. 자, 무색이라고 하는 건 색깔이 없다는 거죠. 옳은 설명이에요. 3번, 빨래 삐는 물은 불투명하다. 그런가요? 네, 불투명해요. 자,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렇게 빨래비누 같은 것들을 이렇게 거품을 낸 다음 물에다가 한번 씻어보세요. 그러면 물이 뿌옇게 변하는 거볼수 있을 거거든요. 불투명한 거죠. 4번, 제빵소다 용액은 색깔이 없다. 그렇죠. 우리 제빵소다 용액도 색깔이 없었습니다. 5번,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은 하얀색이다라고 했어요. 하얀색인가요? 아닙니다. 색깔이 없어요. 무색이라고 했죠. 그럼 알맞은 거. 바로 알맞지 않은 것이니까 5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2번, 다음은 어떤 용액에 대한 설명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이 용액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고 한번 맞춰볼게요. 퀴즈, 주황색이다. 그리고 불투명하다. 냄새도 있고, 흔들면 거품이 바로 사라진다. 자, 그러면 이것은 석회수, 묽은 염산, 오렌지 주스, 빨래 삐는 물, 구연산 용액 중에 어떤 용액일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 주황색이다, 그리고 불투명하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오렌지 주스라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주황색을 띠고 있는 용액은 오렌지 주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답 3번이 되는 거죠. 3번 용액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분류 기준으로 알맞은 것을 한 가지 쓰시오라고 합니다. 분류 기준 몰라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분류를 해놓은 것들을 보니까 석회수, 묵은 염산, 묵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이 있어요. 공통점을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 그렇지 않다라고 분류해놓은 것을 보니까 레몬즙, 빨래 빼는 물, 오렌지 주스가 있습니다. 공통점을 생각해 볼게요.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투명한가? 투명하지 않은가?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도 있고, 또 색이 없는 것, 색이 있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럼 분류 기준으로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이렇게 그렇다에 들어가야 하니까 투명한가? 라고 분류 기준을 세운다면 그렇다. 여기에 이렇게 용액을 넣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에 다음과 같이 넣을 수 있겠죠. 저 또는 뭐라고 쓸 수도 있을까요? 아, 색이 없는가? 라고 기준을 세워볼 수도 있겠죠. 색이 없는가? 그러면 색이 없다. 색이 없지 않다.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분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와서 분류를 해도 똑같은 분류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4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묵은 염산, 묵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은 겉보기 성질이 같습니다. 이두 용액을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쓰시오. 자, 겉보기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겉에서 우리가 관찰했을 때 보이는 성질들을 말하는 거예요. 색깔이 있는지, 투명한지, 흔들었을 때 거품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또 어떤 냄새가 나는지. 그런데 이두 용액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있으면 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맞아요. 바로 지시약입니다. 용액의 성질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물질인 지시약을 사용하여 구분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또는 여러분 앞에 있는 설명은 생략해도 괜찮아요. 지시약을 사용하여 구분한다. 이렇게 썼으면 모두 정답입니다. 5번, 지시약이 아닌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지시약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물질의 성질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물질이에요. 지시약의 종류 우리가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아닌 것을 찾아볼게요. 제빵 소다 용액. 어머, 첫 번째부터 나왔네요. 지시약이 아닙니다. 붉은 양배추 용액, 페놀프탈레인 용액,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는 모두 다 지시약이에요. 그래서 지시약이 아닌 것을 하나만 찾는다면 바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다음과 같이 변하게 하는 용액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끝에 어떤 용액이 딱 닿았나 봐요. 그랬더니 색깔이 다음과 같이 변했어요. 무슨 색이에요? 그렇죠. 푸른색이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변하게 하는 성질은 어떤 성질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염기성이에요. 염기성. 그러면 우리 아래에 있는 이 용액들 중에서 염기성 용액을 찾아주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1번 레몬즙은 산성이죠? 2번 묽은 염산도 산성이에요. 오렌지 주스는요, 역시 산성입니다. 빨래 피는 물은요? 네, 바로 염기성이에요. 구연산 용액도 역시 산성이기 때문에 바로 정답은 4번 염기성 용액인 양 빨래 피는 물이 되는 거죠. 바로 4번. 이렇게 정답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7번에서부터 8번이에요. 석회수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석회수에 떨어뜨렸대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어떤 색깔 변화가 일어났어요. 색깔이 어떻게 변했나요? 네, 맞아요. 바로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7번 중요한 문제. 위 실험 결과를 보고 석회수가 산성 용액인지 염기성 용액인지 쓰시오라고 했어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붉은색으로 변하게 하는 용액의 성질은 어떤 성질일까요? 그렇죠. 바로 염기성이에요. 그래서 이 석회수는요, 바로 염기성 용액이구나라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8번, 7번과 같이 생각한 까닭을 쓰시오. 자, 이거 여러분 어렵지 않죠?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물질의 성질에 따라서 어떻게 색깔이 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쓰면 돼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염기성에서 붉게 변함으로 붉은색을 띤 석회수는 염기성 용액임을 알수 있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 문장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다음.

5번에서부터 10번. 붉은 양배추 용액을 여러 용액에 넣었을 때 색깔 변화가 비슷한 것끼리 짝지은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합니다. 붉은 양배추 용액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용액들에다가 붉은색 양배추 용액을 떨어뜨렸더니 어떤 것들은 붉은색 계열로 변했고 어떤 것들은 푸른색 또는 노란색 계열로 변했습니다. 9번 중요한 문제. 붉은 양배추 용액의 색깔 변화로 알수 있는 기역 니은 용액에 성질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붉은 양배추 용액은 어떤 성질을 만났을 때 이렇게 붉은색 계열로 변하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산성 용액을 만났을 때 붉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성질의 용액을 만났을 때 이렇게 푸른색 또는 노란색으로 변할까요? 그렇죠. 바로 염기성 용액을 만났을 때 붉은 양배추 용액은 푸른색 또는 노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에는 각각 산성 용액 그리고 염기성 용액이 들어가야 합니다. 다음 10번이에요. 니은 성질의 용액끼리 옳게 짝지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우리가 니은 뭐라고 했죠? 염기성이라고 했어요. 염기성 용액. 그러면 염기성 용액끼리 짝지은 것을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염기성 용액에만 밑줄을 쳐볼게요. 레몬즙 석회수. 석회수가 염기성 용액이죠. 구연산 용액 석회수. 석회수가 염기성 용액이에요. 구연산 용액, 오렌지 주스 둘다 산성 용액이고요. 제빵소다 용액, 빨래 비눗물. 자, 어디 있나요? 그렇죠. 바로 제빵소다도 염기성. 그다음 빨래 비눗물도 염기성. 정답은 4번이죠. 5번. 오렌지 주스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이 바로 염기성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다음 11번입니다. 여러 가지 용액을 페돌프탈레인 용액으로 분류한 결과와 리트머스 종이로 분류한 결과를 비교한 것입니다.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옳게 짝지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어요. 한번 여기에 있는 상자 안에 있는 글을 볼게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붉은색으로 변하게 한 용액과 어떤 색 리트머스 종이를 어떤 색으로 변하게 하는 용액은 성질이 같대요. 자, 그러면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붉은색으로 변하게 한이 용액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염기성 용액이 되겠죠. 그러면 염기성 용액은 어떤 리트머스 종이를 무슨 색으로 변하게 만들까요? 그렇죠. 바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용액이 되겠죠. 그래서 기역은 붉은색, 니은은 푸른색이 됩니다. 1번, 기역 붉은색, 니은 푸른색. 바로 정답 여기 있었네요. 2번 붉은색 주황색, 3번 푸른색 붉은색, 4번 푸른색 보라색, 5번 붉은색 노란색 모두 알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거예요. 다음 12번부터 13번입니다. 묽은 염산과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이 담긴 비커에 달걀 껍데기와 삶은 달걀 흰자를 각각 넣었습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묽은 염산을 담은 두 개의 비커에 삶은 달걀 흰자와 달걀 껍데기를 넣었어요. 묽은 수산화나트륨이 담긴 용액이 담긴 두 개의 비커에 달걀 껍데기와 삶은 달걀 흰자를 넣었어요. 12번. 위 실험에서 시간이 지난 후 변화가 나타나는 것에 기호를 모두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묽은 염산은요. 산성이죠. 그러면 산성은 어떤 성분과 만났을 때 거품이 나면서 녹는다고 했죠? 그렇죠. 바로 탄산 칼슘과 만났을 때예요. 그래서 달걀 껍데기와 만났을 때 거품이 나면서 녹게 됩니다. 삶은 달걀 흰자와 만났을 때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은요, 바로 염기성 용액이에요. 이 염기성 용액은요, 단백질과 만났을 때 흐물흐물해지면서 녹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녹이는 성질. 달걀 껍데기는 탄산 칼슘이 들어있고요. 삶은 달걀 흰자에는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녹이게 됩니다. 자, 시간이 지난 후 변화가 나타나는 것에 기호를 모두 쓰시오. 그럼 뭘 쓰면 돼요? 기역과 그리고 리을을 써주면 되겠죠. 이두 개의 비커에서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13번 위 실험으로 알수 있는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의 성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산성 용액은 달걀 껍데기에 있는 무엇을 녹이고 염기성 용액은 삶은 달걀 흰자에 있는 단백질을 녹인대요. 그러면 달걀 껍데기에 있는 성분 무엇일까요? 산성 용액과 만나면 거품을 내면서 녹아요. 바로 탄산 칼슘이죠. 탄산 칼슘. 이렇게 적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바로
달걀 껍데기에 주요

성분이 되겠죠? 다음 14번. 묽은 염산에 대리석 조각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묽은 염산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용액인가요? 그렇죠. 바로 산성을 가지고 있는 용액이에요. 그 다음, 대리석 조각에 있는 성분 중에 어떤 성분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요. 바로 탄산칼슘 성분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계란 껍데기처럼요. 그래서 산성 용액과 탄산칼슘이 만났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거품을 내면서 녹는다라고 했죠. 거품이 발생하면서 대리석 조각이 녹는다. 이렇게 쓴다면 서술형 정답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15번입니다.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과 반응하는 것을 옳게 짝지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은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용액인가요? 그렇죠. 바로 염기성을 가지고 있는 용액이에요. 그러면 반응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조금 전에 달걀 껍데기에는 탄산 칼슘이 있었다고 했고, 삶은 달걀 흰자에는 단백질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둘 중에 무엇과 반응한다고 했나요? 그렇죠. 바로 단백질과 반응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래에 있는 보기 중에서 단백질이 들어있는 것들을 골라주면 되겠죠? 자, 단백질이 있는 것에 밑줄 칠게요. 두부 단백질 있습니다. 달걀 껍데기는 아니죠. 대리석 조각 아니고요. 두부에 단백질 있어요. 삶은 달걀 흰자에 단백질 있어요. 두부에도 있습니다. 달걀 껍데기에는 없어요. 대리석 조각에도 단백질 없어요. 대리석 조각에 단백질 없어요. 삶은 달걀 흰자에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러면 반응하는 것을 옳게 짝지은 것을 찾아보라고 했잖아요. 자, 삶은 달걀 흰자와 두부에는 모두 다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 정답을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우리 단원 평가 2회까지 모두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어때요? 우리 1단원의 내용이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었죠?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단단 퀴즈입니다. 산성 용액 또는 염기성 용액은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깔을 붉은색으로 변화시킵니다. 자, 둘 중에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단원 평가 열심히 푼 친구들 모두 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1단원 단원 평가의 내용으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점한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 어떤 책 준비하라고 했죠? 그래요. 바로 북투 실전책 준비하라고 했죠? 학교 시험 만점학 문제 모두 풀어봤나요? 아주 잘했어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 핵심 복습해 볼 거고요. 그 다음 학교 시험 만점학 문제 1번부터 7번을 함께 해결해 볼 거예요. 여러분 모두 준비됐죠? 자, 그럼 우리 핵심 복습부터 만나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6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웠나요? 자, 크게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을 배웠고요. 두 번째는요. 글을 읽고 인물의 생각, 그리고 그 까닭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그럼 우리 먼저 첫 번째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여기에 선생님이 이렇게 빈 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중요한 낱말을 선생님이 골랐겠죠? 여러분, 빈 칸에 들어갈 낱말 무엇일지 미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찾기 위해서는요. 글의 무엇이 무엇인지 찾습니다. 자, 글의 무엇? 그렇죠. 바로 글의 제목. 글의 제목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왜 글의 제목을 먼저 찾아야 할까요? 우리가 일기를 쓸 때에도 내가 쓴 일기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낱말을 제목에 쓴다고 했죠. 시를 쓸 때에도 시에서 내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시의 제목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쓴 사람들이 신경 써서 써놓은 제목, 제목을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한 내용을 찾는 첫 번째 방법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나무뿌리는 무슨 일을 할까? 라는 글을 읽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제목만 보고도 나무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구나. 나무뿌리는 무슨 일을 할까? 라고 했으니까 나무뿌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겠구나 라는 걸 미리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글쓴이가 이 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글쓴이가 이 글에서 그렇죠. 알려주고 싶은 것.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글쓴이가 알려주고 싶은 것은 주로 어디에 나타나 있을까요? 제목을 읽고 나서 글의 시작 부분을 한번 보세요. 글의 앞부분에 보면 자,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라는 문장이 나올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글쓴이가 이 글에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예를 들어 나무뿌리는 무슨 일을 할까? 라는 글을 읽다 보면요. 나무뿌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봅시다. 라는 문장이 나와요. 나무뿌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고 싶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여러분 두 가지를 했다면 그 다음엔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읽어야 하는지 여러분도 감이 딱 올 거예요. 아, 나무뿌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고 싶다고? 오, 나무뿌리가 하는 일이 하나가 아닌가 봐. 여러 개가 있나 봐. 그럼 우리 이거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글을 읽는 거죠. 글의 내용을 모두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우리가 선생님이 글을 쓸 때에는 비슷한 내용끼리, 관련 있는 내용끼리 문장들을 모아서 하나의 문단으로 만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문단에는 중요한 문장이 하나씩은 꼭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중요한 문장은요, 제일 첫 번째 문장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문단의 제일 처음에는요,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또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낱말들이 나오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낱말을 찾았다면 그 바로 뒤에 있는 문장이 중요한 문장일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나무뿌리는 무슨 일을 할까? 라는 글을 읽고 나서 글을 쭉 읽다 보니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걸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뿌리가 하는 일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무뿌리는 땅 속에서 나무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줍니다. 이 내용이 첫 번째. 나무는 필요한 물과 영양분을 뿌리를 이용해 흙에서 얻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였어요. 나무뿌리는 잎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을 모아두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내용이었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려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 이제 잘 알겠죠? 그 다음, 우리 2번 단원, 6단원에서는요, 인물의 생각과 그 까닭을 찾는 방법도 알아보았어요. 그러면 인물의 생각, 그리고 까닭은 왜 찾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걸 왜 파악하면서 글을 읽어야 할까요? 제일 아래에 나와 있어요. 인물의 생각과 그 까닭을 파악하며 글을 읽으면 인물과 글을 더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글을 잘 이해하면 어때요? 그래요. 더 재미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너는 이렇게 생각했구나.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군.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했군. 밑줄을 치면서 읽어보면 나중에 머릿속에 정리하기도 훨씬 쉬워진다는 거예요. 역시 선생님이 중요한 낱말 몇 가지 빈칸으로 만들어 보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답을 맞춰보세요. 인물의 생각과 그 까닭은 주로 인물의 이것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인물의 생각,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인물의 무얼 통해서 알수 있다고 했나요? 그래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물의 말이었어요. 인물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본다면 그 인물의 생각을 알수 있는 거예요. 말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다음, 인물의 말 이외에 인물의 생각을 나타내는 부분이나 인물의 무엇과 무엇 등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말 말고 선생님, 무엇과 무엇으로도 알수 있나요? 그래요. 바로 인물의 행동이나 또는 표정 등을 통해서도 인물의 생각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할때 친구가 말하는 것도 듣지만 친구의 표정도 보죠. 친구의 어떤 행동도 보잖아요. 이렇게 말, 행동, 표정이 모두 다 인물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도 볼게요. 인물의 말에서 생각을 찾고, 그 다음 말에서 생각에 대한 좋은 점, 옳은 점 등이 뒷받침하는 내용이 나온 부분에서 까닭을 찾습니다. 인물이 어떤 말을 했어요. 그 다음 그 생각에 대해서 좋은 점, 옳은 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까닭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를 들어서 글을 한번 볼게요. 수연이네 가족회의라는 글 만나보았는데요. 여기에 수연이네 가족들이 나와서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나왔냐면, 아빠, 엄마, 수연이, 수진이가 나왔어요. 이 중에서 아빠와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지 선생님과 함께 찾아볼게요.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밑줄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자, 먼저 인물, 아빠입니다. 아빠는 시골에 있는 친척집에 가면 좋겠어.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면 반가울 거야. 너희도 가면 좋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름방학에 가족여행을 갈 장소, 이곳을 정할 때 아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빠의 생각은 어디에 가자? 그래요. 바로 시골에 있는 친척집에 가자. 이렇게 생각하신 까닭은 무엇인가요?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면 반가울 테니까. 시골에 있는 친척집에 가자라는 건 아빠의 생각이에요. 친척들을 만나면 반가울 거야 라는 건 아빠가 이렇게 생각한 까닭 또는 우리 까닭과 비슷한 말 무엇이 있죠? 그래요. 바로 이유가 됩니다. 까닭 또는 이유가 되겠죠? 그럼 이제 엄마의 말씀에서도 한번 찾아볼게요. 엄마,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그런데 산으로 가는 건 어때요? 산에서 부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 더위를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들아, 너희도 산에 가면 귀여운 다람쥐와 예쁜 꽃도 많이 볼수 있단다. 산으로 가는 건 어떠니? 여기에서 엄마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가족 여행 장소로 어딜 가면 좋겠다? 그래요, 바로 산으로 가면 좋겠다. 이게 엄마의 생각이죠. 산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까닭도 나왔죠. 바로 여기 있어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 더위를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귀여운 다람쥐와 예쁜 꽃도 많이 볼수 있단다. 이 부분이 엄마가 이렇게 생각하신 까닭 또는 이유가 되겠죠. 여러분도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리했다면 예쁘게 표로 정리해 볼 수도 있어요. 인물, 가고 싶은 곳, 즉 생각이죠. 그리고 가고 싶은 까닭, 그렇게 생각한 까닭.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글의 내용을 조금 더잘 정리할 수 있답니다. 이제 우리 확인 문제도 한번 만나볼게요.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라고 합니다.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 크게 세 가지 알아봤죠? 첫 번째, 글의 제목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두 번째, 글에서 글쓴이가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세 번째, 글에서 중요한 내용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이렇게 세 가지였죠? 1번부터 볼게요. 글의 제목이 무엇인지 찾습니다. 와, 정답 여기 있었네요. 글의 제목이 무엇인지 찾는 것,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으로 알맞은 내용이죠. 2번, 글이 짧은 글인지 긴 글인지 살펴봅니다. 글이 긴 글인지 짧은 글인지는 중요한 내용을 찾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3번, 글쓴이가 알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글쓴이가 알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그렇죠. 중요한 내용을 찾기 위해서는 글쓴이가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잘 찾아보아야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찾는 방법으로 알맞습니다. 정답은 1번, 3번에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핵심 내용 복습해 보았고요. 이제 학교 시험 만점학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학교 시험 만점학 문제 1번부터 7번까지 만나볼 거예요. 여러분 모두 준비됐죠? 1번 문제부터 만나볼게요. 다음 광고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여러분, 이 광고 기억하나요? 그래요. 바로 공공장소에서의 예절이라는 광고였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볼수 있게 만들어서 뭔가 좋은 일을 하게 만드는 좋은 영향을 주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우리는 공익 광고라고 불러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실천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만든 광고인 거죠. 자, 우리 광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볼게요. 첫 번째 장면, 버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띠링띠링 울리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 앉아 계시던 이 여자분은요, 큰 목소리로 여보세요 한 것이 아니라 작은 목소리로 입을 가리면서 조용히 통화를 했어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버스를 탈때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이었죠. 어떤 배려예요? 조용한 배려인 거죠. 그 다음 2번 그림도 볼게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래요. 두분다 승강기를 타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모차를 끌고 어떤 여자분이 오신 거예요. 유모차를 끌고 오시다 보니까 승강기의 단추를 누르려면 유모차를 두고 옆으로 이동해서 다시 단추를 눌러야 해요. 이걸 보고 이 옆에 계시던 분은요, 대신 승강기 단추를 눌러줍니다. 어때요?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배려죠? 3번 상황도 한번 볼게요. 아, 여기에 있는 이 남자분이 여기에 있는 쓰레기통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쓰레기를 버리려고 했어요. 내 것만 그냥 버려야지? 그것이 아니라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정리해두지 않았던 쓰레기까지 모두 정리해서 버려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더러워 보일 수 있잖아요. 내가 조금 귀찮아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더러워 보일 수 있으니 이걸 깨끗하게 치워야겠다. 바로 깨끗한 배려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는 여자아이가 한 명 나와요. 그리고 이런 글자가 보입니다. 함께 배려하면 함께 행복해집니다. 여러 사람들이 하는 작은 배려가 모이면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의 광고였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 광고를 보고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지 않았나요? 예를 들면, 아, 나도 생활 속에서 이렇게 작은 배려를 실천해야겠다. 라던가, 아, 저렇게 배려를 받으면 정말 기분 좋겠다. 라던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나 느낌 같은 것들을 머릿속에 정리해 보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냥 광고를 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내 생각을 정리해 두면요. 머릿속에 조금 더 오래 남거든요. 이제 우리 문제 만나볼게요. 1번, 무엇에 관한 광고인가요? 라고 합니다. 1번부터 볼게요. 안전? 안전에 관한 광고는? 아니었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는 내용이었어요. 위생? 위생은 뭔가 깨끗하게, 더럽지 않게 하는 것을 우리가 위생적이다 라고 하죠. 이것은 이 광고의 내용과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3번, 배려. 그래요. 정답 여기 있었네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조금 배려하면 모두가 행복해진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광고였어요. 4번, 인사. 인사하는 내용은 아니었죠? 표정도 알맞지 않습니다. 1번의 정답은 3번, 배려가 됩니다. 2번이에요. 장면 2에서 유모차와 함께 타는 아이 엄마가 편하게 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행동을 쓰세요. 여기에 있는 이 여자분이 유모차와 함께 타는 아이 엄마를 편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어떤 행동을 했나요? 그래요. 옆으로 가서 승강기 단추를 대신 눌러주었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승강기에 단추를 대신 눌러주었다 또는 눌렀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뭔가 짐을 많이 들고 있거나 유모차를 끌고 있는 어른이 계실 때에는 여러분이 어렵지 않다면 승강기 단추 대신 한번 눌러주세요. 또는 저 멀리서 뛰어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승강기에 열린 단추 눌러주고 있는 거, 이것도 아주 고마운 배려가 될 거예요. 다음 3번 문제예요. 이 광고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이 광고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지 그걸 찾아보라는 거예요. 1번, 서로 배려하면서 살자. 그렇죠. 함께 배려하면 함께 행복해집니다. 우리 서로 배려하면서 살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죠? 2번, 나를 위해 더 많이 배려하자. 나를 위해 더 많이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더 많이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2번은 알맞지 않은 설명. 이 광고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예요. 이 광고를 보며 들었던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바르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래요. 여기 두 친구가 있어요. 현수와 미혜인데요. 현수와 미혜가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볼게요. 현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 어때요? 잘 말했나요? 그래요. 현수는 현수가 배려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았다 라고 자신의 생각을 잘 이야기했어요. 미혜, 배려받는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느낄 것 같아. 배려받는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느낄 것 같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어떤 배려를 해준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고맙다고 느낄 거예요.
세상에 당연한 배려는 없으니까요.

이해는 알맞지 않아요. 따라서 바르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라고 한다면 현수라고 써주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부터 7번 문제도 한번 만나볼게요. 5번부터 7번 문제는요, 글이 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글의 처음 시작을 보니까 줄넘기라는 낱말이 나오네요. 여러분 기억하죠? 그래요, 바로 줄넘기의 좋은 점이라는 글이었어요. 이 글에서 어떤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지 선생님과 함께 밑줄 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줄넘기를 하면 몸이 튼튼해집니다. 줄넘기는 몸 전체를 움직여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줄넘기를 하면 심장, 뼈 따위가 튼튼해지고 몸의 근육이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나요? 그래요, 선생님이 핵심 복습에서 이야기했죠. 네, 맞아요.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라는 낱말이 나왔다면 그 바로 다음에 있는 문장이 중요한 문장일 때가 많다라고 했죠. 먼저, 줄넘기를 하면 몸이 튼튼해집니다.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장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내용. 줄넘기는 몸 전체를 움직여서 하는 운동이에요. 심장, 뼈 따위가 튼튼해져요. 근육이 더 많아져요. 이 문장들은 모두 다 줄넘기를 하면 몸이 튼튼해집니다. 라는 문장을 뒷받침하는 문장이에요. 사실 없어도 되지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 있는 문장들인 거죠. 다음도 볼게요. 다음으로 줄넘기는 친구들과 재미있게 할수 있습니다. 줄넘기는 동작을 바꿔가며 뛸수 있고 여러 명이 함께 모여 뛸 수도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장을 찾으라면 다음으로 다음에 있는 줄넘기는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할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이 뒤에 있는 문장들, 동작을 바꿔가며 할수 있고, 여러 명이 함께 모여뛸 수도 있고, 지루하지도 않다라는 건 모두 뒷받침하는 문장이 되겠죠. 다음, 마지막으로 줄넘기는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할수 있는 운동입니다. 줄넘기는 간단한 도구인 줄과 줄넘기를 할수 있는 작은 공간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장은 마지막으로 다음에 있는 줄넘기는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할수 있는 운동입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이렇게 글에서 중요한 내용을 찾아서 밑줄을 친다면요, 여러분들이 글을 한번 읽을 때에도 중요한 내용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글을 다시 읽을 때,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글을 다시 읽을 때 중요한 내용을 조금 더 빠르게 찾아볼 수 있겠죠? 5번이에요. 이 글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글에서는요, 줄넘기가 어떤 점이 좋은지, 줄넘기는요, 몸도 튼튼해지고요, 재미있게 할 수도 있고요, 손쉽게, 아주 쉽게 할수 있다라는 점들이 있어요, 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건 모두 다 줄넘기의 좋은 점이죠. 그럼 우리 1번부터 볼게요. 줄넘기의 좋은 점.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겠죠. 2번 줄넘기를 했던 경험이나 3번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 또는 4번 줄넘기를 할때 주의할 점. 5번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운동. 전부 다이 글의 제목으로는 알맞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그걸 가장 잘 대표하는 것이 제목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줄넘기의 좋은 점이 됩니다. 6번이에요. 줄넘기를 할때 튼튼해지는 것은 무엇인지 쓰세요 라고 합니다. 줄넘기를 하면 무언가 튼튼해진대요. 줄넘기를 하면 몸이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줄넘기를 하면 심장, 뼈 따위가 튼튼해지고 라고 했어요. 그러면 줄넘기를 할때 튼튼해지는 것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총세 가지가 있는 거죠. 바로 몸,

0: 몸이 튼튼해집니다. 또는 심장이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뼈도 튼튼해집니다. 선생님처럼 이렇게 낱말을 써도 괜찮고요. 또는 몸이 튼튼해집니다. 심장과 뼈가 튼튼해집니다. 라고 문장으로 써도 됩니다. 7번이에요. 중요한 문제죠? 이 글의 중요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가위표를 하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 아닌 것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1번 봅니다. 줄넘기는 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내용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2번, 줄넘기를 하면 몸이 튼튼해집니다. 중요한 내용일까요? 3번, 줄넘기는 친구들과 재미있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내용일까요? 우리 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 글을 읽어보면 중요한 문장들 어디에 주로 나와 있다고 했나요? 그래요. 문단의 가장 앞부분에 많이 나와 있다고 했어요. 한번 보면, 먼저 줄넘기를 하면 몸이 튼튼해집니다. 중요한 문장. 그리고 나머지 문장들은 이 중요한 문장을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줄넘기는 친구들과 재미있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문장이 있고요. 나머지는 뒷받침하는 문장. 마지막으로 줄넘기는 언제 어디에서나 손쉽게 할수 있는 운동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문장이었죠. 그러면 중요한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문제를 다시 봤어요. 줄넘기는 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문장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줄넘기는요, 손쉽게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줄이 필요합니다라는 건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뒷받침해주는 문장이었죠. 줄넘기를 하면 몸이 튼튼해집니다. 이것은 중요한 내용 잘 정리한 거고요. 줄넘기는 친구들과 재미있게 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요한 내용을 잘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 정답은 1번에 가위표를 해주면 되겠네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안내할 만점왕 퀴즈입니다. 줄넘기를 하면 심장 뼈 따위가 이렇게 되고 몸의 근육이 더 많아집니다. 빈칸에 알맞은 낱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선생님 톡톡에 정답을 올려놓을게요. 선생님과 함께 오늘도 만점왕 나라 떠나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학교 시험 만점한 문제, 나머지 문제들을 해결해 볼 거예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우리 국어 5단원 공부하고 있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요.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자라는 글의 두 번째 문단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세 번째 문단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두 번째 문단은요.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문단이었죠. 첫째 이유,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점을 말하고

흘러간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며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의 인터뷰를 가지고 와서 이유를 뒷받침하고 있죠? 자, 따라서 이 인터뷰의 내용은 뭐가 됩니까? 근거가 됨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은 생태계를 파괴하는구나 뒷받침하고 있죠?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플랑크톤이 해양 생물의 먹이가 되어 해양 생물을 오염하고 이는 먹이 사슬을 통해 결국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우리 친구들 먹이 사슬 알죠? 플랑크톤은요, 이제 물결에 떠다니는 작은 생물을 플랑크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다에 사는 해양 생물이 플랑크톤을 먹어요. 자, 그런데 그 해양 생물을 누가 먹어요? 인간이 먹죠. 이는 먹이 사슬을 통해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즉, 생태계가 파괴되면 이것은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생태계를 보호하려면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글쓴이의 주장이 다시 한번 나오죠. 자, 따라서 이 문단에서는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본론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문단 읽어볼게요. 다음으로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보자. 아, 지금부터 실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우리 서론 부분에서 글쓴이가 뭐라고 했냐면 주장을 이야기하고 지금부터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점과 실천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예고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은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점이었고요. 이제 네 번째 문단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읽어볼게요. 첫째, 어떻게 하면 미세 플라스틱 줄일 수 있나요?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고 재활용을 철저히 하면 된대요. 한국방송공사 2022년에 따르면 자 지금 인용한 자료이지요? 한국방송공사에서 만든 자료인데 2022년에 발표한 자료예요.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은 대부분 매립되거나 자연에 그대로 버려진다고 한다. 재활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매립된대요. 땅에 그냥 묻힌대요. 그리고 그냥 버려진대요.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나가 지구를 병들게 하고 인류의 건강에 해로움을 끼쳐요. 자, 지구촌이라는 낱말 나왔는데 우리 세계화라는 것을 배울 때 많이 들었던 낱말이죠. 지구촌, 지구가 하나의 마을처럼 가깝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일회용 플라스틱 병 대신 뭐를 사용하래요? 텀블러나 재사용할 수 있는 컵을 사용하래요. 즉,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래요. 이렇게. 그리고 플라스틱 분리 배출을 올바르게 하래요. 재활용을 철저히. 플라스틱 분리 배출을 올바르게 한다면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실천 방법까지 이야기를 해주니까 글쓴이의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지죠. 자, 그럼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문제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운데 자료를 만든 사람이나 기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그럼 앞에 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 네모, 신문. 자료를 만든 기관? 맞죠? 맞네요? 자, 니은, 생태계. 이거는 그냥 생태계라는 낱말이죠? 아니고요. 자, 그리고 디귿, 한국방송공사 2022년 자료를 만든 기관 맞지요? 자, 그리고 리을은 지구촌입니다. 이건 그냥 낱말이죠. 자, 따라서 우리 여기에서 자료를 만든 사람이나 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기역과 디귿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28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미세 플라스틱은 생태계를 파괴한다. 이런 말 있었죠? 2번, 일회용 플라스틱 벽 대신에 일회용 플라스틱 병 대신에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니죠. 이 종이컵도 일회용이잖아요. 자, 일회용 플라스틱 병 대신에 텀블러나 재사용할 수 있는 컵을 사용하라고 했죠. 3번,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플랑크톤은 해양 생물의 먹이가 되죠. 자,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플랑크톤은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끼치죠. 먹이 사슬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이 해양 생물을 먹잖아요. 5번, 전 세계에서 버려진 플라스틱은 대부분 매

대립되거나 자연에 그대로 버려진다. 이런 내용 있었죠.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건몇 번? 2번임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어서 2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인용의 출처를 밝힐 때 필요한 요소의 기호를 순서대로 쓰시오. 자, 우리 인용의 출처를 밝힐 때에 이러한 내용을 적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순서로 적으면 좋다라고 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표 기억나나요? 자, 이런 순서로 적어주면 됩니다. 자료를 만든 사람이나 기관 적고, 이제 괄호 열고 자료를 만든 시기, 그리고 쉼표 찍고, 인용한 자료의 명, 쉼표 찍고, 자료가 실린 곳, 이 순서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필요한 요소 순서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 자료를 만든 사람이나 기관이죠? 라. 그리고 시기를 적어줍니다. 다. 그리고 인용한 자료의 명, 나. 그리고 자료가 실린 곳, 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뒷부분의 글 이어서 읽어볼게요. 자, 둘째,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 둘째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법을 만들고 친환경 재료를 개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는 법을 만들재요. 자, 미국에서는 2015년 마이크로비드 금지법이 시행되어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고 있대요. 자, 미국의 사례를 가져다가 이야기하고 있죠. 자, 마이크로비드 금지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이크로비드는요, 미세 플라스틱 중에서 더 작은 거. 우리 5mm 이하인 플라스틱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마이크로비드는요, 1mm 이하인 미세 플라스틱을 마이크로비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마이크로비드는요, 우리 생활에 되게 자주 사용됐었어요. 화장품이나 치약에 이 마이크로비드가 들어갔었습니다. 헉, 진짜요? 네, 진짜예요. 자, 우리 화장품 떠올려 보면 스크럽 같은 거 있죠? 자, 이 미세 플라스틱, 마이크로비드가 화장품에 들어가면 이렇게 스크럽을 할때이 알갱이가 이 각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약에도 마이크로비드가 들어갔어요. 우리 치약에 마이크로비드가 들어가면 이 미세 플라스틱이 마이크로비드가 이 치아 표면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나 치석 같은 것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이나 치약 같은 곳에 마이크로비드를 활용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화장품, 치약 어디에서 사용하죠? 세면대에서 사용하죠. 그럼 우리가 양치하고 퇴 뱉고 이제 그 물이 하수구를 통해서 갈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이크로비드는요, 굉장히 크기가 작기 때문에 하수 처리장에서 이것을 걸러낼 수가 없어요. 그럼 그대로 강을 따라 바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생태계가 오염되겠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2015년에 마이크로비드 금지법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는 법을 만든 사례를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마이크로비드가 이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이 마련되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생기는 환경 오염을 줄이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자, 그리고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해. 자,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뭐예요? 바로 친환경 재료가 되겠죠. 자, 생분해성 플라스틱은요, 착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이제 자연에서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입니다. 옥수수 빨대 같은 것이 이제 생분해성 플라스틱인데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해 사용을 확대하면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 자, 일반 플라스틱은 버려지면 썩는데 500년 이상이 걸리죠. 자, 그런데 생분해성 플라스틱은요, 수개월 안에 완전히 분해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친환경 재료를 개발하고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는 법을 만들자. 구체적인 실천 방법 두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여섯 번째 문단, 마지막 문단 읽어볼 건데요.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는 이유와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살펴보았죠. 자, 앞에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나가야 할 때이다. 생활하면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려고 실천한 작은 노력이 모이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구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 자, 글쓴이의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강조하고 있죠. 우리 모두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 더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미래를 만들자라고 글쓴이가 마지막으로 주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주장하는 글 결론 부분에서는 앞에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글쓴이의 주장을 강조하는 것.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글과 관련 있는 어떤 그림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다른 기관이, 다른 사람이 그린 것이에요.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출처를 밝히고 있죠. 자, 출처, 땡땡. 국립생태원. 그렇다면, 아, 이 그림을 만든 기관이 국립생태원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고, 자, 괄호 열고 2023년이에요. 아, 이 그림을 2023년에 제작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쉼표 찍고, 이제 자료명이죠. 고래가 플라스틱을 먹는다고요. 아, 이 그림의 제목이 고래가 플라스틱을 먹는다고 요구나. 이제 알수 있겠고. 그렇다면 이 그림이 실린 곳이 어디지? 국립생태원 누리소통망에 이 그림이 실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출처를 통해서 알수 있어요. 출처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알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30번 문제입니다. 본론에서 주로 다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세요. 자, 본론에서 주로 다룬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론에서는요, 주장에 대한 이유와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이야기했죠. 자, 그런데 이 본론에서는 두 가지 크게 이야기했어요.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는 이유, 그쵸? 왜 미세 플라스틱이 좋지 않은지 그거 얘기했고요. 또 줄이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 이야기했죠? 첫째, 둘째, 첫째, 둘째. 그렇게.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는 이유가 맞죠. 자, 2번.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어떤 친구들은 이 보기를 보고 굉장히 고민해요. 선생님. 지금 여기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는 실천 방법을 얘기했잖아요? 그 실천을, 그 방법을 실천하면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2번도 답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친구들. 지금 이 글에서 얘기한 건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는 실천 방법을 얘기한 거죠. 물론 그 방법을 실천하면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드는 방법, 이건 굉장히 넓은 개념 아닙니까? 이 외에도 뭐 이제 인권을 존중한다거나 아니면 전쟁을 막는다거나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자, 그런 것도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따라서 이 보기는 굉장히 넓은 말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국어에서 글을 읽을 때요, 구체성과 범위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헷갈릴 경우에는 나머지 보기를 보고 생각해 주어도 되겠습니다. 자, 아니고요. 3번.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는 까닭을 얘기하진 않았죠. 자, 4번. 친환경 재료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까닭. 자, 우리 친환경 재료를 개발하자라고 실천 방법에 나오긴 했지만, 이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까닭이 나오진 않았어요. 자, 5번.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 방법 나왔죠. 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1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1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기역, 니은, 디귿 가운데 글쓴이의 주장을 더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기호를 쓰시오. 자, 주장의 신뢰성을 준다라는 건 뭐예요? 구체적인 자료, 객관적인 자료라는 겁니다. 자, 그럼 기역, 미국에서는 2015년 마이크로비드 금지법이 시행되어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거 뭐예요? 객관적 자료죠? 신뢰성을 줍니다. 니은은 이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 나가야 할 때이다. 디귿, 우리 모두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 더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미래를 만들자. 이건 글쓴이의 주관적인 생각이잖아요. 자, 따라서 주장을 더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기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32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전체의 주장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이 글에서 뭐 하자고 하고 있어요?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자라고 하고 있죠. 제목에서도 나옵니다. 1번,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가 전체 주장이 되겠습니다. 1번이죠?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아니죠. 줄이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었죠. 자, 3번, 친환경 재료 개발을 위해 환경부에 대해 알아야 한다? 아니고요. 생활 속의 작은 노력으로는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어렵다? 자, 우리 구체적인 실천 방법 그래서 얘기해 줬잖아요. 아니고요. 5번, 마이크로비드 금지법을 확대시켜서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늘리자. 자, 마이크로비드 금지법은요, 이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앞뒤가 맞지 않죠? 자,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는 글한편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5단원에서 주장하는 글두편 읽었어요.
자, 그럼 이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아, 주장하는 글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이 직접 표현할 차례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먼저 학교에서 주장하는 말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자료를 조사해서 우리 친구들 생각을 정리해서 교실 앞에 나와서 이제 주장하는 말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도 우리가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설득력 있는 주장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장하는 말을 하면 좋을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과정을.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주장하는 글, 주장하는 말하기는요, 결국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글, 설득하는 말하기입니다. 자, 따라서 가장 먼저 우리 주변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 그물로 떠올려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떠올려 볼수 있겠죠. 첫 번째, 편식 문제. 요즘 학생들이 맛있는 음식만 골라서 먹어요. 아, 이 편식 문제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편식 문제가 이제 주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교 폭력 문제. 이것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죠. 또 아니면 인터넷 중독 혹은 교통 안전 문제. 자, 이렇게 우리 생활 주변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주장과 이유와 근거를 잘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 하나를 선택합니다. 자, 선생님은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연습해 볼 건데 인터넷 중독 문제를 선택해 볼게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정했어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제 내가 정한 문제를 정하고 발표 목적과 대상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일단 내가 정한 문제부터 적어 볼게요. 자, 어떤 문제를 정했죠? 인터넷 중독 문제.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주장하는 말을 해야지. 자, 이렇게 문제를 정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생성하기 전에 발표 목적과 대상, 내 발표를 들을 대상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발표 목적. 발표 목적에 따라 어떤 말을 할지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자, 따라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할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은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자. 이 위험성을 알리면서 인터넷 사용을 할 때에 이게 잘 제한해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야겠다. 자, 이렇게 발표 목적을 정했습니다.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발표 내용에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돼요? 인터넷에 중독됐을 때 어떤 점이 위험한지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내용은 주장에 대한 이유로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죠. 자, 이렇게 발표 목적을 정하고, 그리고 대상, 나는 우리 학급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야지. 자, 그러면 친구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 친구들의 수준을 내가 아니까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해야겠다. 우리 친구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내용으로 내가 조사해서 말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이제 주장하는 말하기잖아요. 주장과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주장은 뭐라고 하지? 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이자라고 주장을 하자. 자, 그리고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아까 발표 목적 뭐였죠? 그래요.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자. 그러면 인터넷에 중독되면 이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이자라고 주장해 볼까? 하고 이유를 생각할 수 있어요. 친구들, 이유는요. 주장에 대한 까닭,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내가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와 주장에 관련이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있어야 하죠. 자, 이것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인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유를 이렇게 들어봐야지. 첫 번째,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이자라고 주장해보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인터넷을 오래 사용하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하면서 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이자고 주장해보자.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인터넷을 오래 사용하면 인터넷에 중독되어서 친구들과 교류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친구들과도 멀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하면서 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이자고 주장해 보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주장과 이유를 생각해야 하고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유에 대한 무엇을 제시해야 할까요? 그렇죠.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인 근거를 이제 우리 친구들이 제시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근거는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잖아요. 이거는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근거 자료는 조사해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유를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럼 이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면 집중력이 떨어진다라고 내가 지금 이유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런 이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 자료나 설문조사 결과가 있을까? 자,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글에 붙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거 자료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일단은 주장과 이유를 생각하는 부분도 어려워하는데 이 부분을 정말 어려워해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거를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실행할 때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자, 그래도 해봐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근거를 찾는 방법. 자, 인터넷에서 주제와 관련 있는 동영상이나 기사나 통계 자료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선택한 문제가 뭐예요? 인터넷 중독이죠? 자, 그러면 인터넷 검색창에 인터넷 중독이라고 낱말을 쳐서 검색해 봅니다. 자, 그럼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동영상 혹은 기사 혹은 통계 자료를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런 자료를 친구들이 읽어야 돼요.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선생님 자료 못 찾겠어요. 이건 안 돼요. 읽고, 이 자료 내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겠는데? 하면 이제 그 자료를 가져다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인용할 때 출처를 밝혀야 되겠죠. 자, 그리고 혹은 신문에서 주장과 관련 있는 기사를 찾아볼 수도 있겠고요. 또 주제와 관련 있는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그럼 그책 속에 다양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나 전문가 의견 같은 것들을 검색해서 이런 자료를 근거로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유가 아까 세 가지 있었죠. 자, 이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 찾아서 적으세요. 또이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 찾아서 적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아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장 이유 근거가 완성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주장하는 말하기의 짜임도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자, 서론에는 어떤 내용 들어가야 한다고 했어요? 문제와 주장. 그리고 본론에는 이유와 근거. 결론은 요약, 정리, 주장, 강조.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서론, 본론, 결론에 어떤 말을 할 것인지 핵심 낱말과 핵심 문장을 넣어서 자료를 만들고 이제 교실 앞에 나가서 발표하면 되겠습니다. 자, 알았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장하는 말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우리 주변의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주장을 발표하는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할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자, 발표 목적 생각해야 되겠죠. 발표 주제도 정해야 되겠죠. 발표 후 소감? 이거는 발표를 하고 나서잖아요. 계획하기 단계는 아니죠. 알맞지 않는 것의 동그라미. 그리고 4번 발표를 들을 대상도 미리 계획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34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유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는 방법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하은이,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돼? 아니요, 설문조사 결과 근거로 사용하면 좋죠. 진영, 인터넷에서 내가 정한 문제와 관련 있는 동영상이나 기사, 통계 자료를 더 찾아볼 거야. 너무 좋아요. 주원이, 신문에서 주장과 관련 있는 기사를 찾기보다는 부모님께 여쭤본 뒤 부모님의 생각을 근거로 사용할 거야? 친구들, 근거는요,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거예요. 자, 따라서 부모님의 생각을 근거로 사용하면 안 되죠. 자, 따라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진영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35번입니다. 근거를 들어 이유를 뒷받침하는 글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1번,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면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거는 이유가 되겠죠? 네모대학교 박모 교수님의 견해에 따르면, 자, 이게 뭐예요? 근거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유와 근거를 이야기한 거는 1번이 되겠죠? 2번, 요즘 많은 사람

0: 상황이 인터넷을 생활에서 분리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여야 한다. 주장이죠. 왜냐하면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유죠. 자, 근거를 들어 이유를 뒷받침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멋지게 발표를 하면 되고요. 자, 주장하는 글을 발표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론에는 문제를 제기하고 주장을 말해요. 본론에서는 주장의 이유와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말하고 결론에서는 주장을 강조하고 내용을 정리하고 또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 이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36번. 이유나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이유와 근거가 관련 있는가? 관련 있어야죠. 주장과 이유 관련 있는가? 관련 있어야죠. 주장이 이유를 잘 설명하는가? 자, 이유가 주장을 설명해야 되죠. 아니죠. 근거의 출처 믿을 수 있는가? 근거가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인가? 좋습니다. 알맞지 않은 거 3번이 되겠고요. 이어서 37번입니다. 주장하는 글의 짜임에 맞게 글을 발표하는 방법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문제를 제기하고 주장을 말하는 것은 서론이 되겠죠. 주장의 이유와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본론에서 많이 했죠. 자,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거나 글의 내용을 정리하는 건 결론 부분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8번 문제입니다. 친구의 발표를 듣고 잘한 점에 대해 잘못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누리, 내가 정리한 이유는 주장을 잘 설명하는 타당한 내용이었어. 괜찮죠? 자, 세범이, 내가 인용한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의 사진은 출처를 믿을 수 있어서 좋았어. 이것도 좋고요. 주영이, 내가 인용한 어린이 동그라미 일보의 표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주관적인 자료라서 설득력이 있었어. 자,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주관적 자료가 아니라 객관적 자료여야 합니다. 따라서 잘못 말한 친구는 주영이가 되겠네요. 자,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이랑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주장하는 글이나 말하기에서 자료의 출처를 밝히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우리 친구들 공부한 내용 바탕으로 정답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자, 월요일에는 우리 또 가정 영어로 시작해야죠.
1: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해 보아요.
0: 자, 오늘은요. 엄마와 에어컨 전쟁. 아하. Part 1 되겠습니다.
1: 엄마랑 진짜 에어컨 가지고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저도.
0: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어머님들이 이 에어컨 그 전기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시거든요.
1: 당연하죠. 아니, 오늘은 틀까? 너무 더운데? 오늘은 틀자. 저는 주로 엄마, 선풍기를 앞에 두고 있어봐. 시원해.
0: 아, 네. 이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덥다.
1: 그럼.
0: 근데 너무 덥거든요.
1: 그쵸.
0: 저는 특히나 더위를 정말 못 참아요.
1: 아오.
0: 그래서 저희 어머니 더울 때 이렇게 가만 계신 거 보면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생각이 들어요.
1: 우리 마유쌤은 엄동설한 애도 계속 부채질 하시잖아요.
0: 저는 무조건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엄마와 에어컨 전쟁 파트 1 한번 네. 가볼 거고요.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에어컨이 왜 19도로 설정되어 있니?
1: 어우, 예민하다.
0: 와우.
1: 예민하시다.
0: 이제 앞에 일자 들어가면은
1: 네.
0: 완전히 이제 패닉하시는
1: 아우, 여기가
0: 거예요.
1: 무슨 이글루니? 남극이야? 이거 뒷문장으로 나와줘야 돼요.
0: 아,
1: 예.
0: 19도면 그래도 좀 진짜 좀 춥게 해놓은 케이스이긴 한데.
1: 그쵸. 요즘에 이제 권장하는 온도가 사실 26도
0: 아,
1: 이럴걸요?
0: 맞아요.
1: 예,
0: 근데 또
1: 25도?
0: 급하게 더웠나 봐요. 자, 다음 미션 2는요. 아,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냥 선풍기를 틀어. 아,
1: 아.
0: 저는 그렇게 하면 그냥 더 덥던데요. 뜨거운 팬 이렇게.
1: 그쵸. 왜냐면 선풍기 바람은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오죠.
0: 그렇죠. 더
1: 예.
0: 그냥 더운 바람을 후 불어주는 느낌.
1: 맞아요.
0: 오케이,
1: 아.
0: 다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니, 잠시만. 아니, 이거 에어컨이 왜 19도로 설정이 되어 있니?
2: What,
1: 응?
2: mom? What,
1: my son?
2: mom? What's wrong?
1: This is so cold.
2: Huh?
1: So cold. This, 19, 저기,
2: 19.
1: 19,
2: Yeah.
1: air conditioner?
2: Yeah.
1: Yeah, it's so cold.
2: Oh.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1: 응?
2: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1: 숨쉬기 더, 어머. 아, 이 정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냥, 저 선풍기 틀어.
2: I'll turn on the fan as well.
1: 그래,
2: Two?
1: 팬. 응.
2: Both?
1: 아, 보스 말고, 에어 컨디셔널 오프 앤드 온 팬. 오케이?
2: Mom,
1: 응.
2: it's like 35 degrees outside.
1: Outside is 35?
2: Yeah.
1: But here is just 30. It's
2: 30.
1: okay.
2: I can't breathe.
1: Fan is okay. Fan is okay.
2: No, Mom.
1: 에어컨 꺼. 아휴, 됐다.
0: 아이고, 결국 타협해서
1: 예.
0: 차가운 물수건 이거 하고 선풍기 들기로 했다면서요?
1: 그리고
0: 어허.
1: 그 페트병에 찬물 넣어가지고
0: 아,
1: 끌어안고요.
0: 끌어안고.
1: 너무 시원해요.
0: 아, 안 됩니다. 이게 제대로 소통이
1: 아,
0: 돼서. 그러니까
1: 맞아요.
0: 이제 여기 만약에, 아, 뭐, 아이의 입장이라면
1: 네.
0: 에어컨 이겨내야 되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자, 오늘 당연히 이제 에어컨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1: 네.
0: 표현 같은 것들. 그거 다. 배워 가실 겁니다.
1: 으흠.
0: 자, 일단은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4: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3: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4: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0: Okay, you guys. 오늘의 대화문, 다이얼로그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 들어왔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1: 예.
0: 너무 추운 거예요. 그
1: 오.
0: 숫자를 딱 보더니 충격받으신 거예요.
1: 응?
0: 에어컨이 왜 19도로 설정되어 있니?
1: Why is the set to 19 degrees?
0: 이게
1: degrees가 이게 온도.
0: 오.
1: 예, 알죠.
0: 몇 도?
1: 19도로 set 되어 있는 거예요.
0: 아하.
1: 에어 컨디션이. 예.
0: 오.
1: 많이 놀란 눈치십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에어컨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지만
0: 스펠링 기대해 볼게요.
1: 이거 이렇게 돼야 돼요. 에어컨 디션. 컨디션 하면 그냥 얘 상태니까 컨디셔널. 예.
0: 네. 오케이.
1: Okay.
0: So why is the air conditioner?
1: 아니잖아. ER. 컨디셔널.
0: 네.
1: 예.
0: 오케이. 자, 일단은 참고로
1: 아, 잠깐만. 뭐야? 이거 왜,
0: 컨디셔널.
1: 아니잖아요. 컨디셔널.
0: 네.
1: 예, 아, 뭐.
0: 자, 어떤
1: 아,
0: 스펠링인지 도저히
1: 복잡하네요.
0: 알아볼 수가
1: 아,
0: 없습니다.
1: 토크를 하면서 쓰니까 집중이 안 돼서 그래요.
0: 핑계예요.
1: 방해하지 마세요, 선생님.
0: I didn't say anything. Alright. Air
1: 컨디셔널.
0: conditioner.
1: 아.
0: Right? 왜냐면 공기를 정말 컨디션을 좋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1: 예.
0: Air conditioner. 어디 강세해줘야 될것 같아요?
1: conditioner.
0: 아하.
1: 예. 여기 아닌가요?
0: Perfect. 자,
1: 오.
0: 여러분들 거기에 강세를 주면서 한번 해볼게요. Air conditioner 이렇게 올릴 겁니다. 두번 갈게요. Air conditioner. Air conditioner.
1: Air conditioner. Air conditioner.
0: 오케이. 자, 참고로요.

0: 아니, 뭐 알고 계시겠지만 에어 컨디션을 줄인 게 뭐예요?
1: AC.
0: AC, right? AC. 이 AC는 상황에 따라서 air conditioning이라고 하는 그렇게 컨디셔닝을 잘해주는 그런 개념으로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기계로도 맥락에 따라 쓸수 있고요. 자, airc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 콩글리시 같죠? 아니에요.
1: 아, 이렇게도 쓰세요?
0: 쓰는 나라가
1: 아,
0: 있어요.
1: 그래요?
0: 물론 북미권 영어에서는 별로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안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케이? 에어컨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에어 컨디셔너 or AC라고 쓰는 게 안전하죠. 오케이?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몇 도, 온도 할 때, 뭐 30도, 뭐 20도 할때 뭐라고 돼 있죠?
1: Degree.
0: 그렇죠. There you go. 물론 이제 온도라는 단어는 temperature이라는 게 따로 있지만, 자, 몇 도, 숫자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다 숫자로 뭐 21,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고, 대신에 이제 복수로 써야겠죠. 그럴 경우는. 오케이. 자, 설정된 거, 몇 도로 설정돼 있다? 설정? 뭐라고 해야지? 여기 답이 나와 있죠.
1: Set.
0: 뭐가 뭐로 세트가 돼 있다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서 set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로 설정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오케이? So, 형용사니까 비동사 상황 썼죠? So, something is set. Right?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온도가 셋이 돼 있다. 아니면 에어 컨디션이 뭐 컨디셔너가 셋이 돼 있다. 뭐 히터가 셋이 돼 있다. 그렇게 하면은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거는 몇 도로라고 할때 진짜 to를 씁니다. 희한하죠, 그렇죠? 세팅이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몇 도까지 거기로 간 거예요. 거기로. 그래서 to를 쓰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19도로 했으니까 set to 이렇게 온도가 나왔네요.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오븐 있죠, 오븐. 그 오븐은 180도로 설정이 돼 있어.
1: The oven is set to 몇 도요?
0: 180도?
1: 180
0: 80
1: degrees.
0: degrees. 그렇죠? The oven is set to 180 degrees. 자, 이번에는 히터, 난방기. 그 난방기는 30도로 설정돼 있어.
1: The heater is set to 30 degrees.
0: 30 degrees. There you go. 이렇게 되겠죠. Right. So, 사실, 요렇게 나누는 게 맞아요. 오븐이 설정돼 있다. 히터가 설정돼 있다. 이거 문법 틀린 거 아니거든요. 근데 도대체 몇 도로? 아, 2. 이렇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The oven is set to 180 degrees.
1: The oven is set to 180 degrees.
0: Okay, the heater is set to 30 degrees.
1: The heater is set to 30
0: All
1: degrees.
0: right, 본문도 갈게요. Hey,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1: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0: 자, 이랬을 때 아이가 너무 더워서 숨을 못쉴
1: 어구어구.
0: 정도니까요.
1: Because
0: 네.
1: it's too hot to
0: 제가 일부러 직역 수준으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1: 너무 더워서 숨을 쉴수 없는 거잖아요. 자, too hot to not. 숨을 못 쉬어야 되거든요. Not breathe. 아이고, breathe. breathe. breathe로 할게요.
0: 오케이. 자, 이게 바로 투투 용법을 잘못 배운 케이스의 해석이 될 수도
1: 왜요?
0: 있습니다.
1: 낯을 어땠어요,
0: 모여서
1: 그러면?
0: 못하다. 그러니까요. 뭔가 낯을 넣어야 될것 같잖아요. 숨을 못쉴 정도이니까요. 이랬으니까. 자, 볼게요. 정답은 낯이 안 들어가야 맞는 겁니다. It's too hot to breathe. 보세요. 여기까지만 해석해 보세요. It's too hot. 무슨 말이에요?
1: 너무 더워요.
0: 너무 더워요. 뭐 하기에? 투.
1: 숨쉬기에.
0: 이미 해석이 된 거예요. 너무 더워요, 숨쉬기에. 이게 맞는 거거든요.
1: 왜 해석을 이렇게
0: 죄송합니다.
1: 해놨어요?
0: 제가 좀 헷갈리게 했죠. 직역이 아니었네. I'm
1: 잠깐
0: sorry.
1: 따라오세요.
0: 의역이야.
1: 잠깐 따라오, 안 되겠어요.
0: 자, 근데
1: 저처럼 헷갈리시는 분들이 너무
0: 이게
1: 많은데.
0: 한국에서 문법 체계 예전부터요. 이렇게 의역 버전이 돼 있었어요. 사실 직역이 아니라 의역이었습니다. I'm sorry about that. So, 너무 뭐뭐해서 뭘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돼 있어요. 투투 용법이.
1: 근데 저도 배웠던 기억이 나요.
0: 그쵸?
1: To, 형용사 to.
0: Right?
1: 맞나요?
0: 맞아요. 그러면 너무
1: 너무
0: 형용사에서
1: 형용사 뭐뭐
0: 뭘
1: 못한다.
0: 못한다
1: 그렇게 해석을 하래요.
0: 그렇게 하면 순간적으로는 해석이 돼요.
1: 아.
0: 너무

0: 더워서 숨을 못 쉰다. 해석되죠? 아, 근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1: 그러게요.
0: 언제 문제 발생하냐면, 앞에 낫 같은 게 붙으면, 너무 덥지 않아서 또 브리스를 못 한다?
1: 야, 이거 어떡하냐.
0: 아, 아무튼 난리가 나요.
1: 와, 그러네요.
0: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투투용법 오늘 간단하게 짚고 갈 건데, 이거는 저를 믿어주셔야 돼요.
1: 오케이? 네.
0: 그래서 직역 버전으로 갈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 지금 숨 쉬다라고 하는 breathe라는 단어가 나왔죠.
1: 네.
0: 동사입니다. 그리고 스펠링 맨 끝에 어떻게 돼 있어요?
1: 스펠링이요?
0: 마지막에 이 들어가 있죠?
1: 네.
0: 그런데 숨, 호흡이라고 하는 명사 뭐였죠?
1: 아, 이거는 이제 저는 기억을 완벽하게 했어요.
0: Alright.
1: Breath.
0: 어디까지?
1: 이거까지입니다.
0: 예, 예. 이가 안 붙고요.
1: Breath.
0: 발음도 breathe가 아니라 breath.
1: Breath.
0: Breath. 이거 두 개는 주의하셔야 되겠죠?
1: 네.
0: 저, 쟤는 동사로 쓴 겁니다. 자, 이제 다시 가보겠습니다. 투투용법 제가 처음 여기서 공개하는 건 아닌데, 왕초보 영어에서 처음 하는 건 아닌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 투투용법 문법적에서 많이 봤어요. 좀 알아요. 하시지만 이거 저를 따라오는 게 맞아요. 저는 이거는 진짜 자신합니다.
1: 예.
0: 뭐냐? 앞으로 무조건 직역으로 하기.
1: 투
0: 형용사. 너무 형용사하다. 자, 뭐 하기에? 이 행동하기에.
1: 아.
0: 네. So, 너무 형용사하다. 이 행동 하기. 이거는 제가 어순만 이렇게 껴맞춘 것 뿐이에요.
1: 네, 네, 네.
0: 이것도 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It's too hot. 너무 더워. 이렇게 끝내도 돼요.
1: 그쵸.
0: 근데 도대체 뭘 하기에 덥다는 거야?
1: 숨쉬기에.
0: Breathe. 이렇게 하기에.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부정문에서도 너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1: 와.
0: 자, 일단은 절 믿고 긍정문에서 한번 해볼게요.
1: 예.
0: 너무 추워. 우리 날씨 얘기할 때는 it을 쓰잖아요.
1: 네.
0: 아니면 뭐 물 같은 거 온도 얘기할 때도 it을 쓰는데, 자, 너무 추워. 수영하기에.
1: It's too cold to swim.
0: 그렇죠. 된 거예요. 직역
1: 예.
0: 스타일로. It's too cold. 도대체 뭘 하기에? 아, to swim 하기에.
1: 오.
0: 방금 제가 해석한 거에서 수영을 못해. 이러지 않았죠?
1: 그렇죠.
0: 억지로 의역하지 않았어요. 자, how about this? 그 소파는 너무 무거워. 옮기기에.
1: 오.
0: 자, 그 소파는 너무 무거워.
1: The sofa is too heavy.
0: 움직이기에.
1: To move.
0: That's it. The sofa is too heavy. To move.
1: To move.
0: 직역 완전.
1: 아, 너무 심플하고 좋은데요?
0: 심플하죠?
1: 네.
0: 오케이. So,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It's
0: too cold to swim.
1: It's too cold to swim.
0: The sofa is too heavy to move.
1: The sofa is too heavy to move.
0: 자, 그러면 제가 부정문으로 해서 들어볼게요.
1: 아,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0: 이런 스타일로. 네. 오케이. 너무 늦진 않았어. It으로 주어를 잡아서 너무 늦진 않았어.
1: It's not too late?
0: It's not too late.
1: Ah, right.
0: 시작하기에.
1: Not too late to start?
0: That's it.
1: Oh.
0: You just did it. It's not too late to start.
1: 오.
0: 지금 제가 직역 버전 썼는데 not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슬기 씨가 이거 해낸 거예요.
1: Not too late to start.
0: 근데 만약에 예전처럼 해석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1: 네.
0: 아, 너무 늦지 않았어.
1: 네?
0: 너무 늦지 않아서 시작할 수 없어? 이상하지 않아요, 해석이?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1: 부정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부정이 진짜로 됐을 때 우리가 막히겠네요.
0: 그럼요.
1: 아.
0: 그래서 이거는 문법 어딘가 넘어오면서 누군가가 잘못한 겁니다. 여기서 왜 억지로 부정을 시킨 이유가 없거든요.
1: 에이.
0: Okay? Alright, so 그냥 앞으로 그대로 straight하게 해석을 하기.
1: 네?
0: 아, 너무 늦지 않았어. To start 하기에.
1: Mm-hmm.
0: Right?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Because it's too high to breathe.
1: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Cause it's too hot to breathe.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냥 선풍기를 틀어.
1: 오.
0: Mama says.
1: 그렇죠. 그러니까 에어컨 틀지 말란 소리를 이렇게 이쁘게 하시네요.
0: 맞습니다.
1: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선풍기.
0: Yes.
1: 우리 선풍기 지난번에 한 적 있어요. 선풍기 그냥 팬 쓰면 되죠.
0: 오.
1: So
0: yes.
1: Simple.
0: 우리가 이상하게 AC를 오히려 더 잘 알고
1: 네.
0: 팬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1: 몰라요.
0: 정답 맞습니다. F-A-N, 팬이잖아요. 정말
1: 네.
0: 그 팬이 맞고요. 참고로 부채 있죠?
1: 네.
0: 부채는 그냥 손 팬이에요. 그래서 hand fan.
1: 아하.
0: 그런데 보통 팬이라고 하면 그 맥락에 따라서

0: 손으로 들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이렇게 그냥 팬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1: 근데 만약에 마유 마유 I am your big fan 할 때도 이 팬 아닌가요?
0: Oh yes.
1: 오, okay. 같은 근데 말이에요?
0: 이거는 맥락인 거죠. 딱. 저 당신의 부채예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하진 않겠죠.
1: 아니 그럴 리가 없죠.
0: 모든 게 이 컨텍스트 맥락이다.
1: 예. 예. 아니 같은 얘기. 건지 아니면 FEN인지 궁금해서.
0: 맞아요. 똑같아요. Alright. So hand fan or 뭐 handheld fan 네.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지금 그 팬을 어떻게 하라고요?
1: 그 팬을 음흠. 들으라고.
0: 어?
1: 틀으라고. 틀으라고.
0: 들어. 그럼 더 덥죠. 들면. 예, 예. Alright. So 트는 것은 동사로
1: turn on.
0: Turn on.
1: Yes.
0: Turn 해서 on 시킨다. 켠다. 이게 네. 예전에는 TV 같은 거나 뭐 그거 외에도 스위치 같은 거 이렇게 돌리는 게 많았었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So turn 해서 on 한다. So turn on something 뭔가를 틀다, 켜다 정도가 될 수 있겠죠.
1: Yes.
0: So for example, right? 그 모니터를 켜. 이거 상대방한테 뭐라 그래요?
1: Turn on the monitor.
0: 그렇죠. Turn on the monitor. 이렇게 쓰면 되겠죠.
1: Yes.
0: 자,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 볼까요? 그 히터를 틀 수 있니? 틀어 줄 수 있겠어? 할 수 있니?
1: Could you turn on the heater?
0: 그렇죠. Could you로 더 예의 있겠네요.
1: Yes.
0: 저는 can you를 준비했는데
1: can you?
0: It doesn't matter. Okay. So turn on은 단순하게 동사, 일반 동사입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참고로 끄는 건 뭐죠?
1: Turn off.
0: 그래도 돌려서 끄는 거예요.
1: 네.
0: 오케이. 읽어볼게요. Turn on the monitor.
1: Turn on the monitor.
0: Can you turn on the heater?
1: Can you turn on the heater?
0: 네. 그리고 이거는 아마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단순하게 탁 해서 켜는 거, 켜는 거는 turn on이었죠?
1: 네.
0: 근데 만약에 이미 켜진 상태예요.
1: 네.
0: 거기서 더 세게 튼다,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바람 세기 같은 거.
1: 네.
0: 그건 뭐라고 할까요?
1: 아, 그러면은 어차피 똑같이 돌리는 거에서 착안을 했을 테니까
0: yes, yes.
1: turn에다가 올려야 되니까 turn up! 맞았네, 맞았네.
0: Turn it up. Turn it up.
1: Yes.
0: 맞습니다.
1: 예.
0: 그래서 turn up the, 이거는 사실은 그 팬만이 아니라 turn up the volume.
1: 오.
0: Turn it up. 이런 거 들어봤어요?
1: 예.
0: 이게 볼륨 올리라는 얘기예요.
1: 오.
0: 오케이? 그래서 뭔가를 더 세게 튼다. 되겠습니다. 나중에 좀 약하게 하고 싶다? turn down 쓰면 되죠, 또.
1: 네.
0: 오케이. 읽어볼게요.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1: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0: 자, 근데, 와, 이거 19도 할만 했네요.
1: 왜요?
0: 엄마, 밖은 거의 35도예요.
1: 이러면 계란 후라이 익을 수 있어요.
0: 그렇습니다.
1: 진짜로. 과자 조금 보태가지고. 정말 덥죠. 왜냐면 우리 신체 체온이 36.5도인데. 너무 덥겠다. Mom, it's like 35 degrees 밖은. 바뀌니까 outside. 해볼게요. outside.
0: Okay. out, 그리고 side, one word로 했는데.
1: 네.
0: 보겠습니다.
1: Yeah.
0: You got it. outside, 밖에. 바깥 면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1: 네.
0: 자, 지금 보면요. 우리가 온도를 얘기할 때도 주어가 그
1: It's.
0: 날씨랑 같아요.
1: 네.
0: 맞아요. it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온도, 밝기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it's 한 다음에 숫자를 쓰고
1: 네.
0: 그 다음에 degrees를 쓰면 온도가 얼만큼 몇 도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1: 네.
0: Alright, 그래서 뭐 정말 1도면은 one degree 하고 단수로 쓰겠지만
1: 예.
0: 그거 외에는 다 복수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밖에 15도야, 밖에 15도야. 그럼 뭐라고 할까요?
1: It's 35 degrees outside.
0: 15도, 15도.
1: It's 15 degrees outside.
0: 그렇죠. 자, how about this? 여기 안에를 뭐라 그래요?
1: 여기 inside. 안에. Here inside.
0: In here.
1: In here.
0: In here. Okay. 자, 그러면 이 안은 25도야.
1: It's 25 degrees in here.
0: In here. There you go.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1: 네.
0: 그렇죠. 어디가 그런지는 이 뒤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1: 오호.
0: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t's 15 degrees outside.
1: It's 15 degrees outside.
0: It's 25 degrees in here.
1: It's 25 degrees in here.
0: 네. 자, 그리고 이건 지금 뭐 당장 쓰라는 거는 아닙니다.
1: 네.
0: 근데 이 단어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나중에 또 될 거예요.
1: 오.
0: 섭씨는 Celsius.
1: Celsius.
0: 그리고 화씨는 Fahrenheit. 굉장히 뭐 스펠링이 어렵긴 해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왜

0: 우리 보통 이렇게 보면 몇도 뒤에 C 이렇게 동그라미 뿅,
1: 맞아요.
0: F 뿅 이런 거
1: 네,
0: 있죠?
1: F하고
0: 네,
1: 동그라미.
0: 맞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1: 네.
0: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 줘볼게요. It's 35 degrees outside. 이렇게 하면 밖에 35도예요. 팩트를 말해버렸죠.
1: 그쵸.
0: 정확하게. 근데 제가 중간에 못 꼈어요.
1: Like.
0: 네, 이거는 그냥 거의 구어체예요. 비격식 수준입니다. 그래서 it's like 원어민들이 말을 할때 like를 엄청 많이 넣어요. 습관처럼. 그래서 like는 확신이 좀 떨어지게 두리뭉술하게 얘기할 때 많이 쓰는데요.
1: 저는 근데 만약에 like가 비워져 있으면은 almost를 썼을 것 같아요.
0: 거의
1: 거의니까.
0: 맞아요.
1: 그렇게 써도
0: 이것도
1: 돼요?
0: 그럼요.
1: 오.
0: like는 대략
1: 예.
0: 거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구어체 스타일의
1: 네.
0: 표현이에요. 오케이. So, 이거는 뭐 말이 생각 안날 때도 원어민들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1: 그럼요.
0: like, you know, like 이렇게 하면서 like
1: 예.
0: 뜻 쓰죠.
1: 그쵸.
0: 그거가 이제 정확하게 뭔가 떠오르지 않을 때 많이 쓰거든요.
1: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제 그런 쪽이랑 또 비슷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약간 이런
0: 나
1: 느낌.
0: 가만 있는데
1: 가만 있어봐.
0: 계속 가만
1: 근데
0: 있어봐.
1: 그게 가만 있으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0: 맞아요.
1: 저도. 예.
0: 저는 이런 거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막 이런
1: 아, 그래
0: 단어 알아요?
1: 막. 그막 뭐지? 그
0: 그죠?
1: 막
0: 이게 안 떠오르거나 대략
1: 맞아요.
0: 수치 얘기할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은 oh, it's about $5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어떤
1: 네.
0: 사람들은 it's like $5
1: Like.
0: 라고도 많이 씁니다. 오케이, 읽어볼게요.
1: 네.
0: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1: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0: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에어컨이 왜 19도로 설정되어 있니?
1: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0: Alright, 두 번째는요.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냥 선풍기를 틀어.
1: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0: Very nice.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2: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0: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2: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0: 네, 입으로 하는 영작,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자, be set.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Right? 설정이 돼 있습니다.
1: 그쵸?
0: to 몇 도, 이렇게 쓰는 거죠. 갑니다. 오븐이 180도로 설정되어 있어. 그 오븐이 설정돼 있대요. 180도로.
1: The oven is set to 180 degrees.
0: Oh, yes. 두 번째. 그 히터가
1: 네.
0: 30도로 설정되어 있어.
1: The heater is set to 30 degrees.
0: 그렇죠. The heater is set to 30 degrees. 세 번째입니다. 아니, 왜 에어컨이 왜 19도로 설정되어 있니? 왜 그 에어컨디셔너는 셋되어 있냐? 19도에.
1: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0: Beautiful.
1: Just
0: like that. 읽어보겠습니다. The oven is set to 180 degrees. The heater is set to 30 degrees.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Mm-hmm. 자, 다음은요?
1: 네.
0: turn on something. 가보겠습니다. 모니터를 켜. 그 모니터를 켜.
1: Turn on the monitor.
0: 그렇죠. 자, 그냥 선풍기를 틀어. 그냥 그 선풍기를 틀어.
1: Just turn on the fan.
0: Alright. 하나 더요. 히터 켜줄 수 있어?
1: Can you turn on the heater?
0: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Turn on the monitor. Just turn on the fan. Can you turn on the heater? 수고하셨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4: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3: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4: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My son?
6: Yeah?
5: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6: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5: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6: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5: It's okay.
6: What?
5: It's okay. Here is just 30.
6: 30 is hot.
5: Fan.
6: Oh, Mom.
1: Alright. 잘하셔, 정말.
0: Good job. Very nice. 자, 지난 시간 영작 네.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당신이 내 아내라서 난 당신을 사랑해.
0: 오, 와우.
1: 라는 문장이었죠? I love you because you're my wife.
0: 와우. 이거 오늘 쓰시면요.
1: 네.
0: 아주 아주 그냥 둘이 너무 행복해집니다.
1: 내년까지 네? 가요. 내년 크리스마스까지 가요.
0: 내년까지 가요?
1: 네,
0: 오케이.
1: 그럼요.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이죠. Turn on something. 활용해서 네. 다음 명작 해주세요. 내 전화기를 켜. 너의 전화기를 켜라.
1: 오호.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머릿속에 막 맴돌거든요. 좋습니다. 그렇게 영어 문장으로 완성하셔서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좋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Bye.

0: Unit 111. Silent H. Let's go. Phonics silent H. Hour, hour.
1: Hour, hour.
0: Honest, honest.
1: Honest, honest.
0: Ghost, ghost.
1: Ghost, ghost.
0: Vehicle, vehicle.
1: Vehicle, vehicle.
0: Echo, echo.
1: Echo, echo.
0: Headache, headache.
2: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를 만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은 H 소리가 나는 알파벳 H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가끔 단어에 H가 아무 소리가 안 날 때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거를 바로 Silent H라고 해요. 그럼 오늘 써니와 함께 Silent H가 들어가는 단어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1시간, hour.

0: H가 들어갈까요? 아, 유령 Ghost가 있었네요. 친구들, 놀이공원 가서 유령의 집 들어가 본적 있나요? 아주 무섭잖아요. 유령, 영어로 Ghost. Ghost. Ghost. 아주 잘했어요. Silent H가 들어가는 그 다음 단어는 차량, vehicle이에요. 여기도 역시 H가 들어갔지만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우리가 이동할 때는 차량을 타죠. 차량, 영어로 vehicle. vehicle. vehicle. 발음이 너무 좋네요. 또 silent H가 들어가는 단어 배워볼게요. 바로 메아리, echo예요. 우리가 산에 가서 야호!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 메아리가 울려요. 메아리, 영어로 echo. Echo, echo. Good job. Silent H가 들어가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두통, headache예요. 우리가 머리가 굉장히 많이 아플 때가 있어요. 이거를 두통이라고 해요. 두통, 영어로 headache, headache, headache. Great job. 와우! 이렇게 silent H가 들어가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그인과 함께 재미있는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로그!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특별한 silent H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silent H가 들어가는 단어에는 소리가 안 나요. 그럼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는 우리가 시간을 셀때 1시간, 2시간이라고 하죠? 시간, 영어로 뭐죠?
1: Hour.
0: 네, 아주 잘했어요. 여기 H 소리가 안 나요. 그럼 우리 hour를 같이 써볼 건데요. 오늘 배운 silent H 찾아주세요. 네, 그리고 소리 나는 알파벳 뭐죠?
1: O.
0: Good. 그리고 소리 나는 알파벳 뭐였죠? That's right. 그리고 마지막 R 소리 나는 알파벳 찾아주세요. Very good. 시간 hour. 자, 그럼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Hour.
0: Good job. Silent H가 들어가는 그 다음 단어는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요, 항상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정직한 영어로 뭐였죠?
1: Honest.
0: Very good. Okay, Logan, this is a quiz. 한번 맞춰봐요. 아주 무서워요. 이 유령은 영어로 뭐였죠?
1: Ghost.
0: 네, ghost. 여기는 silent H가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럼. 써니가 ghost를 그릴 테니까 로건이가 color 해보세요. 자, 아주 무섭게 그려볼까요? 와우! 자, 써니가 그린 ghost예요. 이제 우리 로건이가 색칠해보세요. Okay, everyone, let's see the ghost. 와우! 아주 무서워요. It's very scary. 자, 유령 ghost 다시 발음해주세요.
1: Ghost.
0: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silent H가 들어갔죠? 아, 우리가 이동할 때 타는 차량. 영어로 뭐게요?
1: Vehicle.
0: 네, 잘했어요. 여기 가운데 silent H가 들어가요. Vehicle. 자, 그럼 우리 써니랑 함께 게임을 할 건데요. 우리가 돌아가면서 vehicle 하나씩 얘기해 보는 거예요. 자, I'll go first. 먼저 할게요. Car.
1: Taxi. Truck.
0: 와우, 너무 잘하는데요? Very good. 그럼 차량, vehicle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Vehicle.
0: Good job. 이 단어도 silent H가 들어가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야호 소리 지르면 메아리가 울려요. 이거 영어로 뭐였죠?
1: Echo.
0: 네, echo. 그럼 우리 로건이가 산에 있는 상상을 해보고 야호 외쳐보세요.

0: 들리는데요? 와우! 그럼 메아리 에코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에코, 에코, 에코.
0: 굿잡! Silent H가 들어가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우리가 가끔 머리가 너무 아프잖아요. 이걸 두통이라고 해요. 두통 영어로 뭐였죠?
1: Headache.
0: 네, 아주 잘했어요. Headache. 여기는 끝에 있는 H가 Silent H예요. 자, 어머나. 이 사람은 아주 헤데이크가 있어서 굉장히 괴로워 보이는데요. 우리 로건이가 얼굴 표정을 한번 그려주세요. 자, 그럼 표정을 한번 볼까요? 와우, 굉장히 슬퍼 보여요. 그럼 두통, headache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Headache, headache, headache.
0: Great job! 와우, we did it!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 불러볼까요?
2: Let's
3: chant!
2: Let's go! Phonics silent H. Hour, hour.
1: Hour, hour.
2: Honest, honest.
1: Honest, honest.
2: Ghost, ghost.
1: Ghost, ghost.
2: Vehicle, vehicle.
1: Vehicle, vehicle.
2: Echo, echo.
1: Echo, echo.
2: Headache, headache.
1: Headache, headache.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silent H words. 이제 우리 모두가 silent H 들어가는 단어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국어 쉽게 설명해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은 6강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북일 단원 확인 평가 문제 5번 문제까지 함께 했었죠? 오늘은 선생님과 이어서 6번 문제부터 20번 문제까지 풀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오늘도 신나게 공부해 볼까요? 북일 준비합니다. 단원 확인 평가고요. 25쪽입니다. 6번 문제부터 함께 도전해 볼게요. 자, 6번, 7번 문제는요.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를 봤더니 우리가 공부했던 시죠. 시 제목 기억나나요? 맞아요. 오늘부터는 이라는 시였어요. 오늘부터는.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입니다. 쉬엄쉬엄 둘러보며 산에 오를래. 자, 시속 장소를 알 수가 있죠? 지금 배경은 산입니다. 지금 등산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쉬엄쉬엄 둘러보면서 산을 오르겠대요. 정상까지 빠르게 갈 거야. 달려! 이것이 아니라 쉬엄쉬엄 이것저것 보면서 천천히 산에 오른다고 합니다. 자, 2연 보겠습니다. 흠흠. 이게 무슨? 자, 빈칸이네요. 무엇이지? 자, 빈칸이지만 우리가 뒷부분의 내용 보고 추측해 볼수 있겠죠. 자, 뒷부분 내용 보겠습니다. 산속 그득 출렁이는 초록빛 향기. 자, 친구들, 산에서 나는 초록빛 향기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의 경험을 떠올린다면 산에서 맡았던 초록빛 향기란 맞아요. 나무 냄새. 풀냄새,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숲에 가면 그 나는 냄새로 굉장히 스트레스도 풀리고요. 그 냄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자, 이렇게 초록빛 향기라고 표현을 해주니까 그 냄새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감각적으로 표현을 했죠? 자, 그럼 여기 기억에 들어갈 말은 무엇?

무엇이겠어요? 이게 무슨? 그래요. 향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향기지? 이게 무슨 냄새지? 자,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3년 보겠습니다. 호우, 이건 무슨? 자, 또 빈칸. 하지만 뒷부분 보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뻑뻑뻑구릇, 후루, 후루룩. 산속 가득 울리는 돌린 노래소리. 자,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맞아요. 새가 지저귀는 소리예요. 자, 지금 소리를 들은 것이므로 지금 호호, 이건 무슨 소리지?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 없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호, 이건 무슨 소리지? 산속 가득 울리는 돌림 노래 소리. 자, 그럼 넣어서 읽어볼까요? 호호, 이건 무슨 소리지? 뻑뻑뻑구릇, 후루후루릇. 산속 가득 울리는 돌림 노래 소리. 자, 이 부분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새가 지저귀는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더 생생하게 느껴지죠? 바로 감각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새들이요. 한 마리가 지저귀는 게 아니에요. 여러 마리가 막 지저귀고 있습니다. 산속 가득 울려요. 마치 새들이 돌림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요. 자, 그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자, 사연 가보겠습니다. 풀꽃들은 상글방글 꽃웃음 건네고, 자, 지금 산에 오르면서 풀꽃들도 본 거예요. 자, 활짝 피어 있는 풀꽃들을 본 것이죠. 자, 이렇게 이것저것 보고 듣고 느끼면서 걸었더니, 어느새 산 꼭대기잖아.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 뒷부분 더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우리 글 읽었으니까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자, 우리 아까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 생각해 봤었죠? 기역이 뭐예요? 무슨? 그래요. 향기가 난다고 했으니까 무슨 냄새지? 그리고 니은은 새 지저귀는 소리. 무슨 소리지? 자, 냄새 소리 적어주면 되겠죠? 기역이 냄새. 니은이 소리. 자, 뒷부분 읽고 우리가 빈칸 안에 들어갈 말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7번 문제 풀어볼게요. 디귿을 보고 상상한 내용을 보기와 같이 쓰시오. 자, 디귿은 이 부분입니다. 풀꽃들은 상글방글 꽃웃음 건네고 산에 오르면서 풀꽃들을 본 거예요. 자, 그런데 풀꽃들이요? 상글방글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자, 그럼 친구들은 이 부분에서 어떤 장면이 눈에 그려지나요? 보기처럼 쓰래요. 자, 보기 읽어볼게요. 활짝 핀 풀꽃들이 흔들리는 장면을 상상했다. 어떤 친구는 풀꽃들이 흔들리는 장면을 상상했대요. 자, 이거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적는 겁니다. 선생님은요, 이 부분을 보고 풀꽃들이요, 피어있는 모습을 상상했는데, 상글방글 꽃웃음을 건넨다고 했으니까 막 바람이 불고 그 바람에 살랑살랑 움직이는 그렇게 피어 있는 풀꽃들이 보이거든요. 자, 그렇게 선생님은 적어 볼 테니까 친구들이 상상한 내용을 보기처럼 문장으로 적어 줍니다. 자, 적을게요. 풀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피어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밑에 적을게요. 상상했다. 친구들도 친구들의 생각을 적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읽을 때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거. 자, 그것을 문장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친구들도 잘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8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10번까지는요,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자, 줄넘기라는 시예요. 우리가 이시 공부하고 낭송해봤죠? 자, 줄넘기라는 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년입니다.

빙글빙글 줄이 돌면 사뿐사뿐 뛰어올라. 자, 빙글빙글 줄이 돌아가는 모습이 그려지죠? 자, 그런데 내가 줄넘기 줄을 넘을 때 사뿐사뿐 뛰어오른대요. 자, 사뿐사뿐이랑 가볍게 소리 없이 사뿐사뿐 줄을 넘는데요. 자, 이연 줄 위에서 폴짝폴짝 또 가볍게 폴짝폴짝 줄을 넘는다고 합니다. 자, 이 친구는요, 줄넘기 줄에 발 걸릴라 조심조심 하고 있어요. 발 걸리면 안 돼. 줄에 발 걸리면 안 돼. 계속 할 거야. 폴짝폴짝, 사뿐사뿐. 자, 이렇게 줄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년 볼게요. 빙글빙글 땅이 돌고, 빙글빙글 하늘 돌고, 자, 줄이 돌아가는 모습 느껴집니다. 마지막, 살짝살짝 뛰어올라. 자, 이 친구, 폴짝폴짝. 사뿐사뿐 살짝살짝 뛰어오르지요. 자, 땅도 어떻게 밟아요? 세게 밟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뿐사뿐 소리 내지 않고 사뿐사뿐 조심스럽게 땅을 밟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줄넘기 하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낭송까지 해봤던 거 기억날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함께 풀어보지요. 8번입니다. 시에서 말하는 이는 친구들과 무엇을 하고 있는지 쓰시오. 자, 무엇을 하고 있어요? 줄넘기 하고 있죠. 제목도 줄넘기잖아요. 줄넘기. 자, 이렇게 적어 주었습니다. 됐죠? 자, 그럼 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가운데에서 줄이 돌아가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 중에 줄이 돌아가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거. 자, 그럼 기역, 니은, 디귿 다시 볼게요. 자, 기역 어때요? 빙글빙글. 줄이 돌아가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 맞죠? 자, 니은, 폴짝폴짝 어때요? 자, 감각적으로 표현한 부분은 맞는데요. 줄을 뛰어 넘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거죠. 자, 살짝살짝도 뭐예요?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 맞는데, 줄을 뛰어넘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따라서 줄이 돌아가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은 기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기호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기역 이렇게 적어줄게요. 여기까지 됐나요? 좋습니다, 친구들. 자, 그러면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 시의 분위기를 살려. 알맞게 낭송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우리가 낭송할 때 그냥 시를 읽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살려? 분위기를 살려 낭송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 분위기에 맞게 낭송하려면 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한다고 했죠. 자, 알맞게 낭송한 친구 찾아봅시다. 자, 명진이 신이 난 마음을 담아 조심스럽게 조용조용 읽었어. 명진이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어요. 왜냐면요, 선생님. 줄넘기 하니까 신이 나잖아요. 자, 신이 난 마음. 그리고 이 친구가요, 발 걸리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뛰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친구들. 이 앞과 뒤가 어울리지 않아요. 신이 난 마음을 담아 읽으면 활기차게, 신나게 읽어야죠. 신이 난 마음을 담아 신나게 읽었어. 이러면 맞아요. 하지만 신이 난 마음을 담아 조심스럽게 읽었어. 이거는 앞과 뒤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친구들이 한그 말로 얘기하자면 아까 발 걸릴라 조심조심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조용조용 읽었어. 그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 이 문장은요. 앞과 뒤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은수 볼게요. 폴짝폴짝 줄을 뛰어넘는 느낌을 살려 읽었어. 맞아요. 폴짝폴짝은요, 굉장히 가볍게 줄을 뛰어넘는 모습이잖아요. 자, 그런 느낌을 살려 읽었어. 좋습니다. 자, 하늘. 발 걸릴라 조심조심을 읽을 때는 자,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책 읽듯이 읽었어. 이거는 이 내용과 어울리지 않죠. 지금 발 걸릴라 조심조심한대요. 자, 그럼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조심스럽게 조용조용 읽겠어라고 하면 좋아요. 하지만 이 부분을 크고 또렷하게 읽는다면 어울리지 않죠. 자, 따라서 지금 알맞게 낭송한 친구는 누구예요?

분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 됐죠? 이어서 11번부터 15번 문제까지 풀어볼 건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것입니다. 자, 아래 보면 가나다 라글이 있지요. 자, 우리가 공부했던 글입니다. 실비의 대답이라는 글인데요. 자, 우리 이글 읽으면서 어떤 내용 공부했어요, 친구들? 그렇죠. 상황에 알맞은 목소리나 말투를 하면 좋은 점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나다 라 글을 읽을 때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황에 맞는 목소리 말투로 이야기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오해가 없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가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글, 교통안전, 지킴이 선생님과 슬비의 대화였죠. 자, 교통안전 지킴이 선생님께서 학교에 일찍 오는구나. 즐거운 하루 되렴이라고 인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슬비는 뭐라고 해야 돼요? 네, 그럴게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 자, 지금 어떤 상황? 인사하는 상황이에요. 자, 따라서 슬비는 네, 그럴게요 라는 말을 할 때에 어떤 말투로 자신감 넘치고 큰 목소리로 네, 그럴게요. 교통안전 지킴이 선생님께서도 좋은 하루, 즐거운 하루 되세요. 자, 이런 말투로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담임 선생님과 슬비의 대화입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슬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듣는 친구의 마음을 생각하며 말해봐. 자, 슬비가요. 어떤 친구와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때에 그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것 같죠? 그래서 지금 담임 선생님께서 슬비에게 무엇을 해준 상황이다. 조언을 해준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때에 슬비가 가에서와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하지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목소리 말투 다르게 해야 되겠죠. 자, 어떤 목소리와 어떤 말투가 어울려요? 그래요. 인정하는 목소리, 공손한 목소리. 네, 그럴게요, 선생님. 저에게 조언해 주셔서 감사해요. 잘 생각해 볼게요. 자, 이런 말투가 어울리겠죠. 자, 그리고 다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가요. 슬비에게 말했습니다. 슬비야, 우리 고장의 유적지를 조사하는 숙제 나랑 같이 할래? 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숙제를 함께 하자고 뭐 하고 있는 상황,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친구가 숙제 같이 하자고 하니까 친구들 그때 기분 어때요? 좋죠. 나에게 같이 하자고 하다니, 나에게 협력하자고 하다니. 그러니까 슬비도 다정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그래, 알겠어.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라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친구가 또 슬비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슬비야, 내일은 꼭 잊지 말고 나한테 빌려간 책 가져와야 해. 어떤 상황이에요? 슬비가요, 친구에게 물건을 빌렸는데요, 제때 가져다 주지 못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지금 친구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당부를 하고 있어요. 꼭 가지고 와야 돼. 자, 그러면 친구들, 이런 상황이라면, 친구들이 슬비라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갖다 주어야 하는데 빌린 물건 가져다 주지 못했어. 미안한 마음이 들죠. 자, 여기에서 미안한 마음이 안 드는데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친구들은 공감 능력을 조금 더 키워야 되겠죠. 자, 슬비가 이때 어떤 말투? 그렇죠. 미안한 말투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맞다. 그래, 알겠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는 이렇게요. 가나, 다라 상황 속에서 상황에 맞는 말투, 목소리 표현하기 공부했어요. 11번입니다. 가나다라의 상황으로 알맞은 것에는 동그라미 표, 알맞지 않은 것에는 가위표를 하시오. 자, 1번. 가, 인사하는 상황? 맞죠? 교통안전지킴이님과. 나, 조언을 듣는 상황. 선생님의 조언을 듣는 상황? 맞습니다. 다, 빌려간 책을 돌려달라고 하는 상황? 다는요, 숙제 같이 하자고 제안받은 상황이죠? 아니니까 가위표. 라, 같이 숙제하자고 제안받은 상황이 아니라 라는 빌려간 책을 돌려달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아니죠. 자, 이두 개가 지금 바뀌었네요. 그쵸? 자, 1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목소리나 말투를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 자,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목소리 말투 찾는 거예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다시 본다면, 자, 기역은 교통안전지킴이님께, 니은은 선생님께, 디귿은 친구에게. 라 상황이죠?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기역, 교통안전지킴이님께 인사할 때는 어떤 말투로? 그래요.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큰 목소리로, 네, 그럴게요. 이렇게 해야죠. 자,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는 어떤 말투로?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슬비가. 공손하고 인정하는 말투로. 네, 그럴게요, 선생님.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이런 마음. 자, 디귿은요? 지금 친구가 책을 가져다 달라고 한 상황이죠. 내가 오늘 가져다 주기로 했는데 미안. 미안해하고 작은 목소리로 응, 알겠어. 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2번 됐나요? 좋습니다. 13번 문제. 가나 다라 가운데에서 다음과 관계 있는 장면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읽어볼게요. 슬비는 친구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했었나 봐. 슬비의 말투에서 자기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 자, 어떤 상황이에요? 맞아요.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이죠. 자,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이 슬비의 말투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공손하고 인정하는 그 말투에서요. 자, 따라서 기호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나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14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가나다라에 나타난 슬비의 대답을 알맞게 비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하율이 가와 나에서 슬비의 대답이 같으니까 슬비의 마음도 같아. 아니죠. 목소리 말투가 다르잖아요. 슬비의 마음도 달라요. 그래서 다른 목소리와 다른 말투로 대답을 한 겁니다. 자, 현수. 나와 다에서 슬비의 상황은 같지만, 자, 지금 나와 다의 상황은 달라요. 나는 선생님께 조언받는 상황이었고, 다는 친구에게 숙제 같이 하자고 제안받은 상황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아니고요. 여진이, 다와 라에서 슬비의 대답은 같지만, 맞아요. 슬비의 대답 같았죠? 응, 알겠어. 자, 그런데 어떤 말투로 말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대답의 내용은 다를 수 있어. 맞아요. 말투에 따라 우리가 전달되는 내용은 다르게 전달이 됩니다. 자, 따라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여진이가 되겠죠? 여진, 이렇게 적어줄게요. 자, 그럼 15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슬비와 같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상황에 알맞은 목소리나 말투로 말하면 좋은 점. 자, 우리 정말 많이 공부했었죠. 어떤 점이 좋다고 했어요? 그래요. 나의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서로의 처지를 잘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알고 잘 배려할 수 있다. 자, 그것 중에서 한 가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적어볼까요? 서로의 상황과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16번에서 19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자, 이글 뭐예요? 레오가 나오네요. 레오의 특별한 꿈이라는 글입니다. 자, 문제에 딸린 지문 함께 읽어볼게요. 황금새를 따라간 레오는 드디어 마법사를 만났습니다. 마법사를 만난 장면부터 나오네요. 레오는 마법사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마법사님, 저도 특별한 대를 갖고 싶어요. 레오가 부탁하자 마법사는 대답했습니다. 예이야, 대는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내 생명과 함께 만들어지는 거니까. 델 모양은 만들 수 있지만 그 능력을 만들 수는 없단다. 자, 이 말에서 진짜 델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가짜 델 모양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레오는 다른 사람들처럼 델을 머리에 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신비한 능력이 없어도 좋으니까
능력이 없어도 좋으니까

될 모양만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졸랐습니다. 자, 이어서 읽을게요. 나무 마법사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될 모양을 만들어주며 말했습니다. 가짜 될 모양 만들어주었죠? 레오야, 물에 젖으면 사라질 테니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마법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꼭 될이 생길 거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 진짜 될이 생기는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레오는 나무 마법사의 말을 듣고 마법의 숲을 나왔습니다. 신이 난 레오는 한달음에 마을로 왔습니다. 자, 한달음에 쉬지 않고 한 번에 마을로 왔다는 거예요. 신났으니까 친구들에게 자랑해야지. 자, 그런 마음으로 달려왔겠죠? 하지만 친구들은 레오 머리 위에 달린 대리 가짜라는 걸 금방 알았습니다. 레오는 다시 슬퍼졌습니다. 자, 레오의 마음 알수 있네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16번.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마법사는 레오에게 진짜 대를 만들어 주었나요? 아니죠. 가짜 될 모양을 만들어 주었죠? 2번. 레오는 대리 갖고 싶어서 마법사를 찾아갔다. 맞아요. 소원을 들어준다는 숲을 찾아갔죠. 3번. 친구들은 마법사가 레오에게 만들어준 대를 부러워했다? 아니에요. 가짜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4번. 마법사는 대를 만들어 달라고 조르는 레오를 모른 척 했나요? 아니죠. 깊이 고민하면서 가짜 될 모양을 만들어 주었죠. 자, 그리고 레오를 굉장히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5번. 마법사는 레오에게 가짜 될은 불에 닿으면 사라진다고 말했다? 자, 불이 아니라 뭐예요? 물이죠, 물. 자, 따라서 알맞은 것은 몇 번? 2번이 되겠죠? 17번 문제요. 레오의 마음 변화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이런 문제 풀 때는요, 친구들, 이 문제에 딸려있는 지문만 보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지문을 한번 얘기해 보죠. 자, 마법사를 만난 장면부터예요. 자, 레오가 마법사에게 대를 갖고 싶다고 말했죠. 자, 그런데 마법사가 진짜 대를 만들 수 없다고 했어요. 능력까지 만들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레오의 마음 어땠을까요? 슬프죠. 진짜 대를 만들 수 없다고? 자, 그런데 레오는 너무 대리 갖고 싶었던 나머지 능력이 없어도 좋으니 될 모양만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자, 졸랐죠? 자, 그랬더니 마법사가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럼 레오는 신나죠? 신났어요. 자, 그리고 한 달음에 마을로 달려갔는데 친구들이 가짜인 걸 알아차렸어요. 레오는 슬펐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레오의 마음 변화는 2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18번 문제입니다. 기역에서 레오의 몸짓으로 어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기역에서 레오의 몸짓. 그래서 신비한 능력이 없어도 좋으니까 될 모양만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졸랐습니다. 자, 그러면 조르는 몸짓을 찾아봐야 됩니다. 자, 1번, 날개를 펼치는 몸짓. 이것은 하늘을 나는 거죠. 2번, 여기저기 돌아보는 몸짓. 아니고요. 3번, 줄기를 손처럼 내미는 몸짓. 이건 나무 마법사에게 어울리는 거. 4번, 팔을 휘저으며 달리는 몸짓? 아닙니다. 5번, 나무 마법사를 바라보며 애원하는 몸짓. 제발요. 조르고 있죠. 자, 이 몸짓이 어울립니다. 정답 몇 번? 5번임을 알 수가 있네요. 자, 19번입니다. 니은의 말투를 알맞게 예상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니은. 바로 나무 마법사가 레오에게 한 말입니다. 레오야, 물에 젖으면 사라질 테니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자, 지금 마법사는요, 레오를 불쌍하게 여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다정하고 걱정스러운 말투로 하는 것이 어울리죠? 자, 하민, 마법사가 레오를 혼내고 있는 장면이니 엄한 말투일 거야? 자, 혼내는 장면 아닙니다. 자, 지금 가짜 대를 다룰 때 주의할 점을 일러주고 있는 거죠? 자, 지유, 마법사가 레오를 걱정하며 말하고 있으니 다정한 말투일 거야. 맞아요. 자, 따라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지유라고 할수 있겠죠? 자, 19번 됐습니까? 좋아요, 친구들. 우리 마지막 2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등장인물의 표정과 몸짓, 목소리, 말투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장면 기억나나요? 기억나죠? 아이스크림 사오는 길에 생긴 일이라는 드라마.

드라마에서 서유리가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리고 친구들에게 말한 거잖아요. 도진이와 주아가 급하게 자전거를 타고 오는 바람에 서유리랑 부딪히면서 아이스크림이 떨어졌습니다. 먹으려고 했는데. 자, 서유리 마음 어떨까요? 아이스크림이 떨어졌어요. 속상하죠. 화나죠. 짜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놀라서 떨어뜨렸잖아. 속상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서유리의 표정, 몸짓, 목소리, 말투로 어울리지 않는 것 찾아볼게요. 1번, 따지는 듯한 말투. 어때요? 괜찮죠? 2번, 짜증나는 목소리. 괜찮습니다. 3번, 입술을 내밀고 억울한 표정. 너희들 때문에 내가 놀라서 떨어뜨렸잖아. 억울합니다. 괜찮습니다. 자, 4번, 눈웃음을 지으며 밝은 표정? 서유리의 마음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럼 친구들이 서유리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아니죠? 5번, 두 명을 번갈아 쳐다보는 몸짓. 도진이와 주아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말하는 몸짓. 괜찮습니다.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4번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과 단원 확인 평가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너무 재미있었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북 2를 통해서 1단원의 내용 다시 정리하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 풀어봅니다. 친구들 오늘 너무 고생했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더 즐거운 국어 공부 함께 해보자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납시다. 안녕!

영어의 길을 비추는 빛, 이장훈입니다. 중학교 2학년 포텐 영단어, 세상을 움직이는 말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치와 관련된 다섯 개 단어로 여러분의 영어 포텐을 차근차근 채워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정치 활동을 표현하는 부사를 배워요. 오늘은 부사를 공부해 볼 건데요. 먼저 정치 활동과 관련된 만화 속 장면들 쭉 살펴보고 오세요. 네, 첫 번째 장면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법전이 이렇게 놓여 있고요. 서류를 들고 있는 남자의 이미지인데요. 법에 따라, 법에 맞게 라는 말. 영어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부사로 합법적으로 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legally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legally. 한번 더. legally. 네, 잘하셨습니다. 문장 속에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법에 맞게 행동했어요. 합법적으로 법에 맞게 행동했다. The government acted legally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결정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어요. The decision was made legally through proper procedures.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죠. Procedures 하면은 절차라는 뜻입니다. 네, 이미지와 함께 우리 legally, 합법적으로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장면도 함께 볼까요? 네, 이 사람은요. 아까 우리 legally 이미지하고는 사뭇 다르죠.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에서. 네, 우리 부사로 개인적으로 라는 말은 영어로 personally 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personally. 한 번 더. personally. 네, 잘하셨습니다. personally 라는 거는 문장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 계획에 동의해요. 라고 말하고 싶으면 I personally agree with the plan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네, 다음 예문입니다. 개인적으로를 먼저 앞에다 쓸 수 있어요. 문장 앞에 personally 붙여서 personally I support the idea. 개인적으로 나는 그 생각을 지지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이미지 속에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이 장면 잘 생각하시면서 personally 개인적으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까요? 이번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 함께 살펴봅니다. 네, 반드시 필수적으로라는 부사예요. necessarily 라고 합니다. 네, 요거 따라해 볼게요. necessarily. 한번 더. necessarily. 네, 잘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이 되는지 문장 속에서 살펴볼게요. 공공장소에서는 규칙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 in public places, rules are necessarily important.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요. 또 하나 더 볼게요. 다수라고 해서 꼭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꼭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럴 때 the majority is not necessarily right. 그래서 necessarily 앞에 not이라고 하는 부정어 붙여서 이번에는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부정문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두 가지 긍정문과 부정문 사용되는 necessarily 예문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necessarily 기억해 두시고 다음 장면 넘어갑니다. 짧은 시간 안에 속도를 내서라는 뜻입니다. 네, 부사로 빠르게라는 영어 단어는 바로 quickly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quickly. 한번 더. quickly. 네, 잘하셨습니다. 문장 속에 넣어 봅니다. 정치적 상황은 빠르게 변할 수 있어요. Political situations can change quickly. 네, 이럴 때쓸수 있고요. 또 하나 더 볼게요. 사람들은 소식을 빠르게 퍼뜨렸어요. People quickly share the news. People quickly share the news.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만화 속 장면이 노란색 트럭만 아주 빠르게 가고 있죠. 짧은 시간 안에 속도를 내서 quickly 이 장면과 함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면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활짝 웃고 있는데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라는 의미입니다. 네, 공정하게라는 부사 영어로 우리가 fairly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fairly. 한번 더. fairly. 네, 잘하셨어요. 네, 그럼 이 fairly라는 부사는 문장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예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은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해요. 그렇죠. 어떤 규칙을 누군가는 또 따르고 누군가는 따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만 이득을 취하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라는 걸 넣어서 문장 만들어 보면 The rules should be applied fairly. 네, 부사니까 여기 끝에다가 잘 넣어주면 됩니다.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정책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되었어요. The problem was handled fairly according to the policy. 그래서 according to라는 말은요, 무엇무엇에 따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according to the policy 하면은 그 문제는 정책에 따라 그리고 공정하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fairly 단어이지요. 네, 그래서 이 활짝 웃고 있는 이 사진과 함께 이 이미지와 함께 여러분 공정하게 잘 기억해 두시고요. 퀴즈 풀고 올게요. 네, 다섯 개 장면과 함께 오늘 배운 다섯 개의 부사였죠? 여러분 한번 암기해 주세요. 네, 첫 번째. 개인적으로 나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쓸수 있는 부사예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외쳐 주세요. 네, 정답은 personally였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네, 한 남자가 있고 뒤에 법전이 세워져 있는데요. 법에 맞게, 법에 따라라는 말, 부사이지요?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네, 합법적으로 legally였습니다. 네, 마지막 장면이에요.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는데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영어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fairly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섯 개 부사를 공부해 봤어요.
쭉 습하면서 마지막 미션 문장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필요한 가치나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배운 부사 중 하나를 골라서 문장 만들어 보세요. Rule should be applied fairly. Fairly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한번 문장 만들어 봤어요. 규칙은 모두에게 공정하게 다 적용되어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문장 만들어 보시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단어 5개 들고 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방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영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만났네요. 여러분들 이 순간을 저는 되게 오랫동안 설레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1강 역사학습의 기초와 선사문화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전체 흐름에 대해서 알려주는 수업의 나침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역사학습의 기초부터 시작합니다. 역사학습의 기초는 우리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선배들이 배우는 교과서랑 다른 거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새롭게 배우는 교과서에 바뀐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역사학습의 기초입니다. 어떤 목적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왔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역사라고 하면 보통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과목인가요? 인정하기 싫지만 많은 학생들이 역사는 암기 과목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역사학자들, 역사 선생님들이 되게 안타까워했거든요. 아, 역사의 본질은 암기에 있지 않은데, 암기 말고 다른 것도 중요한 게 많은데 그거를 좀 알려주고 싶다라고 해서 역사 탐구의 중요성을 알려주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옛날부터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 교과서에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교과서 앞부분에 되게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프롤로그 형식으로 어떠한 단원에도 섞이지 못하고 되게 짧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에 따라서 이 부분을 약간 스킵하고 넘어가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번 바뀌는 교과서부터는 이 역사학습의 기초라고 하는 게 별도의 대단원으로 빠져나왔다라는 거죠. 그 말은 중요성이 높아졌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사학습의 기초에서 어떤 걸 배우냐?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의 의미는 무엇이고 역사 왜 배우는가? 이러한 역사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을 배웁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지필평가로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낼 수 있는 재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하지만 수행평가에서는 충분히 낼 수 있죠. 중요성이 올라갔고 많은 역사 선생님들이 여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단원과 연결지어서 뭔가 수행평가로 진행하기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역사학의 본질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 수행평가를 잘 보기 위해서라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필평가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좀 어디가 나올 것 같냐? 역사란 무엇이고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가 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선사문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선사문화는 정말 잘하거든요. 앞부분에 있다 보니까 아마 좀 익숙해서 많이 공부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인류가 어떻게 출현했고 인류가 이제 문화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그 문화가 석기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석기시대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 어디가 좀 많이 나오냐면 석기시대가 워낙 길기 때문에 좀 차이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옛날 석기시대와 새로운 석기시대를 비교하는 문제, 즉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 비교하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왜 나오는지 설명을 다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역사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굉장히 여러분들 마음을 무겁게 하죠. 근데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되게 재밌는 추리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추리 영화의 딱 시작 부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살인사건의 범인이 워낙 치밀해서 목격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자, 그 살인사건에 왔던 탐정이 있습니다. 바로 셜록 홈즈입니다. 탐정이 어떻게 하냐? 이 살인사건에 이제 살인사건을 둘러보는 거죠. 아, 여기서 내가 좀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없을까? 단서들이 없을까? 하나씩 단서들을 살펴봅니다. 이 증거로 봤을 때, 아, 범인은 누군 것 같고, 이 범죄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추리를 하죠. 자, 여러분들, 근데 역사도 똑같습니다. 역사도 이 과정을 똑같이 이제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정리를 쉽게 해드릴게요. 자, 현재 탐정이 과거에 사건이 있는데 증거를 바탕으로 추리하는 게 우리가 흔히 보는 뭐 추리 영화라든지 추리 만화의 그런 상황이죠. 자, 역사도 똑같다고 했죠. 자, 역사도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도 사건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역사를 아무리 오랫동안 공부했다고 해도 이 역사적 사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임진왜란에 대해서 평생 동안 공부한 교수님께서도
임진왜란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임진왜란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알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바로 탐정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탐정들을 우리가 역사가라고 부릅니다. 이 역사가들이 역사적 사건을 추리한 거예요. 뭐를 바탕으로? 증거를 바탕으로. 자, 그럼 이 증거를 역사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사료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사건들이 남겨놓은 여러 가지 사료들이 있습니다. 증거들이 있어요. 그 증거는 의도하지 않고 남겨진 증거일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기록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막 그러한 증거들을 수집해서 최종적으로 추리하는 게이 역사가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이 역사가 역사적인 측면에서 추리하는 거를 역사 탐구한다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역사를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인 내용을 많이 암기하고 있어 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역사 뭐 선생님이나 역사 학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많이 암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다? 역사를 얼마나 잘 탐구하는가.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역사를 잘 탐구하려면 사료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료에 대한 지식이 있으려면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탐정이 밑도 끝도 없이 추리할 수 없잖아요. 과거에 있는 사건들을 하나씩 보면서, 아, 이런 사건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공부하면서 추리력이 늘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건을 많이 알수록 사료를 잘 역사 탐구할 수 있는 거죠. 역사 탐구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활동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께서 잘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저는 어떤 거에 좀 초점을 맞출 거냐? 어찌됐든 이거 잘하려면 역사적 사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도 역사적 사건을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사료를 가지고 역사적 사건을 역추리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와 함께 역사적 사건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수 있는데, 하나는 사실로서의 역사, 하나는 기록으로서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명칭에서도 뭔가 느낌이 좀 오지 않나요? 자, 사실로서의 역사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있었던 거야.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누군가 기록해 놓은 거야. 자, 이두 가지의 차이점인데, 자, 개념 한번 볼게요. 자,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객관적 사실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는요, 앞에 있었던 이런 그림 중에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거냐? 역사적 사건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왜?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거니까. 그래서 역사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게 사실로서의 역사고, 이 사실로서의 역사는 객관적 사실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역사가가 사실을 해석하고 기록한 역사다. 역사가의 관점이 반영된 주관적 서술이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다? 역사 탐구에 집중하고 있다. 역사가가 역사적 사건을 사료를 바탕으로 탐구해서 기록한 게 역사다라고 부는 게 기록으로서 역사예요. 자, 그래서 역사 탐구에 집중하고 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여기가 나온다면 어떤 거를 좀 물어볼 확률이 높냐면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사실을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여기에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덧붙여 드리자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과거의 역사 사건을 실제로 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이게 기록되었다고 해도 그 기록에는 기록자의 그런 생각이라든지 뭐 관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역사적 사건, 즉 사실로서의 역사는 쉽지 않다. 대부분의 역사는 기록으로서의 역사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 사건이라고 믿는 것들은 역사가들이 열심히 탐구해서 야, 내 말이 맞지? 이의 없지? 이렇게 인정받은 역사적 사건들을 보통 역사적 사실이라고 합니다. 뭐 교과서에 실려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자, 역사에 대한 여러 역사가의 주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랑케, 그 다음에 크로체와 칼을 구분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랑케는 역사는 단지 과거가 본래 어떠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즉, 사실로서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고요. 크로체는 모든 역사는 현재 역사다. 역사가가 어떻게 기록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다. 역사 한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명언이죠. 이말 역시도 역사가의 그런 추리와 관점, 기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기록으로서의 역사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질문해요, 저한테 학생들이. 선생님, 역사 왜 배워야 되나요? 그때마다 제가 해주는 말들 여기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역사를 많이 공부하면 아무래도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알기 때문에 좀 인사이트, 즉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내다보는 안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단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는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노래에 관심이 있어. 노래에 관심 있다고 해서 지금 유행하는 노래만 좋지면 미래의 발전을 좀 원활하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음악이 유행했고 왜 유행했는지를 공부해야 미래에 좀 내가 발전적으로 음악을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를 가든 간에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 어떻게 발전했는가?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현재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문화와 굉장히 많은 교류가 있었는데, 다른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말들도 있고요. 사실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또 조금 얘기하자면, 저는 늘 수업 시간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증거들을 의미하고요. 종류는 문자 사료와 비문자 사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문자 사료는 말 그대로 문자로 기록된 자료고요. 비문자 자료는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너무 쉽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사료 비판이에요. 여기는 좀 중요하니까 주황색과 형광펜으로. 자, 다시 아까 탐정 추리 영화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탐정인데 살인 사건에 있었던 모든 증거를 쓰면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범인이 의도적으로 탐정을 헷갈리게 하려고 남겨놓은 증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증거가 믿을 수 있는 증거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비판적으로 봐야 돼요. 그 과정을 사료 비판이라고 합니다. 개념을 한번 보면 사료에 담긴 기록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기록에 담긴 오류와 조작 등을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들은 사료를 바탕으로 추리할 때, 역사 탐구할 때 사료가 믿을 만한가 이거를 가장 우선적으로 본다는 거죠. 사료 비판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에 좀 중요한 그 기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인데, 시간은요, 과거로도 무한하고 미래로도 무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이 늘 존재합니다. 자, 현재는 대체로 예수가 태어난 해,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탄생 이전을 기원전, 탄생 이후를 기원 후, 즉 예수님 탄생을 기준점으로 잡은 시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과거 동아시아에서는 군주가 즉위할 때 연호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사용했습니다. 내가 즉위했어. 특별한 날이야. 그럼 오늘부터 새로운 연호를 붙여서 달력을 새로 쓴다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하나하나 기억하기는 조금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100년씩 뭉탱이로, 묶음으로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이거를 세기라고 부릅니다. 즉, 100년을 한 묶음으로 하여서 사용하는 단위인데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볼게요. 자,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탄생으로 그 이전을 기원전, 그 이후를 기원후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나오는 한 묶음, 100년 묶음, 100년 묶음, 이걸 뭐라 부른다? 세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고 100년까지를 기원후 1세기, 그 다음에 2세기, 3세기, 쭉쭉쭉 지금 21세기. 반대로 똑같아요.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과거 100년, 기원전 1세기, 2세기, 3세기, 쭉쭉쭉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외에도 되게 많은 달력들이 있는데 서기가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하고 단기는 단군왕건이 고조선에 건국했을 때, 불기는 부처님이 이제 열반에 들었을 때, 이슬람력 연호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개념은 바로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공간은 그냥 말 그대로 인류가 살아가는 그런 터전 같은 걸 의미하는데, 인류는 다양한 지역과 기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역사의 무대인 공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계사의 공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역사원은 세계사를 범위로 하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유럽,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인도, 동아시아,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류의 출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어떻게 출현했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등장했던 인류를 우리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남방의 원숭이라는 뜻이고요. 아파렌시스는 아프리카에서 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온 남방의 원숭이라는 뜻인데,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는 여러분들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등장했던 인류라고 보통 믿어지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이들의 특징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와 이 인류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가 사실 너무 내기 좋잖아요. 저도 이제 출제자 학교에서 출제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표가 나오면 아, 시험 문제 어떻게 내면 되겠다 바로 그려지거든요. 자, 볼게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특징 첫 번째, 직립보행입니다. 즉, 두 다리로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손이 이제 자유롭죠. 그 손으로 뭐 하냐? 간단한 도구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발견됐던 등장했던 인류가 뭐냐면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모가 뭐냐면 인류라는 뜻이에요. 에렉투스는 곧게 섰다라는 뜻인데 해석하자면
곧게서

인류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릴 거야. 뭐야? 직립보행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먼저 했는데 왜 여기가 곡괴선 인간이지?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호모 에렉투스가 먼저 발견됐어요. 근데 곡괴 서 있기 때문에 아, 얘 곡괴선 인간이라 진짜. 근데 뒤에 얘가 발견되니까 뭐야? 얘도 직립보행하네? 라고 하면서 약간 특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최초로 직립보행한 인류는 아니지만 직립보행한 건 맞습니다. 자, 호모 에렉투스의 특징은 뭐냐면 불과 언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불이라고 하는 그런 수단을 우리 인류가 다룰 수 있게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류 한번 보겠습니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입니다. 네안데르탈에서 온 인류란 뜻이에요. 자, 이들은 시체 매장 풍습이 있었는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우리 현생 인류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예요. 자, 현생 인류의 조상이니까 시험 문제 내기가 좋겠죠. 중요하니까. 호모 사피엔스는 지혜로운 인류라는 뜻인데 이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가 호모 사피엔스와 같은 시기에 공존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 경쟁을 통해서 멸종하게 됐고 호모 사피엔스는 쭉 살아남아서 현생 인류의 직접적 조상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모 사피엔스의 이동 경로. 이제 많은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발원됐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나와서 유럽과 아시아, 아메리카로 확산되게 됐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류의 진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특징을 물어봅니다. 특징, 직립보행과 간단한 도구 사용. 답은 1번. 불가 언어 사용,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와 공존, 시체 매장의 풍습 보유는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5번은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너무 쉽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사문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사시대가 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제가 모든 시간에는 기준점이 있다고 했는데, 이 선사시대라고 하는 거의 기준점은 사라고 하는 겁니다. 아, 사라고 하는 게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문자예요, 문자. 문자와 문자로 기록한 증거, 문자 사료가 있고 난, 생겨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이전 시대를 선사시대, 그 이후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주된 무대, 주로 다루는 부분이 이 역사시대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사시대는 사실 문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인류들이 뭐 어떤 갈등이 있었고 어떻게 살아갔고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고학적으로 발굴되는 걸 통해서 추측할 뿐이죠. 자, 선사문화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인류가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가 뭐냐? 바로 돌과 나뭇가지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게임 한번 해보셨나요? 게임 같은 거 저도 옛날에 해봤는데, 자, 주변에 있는 그런 재료들을 채취해가지고 집도 짓고, 여러 도구들도 만들고, 밑에 내려가서 뭐 철도 캐고, 금도 캐고, 뭐 그런 게임이 있거든요? 거기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돌이에요.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돌을 많이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선사 문화와 이 돌을 많이 사용했던 석기 시대가 어느 정도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사 문화는 석기 시대라고 이제 해도 약간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자, 석기 시대는 너무 길기 때문에 두 개로 쪼갤 수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로. 자, 여러분들. 여기가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어떤 종류에서 시험에서도 이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딱 봐도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잖아요. 어떻게 될것 같은지 제가 출제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구석기 시대의 시기 한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가 출현한 때부터 약 1만 년 전까지를 우리는 구석기 시대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긴 거죠. 신석기 시대는요, 약 1만 년 전부터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의 기온이 상승합니다. 따뜻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환경이 많이 변화했고 작은 동물들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류도 거기에 맞게끔 도구를 업그레이드 해야겠죠. 그런 모습들이 나왔던 게 신석기 시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빠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그쵸? 일단 먹고 살수 있는 식량부터 구해야 됩니다. 근데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연에 있는 그런 식량들을 내가 수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러한 식량들을 수집한다라고 해서 식량 수집 단계라고 부릅니다. 어떤 게 있냐면 낚시하거나
어로 혹은 열매를 따거나 채집, 동물을 사냥하거나 수렵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 근데 이게 사실 식량을 뭐잘 구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식량의 안정성이 되게 떨어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냥이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잖아요. 자, 반면에 신석기 시대부터는 큰 변화가 발생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파트거든요. 자, 바로 식량 생산 단계입니다. 인류가 식량을 자연에서 수집하는 게 아니고 직접 생산하는 단계까지 발전했다라는 겁니다.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직접 그런 열매들을 심어서 수확을 합니다. 그게 바로 농사, 농경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동물을 사냥하는 게 아니고 동물 어릴 때부터 키워서 많이 크면은 잡아먹는 목축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신석기 시대의 인류들은 식량의 안정성이 많이 확보가 됐던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신석기 시대 때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다고 해서 식량 수집 단계가 그만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어로, 채집, 수렵은 지속됐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농경과 목축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보완을 했던 거죠. 좀 어떤 걸로 예시를 들면 될것 같냐면 핸드폰 신 모델 나왔다고 해서 옛날 모델 안 쓰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 모델 나왔지만 옛날 모델 여전히 씁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니까 인류가 되게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가 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이 발전하게 되는데 의생활과 식량 보관이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의생활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옷인데 가락바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실을 뽑고 뼈바늘을 통해서 이제 옷을 만들거나 혹은 그물을 만들었던 거죠. 자, 그리고 식량을 보관하기 위해서 농경을 통해서 얻은 식량을 보관하기 위해서 토기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한반도에서 많이 발굴되는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어서 주거사회와 도구까지 이어서 보면 될것 같은데요. 주거사회는요, 식량을 수집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식량을 찾으러 이동해야 되죠. 그래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이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오래 살게 아니니까 집을 예쁘게 꾸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들은 동굴과 바위 그늘에 살거나 아니면 강가에서 집을 막 지었어. 막집에 살았던 거죠. 반면에 신석기 시대 때는 여기에서 내가 식량을 생산하니까 오랫동안 살면서 여기 안정적으로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을 이쁘게 꾸미기 시작합니다. 즉,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움집이라고 하는 집을 만들게 됐고요. 이 움집이 모이면서 마을이라고 하는 촌락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 마을이 모이게 되고, 그게 커지면서 씨족과 부족까지 발전하게 됐던 거고요. 구석기 신석기의 가장 큰 차이는 식량 생산 단계와 주거사회라는 건데, 여기 플러스 뗀석기와 간석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뗀석기는 돌을 떼어냈다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주먹도끼가 있고요. 간석기는 돌을 갈았다라고 해서 대표적으로는 농경용 돌보습과 갈돌과 갈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이외에도 동굴벽화와 조각상을 만들면서 구석기 시대 때는 뭔가 식량 많이 잡게 해주세요라는 걸 빌었고요. 신석기 시대 때는 영혼이 있다고 믿으면서 영혼을 숭배합니다. 대표적으로 토테미즘과 애니미즘과 같은 사상이 있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는 이렇게 차이점도 많지만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바로 평등 사회였다라는 거죠. 자, 평등 사회라는 건 여러분, 계급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가 나중에 배울 문명의 형성이 계급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비교해서 내기가 너무 좋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계급이 나누어져 있지 않은데 다만 그건 있어요. 이 무리를 이끄는 리더는 있습니다. 다만 그 리더와 내가 계급적으로 다른 건 아니에요.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자, 구석기 시대 예술을 보자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너무 유명한 이제 약간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그런 동상이랄까요? 그런 것, 그 조각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라스코 동굴 벽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도구는 돌보습, 갈돌과 갈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빗살무늬 토기와 실을 뽑아냈던 가락바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도구들은 간석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밑줄 친이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약 1만 년전 빙하기가 끝났대요. 아, 오케이. 여기서 하나 알수 있죠. 기후가 점차 따뜻해지면서 토끼나 사슴 같은 작고 재빠른 동물이 많아졌답니다.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거
바로

신석기 시대죠. 더 읽어볼게요.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인류가 새로운 도구를 만들고 적응하면서 이 시대가 열렸다. 바로 신석기 시대입니다. 자, 기억.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였다. 그렇죠. 신석기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거, 식량을 생산했다. 기억 맞고요. 뗀석기를 처음 사용하였다. 뗀석기 처음 사용한 거는 구석기 시대죠. 토기를 만들어 곡식을 보관하였다. 농경을 통해서 곡식이 많아졌고 이거를 토기에 보관했다라고 했었죠. 맞고요. 주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 거주했다. 이거는 이동 생활이었던 구석기 시대의 모습이었고요. 신석기 시대 때는 움집을 만들면서 촌락이라고 하는 게 형성됐다. 여러분들, 여기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느낌밖에 없어요. 약간 특징들을 구석기냐 신석기냐 비교하는 거 여러분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첫 강의였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조금 더 좋아했다면 저는 성공이에요. 자, 제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였죠? 바로 복습이었습니다. 끝났다고 바로 교재 덮지 마시고요. 교재 오늘 배웠던 내용, 중요했던 내용 하나씩 복습하면서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문제풀이 하시면서 다음 강의 때 보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어느덧 15년이 흘렀습니다. 두 남자가 함께 이 길을 걷기 시작한 지. 길엔 장애물이 많습니다. 좁은 다리도 건너야 하고 발이 푹푹 빠지고 미끄러지는 밭두렁도 지나야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차하이샤 씨와 두 팔이 없는 차원치 씨는 서로에게 의지해 이 길을 걷습니다. 긴 세월 둘이 하나 되어 이 길을 걸으며 살아갈 힘을 얻었고 기쁨을 맛보았고 꿈을 꾸었습니다. 매일 두 남자가 걷는 이 길 끝에 아름드리 나무가 무성한 이들의 꿈이 있습니다.

0: 이 숲은 두 남자 자원치 씨와 자하이샤 씨의 일터입니다. 매일 출근하듯 숲에 와서 일을 합니다.
1: 자매, 내 수도 크고, 나 这 动物来说，
0: 앞이 보이지 않는 하이샤 씨가 나무에 오를 모양입니다.
1: 停手。

来走，多少？好，慢点啊！好，慢点啊！

0: 아이샤 씨의 나무 타는 실력을 익히 알고 있는데도 올려다 볼 때면 매번 긴장이 됩니다. 몸의 감각으로 낫을 내리치고 가지를 꺾어냅니다. 아슬아슬한 작업 과정이 계속 이어집니다. 원치 씨는 가지를 모으면서도 하이샤 씨를 살핍니다. 어느새 가지가 수북이 쌓였네요. 나무에서 내려온 뒤에야 웃음길을 되찾은 두 사람. 위험을 감수하며 나뭇가지를 꺾는 이유가 뭘까? 힘겨운 작업이 이어집니다. 원치 씨가 어깨와 턱의 힘으로 땅을 팝니다. 물을 길어오는 것도 원치 씨의 몫입니다.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맡아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버드나무과인 사시나무는 가지를 땅에 꽂아놓아도 뿌리를 내립니다. 묘목 살 돈이 없는 두 사람은 이렇게 지난 15년간 나뭇가지를 꺾어 숲을 일궜습니다. 원치 씨가 발로 가지를 집어주면 하이샤 씨가 잎을 잘라냅니다. 함께한 세월만큼 호흡이 척척이죠. 그런데 잠시 긴장을 놓았던 모양입니다. 날카로운 날이 스치고 지나간 자리가 쓰리고 아픕니다. 빨리 지혈을 해야 할 텐데 다행히도 금세 천조각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1: 아야, 이러가. 여기 다음에 가는 그 자리에 가서 무슨 나오는 애 사업을 진짜 떠버려. 네. 이거 누나 봐. 응, 노래. 네.
0: 장난기 많은 원치 씨는 특유의 유쾌함으로 하이샤 씨를 안심시킵니다. 여전히 낫을 들고 있는 하이샤 씨가 불안한지 발을 걷어붙인 원치 씨가 능숙하게 천에 칼집을 내줍니다. 3살 때 감전사고로 두 팔을 잃은 원치 씨는 50년 넘는 긴 세월 동안 두 팔 없이 사는 법을 익혔습니다. 야무진 발끝에는 힘겹게 살아온 지난 시간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괜히 마음속에 한 것 같아 미안한 하이샤 씨. 그 모습이 안쓰러운 원치 씨. 서로를 아끼는 두 사람입니다.
2: 因为他能看得见，就是他因为他的脚脚上受伤比较多一些，我的手上多一些。我们两个的干活总绷着就是，他就是我的眼睛，我就是他的双手。
1: 要是我们两个不合作，不在一起合作的话，根本干不成事情。
0: 한시아 씨가 한 살 위긴 하지만 두 사람은 한 동네에서 나고 자라 같이 학교를 다닌 친구입니다. 각자 다른 일을 하던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 이곳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1: 第一年我们种树的时候，我们两个辛辛苦苦干了一年，种了800棵，种树种下了800棵树。 这个结果到今这个秋后了，一看，仅仅合了2棵，成活率只有2棵。这个是要就说说真的，要不我说我这个没有人家坚强，那个时候种了800棵，就只合了2棵，我已经就回头丧气了。我就说放弃吧，不干了。我说不行，那不干了。人家说没事，我明年还要干。
0: 이 나무도 15년 전엔 가느다란 나뭇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엿하고 듬직한 나무가 됐죠. 포기하지 않고 매년 심고 정성을 쏟았더니 나뭇가지는 나무가 되고 그 나무들이 모여 숲을 이루었습니다. 숲이 자리한 곳은 취자정 예리촌. 북경을 에워싸고 있는 허베이성에 위치한 시골 마을입니다. 여느 시골 마을처럼 마을 사람들은 가축도 기르고 논밭도 경작하죠. 그 마을에 원치 씨와 하이샤 씨가 삽니다. 원치 씨는 혼자 삽니다. 숲에서 돌아오면 식사 준비를 하죠. 혼자 산다고 몸이 불편하다고 대충 해서 먹는 법이 없습니다. 뭐든 제대로 합니다. 중국인들이 즐겨 먹는 요우티아오입니다. 밀가루 반죽을 튀긴 빵이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며칠간 아침 식사는 걱정이 없습니다. 곳간을 채운 것 마냥 마음이 든든해지네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못할 일도 주눅들 일도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매 순간이 힘겨운 도전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은 달았습니다. 1994년 중국 장애인 장기대회에서 2등을 하기도 했던 그는 장애인 예술단에 입단해 전국을 누비며 공연을 했습니다. 발로 못하는 게 없는 그의 특기는 멋진 필체로 써내려가는 서예. 유머 감각까지 있어 어딜 가나 인기가 많았던 그는 예술단 단장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 那时候心情反正是不好受。 对吧？那么好的工作，挺优越的，一个月也是，那时候一天6000。

0: 的收入。终于决定吧，也就是说，一说老父亲有病了，我拔腿就往回赶。这是其实啊，为了这个尽孝，你都不能说，哎，什么工作我多么多么的优越的工作，我不能辞掉，什么什么，我是有点慢。
1: 예술단을 그만두는 게 아쉽긴 했지만 아버지를 모셔야 했습니다. 아버지 병수발을 들면서 원치 씨는 새로운 도전을 꿈꿨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꾸어오던 꿈은 도리마나 척박한 고향 땅에 숲을 일구는 것. 하지만 두 팔이 없는 그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원치 씨 집에서 2, 3분 거리에 사는 하이샤 씨가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 몸처럼 움직이게 됐습니다. 집에 돌아온 하이샤 씨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익숙한 위치에 있는 물건들을 활용해 차를 끓이는 정도입니다. 이마저도 얼마 전까지 수없이 손을 대어가며 익힌 것입니다. 하이샤 씨가 장애를 갖게 된 건 16년 전이었습니다. 마을 채석장에서 일을 하던 그는 폭파 사고로 돌 파편이 눈에 들어가 시력을 잃었습니다. 한순간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 역할도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라디오를 친구 삼아 시간을 보냅니다. 밖은 점점 어두워지는데 불도 켜지 않은 채 하염없이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하이샤 씨가 기다리는 사람은 아내입니다. 아내 짜인핑 씨는 마을 입구에서 꼬치 장사를 합니다. 남편이 다친 뒤 아내는 가장이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 도시에 나가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무릎이 아파 그만둬야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녀는 적은 돈이라도 벌기 위해 꼬치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벌이라 봐야 한국 돈으로 5천 원 정도. 그나마 아들, 딸 다 키워 독립을 시킨 뒤라 근근히 두 식구 먹고 삽니다. 하루 종일 장사를 하고 나면 몸이 천근 만근입니다. 하지만 불도 켜지 않은 채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남편을 생각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늘 그렇듯 아내가 돌아오자 집에 불이 켜집니다. 잠시 앉아있을 새도 없이 저녁 준비를 합니다.

힘들고 지치니 마음과는 달리 말이 곱게 나오질 않습니다. 아내에게 해줄 거라고는 그저 묵묵히 아내의 푸념을 들어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아내는 이제야 겨우 자리에 앉습니다.

0: 국수에 들어간 재료는 기름에 볶은 양배추가 전부. 가난한 밥상이지만 저녁을 훌쩍 넘긴 시간. 시장했던 부부는 맛있게 먹습니다. 이제야 남편의 상처가 눈에 들어옵니다. 일이 고되고 힘들 때면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한없이 안쓰럽고 측은합니다. 근실이 원치 씨를 타박해보지만 그래도 원치 씨를 만나 남편이 활기를 찾았다는 걸 아내는 압니다. 사고는 가족 모두에게 충격과 절망이었습니다. 남편은 사고 후 모든 것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1: 我可能是三十九岁啊，还是四十岁，弄不清了，我不记不得了。就是说，反正就是三十九、四十岁左右吧。那个时候家里正需要我的时候，你那时候儿子刚刚四岁，那个时候家里正是需要我的时候，那个时候家里正是需要我的时候，那个时候我说真的。 那眼睛一突然之间一片漆黑了，那真的，那眼睛一突然之间一片漆黑了，那真的，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 什么也干不了，走动也走路也不习惯，也走不了了。那个时候他离婚了，我马上就可以跳楼了，就是那个时候就结束我的生命了。说真的，那个时候就是这个，就是这个意念，就是要跳楼。
0: 사고가난지벌써16년이흘렀습니다사는건늘힘겹고고단하지만아내는성실하고책임감강했던남편을기억합니다사고도돈을조금더벌어보려고위험한폭파일을맡아하다가난것입니다차마그런남편의곁을떠날수는없었습니다지금도하이샤씨는아내의일을조금이라도덜어주려고애를씁니다저녁에장사를마치고돌아온아내가따뜻한물로씻을수있게태양열온수기에물을받아넣으려고합니다그런데마음같이되질않습니다애써끼워놓은호수가빠지고말았습니다그래도끝까지해보려고안간힘을써봅니다아내모르게얼른일을해놓으려고했는데결국아내가뛰쳐나갑니다온통물바다가되고말았습니다
2: 你们不是想去陪小

0: 呀，我得上这儿了呢。
1: 啊？
2: 남편마음을모르는건아닌데
1: 저샵에
2: 장사준비로한창바쁜시간아내는그마음을헤아릴줄여유가없습니다
3: 我不想过去 我不想提过去的事儿真是我现在一提那我就感觉伤心我不想再提那个不想提那个
2: 수없이돌이켜봤습니다하지만이미벌어진일자책하고원망해봐야달라지는건아무것도없었습니다지금의상황을받아들이고인정해야조금이라도앞으로걸어갈수있다는걸모진시련속에서배웠습니다
3: 我怎么看他还他自己想种的干种呗我自己打工天天在外边打工他想干什么就干什么呗要不他在张西里也是歇着
2: 하이샤씨가무엇이든할수만있다면그래서사는낙을찾을수만있다면아내는그것으로족합니다
1: 지혜나도봐지혜가
2: 원치씨를만날때면하이샤씨목소리에힘이납니다오늘장을보러가기로했습니다이곳에오면할일이생겨좋습니다원치씨가발로할수있는일도하이샤씨에게맡기곤합니다유쾌하고적극적인성격의원치씨는마을사람들과도두루두루잘지냅니다열흘에한번씩열리는큰장입니다달달한과자에뱀을가지고온약장수까지어른아이할것없이즐거운곳이죠시각장애가있는하이샤씨에게는풍성한볼거리가소용없지만그래도원치씨의빈소매를꼭잡고따라나옵니다장사꾼의긴너스레에맞장구도쳐가며슬리퍼를삽니다나라에서주는최저생활보조금으로생활하는원치씨는장에자주나오지못합니다
1: 多少？
4: 跌两块七，降价两块八，跌两块七，二十块钱的三斤。
1: 你得得几成？
4: 这多少能？
2: 哈哈哈！두세달에한번씩벼르고별렀던물건을삽니다그래도하이샤씨것도꼭챙기죠한보따리씩어깨에맨두사람이발길을멈춘건철물상아 꼭 사야 할 물건이 있습니다. 한시아 씨가 낫에 손을 빼는 일이 잦아 낫 대신 도끼를 써보려고 합니다. 다행히 하이샤 씨가 쓰기에 딱 알맞은 크기의 도끼가 있네요. 조용히 듣고만 있던 하이샤 씨가 흥정도 합니다. 사람들 틈에 끼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 들어가며 장을 보는 건 하이샤 씨에게도 참 즐거운 일입니다. 장에 다녀오느라 점심이 늦었습니다. 입맛도 비슷한 두 사람. 적당히 익은 면을 그릇에 담으려는데. 면이 자꾸 미끄러집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원치 씨가 채를 가지고 옵니다. 원치 씨가 채로 국수를 뜨고 하이샤 씨가 그릇을 받칩니다. 결국 두 사람이 함께하니 국수 한 그릇이 온전히 떠집니다. 국수를 그릇에 담듯 지난 15년간 무엇이든 함께해온 두 사람. 예기치 못했던 사고와 운명적인 재회가 지금 두 사람을 마주 앉아 있게 했습니다. 장애인 예술단원이 돼 전국을 누비던 원치 씨가 고향 마을로 돌아온 건 하이샤 씨가 사고를 당한 바로 다음 해였습니다. 고향에 돌아와 친구의 소식을 들은 원치 씨는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0: 他知道那个事情呀，马上就赶来了。我就说，你说怎么办？那个时候他说没事儿，你就说我不是，我又不是从小就没有手嘛，也不是活到现在了，就是那个没事儿，我们以后就说，就是我们常说的一句话，这个。 办法总比困难多，那个时候我们就是坚持坚信这个理念，办法总比困难多，会解决一些问题的。
2: 어릴 때부터 장애의 그늘 없이 늘 당당하고 자신만만했던 원치 씨. 그의 위로에 하이샤 씨는 살아갈 힘이 났습니다. 돌투성이 황무지에 나무를 심을 용기도 생겼죠. 그리고 이제 황무지 땅엔 열매도 열리고. 나무도 제법 굵어졌습니다.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나무를 심던 첫 해. 800그루 중 단 두 그루만 살아남을 정도로 돌투성이에 척박했던 땅이었습니다. 모두가 비웃었지만 포기하지

0: 않고 매년 나무를 심었고 정성껏 관리를 했습니다. 가지를 치고 잡초를 제거하고 수로를 파 물을 공급해 줬습니다. 수로는 며칠만 둘러보지 않아도 물살에 흙이 쓸려 내려와 얕아지기 때문에 수시로 흙을 퍼내야 합니다. 고된 일이지만 수로가 땅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고된 만큼 일한 뒤의 휴식은 달콤합니다. 두 사람은 할 일이 있다는 것이,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숲이라는 기적까지 덤으로 좋습니다. 오랜만에 비가 내립니다. 비가 온 날 나른한 오후를 보내고 있는 원치 씨.
1: 에이, 小孩,
0: 반가운 손님이 오는 모양입니다. 도로까지 마중을 나간 원치 씨. 도시에서 온 듯 말끔히 차려입은 사람들. 그들을 데리고 마을 뒷산을 오릅니다. 사실 원치 씨는 지금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뒷산에 나무를 심을 생각입니다. 작은 개울 하나 없는 돌산이라 물을 끌어올리는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한 자선단체의 도움을 받아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조까지는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아래쪽에 우물을 파고 농수로를 통해 물을 수시로 끌어올릴 수 있는 펌프 시설까지 만들어야 하는데, 한 사회적 기업에서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까? 기대감에 원치 씨의 눈길이 자꾸만 사람들의 얼굴에 머뭅니다. 하지만 한참 현장을 둘러본 사람들은 뚜렷한 답을 주지 않은 채 떠났습니다. 쉽게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꿈을 꾸죠.
2: 再要十几年，这个十几年，你看绿树成荫，咱们这栽上松树、柏树，栽的桃树，对我计划就是说，这个咱们这个种上这个桃树，呃，种田了，它要这个桃花开了以后可以观赏。再一层种上这个松树、柏树，哎，冬天了它可发绿的，你就是一层花一层绿的，那挺好的。要不说上边栽那个。
0: 15년간 숲을 가꾸었듯 오랜 노력과 기다림 끝에 꿈이 현실이 될 거라는 걸 두 사람은 압니다. 어딜 가나 유쾌한 대화가 끊이질 않는 두 사람.

0: 동네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원채 씨네 집엔 수도 시설이 없어 물을 우물에서 길었습니다. 원채 씨가 방향을 알려주면 양동이에 꼬리를 걸고 도르래를 돌립니다. 웬만한 일상은 혼자서 다 해내는 원채 씨도 묵직한 도르래를 발로 돌리는 건 힘에 부칩니다. 위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물을 기를 때는 하이샤 씨가 늘 함께합니다. 물이 떨어지면 매번 양동이를 먼저 들고 나서는 하이샤 씨가 원치 씨는 고맙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두 사람. 가끔은 생각이 달라 말다툼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부부처럼 싸움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칼로 물베기죠. 긴 세월 두 사람의 우정이 변함없이 이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1: 要是他不去砍树枝的时候，肯定我们栽不上这一片树。这个是我觉得特别感激呀。那个你就是我，虽然说我把树枝砍下来了，你就是，你要是不他不扛着我，我就扛着树枝还得拉着我，就是，这样才能把树整好了。所以说呢，我们坚信我们的友谊会永久，就是。
0: 늘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마음에 새기는 두 남자. 오늘도 삽과 낫, 도끼를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땅에 나무를 심어볼 생각입니다. 부지런한 두 사람은 잠시도 일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뒷산에 품은 큰 꿈이 실현될 때까지 이곳에 나무를 심을 생각입니다. 관심을 갖고 보니 도처가 빈 땅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먼저 수로부터 팝니다. 하천 옆이라 땅을 조금만 파도 물길이 생깁니다. 수로를 따라 땅에 물이 스며들면 이것도 버드나무과인 사시나무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15년간 일군 숲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시나무 묘목을 자신들이 만든 숲에서 뽑아왔습니다. 나뭇가지를 심은 지 3, 4년 만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잎을 피웠습니다.

나무의 강인한 생명력으로 이곳도 먼 훗날엔 푸른 숲이 되겠죠. 새로운 도전 앞에 두 사람은 설렙니다. 나무를 심으면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은 하이샤 씨. 삶의 매 순간순간이 도전의 연속이었던 원치 씨. 고향 땅을 푸르게 만드는 꿈.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직하게 숲을 만들고 있는 두 사람은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나무를

안녕하세요. 기출로 정리하는 영문법, 기출 영문법 송현입니다. 만나생장이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꽤나 신납니다. 물론 늘 여러분들 만날 생각이 신나긴 하지만 왜 그러냐면요. 그동안 조금 어렵고 좀 난해한 문법들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번 시제도 그렇죠. 근데 이번 시간 뭐냐면요. 일단 챕터 3, 첫 번째 시간이라 유닛 1부터 4까지 공부할 건데 제가 신난 이유. 바로 조동사를 공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동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can이나 will과 같은 거 우리가 조동사라고 하고요. 굉장히 좀 만만한 친구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미라고 제가 해놨어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의미로 활용이 되는 이 조동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 거다. 그럼 잠깐 들어가기 앞서서 조동사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 이미 다 배웠으니까 동사는 동사인데 동사를 도와서 마치 음식에서의 맛을 살려주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설탕이나 소금이나 후추와 같은 거 우리는 조미료라고 합니다. 그렇게 문장의 맛을 더 다채롭게 살려주는 걸 조동사가 또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다양한 의미, 다양한 맛을 살려주는 조동사를 같이 공부해 볼 거다. 교재 58쪽을 펴주시면 먼저 첫 번째, can과 could라고 하는 굉장히 낯익은 조동사가 보여요. 조동사 can이라는 건할수 있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서 꼭 조동사 can뿐만 아니라 조동사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문장이 속해 있는 그 글을 잘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장 자체도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 can이라고 하는 건 능력의 의미로 쓰일 수가 있고요. 요청이나 가능, 추측, 허가, 금지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할수 있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확장된다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나는 수영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렇게 질문의 형태가 됐을 때, 물론 능력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물어보는 건, Can you wait? 너 기다려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건 너가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니? 라기보다는 그럴 의향이 있는지, 그래줄 수 있는지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확장을 시켜보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어?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할 수가 있고요. 그는 바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해 본다면, 바쁠지도 몰라, 바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추측의 의미도 커버가 됩니다. 허가는 뭘까요? 너는 여기 머물 수 있어? 라는 건 상대방이 무언가를 해도 된다라고 어떨 때 말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허락해 줄 때, 허가해 주는 말인 거죠. 그러면 금지는 뭘까? You cannot stay here. 맥락을 잘 봐야 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 수 없어. 라는 건 머물지 마. 머무르면 안 돼. 라고 금지해 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조동사는 뿌리에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고 거기서 좀 확장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동사 can의 부정형은 cannot이라고 해서 이렇게 not을 붙여주는데 can과 not을 띄지 않고 붙여서 cannot을 한 단어로 쓴다라는 것도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축약을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진 않는다. 그래 can 다음에 바로 이렇게 apostrophe t를 써서 can't라고 발음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 could는 can의 과거 시제로도

쓰고, 그래서 할수 있었다라고 하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능력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요. 정중한 요청을 나타낼 때도 쓴다. 영어의 주요 특징 하나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어의 과거시라고 하는 건또 여러 가지 장치로 활용이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거나 요청할 때도 쓰이는 게 바로 과거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could you라고 얘기를 하면 can you보다 조금 더 공손한 느낌을 준다. will도 마찬가지로 will you라고 물어봐도 되지만 would you라고 물어보았을 때더 공손한 느낌을 주는 게 같은 맥락인 거예요. 자, 그리고 can이 능력이나 가능을 의미할 때만 be able to와 바꿔 쓸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be able to는 can을 배울 때 같이 배웁니다. 할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서로 바꿔 쓸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수영을 할수 있다라고 I can swim이라고 하면 I'm able to swim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제에서 이렇게 쓴다면 어떤 느낌을 준다? 이 be able to라고 쓰는 게 조금은 더 격식을 갖춘 느낌을 주긴 합니다. 물론 본질적으로 의미는 동일해요. 하지만 무조건 다 바꿔 쓸수 있지는 않다. 이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허가의 의미로 쓸 때는 you are able to stay와 같이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ble이라고 하는 건 형용사로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이라는 의미라서 해도 좋다와 같은 허가 의미로는 쓰지 않다라는 거고, 이 be able to의 핵심 동사는 비동사이기 때문에 시제나 부정문이나 의문문을 만들 때는 이게 중심이 된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밑줄 친 조동사의 의미를 골라라. 와,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왔는데 웬걸 의미를 고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의미가 가장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조동사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일단 의미를 파악해야겠죠. 그는 수영을 할수 있습니다. 능력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당신은 내 책을, 너는 내 책을 빌릴 수 있다라는 건 그럴 능력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된다라는 거고. The news, 그 소식은 거짓, 일리가 없다라는 건 이번에는 제가 자연스럽게 해석한 것처럼 추측의 의미인 거죠. 자, 이어지는 B입니다. Be able to를 이용한 문장으로 바꾸어 쓰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 일단 초점을 맞춰봐야겠죠. Can을 이렇게 바꿀 겁니다. 그러면 1번은 굉장히 쉬워요. I can ride a bike. 나는 자전거를 탈수 있다. 라고 얘기할 때 I am able to. 그리고 그 뒤에는 동사 원형에 이어져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근데 2번이 문제입니다. can을 무조건 be able to로 다 바꾸면 안 돼요. 왜 그럴까? 의문문에서는 결국 핵심 동사가 비동사이기 때문에 비동사만 앞으로 빼줘야 돼요. 그래서 are you? 그리고 그 뒤에 able to sing it in French? 라고 써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are able to you와 같이 이상하게 쓰면 안 된다. are 다음에 주어 나오고 나머지 필요한 말들을 이어서 쓰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워크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e able to를 이용한 문장으로 바꿔 쓰래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유형인 겁니다. 실제로 내신 시험 문제에서도 이러한 유형이 많이 출제가 돼요. can과 be able to를 배웠다면 그걸 활용해서 문제로 출제하는 겁니다. 1번 볼게요. she cook pasta? 그녀가 파스타를 요리할 수 있었어? 라고 과거의 일을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 could에 맞춰서 어떻게 써야 될까? 과거 시제로 써주면 됩니다. 의문문이니까 비동사가 먼저 나가야 한다. 그런데 과거시이고 문장의 주인공이 she이기 때문에 어떤 비동사? was라고 하는 비동사를 먼저 쓰는 거예요. was she? 그리고 able to cook이라고 써주는 거죠. 조동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한다. be able to도 그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2번 볼게요. 2번엔 부정의 의미가 보이죠? 나는 그 문을 열수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정해 주는데 was 다음에 not을 붙여서 was not 혹은 wasn't라고 써주고 able to open 이라고 하면 돼요. 4번, 나는 눈사람 만들 수 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현재 시제니까 I am able to make a snowman 이라고 쓰면 됩니다. 어떤가? 여러분들 약간 내가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게 맞나? 생각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너무 좀 만만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유닛으로 넘어왔어요. may와 might입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정말 많이 보고 실제로도 정말 많이 쓰이는

조동사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조동사 메이의 다양한 의미는 무엇이냐? 추측의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지도 모른다 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고요. 지금 잘 보면 may 대신에 might라고도 이렇게 괄호에 나와 있어요. 이 말은 이 맥락에서 may와 might를 둘다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뭐 may보다 might가 조금은 더 가능성이 낮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 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지만 우리 그렇게까지 구별하지는 맙시다. 그냥 may와 might는 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약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그 이야기는 사실일 수도 있어. 사실일지도 몰라. 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이면 틀림없어. 무조건 사실일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의 느낌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뭐냐? 허가나 요청에서도 쓰입니다. 너 여기 들어올 수 있어. 들어와도 돼. 라는 거고요. 요청을 해서 May I? 제가요. 혹시 당신의 우산을 좀 빌려도 될까요? 와 같이 물어볼 수도 있다. 그래서 허가 의미와 요청 의미로도 쓰이고 금지는 뭐냐면 보통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격식을 갖춘 자리에서 쓰이는 표현들입니다. 하면 안 된다라고 할때 May not을 쓰면 You may not come in. 아, 해도 된다가 긍정이라면 not을 붙였을 때는 금지 의미가 되는 거구나를 알면 되는 거예요. May의 부정형은 may not으로 쓰고 축약해서 뭐 mayn't와 같이 얘기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may not으로 쓴다라는 것. 그리고 참고로 might는 may보다 더 불확실한 추측을 나타내요라고 제가 앞에서 언급을 했죠. 근데 뭐 그걸 일일이 구별해서 시험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건 없습니다. 자, 이제 역시나 또 조동사의 기본적인 의미부터 정리해봐야겠죠. 의미는 어떻게 파악해야 한다? 문장 자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런 의미가 맞겠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은 문장 단위로만 되어 있지만 문장에 속해 있는 전체 글의 맥락을 통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May I come in? May I come in? 뭐죠?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제가 들어가는 걸까요? 라고 추측하는 거 아니에요. You may be right. 네가 맞을 수도 있지. 가 맞을까? 아니면 네가 맞을 거야. 맞아야 해. 뭐 이런 거 아니고 또 허가 의미로도 아니에요. 뭐죠? 허가는 해도 된다는데 너가 맞아도 된다. 말 자체가 어색하죠? 너가 맞을지도 모르지. 3번. You may not smoke here. 당신은 여기에서 담배를 피면 안 됩니다.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거죠. 보통 이런 말들은 어디 뭐 표지판에 붙어 있는 말에서 많이 등장을 해요. 혹은 어딘가 장소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라고 할때또 많이 쓰이는 말이 may not입니다. 하지 말아라. B입니다. 빈칸에 may나 may not 중 알맞은 것을 쓰래요. 자, 이런 문제 별표 한번 해볼게요. 왜 그럴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조동사의 쓰임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게 바로 그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잠깐 잊고 있었던 바로 그 말, 반짝이는 단서를 찾아봐야겠죠? 이번에는 그 단서가 맥락, 문맥입니다. I haven't seen.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현재 완료이네요. 수빈이를 학교에서 내가 못 봤는데, where's she? 걔 어디 있어? I'm not sure. 잘 모르겠어. 라는 건 뭐예요? 자신이 없는 거죠. She be home. 뭐, 걔, 아마도 집에 있을 것 같은데, 집에 있을지도 몰라. 이거 뭐예요?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may와 may not 중에서 may를 쓰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3번. Excuse me. 실례합니다. May I park here? 여기 제가 park는 동사로 주차하다. 주차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No, 안 된다고 합니다. This spot, 이 곳은요, 이 장소는요, is for the disabled. The disabled라고 하는 건 장애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구역입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허락해주지 않아야 되니까 이번에는 no, you may not이라고 해주면 돼요. 자, 이어지는 워크 문제 한번 풀어봐야겠죠. 괄호 안에 말과 조동사 may를 이용하여 대화를 완성하라고 합니다. Why does the actress look sad? 왜그 여배우가 슬퍼 보여? I don't know. 모르겠어. 그녀는 satisfied with. Satisfied는 형용사로 만족하는 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with가 나와서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만족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괄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동사와 함께 쓰여 be satisfied with 무언가에

만족해하다, 만족스러워하다. 그러면 추측을 해야겠죠. I don't know. 맥락상 무언가 잘 모르는 것 같고 추측을 하는데, 그런데 그녀의 역할에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슬퍼 보인다랑 안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부정해야겠죠? So, may not be satisfied with her role. 그녀의 역할에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 3번. 왜 펠릭스가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았어? 그녀가 아마도, 그가죠? 그가 아마도 그녀의 번호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아. 잘 모르는 것 같아. 이 말인 거죠? 이번에도 맥락상 써줘야 됩니다. 어떻게 써야 될까? May not remember her number. 그녀의 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대답 4번. Something here. 일단 대답을 볼게요. No, you may not. 안 된다고 합니다. 무언가 허가를 구한 거예요. 요청한 거죠. You cannot eat or drink anything here. 여기서 무언가를 먹거나 마시면 안 됩니다라고 여기 cannot도 허락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럼 여기 어떤 말 와야 될까요? 무언가 요청의 말이 와야겠죠? 그래서 may I eat something here? 제가 여기서 뭘좀 먹어도 되나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must로 왔습니다. must라고 하는 것도. 자, 우리 벌써 유닛 2개 정리했으니까 다시 한번 또 오랜만에 심호흡 한번 해볼까요? 됐습니다. 이 must라는 건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나 무엇이면 틀림없다라는 강한 추측을 표현할 때 쓴다. 동그라미 의무, 또 하나는 추측이죠. 다 배웠던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해야만 한다 혹은 임에 틀림없다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도 뒷부분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have to와도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근데 must는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 당연히 해야지, 꼭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강하게 얘기할 때 쓰는 게 must예요. 예를 들어, 우리는 그 규칙들을 따라야만 해 라고 이렇게 만을 살려서 해석을 하면 그 느낌이 조금 더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꼭 지켜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틀림없다는 무엇이냐? 그녀는 부자임에 틀림없어 라는 건데, 근데 분명히 이럴 거야 라고 저는 해석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그녀는 분명히 부유할 거야, 돈이 많을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강한 금지는 뭐냐? 부정하는 겁니다. 해야만 한다를 부정해서 not을 붙이면 하지 말아야 한다 하면 안 돼? 라는 거죠. 너 거짓말하면 안 돼? 라는 말 들어봤죠? 이것도 강하게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한 추측을 나타내는 must의 부정형은 can't 혹은 cannot을 써서 일리가 없다라고 쓴다. 그래서 긍정으로 추측할 수도 있지만 부정의 의미로도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must, not을 안 쓰고 무엇을 쓴다? can't 혹은 cannot을 써서 표현을 한다. 그 이야기는 사실일 리가 없어 라는 거죠. 자, 이제 한번 또 의미 골라보겠습니다. 맥락을 봐야죠. 나는 9시까지 여기에 있어야 해. 그러니까 9시 여기 도착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전까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의무를 골라주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You must be very tired. 이거 의무로 해석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너는 굉장히 피곤해야만 해. 너왜안 피곤한데? 라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정말 피곤하겠구나? 라는 거죠. 이렇게 추측의 의미이다. 분명히 피곤할 거야, 너. 8번. You must not eat in the library. 당신은 도서관에서 뭘 먹어도 되나요? 도서관에서 뭘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규칙은 본 적이 없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먹으면 안 됩니다. 금지하는 걸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된다. 자, 이어지는 B번입니다. 와, 이렇게 고르기만 하니까 또 얼마나 편한가요? 제 개인적인 느낌이기도 합니다. We must not keep the place clean. Keep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형용사가 나와요. 5형식 문장 구조입니다. Keep, 명사, 목적어, 형용사가 나오면, 목적어를 형용사하게 유지하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장소를 깨끗하게 유지한다라는 말인데, must는 해야 한다, must not은 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이 맥락에 따라서는 must not이 정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장소를 깨끗하게 유지해야만 한다가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must를 골라주는 겁니다. 맥락에 만약 주어져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0: 너무 또 신기하게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은 신기한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 2번. 당신은요, be noisy in the library. 자, 이것도 신기하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noisy는 시끄러운이란 말입니다. 시끄러워야 할까요? 시끄럽지 않아야 할까요? 당연히 소란을 피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지의 의미는 이렇게 must not 써줘야 되는 거예요. 또 신기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내신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다른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문장이 앞에 비해서 조금 더 길어졌어요. 왜 그런 걸까? 명확하게 맥락을 주기 위해서 길어진 것뿐입니다. 어려울 건 없어요. 모든 고객들이요, must report to reception on arrival. 도착을 해서요, reception이라고 하는 건 접수처입니다. 접수하는 곳이에요. 접수하는 곳에 report는 보고하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알리고 보고하다란 말인데, 이 must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지켜야 할 규칙 같은 느낌의 의무를 나타내는 말인 것 같죠? 계속 가보죠. You must wear a mask. 너는 마스크를 착용한다라는 건데 어떤 의미가 결합됐을까? When you go into the lab. Lab은 실험실입니다. 너 실험실 들어갈 때 마스크를 써야만 해. 라는 의무인 거죠. 그러면 3번이 정답일 텐데 왜 그럴까? There must be something wrong with the elevator. 그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문제가 있어야만 해는 아니겠죠? 여기는 강한 추측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답 몇 번? 3번을 골라주고 우리 이제 어디로 간다? 워크북 풀어봐야겠죠? 워크북! 알맞은 조동사를 고르라고 합니다. May와 must, not부터 보이네요. 1번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사람들인데요. 19살 이하의 사람들은요.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마셔도 됩니다. 아니면 마시면 안 됩니다. 이거 마셔도 됩니다라고 대답하는 친구들, 적어도 제 강의를 듣는 친구들 중에서는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Must not. 마시면 안 된다를 골라야 되죠. 그다음 3번. 당시 그는요. Must not study hard nowadays. 요즘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무슨 말일까? Because, 왜냐하면, 그가요, 지난번에 시험에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전에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요즘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Must를 골라주면 됩니다. 자, 다음 6번 볼게요. 준호는요, must, cannot be crazy to do such a thing. 그러한 것을 하다니, crazy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정신 나간, 미친 그런 의미입니다. 와, 말이 돼? 그런 행동을 하다니,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그러한 행동을 하다니, 정신이 나간 것임에 틀림없어. 분명히 정신이 나갔을 거야. 라고 하는 강한 추측의 must를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have to로 가보겠습니다. have to라는 건,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를 나타내는 말 맞아요. 근데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have to는 의미상, 우리말 의미상, must와 바꿔 쓸수 있지만, 부정형은 서로 다른 의미인 것에 주의해야 한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긍정문에서는 둘다 이렇게 의무를 나타냅니다. 해야 한다인데. must가 그 느낌이 더 강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have to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이거나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거나 혹은 어떤 일정이 있어서 무언가를 해야 될때 일반적으로 더 편하게 쓰는 게 have to이고요. must는 더 주관적인 느낌이 강하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강조하는 느낌이다. 그런데 부정문과 의문문을 보면 부정문 금지하는 겁니다. must는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have to는요.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불필요의 의미를 나타내요. 그래서 We don't have to pay라는 건 값을 지불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의문문은 must we pay?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do we have to? 라고 물어보는 거 역시나 동일하게 해야 합니까? 라는 의무의 의문문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건 이렇게 부정문이 특히나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의사항도 볼까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 이또 다른 조동사와 다르게 have to의 특징이 있습니다. have to에서 이 have는 마치 메인 동사인 것처럼 주어에 따라서 3인칭 단수이면 has to, 그리고 과거면 했어야 했다라는 의미로 쓰려면 had to를 씁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조동사가 연달아 나오면 안 되는데 이 have to는 또 will have to라고 이렇게 쓸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볼까요? have to나 has to의 의문문은 do나 does를 활용해요. 와, 정말 이 have가 확실히 일반 동사인 것처럼 쓰이는구나. 그리고 그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온다. 자, 그럼 문제 또 한번 풀어봐야겠죠.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찍 자러 가야 했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에는 과거의 의미를 했어야 했다라는 그 의무를 나타낼 때 had to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발음할 때 had to라고 발음하기보다는 had to 연결돼서 발음이 돼요. 2번. 부모님께서는요, 일찍 일어나셔야 합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have냐, has냐, 주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잘 보라는 건데, 주어가 복수이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have to를 고르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you, 당신은요, have to do the dishes. 설거지하다라는 표현이에요. do the dishes. 그런데 설거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란 말하고 싶은 것 같죠? mustn't have to란 말은 없습니다. don't have to라고 써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불필요의 의미가 전달이 된다. 자, 그 다음 B입니다.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래요. 한번 볼까요? 1번. 조동사는 연달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해주고 싶다면 must 대신에 뭘 쓴다? have to를 써서 will must 말고 will have to. 그래서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운동을 해야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번. You do have not to keep it a secret. 무슨 말이죠? keep it a secret. 그것을 비밀로 하다, 유지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너는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고 싶다면 do have not이 아니라 don't have to 이런 표현을 써야 돼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3번입니다. 마크는요, have to see a doctor.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라는 거죠. 의미는 잘 통하지만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have를 바꿔야 됩니다. has로 바꾸면 된다. 자, 이제 마지막 워크북 문제 풀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보는 겁니다. 아주 익숙한 유형이죠. 그녀는요, must not bring an umbrella. It won't rain. 어? 이게 무슨 말이지?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거 해석하면은 그녀는 우산을 가져오면 안 된다. 말 이상하죠? 그런 말이 아니라 가져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doesn't have to라고 써야 되는데 이것도 혹시나 don't have to라고 바꿨다면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라고 여기 doesn't에 다시 한번 강조해 볼게요. 그 다음에 3번 유나는 doesn't have to leave now. 지금 떠날 필요가 없다라고 의미는 역시나 잘 전달이 돼요. 그런데 여기 s 붙이면 안 되죠. 이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된다. 그럼 어떻게 쓰면 된다? leaves를 leave로 쓰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9번 보겠습니다. 지호는요, must catch the first train to Busan yesterday. 시점이 과거예요. 여기 반짝이는 시제 보이, 시점 보이는데 어제 부산으로 가는 첫 번째 기차를 catch는 어떤 말이냐면 무언가를 따라잡아서 타는 겁니다. 탔어야 합니다 라고 과거를 해석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must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써줘야 될까? must 대신에 had to를 쓰는 겁니다. 왜 그럴까? 잠깐만 간단히 보고 갈게요. have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가 뭐죠?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to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걸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걸 우리가 또 배우기도 했지만 또 배우게 될 to 부정사라고 그냥 본다면 이 동사 덩어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있다, 해야 할 일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왜 이제 이 have to라고 하는 게 여기서 have가 이렇게 doesn't라고 하는 말이 필요하고 또 과거로 그냥 had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와닿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조동사를 같이 한번 정리해 봤어요. 우리 제가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조금은 더 만만한 유형이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조동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0: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북투 학교 시험 만점왕 시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10개의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왕관을 쓰려는 자, 어떻게 하라고요? 그 무게를 견뎌라. 이 만점 왕만 되면 정말 요거 드릴게요. 출발! 자, 지난 시간에는 1번부터 10번까지 풀었을 겁니다. 자, 무엇에 대한 문제들이었지? 이야기의 흐름에 대한 문제, 또 갈등에 관한 것들 우리 살펴봤었습니다. 자, 지금 11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1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는 짜잔, 보시다시피 그냥 보세요. 그냥 이 제목부터 벌써 이야기의 제목하고는 영 아니게 생겼죠. 딱 봐도 아, 이거 설명하는 글이겠구나. 제목부터가 예, 여러분 이제 감이 오죠? 4학년쯤 되면 이 제목만 딱 봐도 이거는 이야기의 제목이야. 아니야, 이건 설명하는 글의 제목 같아. 아, 이거는 주장하는 글이 아닐까? 예, 머릿속에 탁탁탁 나와야 돼요. 자, 우리의 그릇 옹기. 자, 지금 이 책을 보면서 하윤이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공기템 다시 한번 보세요.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는 무엇을 해라? 질문을 해라. 질문을 해라. 질문을 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무엇할 수 있다? 짐작할 수 있다. 미리 알아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자,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독서 방법이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계속. 그러면 그냥 무엇을 보고 질문을 해야 되느냐? 그냥 하냐? 이게 아니라고 했죠. 무엇을 보고 질문할 수 있다? 여기. 제목. 우리의 그릇 옹기라는 이 제목을 보고 그럼 어떤 내용이 나올까? 라는 질문을 할수 있고요. 여기 그림도 있네. 그림에 나온 옹기에는 무엇을 담았을까? 이런 것들 질문을 할수 있죠. 또 하나, 제목도 그림도 아닌 이런 것들. 나 박물관에서 옹기 본적 있어. 이 글의 내용과 관련이 있을까? 있다면 어떤 관련이 있을까? 와, 나 옹기 박물관에서 옹기 보길 잘했어. 뭐 이렇게. 자, 본 적이 있다. 이거 뭐라고요? 이것은 경험이다. 자, 경험에 비추어서 질문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어요. 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설명하는 글을 읽기 전에 그 설명하는 글의 내용을 읽어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는 방법, 요령, 팁이 있는데 무엇이다? 질문을 한다. 그림 보고 질문해보고, 제목 보고 질문해보고, 나? 여기와 관련된 어떤 곳에 가본 적 있는데, 뭐, 본 적이 있는데, 들은 적이 있는데, 어른한테, 아, 나 이거 음식 맛본 적이 있는데, 만져본 적이 있는데, 이런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질문을 할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자, 하윤이는 무엇을 살펴보거나 떠올려서 질문을 하였을까요? 이미 다 앞에 설명을 했어요. 글의 제목 보고, 그쵸? 우리의 그릇 옹기. 자, 제목을 보고 질문을 만들었어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독서 방법이다라고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글의 제목 보고요. 그다음에 책의 차례도 굉장히 좋은 질문의 하나의 그 팁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차례가 없어. 그래서 차례는 답이 아니고요. 배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나 사회 시간에 옹기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거 아 없었었죠. 자, 경험한 일. 내가 본 적이 있는데 박물관에서. 그래서 4번. 책의 그림을 보고도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하윤이는요. 우리 하윤이는 질문을 만들었는데 글의 제목과 그다음에 여기 경험한 일과 그다음에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고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정리할 수 있겠죠? 하윤이와 같은 질문을 하며 글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 달리 말하면 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될까? 이 말이에요. 자, 이걸 다시 해볼까요? 왜 질문이 필요할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왜 질문이 필요한가?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아, 그거는요, 글의 내용을 미리 짐작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정리는 언제 하는 거예요? 정리는. 다 읽고 나서, 다 읽고 난 후에 정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 읽기 전에 그냥 책의 표지나 뭐 제목만 보고 질문을 할 때는 미리 그 내용을 짐작할 때 필요한 작업이에요. 자, 이제 그책 내용이 일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옹기는 흙으로 만든 우리나라 고유의 그릇입니다. 설명하는 글에 제일 많이 나오는 형식, 문장이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의 그릇 옹기, 그랬으면 옹기가 도대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돼, 항상. 이게 설명하는 글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겁니다. 옹기가 뭔데? 흙으로 만들었어. 우리나라 고유의 그릇이야. 이걸 먼저 짚어주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옹기는 말이야. 우리나라 고유 그릇인데 흙으로 만든다? 이런 말이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항아리가 대표적인 옹기입니다. 항아리 뭔지 알죠? 자, 항아리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뭐 어떤 것은 이렇게 뚜껑이 달려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이 항아리에 무엇을 넣었어요? 이 항아리에 장도 넣을 수 있고요. 술을 넣으면 술 항아리야, 그치? 장을 넣으면 장 항아리야, 그쵸? 근데 여기다가 뭐 고추장 넣으면 고추장 항아리 갖고 와. 간장을 넣으면 야 간장 항아리가 어디 있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것만 넣나요? 쌀도 넣을 수 있어요. 네, 쌀 항아리. 그죠? 근데 이것도 넣었어. 옛날 화장실 알죠? 옛날 화장실에는 아래에다가 큰 항아리도 넣었다. 무엇이 담겼을까? 나 모르겠어.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항아리가 대표적인 옹기다. 이 말이고요. 우리 조상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음식을 보관하는데 옹기를 사용해 왔습니다. 여기서 음식들이잖아요. 다. 그죠? 자, 옹기가 그럼 음식을 보관하기에 좋은 까닭이 있다는데 그게 뭘까요? 이걸 이제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자, 이 설명하는 글의 목표가 뭐예요? 자, 이렇게 옹기에 음식을 보관해 왔는데 왜 음식을 보관하기에 좋은 것일까? 그 까닭이 너네는 뭔지 아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호기심이 생기죠. 그러게. 왜 하고 많은 그릇들 놔두고 옹기에다가 이런 음식들을 보관을 했을까? 우리 조상들이. 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읽으면 이 글이 재밌게 느껴지는 거죠. 먼저, 옹기는 말이야. 숨을 쉬는 그릇이다? 응? 아니, 그릇이 흙으로 만들어서 구운 거잖아. 근데 딱딱한데 숨을 쉰다고? 궁금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글을 읽어 내려가게 이끄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말이야, 옹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말이야, 아주 작은 구멍들이 보인다, 너. 그래?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여기 돋보기로 봐도 안 보이는데 구멍이 있다고? 신기하지? 이 옹기는 흙으로 만든단 말이야. 흙에 이 모래 알갱이들이 있는데, 이 모래 알갱이들이 작은 숨구멍을 만들어줘. 공기가 그 구멍으로 잘 통하게 해준다니까? 그래서 이 말이 뭐라 그랬어요? 이 모래알들이 이렇게 있어. 모래알들이 작은 이 모래알갱이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알갱이들이 있으면은 여기에 무엇이 있을 수 있어? 구멍이 생길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빈틈. 요런. 자, 이 빈틈으로 무엇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예. 숨구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너무 작아서 물은 통과를 못 하는데 공기는 여기를 통과할 수 있어.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온기에 음식을 보관하면 말이야. 공기가 아주 잘 통해서 음식이 쉽게 상하지를 않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장, 술, 쌀 등을 여기다 넣었다는 거 얘기야. 그리고 말이야, 씨앗을 넣어두어도 씨앗이 그 다음 해까지 썩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니까? 그래,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음식을 온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보관했구나. 이런 말이죠. 이러한 온기를 만드는 곳이 있어요. 자, 뭐예요? 온기소. 이거 외우는 방법 뭐였어요? 장소 할때그 소예요. 장소. 아, 온기 만드는 장소. 그럼 온기를 만드는 기술자도 있겠네. 그 기술자를 뭐라고 해? 자, 장이. 그러죠? 우리 전문가를 옛날에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장이를 붙으면 뭐예요? 전문가란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술자를 온기장이라고 했어. 옛날에는 온기를 많이 사용했지만, 오늘날에는 다른 대체 그 그릇들이 많죠. 그래서 온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요, 온기장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 기술자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온기소나 온기장을 잘 보호해야 되잖아요. 없어지지 않게. 그래서 온기의 전통을 지켜나가기 위해, 온기 만드시는 전문가를, 기술자를 무형유산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지정이 뭐지? 정했다. 정했단 뜻인가? 정하다. 맞아요. 정하다. 지정하다. 비슷하게 쓸수 있고요. 또 자격을 주다. 자격을 주다. 그래서 너 우리 반 회장으로 지정됐어. 그 말은 우리 반 회장으로 정해졌어. 우리 반 회장으로 자격을 주었어. 이런 뜻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온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흙으로 만들죠. 작은 구멍들이 있죠. 음식 보관하기 위해 사용을 했죠. 그래서 쉽게 상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었고요. 씨앗을 넣어두면 싹이 확 폈나요? 아니죠. 싹이 텄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럴듯한데 하지만 항상 설명하는 글에서는 그 글에 있는 내용만 답으로 인정한다. 아주 중요한 팁이야. 글에 있는 내용만 정답으로 인정한다. 싹이 튼다란 말은 없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잘 보관이 된다고 했죠? 썩지 않는다고 했죠? 네, 정답은 5번. 온기의 전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온기장을 무형유산으로 지정했다라는 글이 거기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4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온기소를 만들었다, 온기장 대회를 연다, 그럴듯하죠. 학교 뒤편에 장독대 만들었다, 그럴듯하지만 내용에 있어요, 없어요? 글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정답이 아니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확인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확인! 이 절차를 꼭 밟으셔야 돼요. 즉, 꼼꼼하게 급하지 않게. 네. 이것도 아주 좋은 말이야. 다 좋은 말이야. 좋은 말이지만, 글에는 4번만 나와 있으니까 4번이 답. 다음 질문과 질문을 만든 방법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이런 문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질문을 만들어야 된다. 무엇을 보고 질문을 만드느냐? 예, 그거 물어보는 거죠. 지정하다의 뜻이 뭘까? 우리가 읽으면서. 지정하다? 처음 듣는데? 이게 뭘까? 정하다가 있으니까 정하다랑 비슷한 말일까? 오케이, 뭐 이런 거. 자, 낱말의 뜻을 짐작하는 질문. 예, 이런 거. 여러분, 이렇게 낱말의 뜻을 짐작하기 위해 질문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국어사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국어사전이 없으면 앞뒤 문맥을 잘 살펴가면서 이런 뜻이겠거니 하고 짐작하는 것도 국어 공부예요. 온기는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을까? 자, 이건 뭘까요? 글의 내용과 관련해서, 이거 중요하죠? 더 궁금한 점을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이거 뭐, 온기장? 요새 별로 없다고?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온기장은

것보다는, 물론 그런 글도 있겠지만, 그 똑같은 글을 누구는 재미있게 읽고, 누구는 재미없게 읽는다면, 방법의 차이가 있진 않을까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 만들어졌을까? 더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죠? 사실 이 옹기는요, 선사시대 때부터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어요. 왜? 흙으로 그릇을 만들었잖아. 그쵸? 선사시대 때부터 만들었고, 삼국시대, 신라시대, 그 다음에 그 뒤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다 이제 옹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점점 발전하면서 막 거기다 釉약도 바르고, 예, 막 반질반질하게 이제 이렇게 발전을 했겠죠. 도자기를 굽는 가마를 난본 적이 있어. 이거 뭐예요? 경험이라고 했죠? 옹기소. 이거 뭐예요? 옹기 만드는 장소죠? 옹기소에도 비슷한 시설이 있을까? 자, 나의 경험과 관련지어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친구는 어떤 친구다? 독서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다. 네. 자,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씨앗을 부탁해. 누군가를 부탁한다는 건, 우리 강아지 좀 부탁해. 나좀 잠깐 여행 다녀올게. 부탁한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아낀다는 뜻이죠. 그죠? 자, 씨앗을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이 설명하는 글을 읽었어요. 기억나죠? 씨앗을 부탁해 하고 지금 기억나는 친구 있는지 모르겠지만, 굶어 죽어도 씨앗을 베고 죽는다. 이런 차례가 있었어요. 옆에 차례 있었던 거 기억하죠? 네. 사실, 여기 이렇게 제목이 있고요. 이책 제목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씨앗을 부탁해라는 책 제목, 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 여기 교재에는 안완식 박사님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씨앗에 관한 이야기도 사실 이 책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굶어 죽어도 씨앗을 베고 죽는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그 러시아 그 옛날엔 소련이라고도 불렀죠. 전쟁 중에 이 씨앗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주변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막 쫄쫄 굶는데도 이 씨앗만은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씨앗을 우리가 다 먹어버리면 남겨줄 수 있는 게 없다 해가지고 그 정도로 씨앗을 아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외국에서는 이 씨앗들을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소중하게 하고 있는지, 예,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글의 제목으로 봐이 글은 무엇에 관한 내용이겠습니까? 이거는 보나마나 씨앗이죠. 그래서 이렇게 2번이라고 써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뭐랄까, 이 문제는 너무 친절한 문제야. 왜냐하면 글의 제목으로 보아 씨앗을 부탁해 했잖아. 글의 제목으로 보아 이 글은 무엇에 관한 내용이겠습니까? 하고 그냥 쓰기만 해도 돼. 그러면 우리가 딱 쓰면 되지. 씨앗이요.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굳이 여기다가 어부, 과자, 심부름, 공부 막 이렇게 해서 주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든 이 문제를 좀 마치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왕관을 좀 이렇게 좀 쓰게 해보려고 노력하신, 예, 그런 그 노력이, 그러니까 그 노력하신 그 뭐랄까요, 마음이 그냥 보이죠? 예, 씨앗 이렇게 쓸줄 알아야 돼요. 네. 자, 글의 제목을 보고 질문을 만들고 답하며 글의 내용을 알맞게 짐작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글의 제목을 보고라고 했어요. 이게 힌트죠. 글의 제목을 보고 질문을 만들고 답하며 내용을 짐작한 친구가 누구냐? 자, 짐작을 잘 해야 돼요. 뭘 보고? 제목을 보고. 제목이 뭐였어요? 씨앗을 부탁해였어요. 자, 그럼 지훈이가 씨앗을 부탁한다고? 이거 봐라. 근데 재밌다. 여기 동그라미 부분에 씨앗을 그려 넣었어. 왜 그렇게 씨앗을 아예 그려 넣었을까? 아하! 글씨 디자인에 관한 내용인가 봐. 이렇게 헛다리 짚는 거야, 이걸. 이거 뭐라 그래? 헛다리 짚는다 그러죠? 네. 자, 여기 씨앗 아까 우리 제목 살짝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이거 아시죠? 여기다가 여기 이응이 들어가는 곳에다가 굳이 씨앗을 이렇게 실제 예, 씨앗 사진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 벌써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아, 여기서 씨앗 할때그 씨앗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많은 종류의 씨앗들에 관한 이야기인가? 그 많은 씨앗들에 관해서 설명해 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충실하게 이 씨앗에 초점을 맞춰서 만든 제목, 디자인,

디자인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친구는 글씨 디자인에 관한 설명하는 글인가 봐. 이렇게 헛다리 짚은 거죠. 네. 여기 보면은 그 제목에 굶어 죽어도 씨앗을 베고 죽는다. 뭐 금보다 더 비싼 씨앗 막 이런 제목이 있었었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 씨앗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훈이 아니야. 자, 소윤이 씨앗을 부탁한다는 뜻이 뭘까? 잘 짚고 있죠? 씨앗을 잘 가꾸고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라고 제대로 짐작했어요. 그래서 소윤을 써 주겠습니다. 부탁한다, 소중하다는 얘기죠. 우리 강아지 부탁해. 아, 우리 아이 좀잘 부탁해줘요. 부탁해요. 뭐 이렇게 소중하니까. 즉, 씨앗을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인 것 같아라고 잘 짐작을 했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그는 시간이 흐른 후에도 토종 씨앗을 찾아 되살리는 일을 계속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 그의 이름을 외웠나요? 안, 완, 식. 예, 안완식 박사죠? 예. 토종 씨앗의 할아버지. 예. 우리나라의 토종 씨앗을 너무나 잘 아끼고 많이 연구하신 분이죠? 이분이요, 재미난 것은 어릴 때 굉장히 개구쟁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개구쟁이죠. 개구쟁이여가지고, 집안에 왜 족보 있잖아요, 족보. 족보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그냥 그 집안에서 귀하게 여기는 그 족보를 찢어다가 제기 만들어서 제기차기하고 이런 분이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없어서는 안될 아주 귀중한 업적을 이루셨다라는 것이 참 기분이 좋죠? 자, 그는 시간이 흐른 후에도 토종 씨앗을 찾아 되살리는 일을 계속했어요. 전국의 논밭을 직접 돌아다니며 토종 씨앗을 찾고 모으는 일에 많은 시간을 쓰고 더 많은 힘을 기울였어요. 자, 이분이 뭘 투자하셨어요?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힘을 기울이고 투자해서 무엇을 했어요? 자, 토종 씨앗을 찾고 되살리는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셀수 없이 많은 종류의 토종 식물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어떤 사실? 아, 많은 토종 식물들이 사라져가고 있구나. 굉장히 힘든, 인정하기 힘든, 굉장히 슬픈 그런 사실이죠. 토종 씨앗들이 대부분 사라져 버리다 보니 농가에서 재배하는 채소 씨앗만 하더라도 대부분, 자, 우리나라 토종 씨앗이 없으니까 외국에 돈을 내고 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나 기사에 관심 있는 친구는 혹시 이런 걸본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우리나라에서 파프리카를 제대로 재배한답니다. 파프리카 알죠? 이 파프리카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꼭지 이렇게 해갖고, 빨간색, 뭐 파란색, 녹색, 뭐 노란색 있잖아요. 수출을 한다는 거야. 너무나 잘 길러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파프리카 씨앗은 사들여 와야 돼. 예.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종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의 씨앗이기 때문에 계속 사들여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기술을 우리가 사용할 때 기술값이라고 내죠? 예를 들어서 뭐 특허비를 낸다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어려운 말로 로열티라고 하잖아요. 어떤 식물은요, 우리가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우리 자체에서 가꾸고 심어서 먹는다 하더라도 그걸 사용하는 것 자체를 돈을 또 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우리나라 토종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토종의 그 식물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아주 유리한 겁니다. 예. 쌀도요, 우리나라 토종 쌀은 그냥 우리가 재배해서 먹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 쌀을 우리가 가져와서 먹거나 심거나 뭐 이러잖아요? 돈을 지불해야 돼요. 예, 그런 게 있어요. 안완식 박사는 터늦기 전에 어떻게든 더 열심히 씨앗을 찾고 되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씨앗이 사라진다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조상들이 대를 이어 농사를 지으며 씨앗 속에 쌓아온 우리 민족의 역사와 지혜가 모두 함께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씨앗을 찾아 모으기만 한다고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아니죠. 야, 토종 씨앗이 지금 없어져 가고 있대. 빨리 모아, 빨리 모아. 아, 다 모았다. 끝. 내가 할 일은 끝. 아니죠. 이 씨앗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썩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씨앗은 살아있는 생물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심고 나서 뭔가가 뭔가 열매가 생기면 그걸 거둬주어야 되지요. 그걸 계속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죽거나 망가져버리는 거니까. 안완식 박사가 토종 씨앗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온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 힘든 일을 안완식 박사는 평생에 걸쳐서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 박사님의, 안완식 박사님 덕에, 아, 이 씨앗이 그냥 흔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나라 것도 있고 외국 것도 있구나. 우리나라 것이 사라져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토종, 식물을 심고 가꿔서 먹는 것이 그게 애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쥐 이빨 옥수수라고 알아요, 혹시? 예, 쥐 이빨 옥수수는 우리나라 토종 옥수수예요. 말도 얼마나 이뻐요. 쥐 이빨 옥수수야. 이쁘잖아, 그치? 쥐 이빨 옥수수. 무엇을 닮았을까요? 쥐 이빨을 닮았겠죠. 이런 것들 먹어보는 거예요. 농가에서 재배하는 채소 씨앗을 외국에 돈을 내고 사는 까닭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토종 씨앗들 대부분이 사라져서 우리나라 씨앗을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외국 씨앗을 사들여 오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나가죠. 그죠? 로열티도 내야 되죠. 씨앗을 또돈 주고 사와야 되죠. 네, 그러니까 사용료를 낸다는 거예요. 로열티를 낸다는 말이 좀 어렵죠?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토종 씨앗들 대부분이 사라져서 농가에서는 채소 씨앗을 사온답니다. 이 글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씨앗이 싹트는 과정을 알수 있었나요? 토종 씨앗의 남은 수를 알수 있었나요? 좋은 씨앗을 고르는 방법을 알수 있었나요? 세 가지 전부 다, 아니요. 자, 안완식 박사가 한 일과 그 업적, 어떤 거예요? 토종 씨앗을 모으고, 그쵸? 토종 씨앗을 모으고, 모으기만 하면 다인가요? 아니죠? 다 모았다, 끝! 아니라고 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심고, 그 다음에 가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두고, 요렇게. 이것까지 이걸 해야 돼요. 이걸 계속 되풀이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 토종 씨앗들이 계속 살아남으니까. 토종 씨앗을 외래종과 구별하는 방법. 이 말은 없었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 글을 읽으며 떠올릴 질문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설명하는 글이에요. 이거 설명하는 글.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는 반드시 무엇을 해라? 질문을 해라. 거듭하다의 뜻은 뭘까? 우리 이거 낱말 뜻을 짐작하는 질문. 아주 좋은 거죠? 안완식 박사는 왜 외국에 돈을 내고 씨앗을 샀을까?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헛다리 짚은 거죠? 자, 그래서 2번. 안완식 박사가 심고 거두기를 계속한 토종 씨앗들은 몇 종류나 될까? 이거 정말 궁금하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럼 토종 씨앗에는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안완식 박사는 모은 토종 씨앗 중 튼튼한 씨앗을 어떻게 구별해냈을까? 물에 띄워봤을까? 뭐 아니면 굴려봤을까? 불어봤을까? 뭐 이런 거. 강낭콩을 심어보니 싹이 안 트는 씨앗도 많던데, 모은 씨앗은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정답은, 예, 2번. 떠올릴 질문으로 알맞지 않은 것 2번이 되겠습니다.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문제. 토종 우리나라 씨앗 한 가지를 써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씨앗, 네, 토종 씨앗 어떤 것이 있을까요? 더 알고 싶어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여러분, 그 무게를 견뎠습니다. 그래서 20문제까지 쫙 풀었어요. 20번 문제까지.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

안녕하세요. 서울의대 강시혁입니다. 오늘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로서의 콜레스테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 현대를 사는 여러분들은 아마 콜레스테롤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마도 혈관을 막는 주범, 낮추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긴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고요. 우리 몸은 약 3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요한 물질은 안에 남기고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벽이 바로 세포막입니다. 이처럼 세포를 감싸는 세포막의 핵심 성분이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 몸에 에너지를 생산하고 스트레스에 대응하고 사랑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는 등의 대사를 관장하는 호르몬에도 콜레스테롤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콜레스테롤은 심혈관 질환의 주범으로 지목되게 되었습니다. 콜레스테롤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1665년의 일이지만 혈액 안에서 콜레스테롤이 지단백 형태로 떠다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불과 1929년의 일이긴 합니다. 1939년 노르웨이의 칼 뮬러 내과 교수는 아주 기념비적인 논문을 출판했는데요. 당시에 심장질환으로 조기 사망한 가족들 17개 가족에서 76명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관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당시에 보고됐던 황색 종증입니다. 영어로는 잔또마라고 부르는데요. 혈액 속에 지질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혈관 벽을 통과해서 주변 조직으로 새어나가게 되고 이 물질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피부 아래에 쌓여서 노란색으로 혹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혹이고요. 이처럼 혈액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황색 종증이 관찰되고 심장질환이 가족 내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요즘은 이런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과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은 1950년대 들어서입니다. 프레밍엄 핫스터디 같이 수준 높은 역학 연구를 통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에서 관상동맥 질환이 많이 발생한다는 걸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효과적인 약이 많지 않아서 식이요법을 통해서 낮추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식이요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콜레스테롤 약은 1970년에나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생화학자 엔도 아키라는 1970년대에 항생제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안도 박사는 페니실린처럼 혁신적인 항생제를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꿈을 가지고 곰팡이가 자기를 보호하는 기전이 있으니까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적을 공격하는 방법이 있을 거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고요. 2년 동안 무려 6,000종이 넘는 곰팡이를 끈질기게 탐색했다고 합니다. 그런 집념 끝에 마침내 푸른 곰팡이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컴팩틴이라는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항생제로서는 효과가 썩 좋지 않았다고 하고요. 마침 콜레스테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콜레스테롤이 실은 간에서 생성된다. 간에서 어떤 기전을 통해서 생성되는지를 알게 됐고요. 컴팩틴이 콜레스테롤을 생성하는 단계인 HMG-CoA 환원효소를 차단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항생제가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컴팩틴 구조를 좀 바꿔서 더 효과적인 스타틴들이 개발이 되면서 고지혈증 관리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지혈증, 이상지질 혈증 다 비슷하게 쓰이는 표현들이고요. 실제로는 비슷한 개념인데 뜯어보면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지방 성분이 많다는 거고요.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건데요. 콜레스테롤, 지방 이런 성분들을 쪼개서 봤더니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더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있고 또 콜레스테롤하고 조금 다른 중성지방이라는 게 또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 성분들이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아야 되는데 이런 게 낮은 것도 있으니까 안 좋은 구성 성분을 통틀어서 이상 지질 혈증이라는 표현을 최근에 많이 쓰고 있긴 합니다. 서두에 콜레스테롤이 우리한테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렸는데 혈액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을 온 몸으로 전달하기 위한 구조가 있습니다. 지단백이라는 구조를 만들고요. 콜레스테롤은 기름 성분이다 보니 피 안에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혈액을 따라서 이동할 수 있도록 단백질과 콜레스테롤을 같이 모아서 지단백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런 수송차를 통해서 혈액이 콜레스테롤을 말초 단계로 옮길 수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물질이고요. 로우 덴시티 지단백 라이포프로틴입니다. 이 이름처럼 덩어리가 크고 밀도가 낮고 안에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많이 있는 그런 물질이고 간에서 만든 에너지를 온몸 구석구석 세포에 전달하기 위한 배달부 역할입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혈관 벽에 무단 주차를 하면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반면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하이 덴스티 라이포프로틴인데요. 하이 덴스티라는 이름처럼 크기가 작고 밀도가 높은 물질이고 조직 속에 남아있는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수거해서 다시 간으로 가져다주는 청소차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성지방은 우리 몸의 비상에너지원입니다. 하지만 중성지방 수치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LDL 콜레스테롤을 나쁜 방향으로 작고 단단하게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이제 혈관 안쪽을 들여다볼까요? 혈액 속에 남아도는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 안쪽으로 파고들 수 있고요. 그렇게 들어가면 혈관 벽 안에서는 염증 반응, 상하 반응 같은 굉장히 안 좋은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은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침입자라고 생각하고 잡아먹게 되고요. 그런데 면역세포들이 너무 많은 기름 덩어리를 먹게 되면 이 세포들이 거품세포가 되면서 점점 죽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쌓인 것들이 콜레스테롤이 노란 기름 덩어리처럼 보이게 된다 그래서 죽상경화증, 죽종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기름 덩어리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섬유화되기도 하고 석회화되기도 하고 켜켜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쌓이게 된 동맥경화는 혈관을 점점 좁게 만들게 됩니다.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시원하게 통하지 않으면 생기는 병이 협심증이고요. 이런 기름때가 뻥 터져서 혈관 안에 노출되면 혈전이 생기면서 혈관이 막히는 병이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최근에는 LDL 누적 노출량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생 동안 얼마나 높은 농도의 LDL에 노출되었는지가 심혈관 질환 발생에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LDL 수치가 125인 상태로 살게 되면 심근경색 위험이 1%가 되는 나이가 40세이고요. 64세쯤 되면 5% 정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125는 미국인 평균 LDL 콜레스테롤 수치고요. 64세는 미국 심근경색 환자의 평균 나이입니다. 40세 미만의 심근경색은 1% 미만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드문데 가끔 있습니다. 어떤 이유론가 인해서 LDL이 200인 채로 살아가게 되면 심근경색 위험이 1%에 도달하는 시점이 40세가 아니라 20세가 되고요. 평균 나이 30대 초반에 심근경색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편 젊었을 때부터 LDL 콜레스테롤을 120이 아니라 80 수준으로 잘 관리하게 되면 100세가 되어서야 평균 심근경색 발생 연령인 5%에 도달하게 됩니다. 1%에 도달하는 시점도 40세가 아니라 64세로 늦출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누적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더 일찍 콜레스테롤에 관심을 가지고 낮추자는 것이 학계의 중론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환자분들은 처음에 오시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어제 삼겹살 먹지도 않았는데 기름진 음식은 잘 먹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높게 나오죠?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슬픈 소식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의 아주 일부에 해당할 뿐입니다. 우리 몸속의 콜레스테롤 중에 80%는 간, 위장관 순환을 통해서 재활용되고요. 불과 20%만 음식을 통해서 섭취된다고 합니다. 음식을 통해서 콜레스테롤 섭취를 아무리 줄여도 수치가 썩 좋아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정작 우리가 조금 더 경계해야 될 대상은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이고요. 붉은 고기에 있는 기름기, 버터 튀김에 많은 이런 트랜스지방의 경우는 우리 간의 콜레스테롤 생산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감자튀김, 치킨 같은 튀긴 음식, 그 다음에 빵, 쿠키,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트랜스지방은 최근에 콜레스테롤 관리의 주적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채소와 통곡물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에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좋은 영양 성분입니다.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이, 정제된 백미나 밀가루보다는 통곡물이나 잡고기, 콜레스테롤 관리에서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이요법을 통한 콜레스테롤 관리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많이 떨어뜨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나마 식이습관, 생활습관 중에서 효과적인 방법은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30분씩 유산소 운동하시면 HDL을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HDL 콜레스테롤을 한 1, 2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연구 결과 알려져 있고, 중성지방은 좀 많이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4에서 12 떨어뜨리고, LDL 콜레스테롤은 한 3, 4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께는 약물요법의 도움을 받으시도록 추천드립니다. 약물치료의 근간은 스타틴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처방된 약이기도 합니다. 스타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생성되는 단계를 차단합니다. HMG-CoA 환원효소를 차단해서 콜레스테롤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수치를 떨어뜨리는 효과 이상으로 혈관 내 염증을 완화하고 이미 생성된 동맥경화반을 안정화시키는 이른바 다면적 효과도 있다고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방대한 임상연구를 통해서 심혈관질환 예방효과와 안전성이 가장 확실하게 증명된 약재라는 점이 스타틴의 독보적인 장점입니다. 다만 근육통, 간수치 상승, 당뇨 발생 위험 등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에제티미브는 우리가 먹은 음식과 담즙산 속에 섞여있는 콜레스테롤이 소장에서 다시 흡수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효과는 스타틴보다 한참 뒤지기는 하는데요. 부작용이 워낙 적은 약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복합제가, 단일 복합제가 많이 처방되고 있긴 합니다. 스타틴이 콜레스테롤 생산을 막아주고 에제티미브가 재활용을 막아주니까 이런 이 두 단계를 막아주는 효과 덕분에 더 강력한 LDL 콜레스테롤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PCSK9 억제제는 이름이 좀 복잡하긴 한데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약제고요. LDL 콜레스테롤은 나쁘잖아요. LDL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LDL 수용체는 좋은 물질이고요. PCSK9은 LDL 수용체를 파괴하는 나쁜 물질이거든요. PCSK9 억제제는 나쁜 PCSK9을 억제해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틴 못지않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는 효과적인데요. 아직 주사제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단점, 그 다음에 가격이 상당히 높아서 아직은 널리 쓰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약제입니다. 이 외에도 현재 다양한 신약들이 연구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이처럼 치료 옵션이 확대되면서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이상지질혈증을 더욱 안전하고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약제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심혈관 질환 예방의 성공률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평생 먹어야 하나요? 우리 지난 고혈압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지혈증 약도 치료제가 아니라 관리를 해주는 약입니다. 안경 쓰면 잘 보이지만 벗으면 다시 흐릿해지시는 것처럼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동안은 수치가 좋았다가 약을 중단하시면 다시 예전 수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약을 잘 드시면서 수치가 정상화됐다는 것은 약이 효과가 좋고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 병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아니라서 약은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철저하게 식단과 체중 감량 잘하셔서 수치를 많이 떨어뜨리시면 역시 의존성이 있는 약제는 아니기 때문에 중단해볼 수 있습니다. 꼭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용량을 낮춰보는 것도 가능하고 중단을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단한 경우에는 혈액 수치를 확인하셔서 수치가 충분히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지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영양제로 대신하면 안 될까요? 네, 오메가3 등등 여러 가지 약제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영양제 드시면서 고지혈증 약을 좀 피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요. 영양제들은 건강기능식품이고 보조에 불과합니다. 이미 혈관 위험이 높은 분들은 강력한 약제를 통해서 위험을 낮춰야 되고요. 물론 건강보조식품에 들어있는 오메가3 용량은 사실은 충분한 용량은 아니거든요. 용량을 조금 낮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의약품을 통해서 수치를 조절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과도하게 관리하면 오히려 콜레스테롤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있으세요. 정말 재밌는 질문인데 이거는 일반적인 관리의 수준은 아니고요. 금식하는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완전히 식사를 못하게 하게 되면 금식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원이 필요해서 우리 몸에서 지방을 분해하면서 그 지방에서 에너지를 갖다 쓰다 보니까 콜레스테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7일 동안 금식하게 되면 총 콜레스테롤이 37 올라가게 되고 LDL 콜레스테롤은 66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정말 모든 음식을 차단한 금식 상태라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열심히 관리하는 그런 수준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준비한 콜레스테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1939년 기념비적인 카이 뮬러 박사의 연구 결과부터 곰팡이 속에서 찾아낸 스타틴 그리고 최근에 첨단 치료제까지 인류가 콜레스테롤과 싸워온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소중한 재료지만 인간의 수명이 길어진 현대사회에서는 혈관의 위험으로 작용하는 그런 정직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짜게 먹는 습관과 심장 건강, 소금의 역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영어를 쉽게 느낄 수 있고요. 영어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많은 어휘들과 문장들을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이 접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문제지는 재미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책을 읽으면 재미 있겠죠. 같이 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짜잔! 오늘 새롭게 읽어볼 책은 로빈슨 크루소, I Go to Sea의 바로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로빈슨 크루소가 되겠죠. 과연 항해를 떠나는 그런 모험의 이야기일까요? 읽어보니까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should와 should FPP의 차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요.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Robinson Crusoe. I go to sea. Chapter 1. Dreaming of the Sea. My name is Robinson Crusoe, and I am 18 years old. The only thing I've ever wanted is to become a sailor and travel the world. But my father doesn't want me to go. He says that he doesn't want to lose me to the sea. My father called me into his room to discuss the matter. Robinson, I don't understand why you want to leave your home and your family. My father said, Father, it's the only thing I want to do with life. I said, I'd miss you and mother, but I'd come home to visit. My father is a wise man, and I should have listened to his warning. He said, I know this is a dream of yours, but nothing good can come of it. The sea is a dangerous place, and you'll only find hardship if you leave.
0: 로빈슨 크루소, I go to sea.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이야기를 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라떼는 어렸을 적에 이 이야기를 읽은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 친구들도 이 이야기를 알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은 모른다면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모험의 이야기인데요. 너무나 재밌게 읽을 수가 있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Chapter 1, Dreaming of the Sea. 제1장입니다. Dreaming of the Sea. 바다를 꿈꾸다. 라고 하고 있네요. My name is Robinson Crusoe. 나의 이름은 로빈슨 크루소. And I am 18 years old. 그리고 나는 18살이다. 이렇게 뭔가 약간 독백처럼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저의 이름은 로빈슨 크루소이고요. 저는 18살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The only thing I've ever wanted is to become a sailor and travel the world. 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only thing, 유일한 것 하나, I've ever wanted. 내가 이때까지 원했던 단 하나, 여기서 ever 이라는 거 제가 얼마 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학창시절에 이 ever이 도대체 뭐지? 라고 궁금했던 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ever과 함께 나오는 never 이라는 것은 한 번도 하지 않는 절대로 라는 의미가 있어서 흔히 쉽게 이해가 되지만 ever 이라는 것은 이게 뭐 안 한다는 건지 한다는 건지 이게 잘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ever이 나오면 우리 친구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혹은 늘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한번 적용해 볼까요? The only thing, 유일한 한 가지, I've ever wanted.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원했던 단 한 가지. 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즉, ever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그 시점까지 혹은 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늘 원했던 단 한 가지는 이렇게 해도 되겠죠. is to become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는 것이냐면 바로 선원, 배 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and

0: travel the world. 그리고 세계를 여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네요. 즉, 이 사람의 꿈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배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 로빈슨 크루소의 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But my father doesn't want me to go. 그런데 나의 아버지가 doesn't want me to go. 내가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네요. He says,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then,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He doesn't want to lose me to the sea.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좀 슬프네요, 갑자기. 그가 말씀하시기를, then, He doesn't want me to lose me. 그는, 즉 아버지가 되겠죠. 저기 제일 앞에 있는 he는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잃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에게 잃고 싶지 않냐 하면 바로 바다에게. 즉 바다에는 폭풍우도 몰아치고 이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자칫하면 목숨을 잃는 사고도 흔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것을 잘 알고 계셨던 그런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아 네가 바다를 여행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나는 너를 바다에 잃고 싶지 않단다. 제발 선언은 되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제 느낌입니다. 지금 현재까지요. 자, 그 다음은요. My father called me into his room to discuss the matter. 저희 아버지는 call me into his room, 그의 방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To discuss. Discuss라는 것은 바로 상의하다, 논의하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죠. The matter. Matter이라는 것은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그의 방, 아버지의 방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Robinson아, I don't understand why you want to leave your home and your family. My father said, Robinson아, I don't understand.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단다. Understand라는 것은 이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된다. Why you want to leave your home? 왜 네가 너와 and your family, 너의 가족을 왜 떠나려고 하는지를 나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구나. 나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 아버지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좀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정말, 만약에 진짜 안전한데 못 가게 하는 거면은 좀 고집을 피워볼 수도 있겠으나, 지금은 바다잖아요. 바다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또 됩니다. 자, 그리고 좀더 볼까요? Father, it's the only thing I want to do with my life, I said. 그리고 로빈슨인 나가 이야기하기를, 아버지, it's the only thing. 그게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I want to do. 내가 하고 싶은.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제가 하고 싶은 한 가지랍니다. 라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I'd miss you and mother, but I'd come home to visit. 즉, 아직까지 바다에 가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I'd miss you and mother. 저는 당신과, 즉, 여기서 you는 아버지가 되겠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당연히 그리워할 것입니다. But, 그러나, I'd come home to visit. 하지만 다시 집으로 방문하러 올 거예요. 즉, 다시 집으로 돌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로 아버지를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어감이라는 거죠. 즉, 아이고, 아버지, 걱정 마세요. 당연히 제가 아버지, 배 타고 나가 있으면, 바다에 가 있으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리워하겠죠. 하지만 당연히 집으로 돌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가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지금, 언젠까지는 아니지만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아버지는 허락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자, 여기까지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1 Dreaming of the Sea. My name is Robinson Crusoe, and I am 18 years old. The only thing I've ever wanted is to become a sailor and travel the world. But my father doesn't want me to go. He says that he doesn't want to lose me to the sea. My father called me into his room to discuss the matter. Robinson, I don't understand why you want to leave your home and your family, my father said. Father, it's the only thing I want to do with life, I said. I'd miss you and mother, but I'd come home to visit.
0: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아버지는 허락을 하실까요? My father is a wise man and I should have listened to his warning 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버지는 매우 현명한

0: 사람입니다. wise라고 하면 현명한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And I should have listened to his warning. warning이라고 하면 바로 경고입니다. 하지 마! 위험해! 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I should have listened to his warning. 나는 그의 경고를 들었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의 경고를 들었어야만 했다. 그가 경고하는 대로 따랐어야만 했다. 결국은 안 따랐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경고는 하셨으나 안 따랐는데 안 좋은 결과가 좀 생겼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약간 후회를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He said, 그가 말씀하시기를 I know this is a dream of yours. 나는 안단다. 아빠인 나는 안단다. 이게 바다에 가서 항해를 하고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게 너의 꿈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단다. But nothing good can come of it. 하지만 그 어떠한 좋은 것도 그것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단다. 즉 어떠한 좋은 것도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고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은요. The sea is a dangerous place. 바다는 매우 위험한 곳이란다. And you'll only find hardship if you leave. 만약에 네가 떠난다면 너는 단지 발견할 것이란다. 무엇을? 바로 hardship이라고 하면은 어려움이 되겠죠. 너는 가서 고생만 한다니까. 어려움만 발견하게 될 거야. 좋은 건 하나도 없어. 바다는 위험한 곳이야. 그러니까 가지 임마. 라고 로빈슨 크루소.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빈슨 크루소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법으로만 하면은 계속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는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거든요. 이 should에 관련된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should와 should have PP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를 너무 문법적으로 문법 용어를 써가면서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 자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쉽게 정리가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You should take some medicine. 일단 should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말로는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특히나 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정말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면 좋겠다라는 이 권고상 추천이나 조언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아파요. 감기 걸렸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친구야, 약을 좀 먹는 게 어떻겠니? 안 먹으면 너 죽어. 안 먹으면 안 돼. 이게 아니고요. 이 정도로 심한 게 아니고 약을 좀 먹으면 좀 빨리 낫지 않겠니? 약을 먹는 걸 추천해.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should예요. 우리말로는 해야 하다,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지만요. 그러면 should만 쓰면은 you should take some medicine. 너는 약을 먹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약을 먹는 게 좋겠다 라는 의미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should have pp를 보도록 할까요? 조동사에 have pp를 붙이게 되면은 이 have pp는 과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should는 해야 한다라는 의미죠. have pp는 과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미 시간은 다 지나갔어요. 시간은 다 지나갔고 시간을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해야만 했다가 되겠죠. 즉 과거에 해야만 했다라는 것은 후회를 나타냅니다. 후회나 아쉬움. 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you should have taken some medicine 이라고 하면은 아, 너는 약을 먹었어야 됐다 라는 것이죠. 근데 너 안 먹었잖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즉 과거에 무언가 해야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안 좋은 결과가 지금 일어나서 후회, 현재의 후회나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should have pp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쉽죠? 그래서 should는 정리를 하자면 should는 조동사로서 뭐뭐를 해야 한다. 조언 정도의 어감, 충고나 조언 정도의 어감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have pp는 과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조언을 해주긴 하는데 뭔가를 해야 하긴 하는데 과거에 해야 했다가 되니까 아쉬움이나 후회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네가 약을 먹었어야 되는데 안 먹었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과거에 해야 했는데 네가 안 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아쉽잖아. 지금 너 이렇게 고생하고 있잖아. 이런 의미가 되겠죠. 꼭 기억하시고 이게 나온다면은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의미를 이제 파악할 수가 있겠죠. 음원을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My father is a wise man and I should have listened to his warning. He said, I know this is a dream of yours, but nothing good can come of it. The sea is a dangerous place, and you'll only find hardship if you leave.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2: Matter. Matter. My father called me into his room to discuss the matter. Discuss. Discuss. We need to discuss our plans for the trip. Understand. Understand. Robinson, I don't understand why you want to leave your home, my father said. Warning. Warning. My father is a wise man, and I should have listened to his warning. Hardship. Hardship. The sea is a dangerous place, and you'll only find hardship if you leave.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확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봤을 법한 어떤 어휘를 하나를 정해서 거기에 다른 품사가 있는지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효율이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기존 지식에 제가 추가해 드리는 거니까요. 자, 오늘의 어휘는 바로 matter이라는 것입니다. M-A-T-T-E-R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What's the matter? 이라고 하는 것이죠. matter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글에서도 나왔지만 어떤 문제나 일을 의미합니다. 뭐가 문제야?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다. 뭔가 큰 소리가 났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혹은 내 친구의 얼굴을 보니까 표정이 좀 좋지 않아요. What's the matter, bro? 친구야, 어떤 일이야? 무슨 문제 있어? 괜찮아? 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안부를 묻는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진짜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일 수도 있겠죠. What's the matter?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It doesn't matter 이라고 하면은 또 다른 여기 보니까 doesn't가 적혀있죠. 그러니까 이게 동사이구나. matter은 바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It doesn't matter이라고 하면은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it doesn't matter. 반대는 it matters가 되겠죠. 그건 정말 중요해. 근데 it doesn't matter이라고 하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not이 붙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가 영어 단어는 특이합니다. 여러 가지 품사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앞뒤에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되고요. 우리 친구들이 꼭 가져야 될 생각 한 가지는 영어 단어는 한 가지만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무언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발전입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어휘를 봐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 혹은 www.ebs.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율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점왕 단원평가 3학년 1학기를 함께하게 된 이범준 선생님이라고 해요. 자, 오늘은 우리 단원평가 첫 번째 시간, 바로 국어와 사회를 함께 해볼 시간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준비되었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핵심적인 내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핵심 정리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 국어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념, 감각적 표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해요. 자, 감각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 1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각적 표현이라는 게 무엇인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감각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맛보고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지는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을 바로 감각적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웃음 참는 나무라고 하는 시에서 함께 살펴보면 우리 봉긋봉긋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움츠러들었다가 퍼지려고 그래.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표현을 하였죠? 자, 그 다음에 푸푸푸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여러분들 이렇게 웃기 전에 막 이렇게 웃음이 막 터져 나오려고 할때그 소리 바로 우리 귀로 듣는 것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간질간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지럽힐 때 어떻게 간지럽히나요? 맞아요. 바로 손으로 이렇게 간지럽히죠. 자,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표현한 간질간질. 그리고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감각적으로 표현을 할수 있다라는 거 함께 공부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감각적 표현을 생각하면서 시의 장면을 상상할 때 우리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그렇죠. 바로 시속 인물의 마음이나 시의 내용,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상상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시를 우리가 낭송할 때는 어떻게 낭송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시의 분위기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시속 인물의 마음에 알맞은 목소리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행과 행, 연과 연 사이는 여러분들 쉬어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음에 드는 부분은 강조해서 읽어줘야죠. 자, 그러면은 우리 시를 낭송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볼까요? 자, 시를 낭송할 때는 행이나 연을 번갈아 가면서 낭송해야 되고요. 몸짓으로 표현하면서 낭송할 수 있고, 또는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면서 낭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돌림 노래로 부르면서 시를 낭송할 수도 있지요.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개념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세 번째 개념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상황에 알맞은 목소리나 말투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활용을 했을 때, 좋은 점이 과연 무엇이었지?를 함께 공부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내용 정리해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이렇게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바로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로의 처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상대의 마음을 알고 배려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 마지막 네 번째 개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정과 몸짓, 목소리나 말투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상황과 어울려야 합니다. 자, 굉장히 슬픈 상황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 근데 슬픈 상황인데, 나 너무 슬퍼. 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목소리죠. 자, 상황과 어울리게 여러분들 표정, 몸짓, 목소리, 그리고 말투를 사용해야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 표정과 몸짓, 목소리나 말투가 서로 어울려야 되죠. 자, 여러분들, 나는 기쁘다고 하면서 화난 표정을 지으면 그것만큼 이상한 것도 없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볼까요? 말할 때 자신의 마음과 말하고자 하는 목적을 생각하면서 말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표정과 몸짓, 목소리나 말투를 사용해서 우리 친구들이 가진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 1단원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평범하게 부르는 사람들 없죠? 리듬이 있습니다. 리듬이. 자, 리듬에 맞게 우리 함께 시를 읽어보도록 해요. 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선생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시를 따라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웃음 참는 나무. 산벚나무 가지에 봉긋봉긋 꽃봉오리들. 터질 듯말듯 웃음보따리. 한입 가득 잘도 참아내고 있다. 간질간질 봄 햇살이 한나절만 더 간지리면 참았던 웃음꽃 푸하하하 마구 터트려 놓겠다. 자, 우리 친구들 굉장히 시잘 읽어주었는데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시를 읽은 걸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까요? 자,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알맞은 것을 찾는 문제는 이 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자, 이 시는 여러분들, 바로 웃음나무 꽃, 마치 꽃이 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웃음을 참는 것처럼 감각적으로 표현한 시입니다. 자, 그럼 그 시의 내용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선택지 보도록 할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 시에서는 입으로 먹는 경험을 주로 표현하고 있다. 자, 이 시를 여러분들 읽으면서 어떤 먹는 장면이 떠오르셨나요? 아, 그렇죠. 아닐 거예요. 아마 우리 친구들은 이 시를 읽으면서 떠오른 게, 진짜 막 웃기려고, 막, 아, 너무 웃겨. 막 웃고 싶은데, 막 웃음을 참는 그 모습이 떠올랐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표를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럼 2번 보겠습니다. 자, 막 피어나려는 이 산벚나무 꽃봉오리들을 웃음보따리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죠. 자, 우리 산벚나무 꽃봉오리가 막 필랑말랑한 상태예요. 자, 그런 이 필랑말랑한 상태를 웃음보따리로 표현을 한 거, 정확히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자, 다음, 우리 3번 보도록 할까요? 시에서 말하는 이는 산벚나무 가지의 활짝 핀 모습을 웃음 참는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아주 함정에 빠지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대충 읽어보면, 아, 산벚나무 가지? 웃음 참는 나무? 맞아, 맞아. 3번 동그라미. 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서 함정 카드를 발견하셨나요? 그렇죠. 함정 카드 바로 여기 있죠. 활짝 핀 모습? 그럼 꽃이 이렇게 이미 활짝 펴져 있는 건데 그게 아니죠. 자, 우린 꽃봉오리입니다. 꽃이 피기 바로 직전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죠. 따라 3번은 옳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번 문제 이렇게 해결해 봤고요.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기역과 미음, 기역부터 미음 중에 감각적 표현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봉긋봉긋 푸푸푸, 간질간질 한나절만 푸하하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감각적 표현은 마치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귀로 듣는 것처럼, 아, 막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자, 우리가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표현인데요. 자, 이 중에서 우리 리을, 한나절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감각적 표현이 아니죠. 따라서 우리 이번 문제 정답은요, 그렇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역시 우리 아까 읽었던 시를 바탕으로 시의 장면 알맞게 상상한 친구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시를 읽어보고, 아, 이 내용의 바탕으로 해서 올바르게 상상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소원이부터 볼까요? 3번 나무에 바람이 부는 모습을 상상했어. 자, 이걸 상상하려면 시 속에 뭔가 막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있었나요, 여러분? 없었지요. 자, 그러니까 소운이, 옳지 않고요. 자, 예원이 볼까요? 지난주에 보았던 산벚나무 가지에서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상상했다. 저런. 우리 시는 어떤 거였어요? 꽃이 막 필랑말랑, 그 피기 직전의 모습이었죠. 꽃잎이 떨어진 건 아니죠. 이거는 이미 한참 뒤에나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자, 예원이도 옳지 않고요. 다음 연우 볼까요? 웃음을 참아야 하는 꽃봉오리의 마음을 생각하며 막 피어나려는 통통한 꽃봉오리의 모습을 상상했어. 그렇죠. 우리 연우가 제대로 상상했네요. 자, 그래서 3번 정답은 연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4번, 5번 문제.

문제인데요. 4번, 5번 역시 시를 읽고서는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가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흠흠, 이게 무슨 냄새지? 산소 그득 출렁이는 초록빛 향기. 이 시만 읽어도 벌써 여러분들 막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그럼 이번에 나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호, 이건 무슨 소리지? 뻐뻐, 뻐꾸릇, 후루후루룻. 산속 가득 울리는 돌림 노랫소리. 자, 여러분들, 이 시는 또 들어보니까 마치 소리를 듣는 것처럼 느껴지죠? 자, 그러면 우리 4번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는 뭐랑 연결해야 될까요? 그렇죠. 코로 냄새 맡는 경험과 연결해야 될것 같고, 나는 귀로 듣는 경험과 연결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 4번 문제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 보았고요. 5번 볼까요? 자, 이와 같은 시를 낭송할 때 주의할 점. 자, 우리 시 낭송할 때 주의할 점을 떠올리면서 문제 해결해 볼게요. 가, 행과 행은 붙여서 읽는다. 선생님이 행과 행, 연과 연은 어떻게 읽어라? 그렇죠. 띄어서 읽어라. 쉬어서 읽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가는 옳지 않고요. 나, 자신이 마음에 드는 부분만 읽는다. 아니죠, 여러분들. 자신이 마음에 드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만 읽으면 시 전체를 낭송하는 것이 아니겠죠. 자, 그럼 다 볼까요? 시속 인물의 마음에 알맞은 목소리로 읽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를 낭송할 때는 시속 인물의 마음에, 알맞은 그런 목소리로 선생님처럼 읽어주셔야 돼요. 따라서 5번 문제의 정답은 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6번, 7번 문제 볼게요. 자,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기역과 니은의 상황에서 슬비의 상황과 말투를 보고 알수 있는 슬비의 마음 쓰는 건데요. 자, 이런 문제는 기역과 니은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기역 부분, 그래 알겠어라고 하는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아, 다정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숙제 같이 하자는 거에 대해서 그래 알겠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아, 이때의 마음은 아마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니까 다정한 그런 마음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니은 볼까요? 자, 너 내일 잊지 말고 나한테 빌려간 책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슬비가 미안해하고 작은 목소리로 그래, 알겠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같은 그래, 알겠어이지만 서로 말하는 그런 방법이 다르죠. 자, 그럼 우리 니은에서는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 알겠어. 바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따라서 우리 6번 문제는 다정한 마음, 미안한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정답을 써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7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기역과 니은에서 알수 있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해보도록 합시다. 1번. 다른 말을 하더라도 말하는 상황이나 대화하는 사람이 같으면 목소리는 같다. 자, 두 상황에서, 그래, 알겠어. 자, 아래서도, 그래, 알겠어. 자, 만약에 아래 상황에서, 그래, 알겠어. 이렇게 하면, 우리 빌려준 친구가, 얘는 뭘까? 왜내 책을 빌려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겠죠. 자, 서로 같은 말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목소리, 다른 말투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1번 옳지 않고요. 2번 볼까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말하는 상황이나 대화하는 사람이 다르면 목소리는 달라지지 않는다. 아니죠. 목소리 달라져야 되죠, 여러분들. 자, 우리 3번 볼까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말하는 상황이나 대화하는 사람에 따라 목소리나 말투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자, 우리 이 3번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줘야 되겠네요. 자, 이제 우리 8번부터 10번까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긴 글인데요. 아마 우리 친구들 벌써 다 읽어봤을 거예요. 자, 이 글은 바로 우리 꿈속 이 꿈마을에 살고 있는 우리 레오의 이야기이죠. 그럼 우리 내용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가 바로 그 내용 점검에 관련된 문제죠. 레오가 처한 상황으로 알맞은 것 무엇인지 고르는 문제인데요. 1번, 꿈마을에 살지 못했다. 그렇지 않죠. 우리 레오 꿈마을에 살았어요. 2번, 대리 생기기를 간절히 바랬다. 그렇죠. 대리 생기기를 간절히 바란 레오는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깊은 숲속으로 여러분 떠나죠. 자, 따라서 우리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기역 리을 가운데에서 다음 뜻을 가진 낱말을 찾아 기호를 쓰는 겁니다. 자, 낱말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보는 문제인데요. 세상에서 태어나서 첫 번째라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태어나 첫 번째와 이 의미에 맞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첫 번째? 태어나 첫 번째? 그럼 처음? 아, 난생 처음. 자, 그래서 우리 정답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우리 9번 문제 정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나에서 레오의 표정과 몸짓, 목소리나 말투로 알맞지 않은 것을, 자, 한 가지 아니에요. 두 가지 고르는 겁니다. 자, 우리 나에서는 여러분들, 레오가 깊은 그 마법의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 숲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어떻게 했나요? 자, 황금새가 나타났고 깜짝 놀랐죠, 레오가. 자, 이런 상황을 생각했을 때, 자, 우리 레오가 나를 마법사한테 데려다 주겠니? 자, 이 대를 찾고 싶은데, 우리 황금새한테 짜증나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겠죠. 자, 우리 짜증난 말투? 알맞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처음 가보는 거죠, 레오가.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자, 두려울 텐데, 여기서 막 환한 미소를 띠면서, 아, 막 싱글벙글. 자, 이런 상태로 가지는 않았겠죠. 자, 따라서 우리 10번 문제 정답. 2번과, 그렇죠. 5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국어 1단원 내용 정리해보고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사회를 함께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사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재 102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 1단원, 그리고 첫 번째 중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을 함께 공부했었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복습해요. 자, 먼저 우리 주변의 여러 장소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장소의 의미가 중요하죠? 장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이러한 곳을 장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장소는요, 우리가 사는 곳을 이루고 있어요. 그럼 장소에는 도대체 어떤 곳들이 있을까? 우리가 주변에서 볼수 있는 것들. 산, 들, 강, 학교, 도서관.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장소죠. 자, 이 장소는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장소를 이용합니다. 자, 아프면 병원에 가죠. 자,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디 갑니까? 학교에 가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다양한 장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개념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경험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장소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 장소에선 무엇을 할수 있다? 경험을 할수 있다. 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을 느낄 수 있다? 느낌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친구들 함께 공부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장소에 대해서 경험을 떠올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감각을 이용해서 우리가 떠올려 보는 겁니다. 아, 만두 냄새를 맡으니까 내가 시장에서 엄마랑 같이 만두 먹었던 게 떠올라. 자, 이런 것처럼 말이죠. 자, 두 번째, 일기나 사진. 그 기록을 보는 거죠. 아, 맞아. 내가, 아, 이날 내가 어디 가서 이런 거 했었지. 아, 맞아. 사진 보니까 친구들이랑 현장 체험학습을 갔었지. 자, 이런 것처럼 여러 장소에서의 경험을 일기나 사진 등을 통해서도 떠올려 볼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장소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살펴봤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뭐냐면, 같은 장소라도 사람마다 경험은 같다, 다르다? 그렇죠. 다르다. 자, 사람마다 경험하는 것이 다르니까 당연히 생각이나 느낌도 어떻다? 다를 수 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 내용만 확실하게 기억해 주면 우리 친구들 뒤에 나오는 문제 해결하는 데큰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개념 살펴볼까요? 장소에 대한 경험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림 그려볼 수도 있고요. 편지 쓸 수도 있고요. 책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아, 나 여기서 이거 경험했었지. 경험. 떠올려 볼수 있고요. 자, 내가 이곳을 아, 너무 좋아해. 그럼 내가 하트라도 하나 거기다 더 그려놓겠죠? 아, 그럼 이 장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꼈는지까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곳을 한번 그럼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려보았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그리느냐? 뭐 자주 가는 장소 그릴 수도 있고요. 잘하는 장소. 자,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그리는데요. 자, 그릴 때 우리 순서는 자, 중심이 되는 장소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이 되는 장소 모습 그려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나 여기 좋아. 그러면 하트라도 이렇게 날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해 볼수 있다는 거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마지막.
막으로 가기 첫.

전에 주의할 점도 생각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사는 곳을 그릴 때 주의할 점은 모든 장소 다 그리지 않아도 돼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상상할 필요는 없다. 실제 있는 장소를 여러분들 경험한 장소를 그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장소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모두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마 모두 표현하려면 여러분 이 종이가 부족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개념이에요. 장소에 대한 생각과 느낌 나누는 것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이랑 이거 할 때는 비슷한 점과 다른 점 찾아보면서 비교하고, 공통적으로 그린 장소여도, 자, 친구들마다 다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친구들이 함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장소에 대한 서로의 생각과 느낌, 다 다를 수 있어요. 표현 방법이 다 다르니까요. 경험한 것도 다 다르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해하고,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정리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함께 단원평가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105쪽 가보실까요? 단원평가 1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무엇인지 쓰는 건데요. 자, 대화 내용을 읽어보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 아하. 두 번째 힌트, 산강 학교, 아하. 아, 우리 친구들 정답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정답 뭘까요? 그렇죠. 우리 이첫 번째 중단어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바로 장소입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문제 아주 신나게 풀어봤으니까 두 번째 문제도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 어느 것인지 고르는 건데요. 자, 다양한 장소 이용한다고 선생님 이야기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사는 곳의 여러 장소들은 자, 사람들의 무엇과 관련돼 있냐는 거예요. 자,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돼 있죠. 공부하는 것과 관련된 생활, 학교. 아픈 것과 관련된 생활의 모습, 병원.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장소는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 지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어린이가 우리 주변의 장소를 떠올리며 사용한 몸의 감각을 느껴보는 거예요. 아, 이게 눈으로 본 건지, 뭐 맛으로 느낀 건지, 향으로 느낀 건지를 봐야 되는데, 그럼 이 친구의 말을 봐야 되겠죠? 자, 어머니가 사주시던 군만두를 잊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아, 군만두. 진짜 맛있죠. 제 군만두를 떠올렸다. 시장을 하면서 아, 그 군만두의 아, 맛. 벌써부터 선생님 침이 고이네요. 자, 그 맛을 떠올리겠죠. 그러면 여기서 사용한 거 1번 그 군만두의 맛을 떠올릴 테니까 정답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장소에 대한 경험과 느낌을 떠올리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자, 우리 경험과 느낌 떠올릴 때뭐 감각을 사용해 볼 수도 있고요. 일기나 사진 같은 거를 이용해 볼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의 성적이 나와 있는, 아, 나 단원평가 80점을 맞았는데, 병원에 간게 생각나. 혹시 이런 친구가 있나요? 없죠. 전혀 연관성이 없죠.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4번 문제 정답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5번 보겠습니다.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과 느낌에 대해 알맞게 설명한 학생 모두 고르는 것입니다. 자, 시유리. 사람들은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 그렇죠. 우리 시유리 공부 열심히 했구나. 자, 은호. 같은 장소에서는 모든 사람이 같은 경험을 해. 때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자, 이거 옳게 바꿔 볼까요? 맞아요. 같은 장소에서도 사람들은 다 다른 경험을 하죠. 자, 은호 틀렸고요. 도현이, 각자의 경험에 따라 그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느낌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그렇지요. 자, 따라서 우리 5번 문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대화를 보고 알수 있는 점, 보기의 용어를 모두 포함해서 쓰는 겁니다. 아우, 선생님, 저는 서술형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기는 낱말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배운 거를 떠올리면 돼요. 자, 여기 보니까, 놀이동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왼쪽에 있는 여자친구는, 아, 놀이동산 너무 재밌어. 자, 근데 오른쪽 친구는, 아, 난 어지럽고 무서웠어. 자, 같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보기에 있는 단어들을 모두 포함해서 쓰면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그렇죠. 같은 장소라도 여러분들 그 장소에 대한 경험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경험에 따라 그 장소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도 어떨 수 있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 친구들이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8번 연결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표현한 방법 여러분들,

그림 그려서 나타낸 거죠. 자, 7번 문제는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입니다. 자, 그러면 8번 가볼까요? 자, 위와 같은 장소 표현 방법을 통해 알수 있는 것. 자, 이렇게 우리 그림을 통해서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표현 통해서 알수 있는 것. 뭐알수 있어요? 자, 이 장소에 대한 일단 경험 떠올려 볼수 있다고 했어요. 경험을 떠올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무엇을 떠올릴 수 있다? 그렇죠. 생각과 느낌도 떠올릴 수 있다. 생각과 느낌. 자, 구매한 건알수 없죠. 영수증을 여기다 붙이는 거 아니면 알수 없죠, 여러분들. 자, 따라서 우리 8번 문제 정답. 기역, 니은, 디귿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어우, 잘 찾았어요. 3번이 되겠지요. 자, 그럼 이제 9번 볼까요? 우리가 사는 곳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림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그려야 된다고 했어요? 자, 먼저 내가 뭐, 알려주고 싶은 장소, 아니, 내가 정말 좋아하는 장소. 자, 그 중심이 되는 장소를 먼저 정하고, 1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주변도 열심히 예쁘게 그려줘야 되겠죠? 자, 2번. 자, 그 다음에 장소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있어요. 아, 나이 장소 좋아, 더 좋아, 하트 더 크게.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순서 어떻게 되나요? 디귿,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디귿, 기역, 니은.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4번이죠. 따라서 우리 9번 문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을 그림으로 그릴 때 바르게 표현한 친구의 이름인데요. 자, 그림으로 그릴 때 바르게 표현한 거 여러분들 바로 동안이죠. 자주 가는 장소와 좋아하는 장소를 자유롭게 그리는 겁니다. 모르는 장소 상상하지 말아야 되고요. 장소 모두 그릴 필요 없고 장소에서 보고 느낀 것도 모두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11번 보겠습니다. 여러 친구들이 우리가 사는 곳을 표현한 걸 보고 알수 있는 점으로 알맞지 않은 거. 자, 우리 알맞지 않은 걸 찾는 건데요. 자, 우리 친구들 정답 찾을 수 있죠? 자, 정답은 몇 번이냐면, 자, 5번이죠. 같은 장소 여러분들 어떻다? 다를 수 있다. 기억해 둡시다. 같은 장소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12번 보겠습니다. 친구들이 우리가 사는 곳의 장소를 표현할 것을 살펴볼 때 가져야 할 태도. 여러분은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그렇죠. 다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존중해줘야 되겠죠? 자, 우리 이해 존중이라는 이 키워드가 여러분들 들어가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굉장히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오, 선생님, 너무 빠르지만 그래도 문제를 이미 풀어보니까, 아, 내가 이걸 못하는구나. 아, 이게 이래서 정답이었구나. 라는 걸 우리 친구들 알수 있었죠? 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 선생님이 이렇게 최종 미션까지도 준비했습니다. 자, 이 네모 안에 들어있는 우리 지읒, 시옷이 있습니다. 자, 이 지읒, 시옷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힌트를 드리자면, 사회, 시간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어요. 자,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첫 번째 강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국어와 사회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애사랑입니다. 우리 지난 강의에서는요, 물질의 여러 가지 특성들 중에서도 밀도라고 하는 특성을 이용해서 혼합물들을 분리해내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그것에 그대로 이어서요, 용해도 그리고 끓는 점이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어떤 종류의 혼합물을 분리하는지 그 조건과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친구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요. 선생님이 준비한 사랑스러운 뉴런 퀴즈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혹시 상상력이 풍부한 편이신가요? 선생님도 가끔씩 이렇게 공상에 잠기고는 하는데요. 특히나 비행기를 타고 갈 때면, 혹시 만약에 내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무인도에 혼자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준비한 퀴즈가 바로 이겁니다. 무인도에 떨어지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 식수를 구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3일 이상 물을 먹지 않으면 견디기가 어렵다고 하거든요. 자, 우리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무인도에 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고요. 무인도에서 식수를 얻는 방법은 무엇일지 우리 친구들이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의 맨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의 답이 맞았는지 이것도 한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용해도라고 하는 특성을 이용해서 그 용해도의 물질마다의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해도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 이긴 이름을요, 딱세 글자로 줄이면 그것을 재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자가요, 다시 재자고요. 결정은 우리 친구들 알고 있잖아요. 고체의 그 결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녹아있던 애들을 다시 고체로 만들어서 그 고체가 된 애들을 따로 분리해내는 방법이 바로 재결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도 역시 어떤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것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인지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어떤 혼합물이어야 하느냐? 첫 번째 조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적은 양의 불순물이 섞여 있는 고체 혼합물일 때이 재결정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많이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은 양의 불순물이 조금 섞여 있는 그런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어떻게 분리를 할까요? 큰 틀을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이 전체 혼합물을 일단 용매에 싹다 녹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체가 사라졌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짓을 하면 다시 고체가 된다고 합니다. 재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 녹은 애들을 어떻게 해야지 다시 고체가 될수 있을까요? 우리 앞에서 용해도에 대해서 배울 때 이미 이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자, 첫 번째. 온도를 어떻게 해야 고체로 다시 석출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석출이라는 것도 배웠었는데요. 일반적으로 고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이 녹일 수 있기 때문에 온도를 낮추어야, 그쵸? 낮추어야 용해도가 줄어들면서 다시 고체로 석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요. 우리가 물질을 녹이는 매개체를 용매라고 했잖아요. 이 용매 자체를 어떻게 하면 좀더 석출이 잘 될까요? 바로 두 번째 방법은 용매를 증발시키는 방법입니다. 녹여주는 매개체의 양 자체를 증발시켜서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양의 물질을 녹이지 못하니까 그 물질들이 이제 다시 고체로 석출이 되겠죠. 그래서 큰 틀이 이해됐다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재결정을 이용한 분리 방법에 또두 번째 조건이 등장을 합니다. 분리하려는 물질은요, 당연하게도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차이가 존재해야 돼요. 그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는 물질을 분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은 이 특정한 온도에서 잘 녹고 어떤 물질은 잘 녹지 않아야 그 특정한 한 물질이 석출이 잘 돼서 걸러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재결정을 시키느냐?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질산칼륨이라고 하는 용질 60g과 황산굴이라고 하는 용질 10g. 이두 종류의 용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분리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자, 지금 질산칼륨이 훨씬 많고요.

황산구리 일부가, 그쵸, 소량이 지금 섞여 있는 고체 혼합물입니다.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두 물질은 용해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이 둘다 만족된 그런 상황인 거겠죠. 자, 1번부터 볼게요. 60도의 물 100g에 혼합물을 일단 모두 녹입니다. 정말 녹일 수 있을까? 한번 검증을 해보죠. 60도입니다. 60도에서 질산 칼륨은 최대한 몇 그램까지 녹을 수 있냐면 110g까지 녹일 수 있네요. 근데 지금 내가 집어넣은 양은 60g만 집어넣었기 때문에 정말 질산 칼륨 다 녹을 수 있습니다. 황산구리도 그런지 볼까요? 황산구리는 60도의 물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양이 40g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10g만 넣었기 때문에 정말 모두 녹일 수 있네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온도를 20도까지 냉각시킵니다. 재결정을 시키는 방법 첫 번째가 바로 온도를 냉각시켜서 용해도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분명히 60도에서 질산칼륨은 최대 110g까지 녹을 수 있었지만 20도까지 녹이면 상황이 바뀝니다. 자, 쭉 이동을 시켜봤더니, 이런. 20도에서는요, 질산칼륨이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양이 약 32 정도? 32g 정도까지만 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쵸?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는 처음에 60g을 넣었는데, 그 온도에서는 32g만 녹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질산칼륨은 내가 녹일 수 있는 최대량을 넘었기 때문에 석출이 되게 되겠죠. 그쵸? 고체로 다시 재결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황산구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황산구리는요, 20도로 갔을 때 최대 20g까지 녹일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10g 녹였는데 20도로 냉각시킨 그 상황에서도 충분히 다 녹아 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황산구리는 지장 없이 그대로 녹아 있을 수 있으므로 석출되지 않는 것이죠. 두 혼합물 중에서 질산칼륨만 석출이 되었기 때문에 걸음 장치를 이용하면 질산칼륨만을 고체 상태로 걸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걸음 장치라고 하는 게또 등장을 했네요. 걸음 장치가 뭔지 한번 살펴보죠. 걸음 장치, 말 그대로 걸러내는 장치입니다. 다른 말로는 여과 장치라고도 하는데요. 굉장히 쉬워요. 그냥 이렇게 깔때기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깔아놓고 이렇게 물과 모래와 수금에 혼합물을 부었다고 했을 때, 물속에 녹아 있는 소금은 이 용액은 쭉이 필터를 통과해서 아래의 비커에 모이겠지만, 이 물에 녹을 수 없는 모래는 이 걸음 장치에 걸러져서 남아있게 됩니다. 즉, 깔때기와 걸음 종이를 사용하여 용액에 녹지 않는 고체 입자들을 분리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를 걸음 장치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소금과 모래가 섞인 이러한 혼합물을 분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 질산칼륨만이 고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걸음 장치에 통과를 시키면 이 깔때기에 질산칼륨만 남아 있음으로써 질산칼륨을 분리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원리 이해되셨죠? 자, 이러한 재결정을 이용한 분리의 예시까지 우리 친구들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천일염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와 약품을 정제하기와 같은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바닷물에서 우리가 소금을 채취할 때요, 이렇게 깨끗한 소금만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염전에서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얻은 소금을 우리는 천일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닷물 속에 녹아 있는 여러 종류의 염류들, 이것들을 다 천일염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천일염 속에는 물론 소금이 대다수 있긴 하겠지만, 당연히 바닷물 속에 흙도 있고, 먼지도 있고, 또 다른 종류의 염류들도 녹아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소량의 불순물들이 섞여 있습니다. 혼합물이네요. 그쵸? 그래서 천일염을 물에 녹이고, 물에 녹지 않는 불순물을 걸음 장치로 제거한 후, 걸음 용액들을 증발시킨다면 깨끗한 소금을 얻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물에 녹지 않는 흙, 먼지들은 걸음 장치로 먼저 걸러내고, 그 다음에 그 걸러낸 용액들을 증발시키면. 자, 이게 바로 재결정의 두 번째 방법이죠. 용매를 증발시키는 거예요. 물을 계속 증발시키면 더 이상 용질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게 되면서 재결정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깨끗한 소금을 얻는 것 또한 우리 재결정을 이용한 분리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두 번째 방법,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끓는 점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또 말이 길죠? 이긴 말을 또두 글자로 간단하게 줄이면요. 이 방법을 증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또 다른 물질의 특성인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거예요. 자, 증류 방법은 크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원리로 혼합물을 분리하는지 큰 틀을 먼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두 물질이 있대요. 그 물질은 종류가 다르니까 당연히 끓는 점에도 차이가 존재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혼합물들을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온도가 높아지다가 끓는 점에 도달하게 되면 끓게 되겠죠? 기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화가 되었다가 다시 액체가 되는 방법. 그래서 다시 액체로 상태 변화한 그 물질을 따로 분리해내는 방법을 증류라고 한대요. 자, 우리 기체 상태의 물질을 액체 상태의 물질로 상태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1학년 때 배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따라서 냉각시켜서 액체 물질을 얻는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더 구체적인 증류의 방법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어서 설명을 할 텐데, 일단 증류 하면 큰 틀은 뭐다? 기화시켰다가 액화를 시키는 과정이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할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또 볼게요. 증류를 이용한 분리 방법에 어떠한 혼합물을 분리시키느냐? 그첫 번째 조건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먼저 고체와 액체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때 고체와 액체 혼합물 조건은요, 이 고체가 액체 속에 녹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녹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가열시키면, 그러면 고체 상태의 물질은 결국 남아 있고 기화됐던 그 액체 물질만 다시 어떻게 되죠? 그쵸? 냉각시켜서 분리를 해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도 역시 기화시켰다가 다시 액화된 그 물질을 분리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우리 소주꼬리로 맑은 술을 만드는, 우리 전통 술을 만드는 이제 방법에 대한 그림인데요. 자, 한번 보죠. 곡물을 발효를 시키면 이제 기본적인 술의 원료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을 탁주라고 하는데요. 이 탁주 속에는 그냥 순수한 알코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곡식 찌꺼기들과 다른 물질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맑은 술인 소주로 만들기 위해선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그 증류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 가지 혼합물이 녹아 들어가 있는 이 탁주를요, 가열합니다. 가열하면 온도가 높아지다가 이제 끓게 되겠죠. 자, 이 끓는 상태,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먼저 기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얹어 놓은 찬물의 그릇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냉각이 돼서 다시 이곳에서 액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송글송글 액체가 모이게 되겠죠? 그 모인 액체만을 따로 쪼르르르 모아서 한 곳으로 분리를 해냈더니 이렇게 맑은 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맑은 술만 따로 분리가 된 상황이죠. 기화시켰다가 액화된 물질만 따로 분리한 상황.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닷물에서 식수를 얻는 것도 이 증류를 이용한 분리 방법에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과정은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친구들이 정답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입니다. 증류를 이용한 분리를 할때또 어떤 혼합물에 적용을 할수 있느냐? 바로 액체들끼리의 혼합물도 분리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의 조건은요. 두 액체가 섞여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우리 전 강의에서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요. 그때 조건은 두 액체가 서로 섞이지 않아야 된다였습니다. 그래야

밑에 있는 액체 먼저 따라내고 위에 있는 액체에 나머지 따라서 분리를 해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 우리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은 액체 혼합물이긴 하지만 똑같은 액체 혼합물이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두 액체 혼합물이 서로 섞이는 상태여야 한다. 요 조건까지 우리 친구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서로 섞이는 액체 혼합물을요, 자, 가열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끓는 점의 차이가 있겠죠? 섞여 있는 물질 중에서도. 이때 끓는 점이 어떤 액체가 먼저 끓어나오게 될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끓는 점에 차이가 나는 두 종류의 물질이 있어요. 둘다 동시에 가열을 시키는데, 이 중에서 누가 먼저 끓어나오겠느냐라는 거예요.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일까요?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일까요? 온도는 아래에서부터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끓는 점이 낮은 액체가 먼저 기화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액체가 처음에는 주로 기화돼서 끓어나올 거예요. 그 기화되어 나온 아이를 다시 차갑게 해서 액화시킨다면 그 액화된 물질만 따로 분리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그 물질의 농도가 더 높아진 혼합물이 모이게 됩니다. 자, 한번 구체적인 상황을 볼게요. 에탄올 수용액이 있습니다. 수용액이라고 하는 말은 물이 섞여 있는 용액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물질은 에탄올과 물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둘은 서로 섞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자, 얘를 끓는 쪽을 딱 넣어서 끓어오르지 않게 한 다음에 불을 켭니다. 가열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겠죠. 자, 그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처음에 두 혼합물은 이렇게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이 끓는 점은 약 78도고요. 물에 끓는 점은 100도인데요. 이둘 중에서 에탄올에 끓는 점이 더 낮죠. 에탄올에 끓는 점에 도달하는 순간, 그러니까 78도가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주로 에탄올이 끓어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급격하게 오르다가 지금 이 순간에는 에탄올은 상태 변화 때문에 온도가 더 오르지 않기 때문에 약간 평평하게 그래프 모습이 바뀝니다. 자, 그런데 완전히 일정하게 유지되지는 않는다는 거. 디테일이 보이시나요? 완전히 78도에서 고정되는 게 아니라요. 살짝 올라가긴 합니다. 자, 이건 왜일까요? 맞습니다. 여전히 이 속에는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의 온도는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유지되는 건 아니라는 것까지 디테일을 챙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에탄올이 모두 다 끌어나오면은 이제 물의 온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다가 남아있는 물에 끓는 점까지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물만 상태 변화함으로 온도가 100도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요, 디테일까지 정확하게 왜 이런 이상한 계단의 모양으로 그려지게 되는지 우리 친구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주로라는 표현이에요. 왜 주로라는 표현을 붙였을까요? 이때 78도에 도달한 순간부터 주로 에탄올이 끓어나오기 시작하겠지만 물은 그러면은 전혀 기화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물도 78도 정도 되면은 뜨겁기 때문에 팔팔 끓진 않지만 증발이 활발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속에는 물도 기화가 된물 입자들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순수한 에탄올만이 이 한쪽에 모인다기보다는 주로 에탄올이 모인다라고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완벽하게 에탄올과 물을 분리한 게 아니잖아요? 라고 볼수 있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증류는 보통 단한 번만의 과정으로 이렇게 분리했다 끝 내지 않고요.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점점 농도 높은, 점점 순수한 에탄올을 모을 수 있게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 지금 우리 살펴봤고요. 또 원유를 분리하는 방법도 이 방법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 원유를 분리한다라는 건 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유를 분류할 때도 우리 증류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원유가 뭐냐면요. 우리 땅 속에서 묻혀있는 이 기름을 퍼 올렸을 때 아무것도 정제되지 않은 그 원래 상태의 기름을 원
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유는요, 바로 목적에 맞게 뭐 자동차, 선박, 비행기 이런데 바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적에 맞는 종류의 기름으로 우리가 분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원유, 증유탑에다가 이 원유를 넣고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분류가 되는지 살펴볼게요. 원유를 증유탑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가열을 합니다. 그런데요, 밑에서부터 가열을 하기 때문에 이 내부의 온도는요, 아래쪽일수록 온도가 높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은 상태입니다. 즉, 증류탑의 내부는 위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밑에서 끓이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끓어나오는 물질은 누굴까요? 끓는 점이 가장 낮은 물질들이겠죠? 그래서 끓는 점이 가장 낮은 물질이 먼저 기화돼서 기체는 가벼우니까 위로 위로 위로 올라가겠죠.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빠져나오는 아이들이 바로 끓는 점이 가장 낮은 석유가스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차지할수록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위치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는 조금 더 끓는 점이 높은 물질들이 모여서 나프타라고 하는 기름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등유, 그 다음은 경유, 중유, 그리고 남은 것들은 아스팔트와 찌꺼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라고 하는 것도요. 순수한 한 종류의 물질을 사실 일컫는 것은 아니고요. 끓는 점이 대체로 비슷한 종류의 그 기름들을 모아서 등유다, 경유다, 중유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 점까지 우리 친구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빈칸을 채워볼게요. 여러 가지 성분의 혼합물인 원유에서 끓는 점이 어떤 물질이 위쪽에서 액화된다고요? 먼저 끓어나온 거니까, 그쵸? 낮은 물질이 위쪽에서 액화되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일수록 아래쪽에서 액화되어서 분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 원유의 분리 하는 방법까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초 탐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은 여러 가지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 봤었던 용해도 곡선 그래프죠? 온도가 높아질수록 대부분 용해도가 증가하는 경향성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들을 분리할 건데요. 이때 분리하기 가장 쉬운 혼합물의 조합을 한번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는요, 우리 친구들이 재결정이라고 하는 이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의 조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용해도 차를 이용할 때 어떤 조건이 필요했죠?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잘 분리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의 차이가 가장 큰, 즉,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질산칼륨과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의 차이가 거의 없고 낮은 이 염화나트륨. 이두 조합일 경우 온도에 따라서 가장 용해도 차이가 크게 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혼합물을 분리하기 좋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두 가지를 같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거름 장치를 나타낸 것인데 이 장치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는 혼합물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볼게요. 단, 용매로는 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거름 장치로 걸러내기 위해서는요, 일단 물에 녹아 들어가는 용질이 하나 있고, 그리고 물에 녹지 않는 용질들은 이 거름 장치에 걸러져서 남아 있음으로써 우리가 이 고체들을 분리해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모두 다 물에 녹거나 모두 다 물에 녹지 않는 용질일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 분리해내기가 어렵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기를 보면요. 모래와 소금 같은 경우에 모래는 물에 녹지 않죠. 하지만 소금은 물에 녹습니다. 따라서 소금은 모두 물에 녹이고 모래만 우리 거름 장치로 걸러낼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도 소금과 나프탈렌. 소금은 물에 녹는데 나프탈렌은 물에 녹지 않아요. 따라서 이것 또한 거름 장치로 둘을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소금과 철가루도 마찬가지겠죠. 소금은 물에 녹고 철가루는 녹지 않으므로 디귿도 맞습니다. 그러나

리을은요, 모래도 나프탈렌도 둘다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걸음장치로 걸렀을 때둘다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둘을 분리해내기 어려움으로 리을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골라주시면 됩니다. 8번입니다. 그림은 물과 에탄올 혼합물의 가열곡선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그래프가 제시가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가열이 되다가 에탄올의 끓는 점이 78도에 도달하면 주로 이나 구간에서는 에탄올이 끌어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물의 끓는 점에 도달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물만 끌어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럼 1번. 나에서 주로 에탄올이 끌어나온다? 그렇죠. 에탄올의 끓는 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때는 주로 에탄올이 끌어나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에탄올만 끌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로 에탄올이 끌어나오고 물도 많이 증발이 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번. 가와 다에서 혼합물을 구성하는 물질의 성분 비율이 똑같을까요? 자,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는 혼합물인데 가에서는 물과 에탄올이 똑같이 섞여 있다면 다에서는 에탄올이 이미 끌어나간 상태잖아요? 따라서 혼합물을 구성하는 물질의 성분 비율이 다르겠죠. 물의 농도가 더 짙어진 상황일 겁니다. 3번, 라에서는 순수한 물이 기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끓는 점에 도달했을 때 물만 상태 변화함으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원유를 분리할 때 활용되는 증류탑을 나타낸 것이죠? 자, 끓는 점을 비교하라고 합니다. 밑에서부터 끓이기 시작할 때 가장 끓는 점이 낮은 물질부터 끓어오르면서 위쪽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아래쪽일수록 끓는 점이 높고 위쪽일수록 끓는 점이 낮다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했었죠? 따라서 끓는 점은 가장 높은 A부터 D까지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준비했던 사랑스러운 뉴런 퀴즈의 답을 할 차례입니다. 자, 무인도에서 식수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자, 우리 무인도 주변에는요, 바닷물밖에 없습니다. 바닷물에는 물과 여러 가지 종류의 염류가 녹아있는 혼합물 상태로 존재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혼합물 속에서 순수한 물만을 분리해내는 방법, 우리 친구들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잠시 강의를 멈춰두고 우리 친구들 나름대로의 우리 배웠던 그 증류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해 보기로 해요. 설명을 하고 오셨나요? 자, 여러분들의 답이 맞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덩이를 팝니다. 구덩이를 파고 비닐을 깐 다음에 바닷물을 여기에 담아요. 내부에서 기화된 수증기가 차가운 비닐과 만나면 액화가 되겠죠. 기체가 액체로 변했네요. 그 변한 순수한 물만을 따로 모으기 위해서 이 위에 덮어둔 비닐 가운데 돌을 올리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이 물이 몰리면서 똑똑똑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에 우리가 컵 같은 걸 둬가지고 순수한 물만을 받는다면 바닷물 속에서 이 순수한 물을 분리해낼 수 있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 답변을 하시면 아주 훌륭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까지 쭉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16강이고요. 월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여러분들 저랑 문법 공부하시는 그런 날이죠. 자, 오늘은 수동태를 저희가 마무리 짓는 날이에요. 자, 수동태 세 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게스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초반에 이런 말씀 드렸죠. 좋은 학습자는 미리 예측하는 학생이에요.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 거야 정도를 예측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학습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proactive하다 그래요. 미리 예견하고 뭔가 대비하는 사람이 항상 뭔가를 하더라도 성공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첫 시간

이제 그 수동태의 기본에 대해서 배우면서 삼형식부터 배웠잖아요. 삼형식의 수동태는 일형식이다. 지난 시간에는 수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형식은 3이 되고 삼형식은 1이 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을까요? 이제 오형식의 수동태만 남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과 순서가 여러분들 이렇게 상상이 되시면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오형식 같은 경우에는 오형식 동사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불러요? 타동사는 타동사인데 보어를 취하니까 보충어를 내놔라라고 하는 거니까 목적어로 줘도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 타동사라고 부르고요. 그것의 능동태는 오형식이다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개수동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형식. 이건 좀 이따 저랑 같이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1, 2번이 메인이고 그 다음에 요것이 마무리가 되면 3, 4번은 뭐 간단하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아이템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자, 마찬가지로 마무리는 자, 퀴즈로 자,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첫 번째 토픽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요건 앞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오형식 동사 강의할 적에 썼던 예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오형식 동사는 능동이 되면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요? 목적어를 줬는데도 또 목적 보호를 내놔라라고 해서 자, 대절 안에 있는 주어 동사를 목적어, 목적 보호로 나눠서 쓴다라고 했고요. 자, 그때 뭐가 된다고요? be, to be, being은 생략되어서 뒤쪽에 명사나 형용사만 남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이 그거죠.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 to be가 생략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유권자들이죠. 자, votes가 자, 투표하다의 뜻이고요. voter라고 하면 유권자가 되겠습니다. 투표자가 되겠습니다. 선출했습니다. 이 사람을 시장으로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는 다 수식어구가 되겠습니다. 어디의 시장요? 서울의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언제 뽑았어요? 바로 이때 뽑았으니까 MAMD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자, 이때 여러분들 명사가 목적 보호가 될수 있다라고 했고 명사를 목적 보호로 자주 취하는 동사들 자, elect부터 appoint까지 자, 여러분들께 쭉 드렸는데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오형식 동사의 목적 보호는 맨날 이렇게 명사인가요? 아니요.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도 있고 일부 원형 부정사를 취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분사를 취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가 수동인 경우에는 자, to be와 be와 being이 다 생략되니까 PP만 남을 수도 있다까지 우리가 오형식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인 예문을 하나 좀 드려볼게요. Police advised. 경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언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누가 뭐 하도록? 바로 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stay at home. 집에 머물도록 조언하는 것이죠. 이것이 목적어, 이것이 목적 보호가 되겠습니다. advise는 기억하시죠? 네. 경찰관들은 특정 과거 시점에 조언했는데 앞으로 집에 머물러 있어요 라고 조언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적 상황이다 라고 보고 가장 일반적인 목적 보호 투부정사를 이렇게 취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수동태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기에 있는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겠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자, 목적어 자리에 있었던 명사가 주어 자리로 쓰이면 뒤쪽에 있는 보어는 더 이상 목적 보어가 될수 없죠. 왜? 목적어 자리에 있던 명사가 주어 자리로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주어를 보충하는 주어가 누군지, 뭐 하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보충하는 주격 보어로 바뀌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SC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뭐다? 목적어 자리에 있던 애가 앞으로 주어로 가고 동사가 BPP로 바뀌니까 뒤쪽에 보어가 남았다. 결국 몇 형식이에요? 바로 오형식은 수동태가 되니까 이 형식이 되더라. 아, 이 간단한 산수를 왜 여러분들이 못하시겠어요? 충분히 잘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보고요. 그럼 예문으로 가죠. 자, 어때요? 요첫 번째 예문을 우리가 자, 수동태로 써보니까 이 사람이 주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선출되었다니까 자, 이거로 수동태로 쓰면 되는데 시제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런데 원래 능동일 때 시제가 뭐였어요? 과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was로 쓰셔서 자, Mr. Kim was elected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호는요.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by voters는 써도

그러면 그 다음에 동사는요? be advised인데, 비동사의 시제만 조심하시면 돼요. 근데 advised의 시제가 뭐였어요? 원래 과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were advised. 이렇게 쓰시면 된단 말이에요. people은 사람들이니까 복수고요. 자, 복수일 때는 당연히 was가 아니라 were로 받는 게 맞겠죠.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언을 받았다, 이렇게 하도록, 이런 거예요. 집에 머물도록 조언을 받았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By police는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요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아유, 굉장히 간단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점쯤 돼가지고, 정리를 좀한 가지 좀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이런, 능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형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수동은 구조가 몇 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자, 자동사는 기본적으로 수동태로 쓸수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없지요. 누구누구가 당하다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물론 나중에 공부를 더 하시다 보면 예외적인 상황들은 등장합니다만, 원칙적으로 일형식 동사와 2형식 동사는 수동태의 꼴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3형식은 뭐가 된다 그랬죠? 1형식이요. 4형식은 뭐가 된다 그랬죠? 3형식이요. 5형식은 뭐가 된다고 했나요? 5형식은 2형식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의 모든 구조, 능동일 때의 다섯 가지, 수동일 때의 세 가지 구조까지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제 설명을 제가 드려봤습니다. 자,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보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토픽들로 좀 이동하도록 하는데, 아, 마지막 토픽으로 이동하기 전에 하나 더 남았어요. 요게 이제 이슈가 이제 됩니다. 여러분들 그 목적 보어의 형태는 대단히 다양하죠?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와 목적 보어인데, 목적 보어 자리에는 명사도 올수 있고, 형용사도 올수 있고, to 부정사도 올수 있고, 능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형 부정사도 올수 있고, ing도 올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 원형 부정사를 목적 보호로 취했던 아이들 있죠? 얘네들은 수동태로 되게 되면 다시 to 부정사로 환원됩니다. 변신이 됩니다. 자, 착오가 있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자, 요렇게 예문으로 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use of natural ligh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광이라고 할게요. 자연의 빛이 되겠습니다. 햇빛 같은 거죠. 자연빛. 자연빛의 사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use는 앞쪽에 관사를 취하고 있고 뒤쪽에 목적어를 동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사로 사용되었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use는 여러 번 봤지만 다시 한번 명사로 판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연광의 사용이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 하도록? 바로 이게 주술 관계라는 거예요. 고객들이 뭐 하도록? 자, 좀더 많은 돈을 점포해서 쓰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 요거는 사역동사기 때문에, 사역동사는 목적 보호의 형태가 뭐라고요? 자, 미래지향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 to 부정사가 아니라 to를 뺀 원형 부정사를 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원형 부정사 목적 보어는 수동태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된다? to 부정사로 다시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누가 주어가 될까요? 당연히 customers가 주어가 되는 것이죠. 고객들이 어떻게 되나요? are made. 만들어집니다. 뭐뭐 하게끔 억지로 만들어져요. 어떤 상황으로. 자, 그런데 뭐 하도록? 바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to 부정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to spend more money in stores. 그 다음에 by 이하는 뭐 생략해도 되고, 써도 되고. 그래서 by the use of natural lights는 괄호로 묶어놨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예, 네, 그래서, 자, 요 원형 부정사 목적 보호는 수동태로 바뀌게 되면 다시 to 부정사가 된다는데, 한 가지 이제 굿뉴스를 이 시점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학교에서 이제 능동태, 수동태와 관련해서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여러분들은 수험자로서 시험을 보잖아요. 옛날에 제가 이제 그 학교를 다녔을 때는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로 많이 냈었어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는 이렇게 원형 부정사를 쓰는데 요 자리에는 뭘 쓰니? 뭐 이런 거를 이제 학교 시험에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학교 시험의 경향을 보면

이런 것들은 거의 출제 자체는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주변부에 너무 작은 정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법 문제를 출제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자, 그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자,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토픽이 계속 연동되는 것인데, BPP 이하에 명사가 나와요. 그러면 이 명사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 동사가 만약에 수요 동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목적어가 되는 것이겠죠. 맞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형식 동사의 수동태 이하에 명사가 동반되면 걘 목적어예요. 그런데 오형식에도 명사가 나열될 수 있잖아요. 목적어, 목적보호가. 자, 그럴 때는 당연히 이거는 지금 주격보호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얘가 주격보호로 쓰였는지 목적으로 쓰였는지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요게 지금 퀘스천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요동사들을 암기하고 있고 혹은 명사를 목적보호로 취하는 동사들을 제가 요청드린 대로 잘 외워두셨다 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본능적으로 그냥 척척척척 잘 해석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요 동사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제가 명사를 목적보호로 자주 취하는 동사들을 5개밖에 안 드렸기 때문에 그 이외의 동사들을 문장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 대비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모르는 수요 동사나 내가 모르는 오형식 동사가 나왔을 때이 수동태 이하의 명사를 도대체 뭘로 내가 처리할 수 있지? 그때는 방법이 이거죠. 자, 바로 앞쪽에 주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네 둘이 같으면 뭐예요? 그럼 보호죠, 여러분들. 맞죠? 왜? 명사가 보호로 쓰이면 주어와 동격이다라고 하는 논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수요 동사에서는 어때요?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이 같을 수 있어요? 거기서 누구누구가 앞쪽에 주어 자리로 간 건데, 그러면 앞쪽에 있는 주어와 뒤쪽에 남아있는 명사가 어떻게 똑같아요? 이것도 산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어가 수동태 다음에 나오는 명사와 동격 관계가 성립되는지가 포인트예요. 동격 관계가 성립되면 뭐죠? 보어. 자, 동격 관계가 아니면, 그러면 이거는 수요 동사의 수동태로 보고, 여러분들 목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으로 가볼까요? 자, he was offered a very good job.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he하고 very good job하고 어떻게 동격이에요, 이게 지금.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job을 제공받았다로 해석하시면 돼요. 지금 이 자리에 offered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익숙한 수요동사라고 해서 에이, 저런 걸 누가 못해?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 여기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수요동사가 나왔다라고 하면 당황해하지 마시고, 알겠죠? 이 사람이 이것을 받았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리고 요 예문도 앞쪽에서 제가 수요동사 공부하면서 드렸던 예문이기 때문에 자,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봐야 되면 생략해도 좋고요. 그들에 의해서. 하지만 어때요? 자, 그가 그 job을 거절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요건 앞에서 봤던 예문이네요. 킴과 메이어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이, 같은 사람이죠. 예, 따라서 이것은 동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어로 해석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토픽이 하나가 또 남았습니다. 얘도 이제 똑같은 거죠. 자, PPP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도 가능성이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삼형식 동사라면 얘는 뭐가 되죠? 삼형식은 수동태가 되면 일형식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to 부정사는 부사용법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형식 동사 중에서도 목적보호를 to 부정사로 취하는 애가 있잖아요. 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이제 주어 다음에 to 부정사가 보호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얘를 부사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보호로 해석할 거냐의 문제가 이제 남아있는 것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앞쪽에서 이미 우리가 했던 내용의 자, 응용편이 되겠습니다. 자, 목적어, 목적보호는 어떤 관계라 그랬죠? 목적어가 뭐뭐 한다의 개념이에요. 주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이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0: 갔다라고 하면 주어가 뭐뭐 한다의 개념이 성립되면 뭐라고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보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주어가 뭐뭐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걔는 뭐죠? 그럼 그냥 부사구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충분히 다 되셨습니까? 네, 그러시면 이것도 예문으로 정리할까요? Engine of the car. 자, 모르는 동사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 자동차의 엔진이, 자, assemble은 조립하다예요. 모으다, 조립하다. 앞쪽에 this가 붙어서 반대말이 됐습니다. 해체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will be disassembled라고 하면, 자, 자동차의 엔진이 해체가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수리해요? 엔진이 그것을 수리하나요?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요거는 지금 엔진이 뭐뭐 한다라고 하는 목적어 목적 보호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부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예문 보세요. 두 번째 예문은 사람들이 조언을 받았는데 집에 머물도록 조언받은 거예요. 그럼 집에 머무는 게 누구예요? 바로 사람들이라고요. 자, 그래서 요런 관계가 성립되면 만약에 여러분들 모르는 동사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목적어냐 보호냐를 설정을 하시고 정확하게 해석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 강의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오늘의 마무리 퀴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형식은 수동태는 몇 형식? 2형식이죠? 자, 두 번째로 갑니다. 5형식의 수동구조에서 필수 성분이 아닌 것은 주어동사 보호네요. 따라서 C. 세 번째입니다. 수동태 구조에서 이하에 명사가 나오는데 주어와 동격이에요. 그럼 뭘로 하시겠어요? 그럼 보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A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도, 자, 여러분들과 마지막, 자, 수동태 강의 마무리를 좀잘 해봤는데요. 어떻게 이해가 쏙쏙 잘 되셨죠? 자, 좋은 복습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는 내일과 모레 반복 강의를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Bali,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는 있어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띠용띠용 포지캐치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전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기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재해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5: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강의하고 있는 배상경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지이동 사유와 지적측량과 관련해서 정리를 할 건데, 자, 여기에서 2강에서는 반드시 이제 시 문제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 게 토지이동 파트에서는 축척변경이에요. 축척변경은 지금까지 꾸준히 거의 한 번씩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100%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등록사항 정정이 있습니다. 등록사항 정정에서는 100%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한 80% 이상의 확률로 나오기는 나오는데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축척변경과 등록사항 정정은 일단 두 개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나온다. 만약에 축척변경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안 나오면 등록사항 정정이 나올 거고요. 두 개가 한꺼번에 다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은 토지이동 파트에서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지적측량과 관련해서 우리가 배울 건데, 이제 지적측량은 크게 지적측량의 대상, 지적측량의 절차, 그다음에 지적기준점, 지적기준점 성과, 자, 그 다음에 지적위원회, 지적에 관한 위원회, 위원회, 이제 마지막이 지적측량에 관한 적부심사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면 논점이 다섯 가지잖아요. 근데 다섯 가지 중에서 일단 두 문제는 일단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두 문제가 나온다라고 콕 집기는 어려워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대상하고 뭐다 절차가 조금 많이 나왔다라는 정도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 기출문제는 대상과 절차이지만 실제 여러분이 기본서를 정리할 때는 적부심사, 지적위원회, 기준점까지 함께 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 문제에서 세 문제인데 통상 두 문제 정도까지 출제가 된다라고 일단 학습 방향성을 좀 잡고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합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이다.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합병한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르다, 지분이 다르다, 지분 부여지역이 다르다, 축척이 다르다. 이때는 합병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소유자에 대한 이전 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만 동일하면 가능하니까 이 경우는 합병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합병은 등기법에서도 자주 합필 등기에서 나오니까 합필 등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합병 등록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정도는 여러분이 좀 챙겨서 기본서 보실 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축척 변경 바로 나오죠. 물론 작년에도 시험 문제가 나왔고요. 또 나올 겁니다. 그럼 축척 변경 파트에서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좀 정리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언급해 드리고요. 진행하도록 할게요. 축척 변경에서는요, 출제위원이 항상 문제를 낼 때 1순위가 뭐냐면 숫자예요, 숫자. 숫자. 그럼 축척 변경에서 나오는 숫자부터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20, 30, 15, 20, 6, 6, 1, 1, 3분의 2, 2분의 1, 전원이라는 글자가 두 번 나오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이, 네 번째, 마지막이 회의 5일 전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언급한 이 숫자들이 어디에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는 일단 1순위로 암기해두셔야 돼요. 해놓고 나서 이후에 서술형의 지문들을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빠르게 한번 체크하고요. 우리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축척 변경의 시행공고는 20일 이상 해야 됩니다. 시행공고를 하고 나면 경계점 표지 설치는 며칠 이내, 30일 이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요. 그 표지를 기준으로 측량을 합니다. 그럼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 전 면적과 측량 후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건데 그게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거든요. 근데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청산을 해야 됩니다. 청산을 할 때 들어가는 숫자가 1520-6611입니다. 청산금 산정이 되면 15일 이상 공고해야 되고요.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 납부고지 수령통지. 납부는 6월, 수령도 6월, 이의신청 1월,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의결도 1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축척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그중에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근데 시행 전에 토지 소유자가 5인 이하일 수 있잖아요. 그때는 토지 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원의 합의가 있을 때는 청산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회의 5일 전까지 통보해줘야 된다는 거 제가 빠르게 한번 정리를 했는데 이 내용을 기본서를 통해서 숫자가 들어가는 지문들은 반드시 1순위로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반드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5.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에서 지명한다. 5.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 납부고지 수령 통지한다. 5.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확정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했을 때는 시행공고를 현재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뭐하여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 36회 시험 때는요. 이게 36회 시험이거든요. 36회 시험에서는 숫자에서 정답이 결정되지 않고 일반론에서 정답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숫자에서 정답이 결정되는 경우의 수가 많았으니까 일단 37회를 대비하는 여러분들은 숫자부터 정리를 해두시고 이후에 서술형 지문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척 변경은 나온다 안 나온다의 문제가 아니라 몇 퍼센트? 100%. 볼게요. 자, 두 번째, 제가 토지이동 사유 파트에서 축척 변경하고 등록사항 정정이잖아요. 그죠? 등록사항 정정에서도 출제인이 1순위로 내는 게 뭐냐면 직권정정 사유입니다. 이쪽으로 보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없는 경우로 틀린 것은. 그래서 직권정정 사유가 총 9가지가 등장하는데 직권정정 사유만큼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자, 직권정정 사유는 기본적으로 잘못 다르게, 이게 잘못 다르게, 여기도 잘못,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잘못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거지만 연속 지적도가 잘못 작성된 경우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사유들까지 포함해서 총 9가지를 기본서를 통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다르게 잘못이라는 글자가 6번 들어가요. 그래서 다르게 잘못 들어가는 글자 안에 연속 지적도가 잘못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그리고 다르게 잘못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송부받은 소관청이 이말 나왔을 때는 직권정정 사유고요. 또 토지 합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이말 나오면 직권정정 사유고, 마지막 등록 전환에서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경우 나왔을 때는 직권정정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거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사항 정정에서는 여러분이 꼭 정리하고 가셔야 될게 직권정정 사유 9가지. 이게 1순위로 정리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직권정정 사유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안 나오게 되면 뭘 정리해야 되냐면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의 관리, 그 다음에 발급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함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이동 사유에서는 전제에서 봤듯이 축척 변경하고 등록상 정정만큼은 아주 세심한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한번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이거 우리가 이제 토지 소유자의 정리하고요. 이게 토지 소유자 정리 에 관한 설명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토지 표시의 정리도 있고요. 소유자 정리도 있어요. 그러면 소유자 정리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때는 필통사전하고 소관청이 직접 신규 등록한 토지는 소유자를 정리한다.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토지 표시의 정리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토지의 표시를 정리를 하고 나면 통지의 시기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물어봐요. 그래서 이쪽 파트에서는 소유자 정리하고 토지의 표시를 정리한 이후의 절차 두 가지를 세트로 묶어서 가끔씩 출제인이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척 변경과 등록상 정정이 다 끝나고 나면 토지 소유자 정리와 토지의 표시를 정리한 후 절차로서 등기 촉탁과 통지의 시기만큼은 여러분이 함께 정리해 주시면 지적법을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에 관한 변경 사항은 등기관세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전산 정보 자료에 따라 정리를 하는데, 다만 신규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서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그래서 정답은

신규 등록과 지적 소관청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뭘 암기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죠. 소유자에 관한 정리를 할 때는 소유자에 관한 변경사항을 정리할 때는 여러분 필통 들고 다니시잖아요. 필통. 필통 들고 다니실 때 우리가 영어 사전, 한글 사전 함께 들고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필통 사전에 의해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항상 등기부가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통 사전 암기할 때 앞에 항상 어떤 글자 넣어주면 된다? 등기, 등기, 등기, 등기를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신규 등록하는 토지인 경우에 있어서는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필통 사전에 의해서 정리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신규 등록하는 토지만큼은 지적 소관청에서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해당 내용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등으로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하는데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 자, 이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 이걸로 가지고 시험 문제를 물어보잖아요. 야,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1순위의 정답은 항상 신규 등록이에요. 그럼 신규 등록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체크하시면 되는데, 자, 등기 촉탁이라는 것은 토지의 표시를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한 절차를 등기 촉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신규 등록에 의해서 지적 공부가 정리가 될 당시에는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와 토지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를 촉탁한다라는 말 자체가 예초부터 성립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신규 등록이 지문에서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게 되면 금방 여기에 뭐라고 읽었냐면 토지 이동 등으로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하는 게 등기 촉탁이거든요. 그럼 달리 말하면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해서 정리를 했다. 그럼 이 경우는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유자 변경 정리를 했을 때도 등기 촉탁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등기 촉탁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신규 등록 아니고 소유자 변경 정리는 아니다.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두 개 중에 하나는 항상 정답이 걸려들 거예요. 다시 한번. 등기 촉탁의 대상인 것은 이렇게는 안 물어봐요. 왜? 아닌 것이 다섯 가지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다섯 가지 이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은 항상 이렇게 물어볼 거고 정답은 항상 뭐다? 신규 등록. 근데 신규 등록이 보이지 않으면요, 소유자 변경 정리 또는 소유자 정리, 이 내용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6번 문제에서는 자, 토지 소유자 등 여기서 보시게 되면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 정리 등을 통제될 시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적 정리라는 것은 뭐에 관한 정리냐면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리이지 소유자 정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소유자를 정리한 이후에는 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쪽 파트에서 여러분이 좀 정리해 드릴 것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 첫 번째가 통지의 대상과 관련해서, 통지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토지의 표시를 정리를 한 것인지 소유자 표시를 정리한 것인지부터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토지의 표시를 정리한 후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뭘 해야 한다? 통지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소유자에 관한 표시를 정리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문에서 물어볼 때 공간정보의 구축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 정리 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의 대상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면 여러분은 뭘 찾으면 된다? 소유자를 정리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고 토지의 표시를 정리한 경우에는 통지한다. 그거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통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해줘야 된다면 이 통지의 뭐와 관련해서 시기와 관련해서
또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때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그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그래서 7일과 15일, 요거 두 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일단 보시게 되면,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와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7일,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적공부 7일, 그 등기 완료의 통지서와 며칠 15일. 이렇게 해서 정답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4번 문항, 5번 문항, 6번 문항까지가 지적공부 정리 후의 절차와 관련해서 출제원이 문제를 만들거든요. 근데 4번, 5번, 6번 유형의 지문 자체가 매년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가끔씩 2, 3년 주기로 한 번씩 나오게 되는데 암기할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지적공부의 정리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토지 표시 정리 아니면 소유자 표시의 정리입니다. 그럼 소유자 표시를 정리할 때 쓰는 관계 자료가 필통사전 네 가지와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 결정하여 등록한다.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면 되고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토지 표시 정리겠죠. 그러면 토지 표시의 정리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때는 통지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물어보는데, 토지의 표시를 정리한 후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정리 결과를 통지를 해줍니다. 근데 소유자 표시에 관한 정리한 결과는 통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정리되었다면 통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할 때 토지 표시하나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그러면 토지 표시하나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라면 그때는 그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6번 문제는 세트 지문의 유형으로 묶어보시고, 출제가 보통 한 2년, 3년 주기로 해서 가끔씩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 내용들도 함께 꼭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7번은 이제 지적 측량 파트인데요. 측량 파트에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지적 측량의 대상, 그다음 지적 측량의 절차, 그다음에 지적 기준점 성과, 그다음에 지적 위원회, 그다음에가 다섯 번째가 적부 심사 절차거든요. 근데 이 다섯 가지가 딱히 무엇이 반드시 나온다 그건 없어요. 출제위원들은 이 다섯 가지를 계속 회전시키면서 문제를 내는데, 일단 결정적으로는 한 문항에서 세 문항은 출제되는데 통상 두 문항이 출제된다고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대상과 절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의 대상인 것과 아닌 것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측량의 대상은 수천 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적 측량의 대상은 딱 몇 가지다? 1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13가지 안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작년 36회 기출문제죠. 토지 합병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생각을 해 볼래요? 토지 합병이 뭐죠?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된 토지를 합하여 한 필지로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합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병은 측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 측량을 한다는 것은 도면의 경계선을 일반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합병은 도면에 등록된 경계선을 오히려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측량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행자가 실시한 성과를 검사했다는 측량, 이런 측량을 우리는 뭐다? 검사 측량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등록 전환을 할 경우에 측량이 필요하다. 등록 전환 측량, 신규 등록할 때 필요하다. 신규 등록 측량,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는 지적재조사 측량이라고 합니다. 재조사 측량. 자, 그래서 지적 측량의 대상 13가지 중에서 4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지적 측량의 대상 13가지를 정리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적 측량의 절차 13가지를 정리할 때는요,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순서를 기준으로 13가지를 꼭 정리해 주십시오. 첫 번째가 뭐냐면 지적 공부의 복구예요, 복구.
도면이 화재로 없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면을 복구해야 되죠. 복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측량해야 되죠. 그때 하는 게 뭐다? 복구 측량입니다. 이걸 1번으로 딱 두고요. 그 다음에 2번부터는 어떻게 정리를 나가냐면 토지 이동의 사유를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보는 겁니다. 토지 이동의 사유, 신규 등록, 그렇죠? 등록 전환, 분할, 합병은 측량의 대상이 아니고요. 지목 변경 측량의 대상 아닙니다.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그 다음 축척 변경. 그 다음 등록 사항 정정. 도시개발 사업. 행정구 명칭 변경과 지번 변경은 지적 측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토지 이동의 사유와 관련해서 총몇 가지입니까? 일곱 가지죠. 그럼 복구 측량 하나, 여기에서 몇 가지? 일곱 개. 그러면 총몇 가지? 여덟 개의 지적 측량이 완성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몇개 남았습니까? 다섯 개. 그럼 다섯 개는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런 측량을 하고 나면요, 이런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지적 기준점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적 기준점 설치하는 측량을 우리는 무슨 측량이라 한다? 기초 측량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측량이 끝나고 나면요, 끝나고 나면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 하는 측량이 무슨 측량? 검사 측량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총 10가지의 지적 측량이 마무리가 되고요. 나머지 세 가지는요, 복원의 목적으로 지적 측량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복원의 목적으로 하는 측량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12가지가 되죠. 그 다음 맨 마지막 토지 소유자 등이 의뢰가 되지 않는 측량이 뭐다? 이게 있는 대표적인 지적 재조사 측량만큼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등이 의뢰할 수 있는 측량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지적 재조사 측량까지 해서 총 1번부터 6번까지 제가 정리한 순서대로 13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자, 그럼 지적 측량 절차거든요. 그럼 지적 측량 절차 파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숫자. 숫자 아니면 서술형 지문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절차 파트에서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시험 문제를 상당히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숫자 기준으로 문제를 낼때 간단 암기법을 말씀드릴게요. 측, 오, 검, 사, 기준점, 15점 이하, 4일, 4점마다 1일 가산, 합의한 경우에 있어서는 4분의 3, 4분의 1. 그래서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하시면 되냐면요. 치고 검사 사사사사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어떻게 암기하라고요? 치고 검사 사사사사. 자, 그러면 이게 4분의 3과 4분의 1은 뭐냐면 수행자와 의뢰인이 합의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합의했을 때 기간은 총 합의한 기간의 4분의 3, 검사는 합의한 기간의 4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측량 기간은 5일이고 검사 기간은 4일입니다. 다만 지상에 지적 기준점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지적 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15점 이하는 4일이고요. 만약에 초과되는 값이 있다면 4점마다 기존 4일에 하루를 가산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측량의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지적 측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할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뭐예요? 합의한 4분의 3, 4분의 1은 제외하고 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낸 문제입니다. 지적 측량의 측량 기간은, 자, 측량 기간은 며칠로 한다? 5일. 치고 검사니까. 그럼 검사 기간은 며칠로 한다? 4일. 다만, 기준점. 자, 기준점 설치합니다.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 검사를 할 경우에는 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며칠, 그렇죠?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몇 점마다?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그러면 5일, 4일, 4일, 4일, 4일 이렇게 가지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
5일, 4일, 4일, 4일, 4일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 최고 검사

0: 4444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적측량의 기한과 검사 기한을 살펴봤는데요. 역시 말씀드리면 이곳 외에도 더 지적위원회라든지 적부심사, 그 다음에 지적 기준점 성과와 관련해서도 정리는 꼭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지문 이론 강의 내용은 마무리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마무리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정리할 때 이제 몇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될거 말씀을 다시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적 변경과 등록사항 정정 두개 중에 반드시 하나는 나온다. 축적 변경은 100%, 등록사항 정정은 직권 정정 사유와 등록사항 정정의 관리의 대상, 운영, 그런 토지 발급, 그 내용은 함께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지적공부 정리 후 절차에서 세 가지를 묶었습니다. 등기 촉탁과 통지의 대상, 통지의 시기. 이세 가지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암기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정리능도 작으니까 꼭 같이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측량의 절차에서 대상, 13가지는 꼭 기억. 그 다음에 절차에서는 숫자 꼭 기억하셔야 되고, 위에 지적기준점 성과와 적부심사, 그다음에 위원회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37회 공인중개사 공시법 대비, 37회 대비 강의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이 강의를 이제 보면서 지적법과 관련되는 부분은 1강, 2강을 통해 가지고요. 37회 강의는 그 내용만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확인을 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 또 시간에는 이제 등기법을 볼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1강과 2강에 제가 이렇게 전달된 16문항, 그 문항에 있는 내용의 이론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따로 정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차후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면 나중에 이제 백선이라든지 그런 나머지 여러분이 보는 자료들을 통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 "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3: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4: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학과 박하입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요, 고졸 검정고시 시험을 위해서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첫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 우리는 물질의 규칙성에 관련된 내용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좀 뽑아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이야기할지 큰 틀부터 한번 잡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요, 총 3개의 포인트를 갖고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빅뱅 우주론과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 더불어서 별의 진화 과정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요, 원자의 전자 배치 및 주기율표의 특징들을 이해하고 화학 결합까지 한번 확장해 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요, 신소재의 종류와 함께 이용을 구분하는 연습까지 하는 방식으로 첫 번째 대단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속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키워드를 잡아 보시고요. 이 키워드 속에서 나에게 어색한 부분들이 여전히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을 한번더 체크하는 연습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요, 빅뱅 우주론에 대한 얘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뱅 우주론입니다. 빅뱅 우주론은 간단한 정의와 함께요, 어떤 것이 변하고 어떤 것이 변하지 않는지를 생각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빅뱅 우주론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요. 빅뱅 우주론이란 약 138억 년 전에 초고온, 초고밀도의 한 점에서 엄청나게 큰 대폭발이 일어나 현재와 같은 우주가 탄생했고 점점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우주론을 우리는 빅뱅 우주론이라고 얘기하죠. 이 같은 정의를 길게 이야기할 수 없어도 이런 정의를 읽었을 때이 정의가 빅뱅 우주론을 뜻한다고 이렇게 역으로 용어를 정의 내릴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변하는지, 무엇이 변하지 않는지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일단 빅뱅 우주론의 가장 큰 핵심은 커지고 있다입니다. 따라서 부피가 팽창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이것은 부피가 증가하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인 거죠. 그림을 보셔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렇게 커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질량은 변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질량은 변하지 않고 부피가 변하는 과정은 밀도에 대한 생각으로 해볼 수 있는데, 밀도라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하게 되죠. 그때 질량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피만 커지기 때문에 분모만 커지면 전체 값은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평균 밀도는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밀도가 감소하게 되고 이 과정 속에서 우주의 온도도 점점 낮아지게 되죠. 따라서 밀도와 온도는 감소하고 질량은 변하지 않으며 부피는 커지는 것. 이것이 빅뱅 우주론이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빅뱅 우주론을 공부하는 것은 빅뱅 우주론에 대한 어떠한 명확한 증거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빅뱅 우주론의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우주 속에 있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라는 이 빛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빅뱅 우주론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우주의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임을 알게 되는 것은 스펙트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트럼입니다. 최근 들어서 스펙트럼에 관련된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스펙트럼에 대한 그림들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일단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빛이 분광기라는 것을 통과할 때 파장에 따라서 나뉘어지면서 나타나는 세 개, 띠, 빛을 나누었을 때 나오는 세 개 띠를 우리는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스펙트럼은요, 원소마다 이세개 위치나 개수들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선의 위치와 개수가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이 선의 위치나 개수를 통해서 어떤 원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우주에 수소와 헬륨이 있음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주에서 오는 스펙트럼들을 분석하게 되면 우주에 분포하는 원소의 종류와 양을 알수 있게 되고 결론적으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대 몇이라고요? 3대 1이라는 것을 파악하는데 이 같은 스펙트럼들이 이용되게 되었습니다. 같은 원소의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와 개수는 같다.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스펙트럼은 총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와 있는 스펙트럼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같은 연속 스펙트럼 사이사이에 이렇게 까만색의 선들이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이것을 우리는 흡수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같은 흡수선이 나타난 스펙트럼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까만 바탕에 이렇게 색외선, 이런 방출선들이 나온 것을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같은 원소를 가지고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을 나타내게 되면 그들의 선의 위치와 개수는 같다는 의미가 바로 이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태는 달라 보여도 선의 위치가 개수가 같다면 같은 원소구나라고 체크해 보시면서 각각의 스펙트럼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무슨 스펙트럼인지 파악할 수 있는지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이런 연속 스펙트럼의 경우는 고온의 물체에서 나온 빛들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스펙트럼인 것이고요. 이런 방출 스펙트럼의 경우는 고온의 별이라든가 우리가 시험 속에서 기체 방전관, 기체 방전관이란 표현이 나거든요. 기체 방전관을 통해서 방출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온의 기체를 통관,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뭐 별의 스펙트럼 하면 흡수 스펙트럼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사례들까지 매칭하는 연습해 보시면서 스펙트럼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요. 자, 별의 진화와 함께요.

원소의 생성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상에서 있는 것들,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원소들은요, 별의 진화 과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의 진화 과정의 큰 덩어리를 살펴보신 후에 좀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별의 진화의 첫 번째 시작은요, 자, 원시별부터 시작해봅니다. 자, 성간 물질들이 모이고 모여서 안쪽으로 수축하게 되면은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는 원시별이 되게 됩니다. 중심부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수축하는 형태를 원시별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수축하다 보면 중심부의 온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 그 중심부의 온도가 매우 높아지면서 중심부에서 네 개의 수소 원자에게 모여서 하나의 헬륨 원자에게 만들어지는 수소의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이것을 우리는 주계열성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주계열성은 중심부에서 수소의 융합 반응이 일어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나오면서 이 별은 커지지도 작아지도 않는 그 하나의 그냥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는 상태로 별들은 평생의 대부분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계열성들의 상태로 오랜 시간 살아가다가 중심부에서 수소가 다 쓰이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질량에 따라서 그들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죠. 질량이 태양과 비슷하다면 적색 거성을 거쳐서 백색 외성과 행성 상성운의 방향으로,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별의 경우는 적색 초거성을 거쳐서 초신성 폭발 그리고 중성자별과 블랙홀과 같은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 적색 거성과 이 적색 초거성, 이 둘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출제가 잘 되죠. 그 그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주계열성부터 보도록 하죠. 자, 주계열성이란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별의 일생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간인데요. 이 주계열성은 조건이 있습니다. 중심부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 조건이 되는 것이죠. 중심부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핏을 방출하는 천체로서 중심부의 수소핵 융합 반응은 이 같은 그림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 같은 수식의 형태로도 얘기할 수 있죠. 수소핵 융합 반응은 수소 원자핵 4개가 합쳐지면서 한 개의 헬륨 원자핵이 되는 반응입니다. 사실 주계열성에서 이 수소핵 융합 반응이 나오지만 뒤쪽에 있는 발전 파트에서도 태양에 관련된 이야기할 때도 또다시 나올 만큼 이 수소의 융합 반응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정의와 함께 그림, 그리고 이 수식의 형태를 모두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수소 원자에 하나, 둘, 셋, 넷, 네 개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개 수소 원자에게 모여서 몇 개의 하나의 무엇, 헬륨 원자에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이 과정 속에서 질량이 일부 감소합니다. 질량이 감소하고 이 감소된 질량이 무엇이 된다?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에너지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주계열성의 크기는 일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계열성 상태로 살아가다가 이후의 단계는 별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경우는 이렇게,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 큰 별의 경우는 이 같은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요. 이것을 우리는 적색 거성, 이것을 적색 초거성이라고 얘기하게 되죠. 질량에 따라서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는 정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경우는 질량이 그다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심부의 온도가 상당히 높아지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심부에선 탄소 정도까지, 조금 더 크다면 산소 정도까지밖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핵 융합 반응으로 탄소, 산소까지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질량의 태양 정도인 별의 일생이다, 적색 거성에서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이후에 행성상 성운이나 백색 외성으로 진화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은 어떨까요?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의 경우는 중심부의 온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양파 껍질처럼 켜켜 있는 모습들을 볼수 있고 중심부에서 철까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는 별의 중심부에서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중심부가 철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규소 핵 융합 반응을 통해 철이 만들어진다. 이 같은 표현들도 언급되게 됩니다. 중심부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것도 기억해 보도록 하시죠. 핵 융합 반응으로 무엇까지, 철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도 있죠. 철보다 더 무거운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바로 초신성 폭발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성 폭발로 더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되면서 우주로 방출되었다라는 이 과정들, 적색 초거성의 모습까지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별의 진화와 함께 원소의 생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는 주기율표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율표는요, 자,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도록 원소들을 배열한 표를 우리는 주기율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주기율표에 대한 문제는요, 거의 매회차 출제가 되고 있는 만큼 아주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어떻게 주기율표를 만들었는지 그것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원소들을 나열할 때는요,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속 뒤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을 하다 보면은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같은 세로줄에 쭉 나열하다가 비슷한 건 또 같은 세로줄에 쭉 나열하다가 비슷하면 이렇게 같은 세로줄에 놓게 됩니다. 같은 세로줄에 놓인 것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은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하고요. 같은 세로줄을 우리는 같은 족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기율표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그려보았을 때요. 이렇게 이쪽 부분이 금속 원소고요. 이쪽 부분이 비금속 원소입니다. 금속은요, 주로 어디이냐? 왼쪽과 가운데 부분에 금속 원소가 있고 비금속 원소는 어디요? 이렇게 오른쪽에 비금속 원소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여기에 수소가 비금속이라는 것도 하나 기억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기본적인 주기율표의 형태를 보시면서 이 주기율표의 특징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 볼까요? 자, 주기율표는요, 주기하고 족으로 구분할 수 있죠. 그때 같은 주기라는 건 이렇게 했을 때 같은 가로줄을 이야기하며 같은 주기의 경우는 무엇이 똑같냐면 정자가 놓이는 전자 껍질 수가 똑같죠. 원소들의 전자 껍질 수가 똑같습니다. 2주기면 2개, 3주기면 3개인 것이죠. 그리고 같은 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 수가 똑같습니다.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놓여있는 전자를 최외각 전자라고 하는데 그 최외각 전자 중에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를 우리는 원자과 전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같은 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 수가 같다 보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게 되죠. 1쪽의 수소는 비금속이니까 빼고 이야기합니다. 원자과 전자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의미합니다. 대체로 족의 1위 자릿수를 이야기하는데 18족의 경우는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18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 수가 0으로 반응성이 거의 없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보시면서 이 주기율표를 해석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일단 같은 세로줄에 놓인 가하고 다가 바로 같은 족 원소입니다. 같은 족 원소이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겠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이유는요. 원자과 전자 수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주기 원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하고 나 혹은요. 다하고 라가 되겠죠. 해석되시나요? 또 이 주기율표의 원소들은요,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했기 때문에 가장 뒤쪽에 있는 것의 원자 번호가 가장 클 겁니다. 따라서 원자 번호가 가장 큰 원소를 누군가 찾으라고 한다면 라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 원소였을 때요, 원자과 전자수는요, 족의 1의 자릿수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족의 1의 자릿수 여긴 1이니까 원자과 전자수는 1일 겁니다. 족의 1의 자릿수가 7이니까 원자과 전자수는 7일 겁니다. 그럼 족의 1의 자릿수가 8이니까 이건 8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18족 원소의 경우는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가 없기 때문에 이 18족 원소의 경우는요, 원자과 전자수가 0입니다. 따라서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 원소는 7인 라로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수가 8개이고 반응성이 거의 없는 원소는 당연히 무엇일까? 나가 되겠죠. 따라서 각각에 대해서 위치적으로 판단하고 체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율표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요. 자, 화학 결합에 대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결합은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겠죠.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떠올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온 결합부터 볼까요? 이온 결합은요, 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결합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속 원소의 양이온과 비금속 원소의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되는 화학 결합을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요, 염화 나트륨이 있는데요. 염화 나트륨의 생성 과정들을 잠깐 생각해 볼게요. 염화 나트륨에서 이 나트륨 원산은요, 금속 원소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자, 알칼리 금속으로서 이 나트륨은 알칼리 금속 1족 원소입니다. 따라서 물과 반응성도 뛰어나고요. 공기와 반응성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물에 집어넣으면 그 물은 나중에 염기성이 되어서 페놀프탈린 떨어뜨렸을 때 붉은색을 띠게 하기도 하죠. 그것이 바로 나트륨인데요. 이런 나트륨은요, 전자 하나를 잃고요.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나트륨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한 자, 17족 원소인 염소 할로젠에 대한 얘기를 보도록 하죠. 17족 원소 이 할로젠의 경우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마이너스 1의 음이온이 되고 싶어 한다고요. 각각 전자를 잃고 전자를 얻으면서 이렇게 안정된 전자 배치를 갖게 됩니다. 근데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자 나는 플러스 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정전기적 인력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둘은요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둘이 결합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온결합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금속원소의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라는 표현까지 기억합니다. 그때 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고체 상태에서는 이 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해요. 따라서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꽉 이들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들을 물에 녹이거나 액체 상태로 만들게 되면은 전기가 잘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염화나트륨의 경우는 물에 녹이거나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가 잘 흐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전기가 흐르지 않는 설탕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결합으로 물어보게 되는데요. 자, 공유결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결합이라는 것은 자, 비금속 원소의 원자 사이에서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화학결합을 우리는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죠. 수소 원자의 경우는 하나의 전자를 갖고 있다고요. 이것도 하나를 갖고 있겠죠. 헬륨처럼 두 개를 갖고 있기 쉽기 때문에 우리들이 같이 나눠 써볼까? 이것이 바로 공유결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소는 전자를 두 개를 갖고 싶단 말이에요. 따라서 산소에게 하나를 빌려서 같이 쓰는 것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산소도 내가 하나 빌려줄 테니까 너도 나 하나 빌려줘 해서 두 개를 이렇게 공유받으면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유결합이죠. 따라서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는 공유전자쌍, 여기를 공유전자쌍, 여기를 공유전자쌍이라고 부르게 되고 당연히 이렇게 공유하지 않는 것을 비공유전자쌍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유결합한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소기체, 산소기체, 질소기체, 물분자가 있고요. 이것이 H2O, 물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때 이 같은 공유결합 물질들은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지만 물에 잘 녹는 것도 있습니다. 물에 잘 녹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설탕이죠. 근데 설탕은 물에 녹지만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염화나트륨과 상대적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설탕은 물에 잘 녹지만 이온으로 나뉘지 않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은 없어요 라는 이 이야기를 앞서 이야기했던 염화나트륨과 비교하면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요 화학결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규산염 광물과 탄소화합물에 대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것은 지각을 이루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언급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규산염 광물의 경우는 이 규산염 삼연체의 구조가 굉장히 출제가 잘 되죠. 일단 규산염 광물은 규소를 중심 원소로 해서 이루어진 광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규산염 삼연체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서 여러 원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광물이 규산염 광물로서 규소가 중심 원소입니다. 그래서 규소의 전자 배치를 보시면서 규소는 하나, 둘, 셋, 껍질이 세 개야 3주기 원소구나. 가장 바깥에 하나, 둘, 셋, 넷. 가장 바깥에 전자수가 4개 있어 14족 원소구나 라는 것과 함께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것이 규소이고 주변에 산소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각각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 같은 규산형 광물들을 이용한 암석들이 지각의 대부분이다 라는 걸 체크하십니다. 탄소도 보도록 하죠. 자, 규산염 삼연체의 중심 원소가 규소였듯이 탄소화합물의 중심 원소는 탄소입니다. 탄소도 이렇게 생겼는데요. 탄소도 볼까요? 껍질 두 개니까 얼마입니까? 2주기 원소이고요. 가장 바깥에 하나, 둘, 셋, 네 개.

단백질이 당일치는 아미노산인 것이죠. 자, 이것이 아미노산입니다. 그때 아미노산은 종류가 20가지 정도 되거든요. 약 20가지 정도의 아미노산이 있다 보니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알록달록한 형태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아미노산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물이 한 분자 빠진다는 것도 체크하시고요. 이렇게 물이 한 분자 빠지면서 결합한 이 결합의 이름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길게 연결된 이것을 우리는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폴리펩타이드가 잘 꾸겨지고 어떤 형태를 이루면서 입체 구조를 갖게 되니 그 입체 구조를 갖게 된 상태를 우리는 단백질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백질은 입체 구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입체 구조를 갖게 된 이 단백질은요, 에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낼 수 있고요. 물론 주 에너지원은 아니지만 에너지를 낼 수 있더라. 하지만 에너지보다 더 중요하게 하는 일이 있으니 바로 몸을 구성하는 일입니다. 근육부터 시작해서 효소, 호르몬, 항체, 세포막의 성분 등 여러 가지의 것을 통해서 우리 몸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몸만 구성하느냐? 아니죠. 효소, 호르몬과 같은 것을 통해서 몸의 기능들도 조성할 수 있고요. 항체를 통해서 방어작용에 관여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탄소화합물 중에 하나가 바로 지질인데 지질 중에 인지질이라는 것이 있죠. 인지질과 이 단백질이 모여서 세포막의 성분을 이룬다는 이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출제가 아주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백질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핵산에 대한 생각들도 해보도록 할까요? 자, 핵산은요, 핵 속에 있는 산성물질로서 DNA와 RNA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런 핵산도 단위체가 있는데요. 바로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이름이 어색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건 핵산의 단위체로서 인산, 당, 염기가 1:1:1 1:1:1의 비율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핵산의 단위체인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그때 핵산은 DNA와 RNA 둘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때 DNA부터 보면요. DNA를 구성하는 이 당의 이름은 디옥시리보스이고요. RNA의 구성의 당의 이름은 리보스로 당의 종류가 좀 다릅니다. 근데 당의 종류만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구성 염기의 종류도 조금은 다른데요. 자, DNA의 경우에 염기가 아데닌, 구아닌, 타이민, 사이토신 이렇게 네 가지인 반면에 RNA의 경우는요, 아데닌, 구아닌, 유라실, 사이토신으로 이같이 유라실과 타이민의 차이가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은 뭔가 기능적 차이도 있겠죠. 자, DNA의 기능은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저장된 것을 전달하면서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것이 RNA다 해서 각각 역할과 모든 당과 염기에 대한 생각을 매칭할 수 있으셔야 돼요. 또 하나, 이 DNA는요, 이런 이중나선 구조이고요. RNA는 단일가닥 구조인데요. 이 단일가닥 속에서 이런 유라실의 형태가 보이는 것이 아, RNA구나라고 체크하셔야 되고 이런 두 가닥의 형태에서는 이 구아닌은 항상 사이토신과 짝꿍이고 그다음에 아데닌은 항상 타이민과 짝꿍이라는 이 짝꿍 관계들까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짝꿍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체크해 볼까요? DNA의 염기의 상부결합이라고 하는데요. 아데닌은 타이민과 짝꿍,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짝꿍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가닥의 형태를 통해서 DNA의 모습을 체크할 수 있겠고 그러면서 여기 기억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그때 여기에 타이민이 있다면 타이민의 짝꿍은 아데닌이니까 아 기억 자리에는 아데닌이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데 어디에 빈칸이 들어가도 충분히 체크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것이 바로 핵산에 대한 이야기고요. 단백질과 핵산 모두 다 탄소화합물에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소재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소재는요, 자, 반도체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요. 반도체는요, 자, 규소나 점화늄을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때 순수한 규소나 점화늄은 전류가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미량의 불순물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전기 전도성을 증가시켜서 전기의 흐름들을 만들

0: 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반도체를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기억하십니다. 발광다이오드와 태양전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나노기술에 관련된 이야기로서 그래핀과 탄소 나노튜브와 플로렌이 있는데요. 각각의 그림들을 보면서 명칭을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탄소 원자가 육각형 형태로 배열된 평면 구조를 딱 보는 순간 그래핀이라는 생각을 보시면서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탄소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그래핀을 동그랗게 이렇게 좀 김밥 말듯이 말아놓은 이런 원통 형태가 바로요. 탄소 나노튜브로서요. 그래핀이 원통 튜브 모양으로 말려 있는 구조입니다. 이 또한 이것도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요. 이 플로린도 마찬가지예요. 플로린도요. 요거는 다 탄소입니다. 그러면서 탄소 원자가 육각형과 오각형을 결합한 이런 공 형태를 플로렌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런 그래핀과 탄소 나노튜브는 열과 전기 전도성이 높고요. 이 같은 방식으로 이용되게 되고 이런 플로렌은 공의 형태다 보니까 의약품을 넣어서 운반하는 운반체 역할을 쓸 수도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전도체는요,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로서 임계온도 이하에선 전기 저항이 0이 된다는 특징과 함께 자석을 띄우는 마이스너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종종 출제가 되니까 이 부분까지 기억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요. 자, 통합과학이라는 이 고등교과에서 나오는 첫 번째 내용 정리였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1: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토 얘기의 지성쌤입니다. 지난 1강을 잘 복습하셨나요? 제 모든 강의들은 각각의 별개의 강의가 아닙니다. 모든 강의가 마치 유기적으로 살아있듯이 연결되기 때문에 잘 복습하시면 그 다음 강의는 굉장히 쉽게, 그 다음 강의도 쉽게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즉, 계속해서 잘 따라오신다면 계속 살만 붙여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거든요. 근데 중간에 빠져버리면 그거를 다시 연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빠진 게 있으면 꼭 복습하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자, 오늘 2강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잘 따라오세요. 자, 영어 문장 구조. 우리 지난 시간에 가장 기본적인 문장 구조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동사 기준점으로 왼쪽에는 동작의 주체인 주어 자리에, 오른쪽은 동작의 대상의 목적어 자리에, 그리고 주어 목적어는 모두 명사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동사라는 것을 조금 더 심도 깊게 볼 텐데, 여러분들. 동사의 형태를 아시면 더 찾는 데 도움이 되시겠죠? 자, 하나의 절에는 반드시 하나의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는 반드시 하나, 두 개도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 그리고 동사에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동사와 동사원형. 자, 조동사는 반드시 동사 원형과 함께 동사 덩어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will, can, may라든지 과거 형태인 what, could, might라든지 should라든지 반드시 동사 원형과 함께. 그래서 조동사는 동사 원형과 함께 밑줄 치고 표시하셔야 돼요. 당신은 받을 수 있습니다. 동사죠? 왼쪽에 you가 주어겠고요. 오른쪽에 perfect score까지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까지 끊어보시고요. 문장의 성분은 끝났습니다. 그 뒤에 전명구. 전명구들은 뭐라고 그랬죠? 수식어로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도익에서 저와 함께라면. 두 번째, will send 동사 기준점 밑줄 치겠습니다. 왼쪽에 주어가 we겠고요. 오른쪽에 pulse, 소포까지가 목적어로서 문장 성분 끊어 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역시 전치사부터 명사까지 전명구는 괄호묶기는 수식어라고 해요. 그죠? 우리의 비즈니스의 파트너에게 소포를 보낼 것입니다까지. 조동사는 반드시 동사 원형과 함께 쓰시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비동사. 자, 비동사는 예외적인 동사로서 목적어가 아니라 뭘 취한다? 주격 보를 취한다 말씀드렸어요. 자, 비동사는 주어에 따라 가지고 am, are, is라든지 아니면 과거 형태인 was, were 정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I am, 그죠?

나는. 그 다음에 뭐 you are이라든지 아니면 복수인 they are 이런 식의 주어들은 are를 취하겠고요. 그 다음에 3인칭 단수 뭐 she라든지 he라든지 it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is를 취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과거 형태로서 단수는 was, 복수는 were로 쓰는 것인데, 즉 주어라든지 아니면 시제에 따라 가지고 형태가 바뀌겠지만 어쨌든 비동사들은 오른쪽에 주격 보란 성분을 취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좀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 보시게요. The manager는 이제가 동사 기준점이겠고요. 오른쪽에 has done. 형용사 보호가 주어를 보충해주고 있죠. 관리자는 망설입니다. 자, 무엇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결정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무슨 결정이냐면 새로운 학교를 지을 결정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중에 수동태에서 좀더 자세하게 보시겠지만 비동사는 PP 형태와 함께 수동태라는 동사 덩어리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즉, 비동사 PP는 수동태라는 동사 덩어리가 되겠고요. 주어가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동작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Meet the you는 예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써요. 도착할 것으로 뭐 3시에 내일 정도의 시간에 부사 뒤따르겠고요. 자, 그리고 비동사는 ing와 함께 역시 현재 진행이라는 동사 덩어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나중에 시제 파트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제이콥은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을? 음식을까지 끊어 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전명구는 역시 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의 여친을 위해서. 여친을 위해 가지고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동사들. 일반 동사. 보통 기본적인 동사 형태, 그 다음에 S가 붙은 형태라는 것은 주어가 단수일 때, 3인칭 단수일 때 쓰인 형태가 되겠고요. 과거 동사 형태, 그리고 뭐 시제, 현재 완료 등과 같은 다른 시제까지 역시 일반 동사에 분류가 될 텐데요. 저희들은 배달합니다. 동사겠죠. 왼쪽에 주어 자리, 오른쪽에 사무용품들까지 끊어보시고요. 자, 문장 끝에 시간.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90%의 보편성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문장 끝에 시간 표현들은 모두 정리되는 수식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은 보았습니다. 동사 기준점 왼쪽에 they가 주어겠고요. 오른쪽에 movie까지가 목적어입니다. 끊어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together 함께 부사고요. 역시 문장 끝에 시간 표현들은 그냥 부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 밤에. 부사라는 것은 부수적인 존재. 부질없는 존재까지는 아닙니다만은 부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과로 묶여서 소거되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써 동사는 세 가지의 형태가 있으니까 잘 찾아서 밑줄 치고 표시하시면 되겠고요. 자, 헷갈리는 부분들 동사 찾을 때첫 번째 투부정사라든지 ing 절대 동사 아닙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동사와 함께 쓰이는 ing라는 것은 동사 덩어리는 맞습니다. 많은 그냥 ing는 동사가 아니에요. 나중에 공부하실 준동사. 동명사라는 명사 또는 분사라는 형용사로 쓰이는 것이지 동사가 아닙니다. 절대 표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얘가 동사가 되겠고요. 자, 무엇을? To go hiking을 가는 것을. 그 다음에 전명구는 과로 정리가 되겠죠. 영화를 보는 것 대신에. 그 다음 두 번째, 2번 별표 쳐주실게요. 주어 뒤에 ED. 이거 나중에 중, 고급자까지 헷갈리는 포인트예요. 주어 뒤에 ED 형태가 있을 때 이게 과거 동사로 쓰였는지 아닌 걸로 쓰였는지 헷갈립니다. 지금은 안 헷갈리겠죠. 하지만 나중에 개념이 하나씩, 둘씩 쌓이다 보면 헷갈려요. 지금 잘 잡아두셔야 돼요. 자, 물론 주어와의 해석적인 관계가 직관적으로 보인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네, 바로 뒤에 명사가 있으면 그것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로 쓰였겠고요. 동사는 목적을 취할 테니까요. 만약에 뒤에 명사가 없으면 주어를 꾸며주는 분사. 분사라는 것은 형용사입니다. 주어를 꾸며주는 형용사를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문을 보실게요. 자, 지금 주어 뒤에 debug 없지. 주어 뒤에 debug 없지. 똑같죠? 근데 첫 번째는 뒤에 목적어가 있습니다. A powerful algorithm. 그죠? 강력한 알고리즘. 두 번째는 없어요. 전치사는 어떻게 된다? 과로가 들어간다. 과로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게 뭐 어디까지 과로가 가는지는 지금은 중요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과로가 열렸다는 것은 지금 developed 뒤에 목적어 명사가 없다는 거겠죠. 네, 그러면 얘는 지금 주어를 꾸며주는 성분입니다. 나중에 공부하실 분사라는 형용사입니다. 개발된 항목들, 그 엔진에 의해 가지고 개발된 항목들은 얘가 동사예요. 뛰어넘었습니다. 무엇을? 모든 성능적인 예상치들을 뛰어넘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그 엔지니어들이 개발했습니다. 동사가 되겠고요. 그 뒤에 강력한 알고리즘을까지 해석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 전명구는 과로 정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지금, 아이고, 선생님, 저
이 정도는 아닙니다. 이 정도를 설명하십니까가 아니고요. 나중에 헷갈린다니까. 그때 헷갈려서 틀렸을 때 다시 이 이강을 재생해보시고 한 번 더 반성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안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돌아온다니까요. 돌아온다니까. 그래서 주어 뒤에 1이 판별, 기본적으로 뒤에 목적어 있으면 개를 명사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되겠고요. 뒤에 목적어 명사가 없으면 주어를 꾸며주는 분사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연습 문제 다섯 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문제부터 먼저 동사 찾아볼게요. Mr. Kim usually 빈칸 to Asia to meet with his clients. 까지 문장 내 동사가 없네요. 빈칸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일단 going 동사 아니고요. gone PP 형태 동사 아니고요. 투부정사 동사 아니죠. 정답은 goes가 되겠습니다. 그죠? Mr. Kim은 보통 항상 갑니다. 아시아로 고객들을 만나기 위해 가지고. 두 번째, 동사 기준점 are planning 찾고 밑줄 쳐보겠습니다. 왼쪽에 시 공무원들이 목 주어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빈칸까지가 목적어겠죠. 왜? 전치자부터는 괄호가 열릴 테니까요. 자, 목적어 될 수 있는 것은 명사밖에 없습니다. Expansion 이렇게 끝난 형태들 명사고요. Expand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xpansion 확장을 계획합니다라는 게 정답이 되겠고요. 3번, the resident 빈칸 a weekly newsletter of events and announcements 까지 문장 내 동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선택지에서 동사 아닌 것 탈락이 되겠고요. will receive가 기준점 동사가 되겠습니다. 거주자들은 그 주간 사보를 받을 것입니다. 까지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뒤에는 전명구로 괄호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4번, technical support department는 빈칸 뒤에 24시간, 하루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역시 동사가 없다는 것은 빈칸이 무슨 자리? 동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peration, 이렇게 끝나는 건 명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ing, 동사 아닙니다. 그래서 operates, 운영된다라는 동사가 정답이 되겠고요. 5번, request from까지가 주어겠고, 조동사가 있으면 뒤에는 뭐다?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만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투부정사 안 되겠고요. must be attached, 첨부될 필요가 있다. 수동태 형태네요. 네, 이후에 공부해 보겠습니다. 모든 복사 주문에 첨부될 필요가 있다라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까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동사 왼쪽은 주어 자리, 오른쪽은 목적어 자리. 계속 살을 붙여나가는 과정입니다. 목적을 취한 동사를 기본적으로 타동사로 표현합니다. 네, 그리고 영어의 대부분은 타동사이기 때문에 항상 타동사를 보편적인 기본값으로 생각하신 겁니다. 문법이란 암기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쓰는 수단들은 전부 다 보편성, 공통성이 있죠. 그죠? 뭐 숟가락이 이렇게 오목한 부분이 있다는 것처럼. 네, 이게 있어야지만 뭘 떠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뭐 크기가 바뀐다라든지 디자인이 바뀐다라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보편성 같잖아요. 언어도 마찬가지. 의사소통의 수단이기 때문에 보편성 이해하시는 겁니다. 타동사가 보편적인 기본값. 문법이란 90%의 보편성 이해하는 것이고요. 예외적인 부분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주어 목적어는 모두 무슨 사? 무슨 사? 명사만이 가능하겠죠. 자, 명사에서 짧은 명사, 즉 이름 등의 일반 명사라든지 아니면 대신 쓰는 대명사 같은 것들은 어쨌든 한 단어이기 때문에 단어를 모르더라도 우리 지금 구조 독해 연습하는 거예요. 단어를 몰라도 구조적인 독해가 가능해지는 게 이 강의의 핵심입니다. 그게 토익 시험의 본질이고요. 토익은 뭐다? 해석 시험이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명사, 대명사들은 한 단어이기 때문에 몰라도 구조적인 독해는 가능해요. 어쨌든 구조를 잡는 무리가 없거든요. 디자이너들은 제출했습니다. 무엇을? 문서를까지 끊어보시고요. 네, 그녀, 대명사죠. 필요할 것입니다. 누가? 내가. 자, 뭐 하는 것이? 일을 끝내는 것이처럼. 어쨌든 명사, 대명사는 짧은 명사로서 구조적인 힘듦 없습니다. 말은 긴 명사들은 조금 공부하셔야 되는데 역시 각각의 파트에서 자세하게 개념 공부하시겠지만 일단은 어떻게 잡는지 구조적인 측면 말씀드릴게요. 먼저 동명사, 투부정사. 여러분들, 동사에서요. 간단한 겁니다. ing를 붙이거나 동사 원형에 to를 붙이면 그 동작을 명사로 만드는 겁니다. 끝이에요. 이용하다가 동사잖아요. 그리고 뭐 새로운 프로그램이라 목적을 취하는 것처럼. 거기서 using이 되거나 아니면 to use가 되면 이용하는 것이라 명사가 되는 거예요. love가 사랑하다라는 거잖아요. loving, to love는 사랑하는 것이란 명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동사의 의미를 그대로 명사화시키는 게 바로
ing랑 to 부정사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용하는 것, 이건 지금 동명사란 주어 명사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목적을 취한 것처럼 동명사도 자신의 목적을 취하고 있죠. 그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까지가 주어 부분이 되겠고요. 자, 비동사 기준점으로 오른쪽에 형용사 보호가 쓰이고 있습니다. 해석해보세요. 그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어떻다? 어렵습니다. 전후까지 되시겠습니까? 자, 그냥 좋아하지 않습니다. 동사 기준점. 동사 뒤에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당연히 쓰일 수가 있습니다. 명사니까요. 그리고 만나는 것을인데 역시 동명사도 자신의 목적어를 취해야죠. 그래서 누구를? 사람들을까지가 문장의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동사 기준점에서 뒤에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있으면 역시 동명사도 누구를 해당되는 자신의 목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뒤에 명사까지가 문장의 성분이 되고요. 그 뒤에 전명구는 과로 정해야 되겠습니다. 투부정사 마찬가지 명사로 쓰일 수 있거든요. 그녀는 원했습니다. 동사 기준점. 자, 무엇을? 만나는 것을. 역시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쓰였고요. 그 투부정사도 자신의 목적을 취하죠. 누구를? 관리자를까지 끊어보시겠습니다. 문장 끝에 시간 표현들은 전부 과로 묶이는 부사가 되겠고요. The aim 역시 주어입니다. Of the project는 전명구이기 때문에 과로 정리가 되겠고요. 자, 비동사 기준점이고요. 비동사 뒤에 무슨 자리? 무슨 자리? 주격 보호 자리. 주어를 보충하는 주격 보호 자리에. 그리고 주격 보호 자리 역시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뭐 하는 것이라는 명사적 해석이에요. 충족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역시 무엇에 해당되는 자신의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높은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해석되시겠습니까? 일단 명사절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나중에 접속사 개념 하실 텐데 지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들은요. 자, that 접속사가 나오면 동그라미 치는 약속 하실게요. 동사 기준점 밑줄 치기, 접속사 동그라미 치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 더 있었네. 전명구 괄호 정리하시기.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왜? 동사는 기준점이기 때문에 밑줄 치고요. 접속사라는 것은 새로운 조동사의 시작점입니다. 혹시 접속사를요, 뭐 절과 절을 풀처럼 붙인다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요, 정말 아쉽지만 잘못 공부하셨습니다. 그 한 문장 때문에 지금까지 헷갈림이 유발되고 있는 거예요. 접속사는 절과 절을 풀처럼 붙이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조동사를 이끄는 시작점입니다. 시작점이기 때문에 접속사 나오면 동그라미로서 그 시작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새로운 주어동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that이라는 것은요. 그 수반하는 주어동사를 그대로 명사화시키는 것. 무슨 말이냐면 쉽습니다, 여러분들. I love you. 이건 문장이잖아. 누가 봐도 문장이죠. 난 너를 사랑한다는 문장이죠. 여기에 that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그 의미 그대로 명사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쉬운 개념이에요. I am hungry. 나는 배고파요. 문장이잖아요. 접속사 that만 붙이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이 그대로 명사가 된다고요. 내가 배가 고프다는 것. 이런 식으로서 접속사 that은 조동사, 절을 이끌면서 그것을 그대로 명사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표시하시고요. 역시 접속사 뒤에는 새로운 조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동사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게 원칙이겠죠. 문장 보시겠습니다. That 접속사, she is 동사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어보시면 여기까지가 that절,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그녀가 캐나다인이라는 것 되시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아니다라는 형용사 보호까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사 기준점. 그 다음에 접속사 that 동그라미. 세라가 정말로 원한다는 것을. 즉, 이 that절 자체가 명사 역할의 절로서 이 no란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세라가 정말로 그녀의 사업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까지 해석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긴 명사들은 구조적으로 첫날이지만 조금 익혀두시면 좋겠다라는 점. 자, 필출 포인트. 가끔 혹은 자주 질문이 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명사라든지 투부정사는 자신의 목적을 취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부 학생들은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모든 동명사나 부정사들은 목적어를 취합니까? 100%입니까? 학생들은 100%를 원하거든요. 그게 일종의 수학적인 공식 같은 건데 토익은 스킬이다라는 그 마케팅 용어에 낚였기 때문에 그 100%라는 것을 원하는 것 같은데 100%는 없습니다. 언어에서 100%는 거의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웬만한 동사들은 타동사니까 90%의 보편성은 타동사이기 때문에 타동사들이 목적을 취한 것처럼 그것의 준동사도 그대로 목적을 취하는 것이지 원래 목적어 없다면 해석상 없던 목적어가 생기진 않거든요. 절대 용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문장에서 동사를 쓰이지 않지만 항상 동사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동사가 목적을 취한 것처럼 그것의 준동사도 목적을 취하겠고요. 자동사는 취하지 않기 때문에 없던 목적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0%가 타동사다. 대부분들은 취한다. 그게 기본값 되시겠습니까? 막 그런 제안이 있습니다. 무엇을 감시하는 것을. 근데 얘도 목적어 필요하죠. 무엇을? 학생들의 학습 상황을까지 문장 끊어 보시고요. 네가 만약에 원하신다면 무엇을 향상시키는 것을. 근데 무엇을요? 너의 능력을까지 끊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사들은 원래 없어요. 나 일했다. 일하다. 이게 목적어를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일하다 끝이에요. 해석상. 완전하죠. 그게 뭐 워킹이 된다 한들 해석상 없던 목적어 갑자기 발생한다? 그렇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용법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역시 필출 포인트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잘 정리하시고요. 자, 문제 풀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문제. 동사 찾아볼까요? is 기준점 체크하시고요. 동사 왼쪽이 무슨 자리? 동사 왼쪽은 주어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또 안에 동사 안 되겠고, finding, 동명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찾는 것이고요. 동명사도 자신의 목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이 적절한 장소를 이라는 이 성분까지 주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적절한 장소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형용사 보호까지요.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마크사는 만들었습니다. 동사 기준점? 동사 뒤에 빈칸 있습니다. 동사 뒤에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 그 뒤에 전용구는 괄호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명사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게 명사예요. 이렇게 생긴 건 형용사입니다. 단어의 끝을 보고 품사를 판단하는 것은 모든 단어가 대부분 공통이기 때문에 금방 돼요. 금방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결정을 만들었다라는 게 지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그 메인 리서처는 추천했습니다. 동사 기준점 밑줄 표시하시고요. 동사들이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 동사는 안 되죠. 동명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줄이는 것을. 그리고 동명사도 자신의 목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을 이라는 명사까지가 문장의 필수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lease confirm, 확인하십시오. 자, please 동사 원형 청유하는 형태입니다. 네. 자, 빈칸은 지금 동사가 되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가 되겠고요. 그 뒤에 전치사부터는 역시 괄호 정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received. 이대로 끝난 것은 과거 동사 혹은 분사라고 불리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될수 없겠고요. 자, receiving. 동명사는 일단 자신의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받는 것인지. 그래서 네, receipt라는 기본 명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receipt는 그냥 개념으로서 수령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셀수 있는 가산 명사로서 영수증도 가능합니다만은 네, 지금은 이거 정도로 쓰였겠네요. 그 주문의 확인, 수령을 확인하십시오. 정도로 해석되겠습니다. 5번 can사는 환영합니다. 동사 기준점이고요. 오른쪽에 your 빈칸까지가 목적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regarding이라는 게 above와 마찬가지로 전치사거든요. 무엇에 관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의 제품들 중 어떤 것에 관해서라도 라는 것은 전명구이기 때문에 괄호 정리가 되겠고 빈칸이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가 들어가줘야 돼요. 자, 동사 탈락이 되겠고 이대로 끝난 것은 동사 혹은 분사라고 불리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탈락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suggestion, 제안이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쉽죠? 자, 예외 동사들을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식 동사, 역시 공부하셨던 거 계속해서 복습하면서 살을 붙여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형식 동사는 주격 보호를 취하겠습니다. 목적어가 아니에요. 이때 주격 보호는 주어를 보충해주는 성분이 되겠고요. 자, 이 형식 동사 뒤에 주격 보호는 주어를 보충해주는 성분이고요. 주어라는 게 모든 명사이기 때문에 이 명사를 꾸미는 주격 보호는 뭐다? 형용사 기본값이다. 그리고 동격에 명사도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정도 동사만 기억하시면 끝이에요. 아니, 선생님, 저희를 무시하지 마시고 더 주십시오. 이거나 제발, 이거나 좀. 이거밖에 없다니까? 이게 토익이 끝날 때까지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면 이걸 못 외워서 문제를 틀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공부할 게 많아지면 또 헷갈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방심하지 마시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건방져지지 마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이 정도는 계속 암기하셔야 돼요. 토익이 끝날 때까지. 자, 가장 기본적으로 비동사, 그 다음에 become 동사, be. 이 형식은 be가 바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남아있다는 remain, stay. 멍처럼 보이다라는 seem, appear, look. 그 다음에 판명라대 prove, 느낌이 나다의 feel 정도. 일단 이 정도만 기억할까요? bb리스 심으로 profile. 이 형식은 bb가 나와야 돼요. 이 형식 bb는 리스를 거절당해서
리스 거절당하면 기분이 굉장히 시무룩하죠. 우리는 시무룩한데 미국 사람들 약간 시무룩. 비비는 리스 거절 시무룩. 왜? 이 프로필 심사가 안 돼가죠. 비비 리스 시무룩 프로필. BBCO remain stay sim appear look prove feel까지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끝. 더 이상 없음. 이거 지금 초급자라서 이 정도가 아니고 이게 끝. 제발 비비 리스 시무룩 프로필. 이 형식 비비 리스 거절 기분 시무룩. 왜? 프로필 심사 탈락. 이 형식 비비 리스 거절 기분 시무룩. 왜? 프로필 심사 탈락. 감각 동사들도 뭐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네, 그렇게만 잘 다루지는 않겠다라는 점입니다. 이 정도 기억하세요.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네. 자, 좋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주어가 명사이기 때문에 주어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혹은 동격의 명사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 예문 나중에 필요하시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에 동사가 없으면 역시 첫날 말씀드렸습니다. 동사가 바로 빈칸에 들어갈 자리가 되겠고요. 동사 문제는 수태, 시제 순서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수일지 확인하시고 능동동태 확인하시고 시제에서까지 순서대로 오답을 소거하셔야 돼요. 즉 문장의 첫 명사가 주어죠. winners가 주어이기 때문에 지금 전명구 괄호 묶이면서 여기 맞춰가지고 동사는 복수 형태의 동사를 쓰는 거고요. 자 능동수동태. 능동태는 목적을 취하겠고요. 수동태는 비동사 PP로서 주어가 동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의 예문처럼 빈칸 뒤에 지금 전명구로 괄호가 정리가 되죠. 오는 전치사이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 능동 형태 안 되겠고 수동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announcement, 공지인데 그 새로운 정책에 관련된 공지는 게재가 되겠다라는 수동 형태가 맞겠고요. 자 그리고 수태에서 오답이 없다면 시제 해석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데니는 어제 과거 시점 어제 예약을 만들었다라는 메이드까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주어동사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문장 구조 주어동사는 반드시 필수죠. 없으면 안 되죠. 누가 뭘 하는지 이게 문장이니까. 하지만 명령문만큼은 예외적으로 주어가 생략되면서 동사 원형에다가 별표 적어주겠습니다. 동사 원형으로 시작됩니다. 왜? 명령은 너한테 하는 거거든요. 명령은 내가 지금 대화를 하든 아니면 뭐 전화를 하든 아니면 뭐 문자를 하든 이메일을 하든 내 말을 직접 듣는 너한테 하는 게 명령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칭조 유가 늘 생략이 됩니다. 그리고 동사 원형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명령만큼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이 될 수가 있다. 이 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정도까지 해석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연습 문제 세 문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inspection 주어겠고요. of the premises 괄호 묶기는 전명구가 되겠고요. 빈칸의 동사 자리인데 수태 문법적인 오답 걸러내겠습니다. 자, 먼저 수일치에서 걸리는 게 있죠. 주어가 단수이기 때문에 복수 형태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능동수동태 보겠습니다. 빈칸 뒤에 전치사부터 괄호가 정리가 되네요. 그러면 능동 형태는 탈락이고요. 능동 형태는 탈락입니다. 수동 형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났네요. 해석 보실까요? inspection은 그 premises의 inspection은 수행되었습니다. conduct가 되었습니다. 단어를 모르더라도 구조가 잡히면 이게 바로 구조 독해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문맥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고요. 다시 한번 그 premises의 inspection은 conduct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아는 만큼 단어가 우리말로 치환이 되겠죠. 만약에 얘만 모른다 그러면 그 premises의 조사는 수행되었습니다. 어쨌든 구조는 동일하죠. 자, 이것도 안다. 그러면 그 사업장의 조사는 수행되었습니다까지 해석이 조금 더 우리말에 가까워지겠지만 구조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2번 조동사 뒤에 부사는 괄호 묶으세요. 없는 성분입니다.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speak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크리스토퍼 유라는 사람은 거의 말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에 독일어도요. 자, 3번 while 접속사 동그라미 some people speak 동사겠고요. 네, 콤마까지 괄호 묶이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베트남어를 할 수 있는 반면에 각각 그룹들은 자, 두 번째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문장 내에 동사는 하나지만 접속사가 있으면 동사가 하나가 추가가 될 테니까요. 네, ha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고유의 언어라든지 아니면 방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되시겠습니까? 자, 오늘 문제 연습 문제 역시 몇 개만 같이 풀어보실게요. 1번 지금 항상 선택지를 슬쩍 보시고 어떤 유형인지 0.1초 만에 파악하시고요. The explorer arrived. 동사 기준점. 그 다음에 back in Toronto approximately 2.5 years. 막 뭔지 막 모르겠고 막
답답하고 막 화가 나고 짜증. 근데 접속사는 동그라미. 왜? 앞에 어떠한 전쟁이 나든지 간에 접속사 뒤에는 새로운 주어 동사가 수반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새롭게 주어 동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표시하셨죠? 그럼 동사가 예일 테니까 빈칸은 무슨 자리? 동사 왼쪽이 무슨 자리? 주어 자리 he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가 떠났던 2.5년, 대략 2.5년 이후에 다시 돌아왔다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속사 동그라미 친 이유 아시겠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주어 동사가 시작되는 기준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기준점 동사 value. 이게 명사일 때 가치인 것처럼 동사일 때는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다 정도로 쓰일 수 있겠죠. 그리고 왼쪽에 위가 주어겠고요. 오른쪽에 더 빈칸까지 끊어보신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죠? 선택지 중에서 지금 different 이렇게 끝나는 게 형용사고요. 거기에서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겠고요. 그럼 ing는 동명사나 뭐 분사 형태인데 지금 differing이라는 형태 여러분들 볼일 없을 겁니다. 그리고 관사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은 그냥 명사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ifferences라는 C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하시고요. 다음 시간은 룰 깨는 애들, 즉 기본적인 타동사 외에 다른 동사들을 모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요. 교환해 보시면 문제들이 조금 더 많을 텐데 스스로 풀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토익의 지성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강의하고 있는 배상경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지 이동 사유와 지적 측량과 관련해서 정리를 할 건데, 자, 여기에서 2강에서는 반드시 이제 시 문제 나온다라고 할수 있는 게 토지 이동 파트에서는 축척 변경이에요. 축척 변경은 지금까지 꾸준히 거의 한 번씩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100%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등록사항 정정이 있습니다. 등록사항 정정에서는 100%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한80% 이상의 확률로 나오기는 나오는데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축척 변경과 등록사항 정정은 일단 두개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나온다. 만약에 축척 변경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안 나오면 등록사항 정정이 나올 거고요. 두 개가 한꺼번에 다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은 토지이동 파트에서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지적 측량과 관련해서 우리가 배울 건데, 이제 지적 측량은 크게 지적 측량의 대상, 지적 측량의 절차, 그다음에 지적 기준점 성과, 자, 그다음에 지적위원회, 지적에 관한 위원회, 이제 마지막이 지적 측량에 관한 적부 심사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면 논점이 다섯 가지잖아요. 근데 다섯 가지 중에서 일단 두 문제는 일단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두 문제가 나온다라고 콕 집기는 어려워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대상하고 뭐다 절차가 조금 많이 나왔다라는 정도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 기출 문제는 대상과 절차이지만 실제 여러분이 기본서를 정리할 때는 적부심사, 지적위원회, 기준점까지 함께 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 문제에서 세 문제인데 통상 두 문제 정도까지 출제가 된다라고 일단 학습 방향성을 좀 잡고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합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이다.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합병한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르다, 지분이 다르다, 지분 부여지역이 다르다, 축척이 다르다. 이때는 합병을 할수 없다. 그런데 소유자에 대한 이전 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만 동일하면 가능하니까 이 경우는 합병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합병은 등기법에서도 자주 하필 등기에서 나오니까 하필 등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합병 등록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정도는 여러분이 좀 챙겨서 기본서 보실 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축척 변경 바로 나오죠. 물론 작년에도 시험 문제가 나왔고요. 또 나올 겁니다. 그럼 축척 변경 파트에서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좀 정리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언급해 드리고요. 진행하도록 할게요. 축척 변경에서는요, 출제위원이 항상 문제를 낼때 1순위가 뭐냐면 숫자예요, 숫자. 숫자. 그럼 축척 변경에서 나오는 숫자부터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20, 30, 15, 20, 6, 6, 1, 1, 3분의 2, 2분의 1, 전원이라는 글자가 두 번 나오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이, 네 번째, 마지막이 회의 5일 전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언급한 이 숫자들이 어디에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는 일단 1순위로 암기해두셔야 돼요. 해놓고 나서 이후에 서술형의 지문들을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빠르게 한번 체크하고요. 우리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일이란 것은 뭐냐면요. 축척 변경의 시행 공고는 20일 이상 해야 됩니다. 시행 공고를 하고 나면 경계점 표지 설치는 며칠 이내? 30일 이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요. 그 표지를 기준으로 측량을 합니다. 그럼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 전 면적과 측량 후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건데 그게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거든요. 근데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청산을 해야 됩니다. 청산을 할때 들어가는 숫자가 1520-6611입니다. 청산금 산정이 되면 15일 이상 공고해야 되고요.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 납부고지 수령 통지. 납부는 6월, 수령도 6월, 이의신청 1월,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의결도 1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축적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그 중에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근데 시행 전에 토지 소유자가 5인 이하일 수 있잖아요. 그때는 토지 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원의 합의가 있을 때는 청산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회의 5일 전까지 통보해줘야 된다는 거 제가 빠르게 한번 정리를 했는데, 이 내용을 기본서를 통해서 숫자가 들어가는 지문들은 반드시 1순위로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반드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5.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에서 지명한다. 5.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 납부고지 수령 통지한다. 5.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확정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했을 때는 시행공고를 현재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뭐하여?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 36회 시험 때는요. 이게 36회 시험이거든요. 36회 시험에서는 숫자에서 정답이 결정되지 않고 일반론에서 정답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숫자에서 정답이 결정되는 경우의 수가 많았으니까 일단 37회를 대비하는 여러분들은 숫자부터 정리를 해두시고 이후에 서술형 지문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척변경은 나온다 안 나온다의 문제가 아니라 몇 퍼센트? 100%. 볼게요. 자, 두 번째, 제가 토지이동 사유 파트에서 축척 변경하고 등록

사항 정정이잖아요. 그죠? 등록 사항 정정에서도 출제인이 1순위로 내는 게 뭐냐면 직권 정정 사유입니다. 이쪽으로 보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없는 경우로 틀린 것은 그래서 직권 정정 사유가 총 9가지가 등장하는데 직권 정정 사유만큼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자, 직권 정정 사유는 기본적으로 잘못 다르게 이게 잘못 다르게 여기도 잘못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잘못이라는 글자가 드러나는 거지만 연속 지적도가 잘못 작성된 경우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사유들까지 포함해서 총 9가지를 기본서를 통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다르게 잘못이라는 글자가 6번 들어가요. 그래서 다르게 잘못 들어가는 글자 안에 연속 지적도가 잘못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그리고 다르게 잘못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송부받은 소관청이 이말 나왔을 때는 직권정정 사유고요. 또 토지 합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이말 나오면 직권정정 사유고, 마지막 등록 전환에서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경우 나왔을 때는 직권정정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거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사항 정정에서는 여러분이 꼭 정리하고 가셔야 될게 직권정정 사유 9가지 이게 1순위로 정리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직권정정 사유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안 나오게 되면 뭘 정리해야 되냐면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대상 토지의 관리, 그 다음에 발급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함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이동 사유에서는 전자에서 봤듯이 축척 변경하고 등록상 정정만큼은 아주 세심한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한번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이거 우리가 이제 토지 소유자의 정리하고요. 이게 토지 소유자 정리. 에 관한 설명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토지 표시의 정리도 있고요. 소유자 정리도 있어요. 그러면 소유자 정리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때는 필통사전하고 소관청이 직접 신규등록한 토지는 소유자를 정리한다.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토지 표시의 정리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토지의 표시를 정리를 하고 나면 통지의 시기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물어봐요. 그래서 이쪽 파트에서는 소유자 정리하고 토지의 표시를 정리한 이후의 절차 두 가지를 세트로 묶어서 가끔씩 출제인이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척 변경과 등록상 정정이 다 끝나고 나면 토지 소유자 정리와 토지의 표시를 정리한 후 절차로서 등기 촉탁과 통지의 시기만큼은 여러분이 함께 정리해 주시면 지적 부분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에 관한 변경 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전산 정보 자료에 따라 정리를 하는데, 다만 신규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서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그래서 정답은 신규 등록과 지적소관청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뭘 암기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죠. 소유자에 관한 정리를 할 때는, 소유자에 관한 변경사항을 정리할 때는, 여러분 필통 들고 다니시잖아요. 필통. 필통 들고 다니실 때, 우리가 영어 사전, 한글 사전 함께 들고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필통 사전에 의해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항상 등기부가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통 사전 암기할 때 앞에 항상 어떤 글자 넣어주면 된다? 등기를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신규 등록하는 토지인 경우에 있어서는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필통사전에 의해서 정리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신규 등록하는 토지만큼은 지적소관청에서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다라는 거, 요렇게 해서 해당 내용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등으로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하는데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 자, 이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 이걸로 가지고 시험 문제를 물어보잖아요. 야,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1순위의 정답은 항상 신규 등록이에요. 그럼 신규 등록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체크하시면 되는데, 자, 등기 촉탁이라는 것은 토지의 표시를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한 절차를 등기 촉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신규 등록에 의해서 지적 공부가 정리가 될 당시에는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와 토지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를 촉탁한다라는 말 자체가 애초부터 성립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신규 등록이 지문에서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게 되면 금방 여기에 뭐라고 읽었냐면 토지 이동 등으로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하는 게 등기 촉탁이거든요. 그럼 달리 말하면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해서 정리를 했다. 그럼 이 경우는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유자 변경 정리를 했을 때도 등기 촉탁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등기 촉탁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신규 등록 아니고 소유자 변경 정리는 아니다. 이렇게 암기해두시면 두개 중에 하나는 항상 정답이 걸려들 거예요. 다시 한번. 등기 촉탁의 대상인 것은 이렇게는 안 물어봐요. 왜? 아닌 것이 다섯 가지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다섯 가지 이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은 항상 이렇게 물어볼 거고 정답은 항상 뭐다? 신규 등록. 근데 신규 등록이 보이지 않으면요. 소유자 변경 정리 또는 소유자 정리 이 내용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6번 문제에서는 자, 토지 소유자 등 여기서 보시게 되면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 정리 등을 통지해야 될 시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적 정리라는 것은 뭐에 관한 정리냐면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리이지 소유자 정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소유자를 정리한 이후에는 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쪽 파트에서 여러분이 좀 정리해 드릴 것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 첫 번째가 통지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토지의 표시를 정리를 한 것인지, 소유자 표시를 정리한 것인지부터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토지의 표시를 정리한 후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뭘 해야 한다? 예, 통지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소유자에 관한 표시를 정리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한다, 안 한다? 예,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문에서 물어볼 때 공간정보의 구축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 정리 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의 대상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면 여러분은 뭘 찾으면 된다? 예, 소유자를 정리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고 토지의 표시를 정리한 경우에는 통지한다. 그거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통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해줘야 된다면 이 통지의 뭐와 관련해서 시기와 관련해서 또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때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그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그래서 7일과 15일, 요거 두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일단 보시게 되면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와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7일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적공부 7일
그 등

학교 완료의 통지서와 며칠 15일 이렇게 해서 정답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4번 문항, 5번 문항, 6번 문항까지가 지적 공부 정리 후의 절차와 관련해서 출제니 문제를 만들거든요. 근데 4번, 5번, 6번 유형의 지문 자체가 매년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가끔씩 2, 3년 주기로 한 번씩 나오게 되는데 암기할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지적 공부의 정리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토지 표시 정리 아니면 소유자 표시의 정리입니다. 그럼 소유자 표시를 정리할 때 쓰는 관계 자료가 필통사전 네 가지와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 결정하여 등록한다.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면 되고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토지 표시 정리겠죠. 그러면 토지 표시의 정리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때는 통지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물어보는데 토지의 표시를 정리한 후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정리 결과를 통지를 해줍니다. 근데 소유자 표시에 관한 정리한 결과는 통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정리되었다면 통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할 때 등 토지 표시하는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그러면 토지 표시하는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라면 그때는 그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6번 문제는 세트 지문의 유형으로 묶어보시고 출제가 보통 한 2년, 3년 주기로 해서 가끔씩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 내용들도 함께 꼭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7번은 이제 지적 측량 파트인데요. 측량 파트에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지적 측량의 대상, 그 다음 지적 측량의 절차, 그 다음에 지적 기준점 성과, 그 다음에 지적 위원회, 그 다음에가 다섯 번째가 적부 심사 절차거든요. 근데 이 다섯 가지가 딱히 무엇이 반드시 나온다 그건 없어요. 출제위원들은 이 다섯 가지를 계속 회전시키면서 문제를 내는데 일단 결정적으로는 한 문항에서 세 문항은 출제되는데 통상 두 문항이 출제된다고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대상과 절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의 대상인 것과 아닌 것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측량의 대상은 수천 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적 측량의 대상은 딱 몇 가지다? 1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13가지 안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작년 36회 기출문제죠. 토지 합병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생각을 해 볼래요? 토지 합병이 뭐죠?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된 토지를 합하여 한 필지로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합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병은 측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 측량을 한다는 것은 도면의 경계선을 일반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합병은 도면에 등록된 경계선을 오히려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측량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행자가 실시한 성과를 검사할 때 하는 측량, 이런 측량을 우리는 뭐다? 검사 측량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등록 전환을 할 경우에 측량이 필요하다. 등록 전환 측량, 신규 등록할 때 필요하다. 신규 등록 측량.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는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합니다. 재조사 측량. 자, 그래서 지적 측량의 대상 13가지 중에서 4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지적 측량의 대상 13가지를 정리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적 측량의 절차 13가지를 정리할 때는요.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순서를 기준으로 13가지를 꼭 정리해 주십시오. 첫 번째가 뭐냐면 지적 공부의 복구예요. 복구. 도면이 화재로 없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면을 복구해야 되죠. 복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측량해야 되죠. 그때 하는 게 뭐다? 복구 측량입니다. 이걸 1번으로 딱 두고요. 그 다음에 2번부터는 어떻게 정리를 나가냐면 토지 이동의 사유를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보는 겁니다. 토지 이동의 사유, 신규 등록, 그렇죠? 등록 전환, 분할, 합병은 측량의 대상이 아니고요. 지목 변경 측량의 대상 아닙니다.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그 다음 축척 변경, 그 다음 등록 사항 정정, 도시개발 사업, 행정구역 명칭 변경과 지번 변경은 지적 측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토지 이동의 사유와 관련해서

측량이 마무리가 되고요. 나머지 세 가지는요, 보건의 목적으로 지적 측량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보건의 목적으로 하는 측량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계 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12가지가 되죠. 그다음 맨 마지막, 토지 소유자 등이 의뢰가 되지 않는 측량이 뭐다? 여기 있는 대표적인 지적 재조사 측량만큼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등이 의뢰할 수 있는 측량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지적 재조사 측량까지 해서 총 1번부터 6번까지 제가 정리한 순서대로 13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자, 그럼 지적 측량 절차거든요. 그럼 지적 측량 절차 파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숫자 아니면 서술형 지문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절차 파트에서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시험 문제를 상당히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숫자 기준으로 문제를 낼때 간단 암기법을 말씀드릴게요. 측, 오, 검, 사, 기준점, 15점 이하, 4일, 4점마다 1일 가산, 합의한 경우에 있어서는 4분의 3, 4분의 1. 그래서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하시면 되냐면요. 치고 검사 44, 44.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어떻게 암기하라고요? 치고 검사 4444. 자, 그러면 이게 4분의 3과 4분의 1은 뭐냐면 수행자와 의뢰인이 합의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합의했을 때 기간은 총 합의한 기간의 4분의 3, 검사는 합의한 기간의 4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측량 기간은 5일이고 검사 기간은 4일입니다. 다만 지상에 지적 기준점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지적 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15점 이하는 4일이고요. 만약에 초과되는 값이 있다면 4점마다 기존 4일에 하루를 가산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측량의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지적 측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할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뭐예요? 합의한 4분의 3, 4분의 1은 제외하고 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된 문제입니다. 지적 측량의 측량 기간은 자, 측량 기간은 며칠로 한다? 5일. 치고 검사니까. 그럼 검사 기간은 며칠로 한다? 4일. 다만 기준점. 자, 기준점 설치합니다.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 검사를 할 경우에는 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며칠, 그렇죠.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몇 점마다?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그러면 5일, 4일, 4일, 4일, 4일. 이렇게 가지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 5일, 4일, 4일, 4일, 4일. 이렇게 해서 정리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 치고 검사 4444.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적 측량의 기한과 검사 기한을 살펴봤는데요. 역시 말씀드리면 이것 외에도 더 지적위원회라든지 적부심사, 그 다음에 지적 기준점 성과와 관련해서도 정리는 꼭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 지문 이론 강의 내용은 마무리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마무리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정리할 때 이제 몇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될거 말씀을 다시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적 변경과 등록사항 정정 두개 중에 반드시 하나는 나온다. 축적 변경은 100%, 등록사항 정정은 직권 정정 사유와 등록사항 정정의 관리의 대상, 운영, 그런 토지 발급, 그 내용은 함께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지적 공부 정리 후 절차에서 세 가지를 묶었습니다. 등기 촉탁과 통지의 대상, 통지의 시기. 이세 가지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암기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정리능도 작으니까 꼭 같이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측량의 절차에서 대상, 13가지는 꼭 기억. 그 다음에 절차에서는 숫자 꼭 기억하셔야 되고, 위에 지적 기준점 성과와 적부심사, 그다음에 위원회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37회 공인중개사 공시법

0: 37회 대비 강의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이 강의를 이제 보면서 지적법과 관련되는 부분은 1강, 2강을 통해 가지고요. 37회 강의는 그 내용만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확인을 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 또 시간에는 이제 등기법을 볼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1강과 2강에 제가 이렇게 전달된 16문항, 그 문항에 있는 내용의 이론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따로 정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차후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면 나중에 이제 백선이라든지 그런 나머지 여러분이 보는 자료들을 통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42강이고요. 여가생활 영단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여가 시간에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나요? 오늘은 다양한 취미 활동을 나타내는 영단어를 공부해 볼 텐데요. 우리 학습 목표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여가 시간에 다양한 활동을 즐겨요. 색연필이나 붓으로 도화지에 아름다운 색을 입히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멋진 풍경을 사진으로 담으며 순간을 기록하기도 해요. 또한 쿠키나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가족과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죠. 여러분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요? 네, 여러분 앞에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여가 시간에 할 수 있는 다양한 취미 활동들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어떤 단어들이 나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가 색을 칠하다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우리 붓으로 색을 칠하다,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오늘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오른쪽을 보면 이 액자에 멋진 그림 혹은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사진 찍는 취미 있는 친구들 있죠? 자, 이 단어도 같이 한번 알아볼 거고요. 또 오른쪽으로 가보면 취미가 베이킹인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맛있는 쿠키나 빵을 굽다라는 단어는 또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미 활동 영단어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출발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bake, 굽다입니다. 굽다, bake라고 해요. 우리 베이킹이라는 단어 잘 알죠? 이 bake에서 나온 말이고요. bake는 빵이나 쿠키 등을 굽다라는 뜻이에요. 자, 같이 오른쪽에 한번 써볼 건데요. 이렇게 쉬운 영단어는 여러분이 꼭 스펠링을 직접 쓸 수 있어야 해요. 내가 눈으로 보고 뜻을 아는 것 말고도 뜻을 보고 직접 영단어를 써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외워서 바로 한번 써봐요. Bake, B-A-K-E. 읽을 때는 bake, 굽다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bakery 하면, bakery 하면 빵집이나 제과점이 되겠죠? bakery 같이 기억해 둘게요.